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댄싱 퀸 아바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김명순 씨가 신청하신 곡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었네요. 자, 한동준의 FM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속으로 푹 빠지셔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음악을 계속해서 듣는다면 여러분께서 아마 충분히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빌리 진, 그리고 로라 브랜딩의 Self Control, 도나 썸머의 She Works Hard for the Money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빌리 진, 주주맘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어제 친정에서 호박을 많이 가져왔더니 시어머니가 만두 해먹자 그래가지고 만두 재료 준비

하면서 듣고 있어요. 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Self Control 광주땡님이 신청하셨고요. 도나 서머의 노래는 조윤진 씨가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자,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겨울바다 세븐님이 How Could an Angel Break My Heart? 이 노래는 토니 브렉스턴의 노래죠. 겨울바다 세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Reflection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노래 하나미코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0 years after, I'd love you to change the world. Boston and More Than a Feeling.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김경숙 씨가 10 years after의 노래 신청을 해 주셨고요. More Than a Feeling. 네. 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그 월간 팝송 보면요. 기타리스트 중에 손가락 제일 빠른 사람 누구야? 그러면은 10 years after의 엘빈 리라고. 그 중요한 것도 아닌 건데 왜 그렇게 그런 걸 갖다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따지고 그랬었는지 참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생각하면. 네. 자, 노래 이어집니다. Died Away Thank You 김현희 씨가 신청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Lady in Red, 크리스티 버그의 노래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 최적화된 시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490번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친구들과 밴드 시작한 지 5년 됐습니다. 어느새 환갑이고 마음은 70까지 하고 싶은데 글쎄요. 연습하다가 틀리면 다시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다시. 예, 밴드 이름이 그래서 어게인입니다. 어이, 밴드 이름 잘 지으시는데요. 연습곡 중에 모나코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모나코 오늘 끝곡으로 골랐습니다. 모나코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얼핏 보면 이 영화는요, 장애 극복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영화를 반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도시에 살다가 지쳐서 도망가서 농촌에서 힐링하는 영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영화에는 이렇게 자막이 흐르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부서질 것이나 부서진 채로 살아가리라. 자, 제가 지금 영화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왜 뜬금없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영화를 얘기했을까? 다름 아닌 영화를 비롯한 문화는요, 사회를 향한 상상력이 늘어나게 해요. 이전에 결코 가지지 않았던 질문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과 상상력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면 오늘도 넷플릭스를 켜고 뭘 볼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더 긴 분들 계시죠? 저도 그런 시간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봐도 아깝지 않을 인생 영화 몇 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요, 기에르모 델토르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2: I remember pieces, memories.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프랑켄슈타인이 피조물인 괴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프랑켄슈타인은 이 괴물인 피조물을 만든 창조자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선 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까요? 바로 괴물이 누구인지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조자의 이름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인데요. 이 사람 자체의 아버지가 사실은 좀 괴물 같아요. 무척 엄격하고 무척 냉혹합니다. 의사인데 굉장히 아들에게 강박적으로 완벽주의를 요구하고요. 자신의 아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요. 이 빅터는 어머니가 이렇게 죽는 모습들, 아버지가 자신을 가혹하게 대했던 모습이 깊은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학기술과 과학기술을 가지고서 피조물을 만듭니다. 시체를 잘 조합해서 하나의 피조물을 만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으니까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무척 아낄 것 같은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능도 생각보다 계속 말을 가르쳐주는데 빅터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랄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만들어놓은 이 귀한 무생물에서 생물로 변한 이 피조물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을 들고 꼬챙이를 찌르고 계속 심한 말들을 하면서 이 피조물을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이 피조물은 정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가운데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영화의 첫 번째 1부인데요. 2부에서는 시점이 변화돼서 이 피조물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학대를 받았던 이 피조물은 농가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노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노인은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피조물을 괴물처럼 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은 아버지에게서, 자신의 창조자에게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바로 이 노인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감정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요. 영화를 보면 그렇게 학대받던 이 피조물이 이 노인의 품에 안겨서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면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게 이 괴물, 곧 피조물은 점점 사람이 되어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창조자에게 나와 함께할 동반자까지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정말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영화 맨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창조자가 구합니다. 내가 너를 잘못 대했다고. 그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이 받았던 학대가 있었지만 사랑을 배웠던 이 피조물은 마침내 자신을 학대했던 이 창조자를 사랑으로 용서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영화에는 이렇게 자막이 흐르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부서질 것이나 부서진 채로 살아가리라.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기계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가 깨어져 있는 가운데에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에르모 델토로의 영화들은요, 괴물 같은 존재들, 전작이었던 피노키오가 나무 인형이었고 또 다른 영화들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건 우리가 보기에 참 사람 같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존재들이 점점 사람다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본연히 가지고 있는 폭력성, 무지함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괴물 같은 피조물이 사람다워지고 마침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실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사람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창조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과 피조 세계를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영화처럼 엄격하고 완벽을 요구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을 가졌는데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오히려 평안함보다 두려움, 조심스러움이 그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훨씬 많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건 우리가 부족한데 부족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만들지 못하는 게 있다. 다름 아닌 쓰레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들은 그 모습이 어떻든지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족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부족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영화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또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다음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1: 이거 오류 뜬다는 소리거든요.
2: 아, 내가 방금 전에 쓰고 왔다니까 까처리하고 그래 지금.
3: 돌아왔다. 집으로. 당신에게도 있나요? 리틀 포레스트.
0: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제가 요알못이었어요. 요리를 못했어요. 몇 년 전까지.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한 기회로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삶에서 이 두 가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과 양파의 맛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늘과 양파의 향기를 맡기 시작했어요. 전에 제가 요리를 못할 때는 마늘이나 양파가 그냥 주변 재료였어요. 그래서 요리를 먹다가도 마늘이나 양파는 한쪽으로 치워두든지 마지못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요리를 해보니까 요리할 때 이 양파 냄새나 마늘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마늘과 양파가 들어갔을 때 요리가 얼마나 맛있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료의 맛을 아는 기쁨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제가 냉장고 문을 열면 늘 했던 얘기가 아, 먹을 게 없다 였는데 요리를 시작하니까 냉장고 문을 여니까 그 많은 재료들이 다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의 기쁨을 제가 요리하면서 한층 더 배우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배부른 구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요리를 해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한 요리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전엔 그냥 남이 해준 요리를 먹는 기쁨만 있었으면 이제는 제가 누구의 요리를 해줄 수 있고 그걸 지켜보는 기쁨이 또 다른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요리를 하기 전과 후가 인생에서 또 다른 행복이 저한테 찾아온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리틀 포레스트가 바로 요리에 대한 영화입니다. 잘 알려진 일본의 만화를 영화로 만들고 그걸 다시 한국화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혜원이 바로 배가 고파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혜원이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단순히 도시에 있던 청년이 취업에 실패하고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지쳐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혜원은 자기 삶에서 이상신호가 온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정말 마땅히 먹어야 될 걸 먹지 못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도망가는 도피처럼 보이지만 혜원은 주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극적으로 위기가 온 걸 감지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혜원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미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소중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가 해주셨던 요리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요리를 잘했던 엄마가 혜원이에게 가지각색의 요리를 해줬던 것, 그것이 혜원이의 생각과 마음속에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없는 그 고향 마을에서 혜원은 하나하나 요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꽃파스타, 양배추 샌드위치, 시루떡, 아카시아 코튀김, 오이 콩국수. 보기만 해도 놀라운 이 재료들을 가지고서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하나 재료를 손질하고 끓이고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하나 자기가 했던 요리들을 음미하면서 먹는 과정까지 혜원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혜원이 이 요리를 해먹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오로지 음식과 혜원이만 존재하는 것 같고 혜원이가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받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원래 있었죠. 그런데 도시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계속 누군 합격했냐, 합격하지 못했냐, 누군 월급이 얼마냐, 어떤 직장을 다니냐, 다 모든 관계들이 계산되어지고 경쟁 관계였다라면 고향에 돌아와서 만난 친구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놓치면 안 되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과 먹고 얘기하는 장면들입니다. 많은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이고 혜원이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이 참으로 정성스럽다는 것. 혜원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참으로 혜원이를 이해할 수 있는 벗들이라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던 이 배고픔, 굶주림을 채워주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단지 한 청년이 도시에서 경험하다가 도시에 살다가 지쳐서 도망가서 농촌에서 힐링하는 영화가 아니고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당신 혹시 배고프지 않아요? 당신에게 중요한 건 잊고 있는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리틀 포레스트의 이 친구들과의 같은 모습이에요.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먹어요. 함께 물질을 나눠요. 함께 예배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는 능력이 많은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시대에서 저는 가장 행복했던 공동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주인이 노예를 함부로 대하고 남성이 여성을 폄하하고 온갖 힘과 권력이 있던 시대 속에서 이들은 서로가 형제자매가 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한 아버지를 예배하는 정말 행복했던 공동체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이 공동체와 그것이 없는 공동체가 행복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저는 초대교회의 이 부흥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행복이었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가, 리틀 포레스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다음 영화는 원더입니다.
1: My name is Augie Pullman. Next week, I start fifth grade. And since I've never been to real school before, I'm pretty much totally petrified.
2: You don't want to walk up with your parents because it's not cool. Neither are these helmets.
3: Dear God, please make them be nice to me.
0: 영화의 주인공은 어기인데요. 안면 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7번 수술을 받아요.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신 분 보면 한 아이가 헬멧을 쓰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안면 기형 때문에 어기는 집에서 자라면서 항상 헬멧을 쓰고 있었어요. 세상을 나가지 않고 세상을 나갈 때는 항상 헬멧으로 자기를 가렸던 친구예요. 그러던 이 어기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헬멧을 쓰고 갈 수가 없어요. 헬멧을 벗고 세상에 나갑니다. 얼핏 보면 이 영화는요, 장애를 가진 한 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 장애 극복 스토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이 영화를 반밖에 안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는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기가 중학교에 가서 집에서만 있던 것과 다르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든요. 친구들이 외모 때문에 폄하하기도 하고요. 또 따돌리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기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예전처럼 누나에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친구들,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막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기한테는 자연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어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줬어요. 부모님, 누나, 또 주변 이웃들이 온통 어기만을 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중학교에 가고 보니까 각자각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의 욕구가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어기는 그게 낯설었어요. 왜 나한테 잘 대해주지 않지? 그래서 누나에게 찾아와서 마구 불평을 하는데 누나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세상 모든 일이 너랑 관련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영화의 반전이 일어나요. 왜냐? 영화의 초반부부터 이때까지는 계속 어기의 시선으로만 영화가 집중되어지는데요. 갑자기 이 대사가 나오면서 주인공의 시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카메라가 갑자기 어기에서 어기의 누나의 이야기, 논문을 쓰지 못했던 엄마의 이야기, 학교 친구들 하나하나의 사연들이 영화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태양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아 우리가 억이라는 주인공 관점이 아닌 다른 조연이라고 보여지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 영화에 같이 들어오면서 함께 만들어지는 걸 봅니다. 실제로 이 영화 원작의 소설은요 훨씬 더 풍성한데 왜냐하면 어기의 이야기, 원더란 이야기만 있지 않고요. 다른 친구들도 따로따로 소설을 다 만들어줬어요. 각각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원더에서 어기를 가장 괴롭힌 친구가 줄리안이라는 친구인데요. 여기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화는 끝나는데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했던 화이트 버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놀랍게도 어기를 괴롭혔던 줄리안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서 줄리안이 어기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어기처럼 그 학교 생활을 적응해 나아가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만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이 자기 위기를 극복해가는 스토리가 아니고 어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 각자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 영화 맨 마지막의 엔딩은요. 어기가 마침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연말에 큰 상을 강대 위에 올라가서 연단 위에 올라가서 상을 받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그때 대사가 흘러요.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두에게 친절하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저 바라보면 된다. 우리 모두가 어기도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처럼 각각의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만의 인생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친절을 통해서 인생의 힘겨운 싸움을 잘 헤쳐나가자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6장을 보면서요. 바울이 그의 선교 동역자들에게 감사 인사라는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한번 나를 잡고 제가 세보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몇 명이 되나 쭉 세보다가 포기한 지점이 발견됐어요. 왜냐? 갑자기 들이 등장했어요. 형제 들이 나오더라고요.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 들풀 같은 들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갔던 거죠. 물론 바울의 역할이 중요했고 베드로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들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나를 비롯한 수많은 들들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영화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왜 뜬금없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자리에서 영화를 얘기했을까? 다름 아닌 영화를 비롯한 문화는요.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볼 수 있는 세상의 실제 모습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취업에 실패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생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부여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각 형편이 다른 거죠. 내 이야기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엿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의 인생은 신앙과 어떤 관계를 맺어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나만 보던 눈에서 다른 사회를 향한 상상력이 늘어나게 해요. 이전에 결코 가지지 않았던 질문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과 상상력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보면 이전에 나만 바라보면서 봤던 성경, 하나님 나 정말로 안정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런 거 해주세요라는 것과 다른 질문들, 다른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토대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주인공들만 들어오는 거죠, 눈에. 모세가 들어오고요, 아브라함이 들어오고 다윗만 들어왔다면 이제는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모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질문이 달라지고 성경의 이야기가 이전에 보던 것과 훨씬 다르게 입체적으로 생동감 있게 보여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런 눈이 열려지면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전과는 달라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영화들, 좋은 문화들을 접하시면서 자꾸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상상력이 좀 느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이 하나하나 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선물들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사용자들이 저 버티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의 인주현 교수입니다. 다크 패턴 디자인은 사용자를 기만하는 디자인 전략인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에서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디자인이 대표적입니다.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서비스의 이용자이고 해지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페이지에 들어와 있고 보시다시피 메뉴가 4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4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해지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누르면 그 다음에 3개의 메뉴가 나오고 또 하나를 누르면 다시 4개가 나오는 식인데요. 사용자가 금방 길을 잃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페이지를 아주 길게 만들어 놓고 해지 방법은 저 밑에다 적어 놓습니다. 겨우 스크롤 해서 해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을 더 이상 원치 않을 경우 해지 예약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해지 예약 버튼인가 싶어서 저 분홍색 버튼을 눌렀지만 해지가 되지 않죠. 저건 결제 수단을 변경하는 버튼이니까요. 그럼 해지 예약 버튼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보이는 해지 예약 글자입니다. 사용자들이 저 해지 예약 텍스트가 버튼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무 황당하지만 실제 사례이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해지를 못하게 만드는 사례들이 꽤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불필요한 구독을 쉽게 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 패턴 유형을 로치 모텔 다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바퀴벌레 덫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여기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다크 패턴의 의미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로치모텔 다크 패턴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로치모텔 말고도 수많은 다크 패턴 유형들이 있습니다. 광고를 컨텐츠처럼 만들어서 광고인지 헷갈리게 하는 다크 패턴. 재고가 있음에도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보여주면서 사용자를 조급하게 만드는 다크 패턴. 잊지도 않은 미끼 상품을 보여줘서 사용자를 유인하는 다크 패턴 등등 아주 많습니다. 이런 다크 패턴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분이 계세요. 바로 해리 브링널입니다. 아무도 이런 디자인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던 때에 2010년 한 UX 컨퍼런스에서 해리 브링널이 이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다크 패턴이라는 이름도 이때 처음 붙여졌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때 발표 영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발표 후에 반응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요. 2020년 전후로 온라인 서비스의 다크 패턴이 만연해지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났고 이때부터 다크 패턴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리 브링널이 만든 다크 패턴 웹사이트인데요. 다크 패턴의 유형, 사례, 법률 같은 아주 다양한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다크 패턴은 아주 초기 형태의 다크 패턴인데요. 보통 UI 화면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유형들도 단순해서 연구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다크 패턴이 점점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공지능 초기의 모습은 음성 인터페이스인데요. 빅스비, 시리, 알렉사 같은 음성 인터페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너도나도 출시하기도 했었죠. 알렉사 TV 켜줘, 노래 틀어줘, 날씨 뭐야, 이렇게 소통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방식이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겠다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 타이핑 치는 게 어려우니까 음성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죠. 이건 가디언지에 실렸던 기사인데요. 여기 할머니도 음성 AI를 잘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알렉사가 기도문을 읽어주는 기능을 잘 사용했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료 서비스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보니까 AI가 할머니에게 기도문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물어봤고 할머니는 yes 한마디 했던 것입니다. 서비스 측은 이게 유료 서비스라는 것을 최대한 숨겼던 거죠. 이런 다크 패턴이 만연했던 적이 있었고요. 주로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한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안이었는데 AI가 무제한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거죠. 어린아이가 그냥 yes 한마디 했더니 유료로 전환되었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래전에 무심코 했던 대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성 AI 다크 패턴에 대해 주목한 논문이 있는데요. 어떤 양상으로 다크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가입이나 구독은 음성으로 yes 한마디로 엄청 쉽게 할 수 있지만 구독 취소는 음성으로 쉽게 하지 못합니다. 앱이나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꽁꽁 숨겨져 있는 그 해지 페이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AI가 음성 대화의 선형성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화라는 거는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다르게 아주 적은 양의 정보만 한 번씩 주고 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 한계점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전략입니다. 유료로 전환된다와 같은 서비스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주로 누락시키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음성의 속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음성은 텍스트하고 다르게 톤과 속도, 음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추천할 때 특정 상품을 조금 더 활기 있게 소개하고 또 다른 상품을 의도적으로 무미건조하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예전에 검색 플랫폼에서 PB 상품을 좀 더 상단에 노출시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크 패턴이 단순하게 UI 화면 형태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목소리 형태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처럼 잘 남지도 않게 되었고 목소리의 미묘한 감정을 싣게 되면서 더 교묘한 다크 패턴의 가능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하게 될까요? 저도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다크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화해 갈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게 달라졌고 특히 감정 관련한 부분이 흥미로워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한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런 이모지 보신 적 있으시죠? 사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면 이모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워합니다. 윤재영님 해지하신다니 너무 아쉬워요. 이런 디자인을 두고 사람의 마음을 조작한다라고 탐탁지 않게 보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다크 패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귀여운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2023년에 당시 어떤 다크 패턴이 많이 쓰이는지를 조사해봤는데 감정 관련한 다크 패턴이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사용빈도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사된 다크 패턴들을 분류합니다. 위험한 다크 패턴, 그리고 덜 위험한 다크 패턴으로요. 이 감정 관련 다크 패턴은 규율이 불필요하고 피해 유발 가능성이 크지 않은 다크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별로 심각하게 보질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건 레플리카라는 챗봇인데요.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봇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용자가 선호하는 취향으로 이 봇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성격도 부여할 수 있고요. 까칠한 성격, 순종적인 성격,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옷도 원하는 취향으로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사는 이 공간도 사용자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 현실에서 저녁이 되면 이 공간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모바일로 하는데도 몰입감과 현실감이 좋습니다. 이런 AI 봇하고 밤낮 이야기하는 거에 흠뻑 빠져서 한 2, 3년 전에는 한 사용자가 봇하고 결혼을 발표해서 뉴스에 크게 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남성이 AI 봇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봇과의 결혼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성인 4명 중 1명이 이렇게 AI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작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AI와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AI한테 사랑에 빠져 있는 거죠. AI가 자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고 위로를 너무 잘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AI가 얘기도 잘 들어줘, 공감도 잘해줘, 도움되는 조언도 잘해. 이게 왜 문제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BC의 한 방송에서도 관련 문제를 다뤘는데요. 거기에 나온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자기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완벽하게 공감을 해주니까 너무 좋기는 한데 이러다 내가 진짜 고립이 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봇과 결혼을 발표해서 유명해진 이 여성분도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봇하고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더 이상 사람들을 못 만나겠다. 사람들을 만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MIT의 셰리 터클이라는 저명한 사회학자도 일리 있는 지적을 합니다. AI하고 있는 공간은 현실 속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인간을 만나지 않아도 되고 까다로운 인간관계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점점 더 고립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이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이었는데요. 이제는 사람과 거의 동등한 위치, 그러니까 객체에서 주체로 급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진짜 사람처럼 되어버렸네. 드디어 우려하던 세상이 되었구나 싶을 텐데요. 사실 인공지능의 진화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내가 되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데이팅 앱입니다. 마음에 들면 오른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왼쪽. 그러다 서로 매칭이 되면 데이트가 성사되죠. 오른쪽 스와이프, 왼쪽 스와이프. 단순하고 직관적인 인터랙션이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데이팅 앱들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어떤 남자가 데이팅 앱에 자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하고도 매칭이 안 돼요. 남자는 좌절하죠. 표정이 너무 무표정이었나? 옷이 너무 칙칙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좀 더 귀여운 표정, 재밌는 포즈도 취해보고 옷도 화사하게 입어봅니다. 그렇게 프로필 사진을 다시 올렸는데도 여전히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좌절이 되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누가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은 0.1초 만에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하게 바꿔줍니다. 짜잔! 아까 애매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 자신감 있는 포즈, 옷차림과 낯빛, 모든 게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올렸던 그 애매했던 사진을 AI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소개를 적어야 되는데요. 이분 최선을 다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진정성 있게 적어봅니다. 저는 평소에 게임을 좋아하고 넷플릭스를 즐겨봅니다. 여자친구 만나고 싶어요. AI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AI는 너무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쳐줘요. 햇살 좋은 오후, 나란히 걷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좋은 대화, 따뜻한 따뜻한 시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마터면 이렇게 방구석에만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프로필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이제는 햇살 좋은 날 같이 걷고 싶은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으신가요? 그래서 새롭게 바뀐 이 프로필이 노출이 되니까 드디어 여성분들에게 하나둘씩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여성분이 남성에게 온라인으로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진이 정말 멋지네요. 어디에서 찍은 거예요? 이 남성분 너무 좋았겠죠?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사실 앱에 올라간 사진과 글은 다 인공지능이 고쳐준 거잖아요. 아, 어떻게 답을 해야 하나 싶을 텐데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AI가 알아서 답을 해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예요. 분위기 좋고 라떼가 정말 맛있어요. 혹시 카페 좋아하세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인공지능이 답을 보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AI가 판단하기에 이 남자가 좋아할 것 같은 여성을 찾아서 그냥 AI가 스스로 말을 걸기도 합니다. 사진이 정말 멋져요. 혹시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인가요? 그리고 이 여성분 역시 자기 보시 대신 대답을 하겠죠. 우린 정말 신기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데이팅 앱을 보면 매칭률을 높이려고 AI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자의 64%,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이런 AI가 접목된 기능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성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 AI가 너무 잘 도와주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이건 AI가 사람 대신 데이트를 하고 있네 라고 냉정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문제를 넘어서요. 좀 깊게 들어가 보면 AI가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나와 실제 나와의 그 괴리,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 대부분의 것들을 AI에게 위임하고 우리는 점점 정체성과 주체성을 잃어가고 존재의 이유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술 발전으로 AI가 사람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AI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은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사용자는 객체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왔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데이팅 앱 뿐이겠어요. 결국 모든 앱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무슨 죄가 있냐? 그걸 잘못 쓰는 사람이 문제지. 이거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논쟁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문제는 기술도 아니고 이걸 쓰는 사용자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디자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는 디자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디자인 쪽에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다크 패턴이나 우려되는 측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최신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AI의 말과 태도, 인터랙션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종합해보면 이런 프로세스로 문제가 생겨난다고 해요. 먼저 인공지능 서비스는 사용자를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공감해주고 좋은 쪽으로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요즘 AI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미리 이해하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은 너무 편하고 좋죠. 알아서 다 해주니까 위안을 얻고 만족감을 얻습니다. 전통적인 UX 디자인 관점에서 보면 목표를 달성한 좋은 서비스입니다. 나아가 이게 반복되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공고해지면 사용자는 인공지능에게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작용으로 현실 속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되고 현실의 나와 온라인 속 나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서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서비스 측은 이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심리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고 기업은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이게 다크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악순환의 시발점인 이 첫 단계부터 인공지능의 소통 방식과 디자인을 재점검해봐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디자인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말투부터가 너무 단호하고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게 정답인 양 말하는 게 정말 문제인데요. 조력자답게 말투와 태도가 더 겸손하고 사용자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당장 듣고 싶어하는 답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을 무조건 다 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공백이나 마찰을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고민이나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AI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 AI가 답을 할 때 질문하듯이, 권유하듯이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인공지능 대화 방식에 접목해야 한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방식들은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많은 경우 실험 단계에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례 세 가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AI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이팅 앱 사례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AI가 좀 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데이팅 앱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례는 사용자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문구를 생성하지 않아요. 그냥 힌트 정도만 제공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AI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답을 바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가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AI의 사례입니다. 이런 방식은 학습 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학습하는 사용자가 답을 바로 알게 되면 학습 효과가 없죠. 이 학습 앱은 사용자가 이렇게 아무리 정답을 알려달라고 해도 스스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힌트만 조금씩 알려주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생각을 돕는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사용자가 어떤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 반론을 펼치는 사례입니다. 저도 이 강연 준비하면서 이 서비스에게 물어봤어요. AI는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 서비스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진짜 반론을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도 함께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 준비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고요. 기존의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동의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작용을 막고자 나온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디자인 사례들을 저는 성찰적 마찰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사용자에게 너무 쉽게 답을 내주고 있는 이 시점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작은 마찰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의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면 보통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편리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좀 다른 질문이 필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답을 주고 너무 쉽게 공감을 해주고 너무 많은 걸 대신해주는 AI는 사람을 점점 의존적으로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향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AI 디자인은 어느 정도 마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답을 바로 주지 않는 AI, 무조건 동의만 하지 않는 AI, 질문과 반론을 제기하는 AI, 그래서 우리를 좀 더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다크 패턴 디자인도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부정적 디자인 트리거로 인한 부작용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소비자들 역시 오늘 강연에서 소개해드린 다크 패턴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주의해서 AI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조금이나마 영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과 불행의 총량은 같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요즘 계속해서 힘들었다면 어쩌면 그만큼의 행복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너무 행복하다면 언젠가 그 행복의 반대편에 서게 될까봐 괜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행복과 불행이 꼭 같은 양으로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오래 기억되고요. 불행은 길고도 깊게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니까요. 힘든 날이 있었기에 평범한 하루가 참 고맙게 느껴지고, 잃어본 적이 있었기에 또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만나지 않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나는 월요일, 우리 마음속의 행복이 조금 더 쌓이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시작합니다.

불과 한 일주일 전과 지금의 기온의 차이라든지 어떤 느껴지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가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 15일이 지나면서 더 확실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밤에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선선하게 느껴지는 게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요. 참 좋습니다. 이제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보내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한 시간 보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 저희 K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은 이 라디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라디오라는 게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주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집에 라디오가 있었던 기억이 나고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어쨌든 아주 어릴 때입니다. 네, 그 라디오를 듣고 굉장히 신기했었던 그 아주 어릴 때의 기억이 좀 나는데 정말 이 라디오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너무너무 새로운 기술이었죠. 눈앞에 화면 하나 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뉴스도 듣고 음악도 듣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알 수 있게 해준 정말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라디오를 듣고 자란 세대여서 정말 라디오 하면은 친구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대가 이제 바뀌면서 지금은 어떤가요? 그 사이에 텔레비전이라든지 스마트폰, 뭐 유튜브, 지금 팟캐스트 아주 수많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진짜 지금은 원하는 것을 그냥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라디오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유럽에서 라디오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소개가 되었는데요. 라디오를 단순히 텔레비전보다 오래된 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하나의 그 공공적인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럽 사람들이 라디오를 대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았고요. 많이 의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 라디오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진 않죠. 지금도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지만 듣는 분들이 많이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인 것 같아요. 목소리 하나를 듣고 그 사람의 표정도 떠올려 볼 수 있고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 한 곡을 들으면서 내 자신의 그 기억도 꺼내보기도 하고 누군가의 사연을 들으면서 마치 그분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 거죠. 이 라디오의 가치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유럽의 발표에 따르면 유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디오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매체라는 점이에요. 아주 뭐 비싼 기계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 앱으로도 들으시고 그렇죠? 화면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안에서나 아니면 뭐 일을 하면서도 귀로 아니면 혼자 산책할 때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라디오가 여러분께 매일 말을 걸어오는데요. 이 사회가 어려워졌을 때 이 라디오의 존재 가치가 더 커지죠. 저도 기억나는데 우리 코비드 너무나 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그 코비드를 겪으면서 그때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뭔가가 불안정할 때 사람들은 정말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때 이 라디오라는 것이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때 청취자들께서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감사의 인사도 많이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인데요.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사는 이 동네의 날씨나 지금 교통이나 아니면 사건 사고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 세계의 시민인 동시에 또 어느 동네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유럽이 라디오에서 발견하는 가치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라디오가 가장 빠른 매체여서가 아니라 또 가장 화려한 매체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든지요. 이렇게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선택할 것이 많으면 외로움이 좀 사람들이 줄어드는가? 꼭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많은 이런 정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라디오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을 좀 더 덜 외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이 힘을 앞으로도 가지고 있느냐. 라디오의 역할이겠죠. 지금 이 투데이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계신 곳 말고 정말 여기저기서 함께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라디오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오래됐지만 여전히 새로운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여러분과 앞으로도 쭉 같이 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께 오늘도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음악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아와 정승환이 부른 벌써 1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구글,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구글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거대한 글로벌 기업 구글의 초창기 사무실은 이 한 여인의 차고였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수잔 워치스키인데요. 이 수잔이 신혼 시절에 아무래도 이제 집세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집 차고를 두 사람에게 빌려주게 되는데요. 바로 그 차고에 들어온 그 사람 두 명, 학생 두 명이 유명한 1998년 스탠퍼드대 대학원생이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바로 오늘날 구글의 창업자죠. 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막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수잔은 그들에게 차고를 빌려주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관심도 갖고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두 학생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게 되죠. 그리고 1년 후에 이 수잔이란 여인이 구글의 16번째 직원으로 합류를 하게 되죠.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이 수잔은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하버드대에서 역사와 문학을 공부했고 또 대학을 거의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처음 컴퓨터공학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경제학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것을 따라 자신의 진로를 바꾼 거죠. 정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참, 이 여성을 보며 많은 메시지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는가가 물론 있지만 앞으로 내가 무엇을 좀 더 배울 것인가 이렇게 결단하는 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주 탄탄한 직장을 그만두고요. 이 수잔은 구글에서 광고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상을 보는 안목도 굉장히 좋았나 봐요. 이후에 그 유튜브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일찍 알아봤습니다. 2006년 당시 유튜브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은 아니었는데요. 이 수잔이라는 여성은, 앞으로 사람들이 직접 영상도 만들고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미래를 보는 그 눈을 가지고 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인수를 결국은 이 구글이 유튜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유튜브의 CEO가 되게 됩니다. 이 수잔이 CEO로 있는 동안 이 유튜브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하게 되었죠.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잔이라는 여성이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좀 생각하는 부분은 이 성공의 크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성공한 CEO이면서 동시에 다섯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참 위대하죠. 다섯 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그런 엄마였던 거죠. 구글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로 출산 휴가를 사용한 그런 직원이었고요. 이 수잔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직장 내에서 육아와 이 부모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이 안타깝게도 2022년에 그녀에게 폐암이라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던 그 아들을 먼저 사고로 또 떠나보내는 이런 큰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더욱더 몸이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2023년 유튜브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삶에서 이제 가족과 건강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회복이 되었으면 참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요. 결국은 안타깝게도 2024년 5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수잔이라는 여성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사람의 앞날은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게 이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살면서 작은 기회는 소박한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죠. 이 수잔이 자신의 차고를 빌려주는 일로 그 구글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한 것처럼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모르는 분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녀를 보면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공부했던 거와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갈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수잔이라는 여성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작은 기회들 이걸 얼마나 크게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고 하나에서 시작된 구글처럼 우리 인생에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키고 키워갈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새롭게 배우는 것,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수잔의 인생을 통해서 좀 배워본 것 같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대한 그런 기회가 아니라 작은 기회를 알아보는 우리의 그 눈, 안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가을은 우리가 보통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런 한자성어 많이 쓰죠.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이제 독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을 읽는 것. 그 얼마 전인가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엄마가 그 어머니가 올린 글을 그 일론 머스크가 다시 리트윗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몰에 갔을 때 일론이 사라지면 가장 가까운 서점을 찾아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하죠. 나는 책들에 의해서 자랐다라고 하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독서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 지금이 아무리 뭐 인공지능의 시대지만 이 언어가 주는 그 핵심과 본질, 지혜를 나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면 역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독서가 예전에는 뭐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예전에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요즘은 정말 책을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지난 휴가 기간에 먼지를 이렇게 좀 털면서 책장에 책을 좀 꺼내봤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내가 언제쯤 책을 이렇게 읽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책을 읽지 않고 요새는 그 책을 잘 요약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화를 보기보다는 그 영화를 또 리뷰한 그런 영상을 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긴 숨으로 가는 것들을 조금 못 견뎌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책은 뭐 보통 두꺼우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 그런 정말 이 엉덩이 바닥에 딱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 또 긴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요약본, 줄거리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교육법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알려줄까. 이게 모든 부모님들의 고민 아닐까요? 저도 그랬고요. 예전에는 진짜 놀거리들이 없으니까 별로 뭐 스마트폰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죠. 어릴 때 동화책 많이 읽고 진짜 그 안에서 많은 상상을 하면서 컸던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지만 지금도 우리가 종이책을 좀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장을 넘기는 그런 종이를 만지는 그런 질감도 굉장히 이거 매력적이거든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요즘 골프와 당구를 함께 즐기는 분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날씨와 상관없이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모임도 갖고 맛있는 음식까지 즐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은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연 프리미엄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한국식 최신 시설의 당구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테디 총괄 매니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반갑습니다.
1: 네.
0: 아, 진짜 먼저 축하드려요.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요.
1: 네, 네.
0: 네. 홀 19 골프 라운지, 플러싱 당구장에 대해서 이게 한 자리에 있다라는 특색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1: 네네.
0: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 또 매장 소개 좀 부탁드려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홀 19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총괄 운영을 맡고 있는 테디 매니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매장은 뉴욕과 뉴저지 한인분들이 궂은 날씨, 비가 네. 오거나 눈이 오거나 혹은 춥거나 덥거나 하는 계절에 상관없이
0: 네.
1: 언제든 최고 수준의 그런 시설에서 골프와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마련한 프리미엄 공간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네.
1: 저희가 이름을 홀 19으로 지었는데요.
0: 네.
1: 이게 19번째 홀. 그러니까 정규 코스는 18번째 홀까지 있지만
0: 그렇죠.
1: 이제 그 라운딩을 마치고 편안하게 담소를 좀 나누시면서 그날의 플레이를 좀 돌아보면서
0: 네.
1: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0: 네.
1: 그런 고급 라운지 컨셉트로 꾸몄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궁금했어요. 이
1: 네네.
0: 이름의 뜻이 뭔지.
1: 네네. 많이들 궁금해 해주시더라고요.
0: 네네. 네네. 어떤 분위기예요?
1: 저희는 실내 연습장
0: 네.
1: 하면은 약간 어둡고
0: 그쵸.
1: 칙칙한 분위기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0: 네.
1: 저희는 정반대로 조금 화이트에 약간 내추럴한 우드톤이 조금
0: 그렇죠.
1: 섞여서
0: 네.
1: 좀 밝고 쾌적한 라운지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골프랑 당구랑
0: 네.
1: 그리고 생맥주.
0: 그렇죠. 생맥주 아무데나 없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생맥주를 네. 저희가 꼭 들여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0: 네네.
1: 정말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그런
0: 네.
1: 되게 맛있는 맥주들로 라인업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0: 네.
1: 생맥주랑 저희 커피도 이제 전문적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0: 네.
1: 이제 추출하는 그런 정말 카페
0: 그러니까요.
1: 만큼 카페보다 맛있는
0: 네. 아주 향이 그냥
1: 네네,
0: 제가 맡아봤는데
1: 커피 먹고 좋아해 주시는
0: 네.
1: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0: 맞습니다.
1: 그런 커피랑 맛있는 식사나 안주류까지
0: 네.
1: 저희가
0: 네.
1: 다 준비를 해서 한 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게
0: 네.
1: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아, 너무 멋집니다. 아마 네. 많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이제 생겼구나라고 너무 좋아하실
1: 네.
0: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부터가 너무 화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데다가 지금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 네네네네.
0: 네, 생맥주도 그렇지만 이제 운동하고 나면 또 목마르시고 배도 고프시고 한데 맛있는 음식까지 해주신다. 아주
1: 네.
0: 좋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시설도 최신 시설이지만 맞춤 레슨 프로그램 이걸로도 이제 벌써부터 입소문이 자자한데
1: 네네.
0: 이 골프 시설하고 티칭 레슨 가장 큰 차별점이 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매니저님 부탁드려요.
1: 아, 네.
0: 네.
1: 저희 스크린 골프는
0: 네.
1: 투비전 NX라는 골프존 기계를 이용하는데요.
0: 네.
1: 이거는 전 세계 그러니까 한국, 중국,
0: 네.
1: 일본, 미국부터 유럽까지
0: 네.
1: 전 세계 실제로 존재하는 명문 코스들 한 300여 개를 정말 코스 그대로 플레이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그 시스템을 모든 룸에 완비했고요.
0: 네.
1: 그리고 골프존의 가장 최신형 프리미엄 연습 모델인
0: 네.
1: GDR Max. GDR Max는 저희가 뉴욕에서 지금 최초로 도입해서
0: 최초로?
1: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두 개의 초고속 카메라 센서가 있어가지고
0: 네.
1: 볼 궤적이나 스핀 오차 없이 정밀 측정을 하기 때문에요. 오차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네.
1: 그리고 이 그 연습 모델인 GDR Max를 가지고 저희가 티칭을 하니까요.
0: 네.
1: 티칭 프로님들이 이제 단순히 이제 육안이나 좀 감이나 이런 걸로 되게 추상적인 그런 레슨이 아니라
0: 네.
1: 이제 회원들이 저희 카메라도 사이드에 하나 있고 앞쪽에
0: 네.
1: 하나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그 사이드로 찍힌 영상도 보고
0: 네.
1: 볼 궤적이 어떻게 나갔는지 클럽이 헤드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0: 네.
1: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0: 야.
1: 이제 조금 더 이제 회원들이 조금 더 납득하기 쉬운
0: 네.
1: 그런 레슨을 좀 하는 거죠.
0: 정말 정밀하게 분석해 주시겠네요.
1: 네네네. 프로님들이 네. 와서 쳐보시고
0: 네.
1: 정말 오차 범위가 없이 요즘 기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진짜?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고요.
1: 네.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공간에 마련된 당구장은요. 네. 저희 뉴욕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욕 최초로 저희 네. 빌리존 디지털 그렇죠. 전자 점수판을 도입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래서 되게 쾌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점수판도 되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쓰실 수 있게 해놨고, 네. 거기서 주문이나 직원 호출까지 다 알아서 되는 시스템이고요.
0: 그렇군요.
1: 무엇보다 이제 당구는 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중요한 그렇죠. 스포츠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제 위에 카메라가 저희가 리플레이 카메라가 다
0: 아 그게 그거군요.
1: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치시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치셨는지를 리플레이로 보실 수도 있고 오. 혹은 같이 오신 지인분들이랑 쳤을 때 네. 공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다시 축구로 치면 VAR이죠.
0: 아 그걸 정확히 볼 이건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네. 할 필요가 없겠네요.
1: 그거를 정확히 보시고 네. 슬로우 모션까지 다 되니까요.
0: 아 그래요?
1: 그런 것도 다 보실 수 있으세요.
0: 네. 진짜 이거 최신식 네. 그런 시설인데요.
1: 네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가 아. 처음으로 다 도입해서 네. 조금 더 편하고 고급지게 좀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0: 네. 골프도 그렇고 당구도 그렇고 정확하게 나의 지금 모든 것들을 분석해 준다면 이게 그냥 뭐 마구잡이를 하는 것보다 훨씬 실력이 성장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실력이 조금 빨리 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연습을 거기서 많이 해보고 네. 실제로 쳐보기도 하고 했는데 네. 이제 혼자 오셔도 레슨을 굳이 안 받으셔도 조금 네. 골프 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오셔서 본인의 이제 자세를 좀 보고 그런 거를 혼자서도 고쳐나갈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가 되게 세밀하게 다 분석돼서 나오니까요.
0: 그러니까요.
1: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사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임팩트 시의 뭐 클럽의 진입 각도라든가 이제 세부적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수치와 영상으로 이렇게 네, 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교정도 가능하고.
1: 네네네.
0: 네. 이 1대1 맞춤 레슨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처음 초보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네네, 맞습니다.
0: 배울 수가 있나요?
1: 네네, 저희, 프로님, 티칭 프로님들이 두 분 계신데요.
0: 그래요?
1: 저희한테 오셔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매칭을 해드립니다.
0: 네.
1: 지금도 배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배우고 계신 분들이 비기너 분들이세요.
0: 아, 지금요?
1: 왜냐면 골프는 처음에 네. 시작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맞습니다. 네.
1: 왜냐면 처음에 자세가 좀 틀어져 버리면.
0: 맞아요.
1: 그게 이제 몸의 습관처럼 배워버리니까.
0: 맞습니다.
1: 그걸 교정하기가 사실 더 힘들거든요.
0: 스포츠는 폼이. 네. 중요하잖아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폼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네. 티칭 프로님들을 저희가 많이 섭외를 해놨고요.
0: 네.
1: 그리고 이 티칭 프로님들이 이제 주니어 레슨부터 네. 이제 여성분들 레슨까지 다 진행을 하니까
0: 네.
1: 주니어도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좀 골프를 배우게 시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0: 네.
1: 오셔서 저희한테 레슨 문의 주시면
0: 네.
1: 주니어 분들도 이제 맞춤형으로 저희가 레슨 진행합니다.
0: 아, 너무 네. 좋습니다. 골프에 관심이 있고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참 좋겠고 이렇게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소개를 했지만 운동을 즐기다 보면 사실은 이제 먹거리나 이런 음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어떤 메뉴들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1: 저희는 그냥 단순히 캔음료나
0: 네.
1: 인스턴트 음식
0: 네.
1: 단순히 그런 음식이 이 아니라
0: 그렇죠.
1: 저희는 라운지 수준의 음료 음식 메뉴를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전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와 이제 커피 카페 가면은
0: 네.
1: 커피 말고도 메뉴들이 많잖아요.
0: 있지요.
1: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많은 메뉴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0: 아,
1: 저희가 뭐 차부터 에이드 주스,
0: 네.
1: 스무디 이런 것도 다 있고요.
0: 아, 거기서 되게, 직접 만들어 주시는 거죠?
1: 네, 네, 네. 그리고 다른 카페에 없는 메뉴들도
0: 네.
1: 있습니다.
0: 그래요. 좋네요.
1: 그런 거 한 번씩 맛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0: 네.
1: 저희가 제가 또 생맥주를 관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서
0: 아, 그러셨군요.
1: 네, 플레이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갈증을 깨끗하게 씻어내려면은 네. 생맥주만한 게 없습니다.
0: 그럼요.
1: 생맥주를 마실 수 있게
0: 네.
1: 되게 라인업도 되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놨고 그
0: 네.
1: 외에 다른 주류 라인업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금 출출하시거나 이럴 때 원래 한국은 나인홀 치시면
0: 네.
1: 그늘집이라고
0: 네.
1: 클럽하우스 같은 데서 이제 식사나
0: 중간에
1: 네. 음료를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근데
0: 네.
1: 미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0: 그렇죠.
1: 그런 문화를 조금 느끼실 수 있게
0: 네.
1: 이제 룸에서나 아니면 바 테이블에서 저희가 즐기실 수 있게
0: 네.
1: 되게 뭐 갓 구워낸 피자라거나
0: 아,
1: 아니면은 바삭하게 튀겨낸 치킨잉
0: 치킨 네,
1: 네. 그리고 매콤한 떡볶이나 오, 국수
0: 이런 것도 있어요.
1: 국수, 네. 우동 뭐 이런 것도 네. 다 식사 메뉴나 안주 메뉴 다 준비돼 있으니까요.
0: 네.
1: 이제 운동을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도 같이 즐기실 수 있게 그런 만족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0: 그래요? 아, 저 혹시 그럼 저 골프 안 치고 이것만 먹으러 가도 되나요?
1: 아, 예, 그러신 분들이 벌써 계세요.
0: 아, 그래요? 정말요?
1: 실제 커피가 너무 맛있다 하셔서 네. 커피 픽업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0: 오, 그렇군요.
1: 음식도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
0: 네.
1: 저번에는 음식이랑 네. 맥주만 한 잔 하고 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네. 편하게 이제 음식을 먹고 싶다. 좀 네.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다. 혹은 생맥주 한 잔.
0: 네.
1: 조금 관리 잘 되고 시원하고 네. 신선한
0: 그렇죠.
1: 그런 생맥주를 좀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리셔서 바 테이블에서만 이용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진짜 많은 분들이 아 진짜 빨리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 아주 파격적인 프로모션 상금 이벤트까지 있다고요?
1: 네네 저희 지금 프로모션을 정말 많이 준비해놨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네. 지금 그랜드 오픈을 맞아서 가장 큰 거는
0: 네.
1: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현재 18홀 라운딩 하실 때 이제 시간당 40불
0: 네.
1: 모든 게임을 치실 수 있게
0: 네.
1: 18홀 치실 수 있게 저희가 그런 특별 할인을 진행 중에 있고요.
0: 40달러로?
1: 네네네.
0: 그렇군요.
1: 저희 그리고 평일
0: 네.
1: 1시 오후 1시 전에 오시면 심지어 30불에 해드립니다.
0: 세상에.
1: 네네.
0: 그 18월 라운딩 다 하는데요.
1: 다 하는데 와. 30불에 치고 가시는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여기서 홀인원.
0: 네.
1: 골프의 꽃이죠.
0: 그렇죠. 이제. 홀인원.
1: 홀인원을 기록하시면
0: 네.
1: 저희가 현금 상금으로
0: 네.
1: 1000달러, 1000불을 드리는
0: 오.
1: 홀인원 상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세상에. 골프 잘 치시는 분들 가서 좀 도전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1: 그러시면 좋죠. 사실
0: 네.
1: 오셨다가 한번 치셨다가 홀인원 치고 기분 좋게 가시고 천불도 받아가시고
0: 네.
1: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저희 화요일 목요일에는 여성분들, 골퍼분들을 위한 우먼스데이 프로모션이 있어요.
0: 뭐?
1: 그래서 타석 네. 40불인데 거기에 20% 추가로 할인 들어가고요.
0: 그래요?
1: 네네.
0: 네.
1: 그리고 매번 오실 때마다 저희가 스탬프 카드 찍어드려요.
0: 네.
1: 그래서 반복 방문을 해주시면 이제
0: 네.
1: 5번 방문하시면 9홀 공짜, 10번 방문하시면 18홀 공짜 이렇게
0: 와.
1: 해서 그런 혜택들도 정말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네.
1: 저희가 그리고 오시면은 라디오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0: 네네.
1: 저희가 서비스도 받고 드리겠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꼭 얘기하시고요.
1: 네네.
0: 뭐 일찍 가시는 분들은 이제 얼리버드라고 그런 분들도 또 할인되시고
1: 네네네네. 엄청 저렴하게 일단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0: 맞아요.
1: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경험해 보시고 음식도 한번 드셔 보시고 그랬으면
0: 좋습니다.
1: 좋겠습니다. 네.
0: 네. 굉장히 그 오픈 기념 프로모션이 다양하면서도 아주 좋은 그냥 조금이 아니네요.
1: 네.
0: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가 이 소식을 좀 들었는데 골퍼분들이 진짜 설렐 만한 특별한 이번에 그 토너먼트 소식이 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뭐예요, 이게?
1: 저희가 오픈 기념 이벤트로
0: 네.
1: 제1회 홀 19배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0: 그래요?
1: 네, 네, 네.
0: 8분이
1: 한 팀을 이루는 팀 대항전 형식이고요. 총 선착순으로 16개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빨리빨리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0: 등록을 하셔야 되겠네요.
1: 네, 네.
0: 언제까지 해야 돼요?
1: 참가 등록은 9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0: 네.
1: 10월 셋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선전이 시작이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0: 와.
1: 참가비는 인당 100달러.
0: 네.
1: 경기당 게임비 30달러로 책정이 됐고요.
0: 네.
1: 저희가 이게 또
0: 이제
1: 중요한 게
0: 결과, 네. 상금 뭐 이런 게 있어요.
1: 우승팀은 네. 5,000불의 상금과
0: 이상해.
1: 트로피를 드리고 준우승팀과 개인 최저 타수를 기록한 한 분에게도
0: 네.
1: 트로피랑 상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0: 이거?
1: 그리고 네. 참가하시면 저희가 다 기념 상품들도 다 준비를 해놓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장타왕을 가리는 롱기스트나
0: 네.
1: 핀에 가깝게 붙이는 니어핀
0: 네네.
1: 그런 다양한 부문의 상금과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0: 네.
1: 골프 동호회분들이나 뭐 지인분들 이렇게 팀을 꾸려서
0: 네.
1: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야, 이게요. 대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는
1: 그렇죠.
0: 지금 처음이라고 하셔서 그냥 이렇게 조금 재미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주 큽니다.
1: 네.
0: 지금 제1회예요. 홀 19배 스크린 골프 토너먼트인데 이제 8명이 한 팀을 이뤄가지고 팀 대항전으로 네, 이렇게 하시고 지금 16개 팀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9월 말까지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1: 네네. 조금
0: 네.
1: 빨리빨리 이제
0: 네.
1: 선착순이니까요.
0: 그렇죠. 선착순이니까.
1: 16팀 참여는 도전을 못하시니까.
0: 맞습니다.
1: 빨리 도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죠. 10월 셋째 주부터 이제 예선전이 시작되는데
1: 그렇죠.
0: 우리 팀이 이겼다. 우승했다. 그럼 5,000불의 상금.
1: 거기에 네. 트로피까지.
0: 트로피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영광의 트로피와 또 상들이 있어서 참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네네네. 그럼요. 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네. 상금도 타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지금 또 가장 운동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이제.
1: 그렇죠.
0: 또 그리고 여기는 실내 골프기 때문에 뭐 1년 365일 다 좋고요.
1: 그렇죠. 네. 점수도 잘 나오실 거예요.
0: 어, 그래요?
1: 시원한 공간에서
0: 맞아요.
1: 치시니까 컨디션이. 체력적인 부담도 오. 없으시고
0: 맞네요.
1: 그래서 스코어도 잘 나오실 거예요.
0: 아, 좋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들께 초대 말씀과 함께 또 여기가 어디 있는지 이제 가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1: 네네.
0: 알려주세요.
1: 아, 네. 저희 홀 19 스크린 골프 매장은요.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은 네. 일단 지금 파격적으로 18홀 40불 혜택과
0: 그쵸.
1: 1000불 홀인원 상금
0: 네.
1: 그리고 명예와 상금이 걸린 제1회 토너먼트까지 알차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0: 네네.
1: 조금 밝고 쾌적한 라운지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과 시원한 생맥주 그리고 되게 전문적인 커피 메뉴 이런 것들을 함께 하시며 최고의 플레이를 하시면서 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0: 맞습니다.
1: 저희 매장은 플러싱 154-05
0: 네.
1: 노던 블러바드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홀 19 스크린 골프 플러싱 당구장 구글맵에 검색하셔도 다 나오니까요.
0: 아, 그래요?
1: 검색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예약 및 문의 전화는
0: 네.
1: 929-766-0088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제가 매니저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스크린 골프장이나 당구장이 아니라 진짜 운동과 여가 그리고 이 모임까지 한 번에 다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1: 네네.
0: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1: 그렇죠. 좀 오셔서 좀 네. 쉬었다 갈 수 있는
0: 네.
1: 약간 데이아웃을 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꼭 오셔서 네.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특히 뉴욕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 최신 시스템들을 이것도 네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1: 그렇죠.
0: 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당구 즐기시는 분들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은 플러싱 154가입니다. 154-05 노던 블러바드 2층인데요. 2층을 딱 보면 이제 그 골프 딱 19
1: 네네, 있어요. 딱 올라오시면은 써 네, 있습니다.
0: 네.
1: 크게 다 적혀 있으니까요.
0: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토너먼트 대회도 있고 등등 알고 싶으신 분들 예약과 문의 전화 다시 알려드릴게요. 929-766-0088 929-766-0088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빨리 이제 9월 말까지 연락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공간 많이들 필요했어요. 그동안 어린 우리 친구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정말 전 연령대 다 가서 즐길 수 있는
1: 그렇죠.
0: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0: 네.
1: 맞습니다.
0: 오늘 함께 해주셔서 테디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1: 아, 네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Hey!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은 요즘 세상에 여러분께 또 알뜰 정보 하나 드려보고 싶네요.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 참 그럴듯한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와, 이 제품이 이렇게 싸다고? 이런 생각도 들죠. 사진도 멀쩡하고 사람들이 남긴 후기도 보면 정말 괜찮아요. 심지어 유명한 회사나 연예인이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그럴듯하다는 이유만으로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인공지능 AI 때문인데요. 최근에 뉴욕주 소비자보호국도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로 온라인 상점이나 가짜 광고를 만들고 이 사람들의 돈과 개인정보를 빼가는 이런 사례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한 건데요. 와,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운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가짜 사이트라고 하면은 진짜 딱 봐도 아, 이거 참 가짜 같다. 뭔가 좀 허술하고 이상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로고도 너무너무 그럴듯하고 막 사진도 진짜 같고 문장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상해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똑똑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격인데요. 뭐 너무 유명한 브랜드 제품인데 정상 가격보다 너무 지나치게 싸다. 그러면 살짝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만 90% 할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결제하지 않으면 이 가격이 사라집니다. 이런 문구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또 급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인터넷 주소인데요. 사이트가 유명한 회사처럼 보여도 주소를 자세히 보면 주소가 길잖아요. 그리고 글씨가 작고 철자가 하나 다르거나 또 이상한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이 구매하기 전에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하고 낯선 판매자의 경우 그 독립적인 리뷰를 확인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요즘 정말 중요한 건데요. 문자로 온 링크는 바로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택배 주소가 뭐 잘못됐습니다. 배송이 뭐 보류됐다. 뭐 일정을 다시 예약하라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오게 되는데 물건을 정말 시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심코 그 링크를 누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링크가 가짜 사이트로 연결이 돼서 뭐 이름, 주소, 신용카드 정보 같은 이런 우리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주가 배송 관련 피싱 문자라든가 이메일을 대표적인 주의 사례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대신 내가 평소에 이용하는 그 업체가 있다면 그 공식적인 앱이나 웹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하는 사람들 좀 가장 먼저 의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보내세요. 뭐 오늘 안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서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면 오히려 뭐 이건 정말 스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뉴욕의 검찰총장도 최근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골드바 사기를 경고했습니다. 사기범이 가짜 그 보안 경고를 띄운 뒤에 뭐 경찰이나 정부 관계자를 사칭해서 당신의 돈이 지금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렇게 막 겁을 주기도 하고 저축한 그 돈을 금으로 막 바꾸게 한 뒤에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것이 이제 뉴욕시에서도 지난 2년간 한 10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조사가 됐다고 해요. 피해를 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요즘에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나는 절대 그런 사기를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사기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한번 이렇게 멈추시죠.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링크도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좀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그래야 우리의 돈과 정보를 지켜낼 수가 있잖아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요즘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밤에 정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인데 귀뚜라미 소리 들으니까 아 진짜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뜨거웠고 충분히 햇빛도 받았고 잘 살아낸 것 같습니다.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것뿐이니까요. 앞으로의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한 시간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 가득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만날게요.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이동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생활백성 오전 11시 이제 어디 가지 마이소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 배우세요. 나이 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거 참 중요하죠.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움은 커지죠.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부모님 혼자 계시다 싶으면. 특히 뉴욕에 사는 한인 가정들은 자녀들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하루 종일 그냥 집에 계셔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낮 시간을 안전하게 만난 식사도 하시고 다른 분들도 만나시고 뭐 그러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는 데가 바로 시니어 데이케어 아닐까. 자, 오늘은 뉴욕 한인사회에서 참 좋은 시니어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으로 봬도 이렇게 든든한데 거기 데이케어에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든든할까 싶네요.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제가 진짜 첫인사로 든든합니다 그랬거든요. 든든합니다.
1: 아유, 뭐 그렇게까지 과찬을 해주셔서 너무 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0: 예. 무거우신 거 아니고요?
1: 네. 요즘에 많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0: 네, 오늘도 재미난 얘기도 진지하지만 알찬 얘기들 함께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지내셨죠?
1: 네, 지금 저희 여름 또 아우팅 지난 얼마 전에 네. 그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로버트 모세스 스테이파크 비치에 네. 아주 잘 다녔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비 소식이 있었는데 네. 저희 역대 저희가 아우팅을 할 때는 비 소식이 있다고도 꼭 나갈 때 비가 안 와요. 이상하게.
0: 오, 하늘이 돕는다 그랬죠? 예, 이런 걸.
1: 갔다 오고 나니까 오후에 오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너무 그 날씨도 좋았고 가셔서 바닷가에 발을 얼마 만에 담궈봤는지 모르겠다는 우리 여러 회원분들도 계셨고
0: 네.
1: 네, 오랜만에 또 그 등대까지 걸어가서 또 사진도 찍고 네. 바닷바람도 쐬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오면서 맛있는 점심도 또 외식도 하고
0: 네.
1: 그래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0: 말만 들어도 좋네요. 사진 한 장을 어느 날 보내주셔가지고 네, 안 그래도 네. 이 사진을 봤거든요. 야, 이것은 누가 봐도 시니어가 아닌데요. 다들 너무 건강해 보이고 활기차 보이는 네.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대충 몇 분 정도 함께 가신 거예요?
1: 이번에는 한 130여 분이 같이 갔어요.
0: 예, 네. 와.
1: 30여 분이 같이 갔고, 계속 조금씩 가시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데이케어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몸도 정신도 같이 이렇게 아우팅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조금 좋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그럼요. 그래야 네. 가죠. 몸이 힘들면 안 가죠. 네.
1: 그럼 일단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 하지만 이렇게 코치버스 같은 걸 타고 네. 뭐 한두 시간 이렇게 다니는 게요. 굉장히 힘드세요. 사실은.
0: 아, 그럼요. 사실 네. 저도 힘들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1: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버스 편한데 이거 타고. 네. 근데 이거를 못 하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0: 네.
1: 근데 이제 저희 회원들께서는 이제 좀 늘 이제 1년에도 몇 번씩 이런 게 뉴스가 되셔서 같이 이제 타고 아주 질서도 잘 지켜요.
0: 네.
1: 말씀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해서 잘 다녀오면 그게 이제 말씀 좀 다시 드려보면 늘어가는 그 같이 움직이시는 신청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저는 굉장히 참 뿌듯해요.
0: 그럴 것 같아요. 네.
1: 처음에는 등록할 때만 해도 조금 막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색안경 아닌 색안경 같은 걸 끼시고 이게 내가 데이케어에서 이걸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0: 네.
1: 여기 내가 아직 나올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이제 갖고 계신 지병 때문에 뭐 데이케어에 보시면 이제 치매 환자도 계시고 무슨 파킨슨 환자도 계시고 네. 막 그래요. 예. 이제 열심히 그런 분들도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참 좋아지는 거를 제가 늘 경험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같이 갔다 오셨어요.
0: 네.
1: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얼굴이 달라져요.
0: 다녀오고 나면.
1: 네. 다녀오고 나고 그리고 대기해서 또 즐겁게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얼굴도 달라지고 이제 막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들이 옆에 계신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0: 네.
1: 챙겨주고 막.
0: 네.
1: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너무 귀하다. 네, 이런 프로그램이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감동도 오고 예? 보람도 느끼고 가끔 울컥해요. 가끔.
0: 오,
1: 네. 왜 제가 보면은 100세가 넘으신 우리 아버님이 계신데. 90대 어머님을 이렇게 부축해서 네. 화장실 갔다 오실 때 이렇게 손잡아서 자리에 이렇게 앉혀주시고 그런 거 보면
0: 네.
1: 아, 너무 아름답죠. 그 모습
0: 그러니까요.
1: 광경이. 근데 어디는 뭐 서로 뭐 자리 갖고도 싸운다 그러고 다른 데들을 보면
0: 가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잖아요.
1: 네. 네. 뭐 이런저런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제가 소식을 자주 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 나오면 얼마나 즐겁고 음? 이렇게 새롭게 사귄 친구들 참 소중한데
0: 네.
1: 그건 뭐 이렇게 대단해 내가 거기 앉아야지만 뭐 오늘 하루를 잘 보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저희는 늘 회원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려요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래봐야 싸우셔봐야 본인 손에다 화내고 그러면
0: 맞죠
1: 본인 몸에 안 좋은
0: 자꾸 스트레스 받고 네,
1: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러시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늘 뭐 저기도 앉으셨다 여기도 앉으셨다 저희는 그래요.
0: 네.
1: 물론 이제 가급적이면 지정석을 만들어 드리지만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참 편하게 이렇게 예, 조용히 딴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감사하죠.
0: 네. 예, 예. 장수 데이케어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니어분들은 참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막 100여 명을 모시고 비치로 나가고 뭐 이런 행사를 하면 힘드실 법도 한데.
1: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요번에.
0: 왜요? 네.
1: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0: 전 운영이 전반적으로.
1: 예. 네. 아침에 이제 오시는 것부터 뭐, 조를 나눠서 이제 차량도 다 나눠 타고 뭐 버스는 버스 팀 뭐 배는 밴 팀 탁 해서 다 가서 도착해서 어디 모이고 탁탁탁
0: 네.
1: 이제 시간대로 여기 이 등대 갈 분들은 갔다 오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바닷가에 물 담그고 이렇게 이렇게 네. 딱 시간에 딱 맞게 탁탁 움직여서 와서 밥까지 딱 먹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0: 혹시 신민수 이사님 무서우신 거 아니에요?
1: 제가 이렇게 항상 이 주의봉을 큰 걸 하나씩 갖고 다녀요.
0: 어떻게 그럴 수 있지?
1: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도.
0: 예, 저는 놀랍네요. 예.
1: 그래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네. 가시면 이분은 저기서 뭐 달라 저분은 저기서 뭐
0: 그렇죠.
1: 달라 뭐가 숟갈이 떨어졌다
0: 뭐가 없다
1: 밥이 네. 안 왔다 막 정신없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스태프나 저희 선생님들,
0: 네.
1: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식사를 잘 못해요. 이제
0: 서브를
1: 해드려야 네. 되니까 잘 챙겨드리고 식사
0: 네.
1: 맛있게 하시고 마무리 차까지 돌아가신 차까지 잘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매니저가 돼야 돼. 이번에 편하게 밥을 다 먹고 왔어요 제가.
0: 오.
1: 그분들하고 같이.
0: 예. 이제 뭐 이쯤 되면 가족이 됐네요.
1: 그냥 너무 이게 이제 어떤. 뭐 틀에 박혔다라는 표현은 정확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0: 네.
1: 이게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회원들께서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편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0: 무슨 데이케어가 이사님을 따라갑니까?
1: 아니. 근데 너무 그게 저는 이번에 이 비치를 다녀오면서
0: 네.
1: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야,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됐구나.
0: 체계적으로 그냥. 네. 무르듯이
1: 그냥 제가 밥
0: 진행된...
1: 편하게 먹고
0: 네.
1: 진짜로요.
0: 네.
1: 저도 우리 회원분들 식사하시는 때 같이 저도 자리 안 돼서
0: 네.
1: 같이 먹고 그날 때 어유 가세요 먼저 가시고 그리고
0: 야, 네.
1: 하여튼 참 재밌는 또 뜻깊은 또 아우팅을 하나 잘 마친 것 같아요.
0: 참 사이 좋은 대가족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1: 예. 네.
0: 네.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0: 혹시 이 이후에 뭐 가을에도 계획들이
1: 그럼요.
0: 있나요?
1: 저희는 항상 가을에도

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정보, 라디오 생활백서. 이 시간은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장수대의 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뵀을 때 한 한 달 됐는데요. 그때 이제 닉셜리 유튜버가 우리 이 지역에 뉴저지 뭐 플러싱 이 지역에 한인 데이케어를 놓고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두고 말씀을 하시면서 신민수 이사님이 닉셜리를 만날 수 있다. 내가 한번 토론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오늘 모셨습니다.
2: Hey, how are you?
1: Good. I'm sorry.
2: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 있었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서 얘기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1: 네.
2: 틀린 말은 없었고
1: 예.
2: 단 이제 그분들이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깊은 그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과 이유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1: 잘 모르죠.
2: 간과를 한 거죠.
1: 예.
2: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왜 루즈벨 에비뉴 저 밑에 쪽 메인 스트리트 쪽 그리고 뭐 유니언 스트리트로 해서 뭐 저쪽 43, 5 에비뉴 쪽으로 내려가면 왜 그렇게 수많은 중국 약국들이 한 블록에도 몇 개씩 있고
1: 그 유튜버에서는 그랬거든요. 여기 이거 깽단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예, 다 모여가지고
2: 예.
1: 그냥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2: 그렇게
1: 했는데
2: 얘기를 했어요.
1: 네.
2: 근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1: 뭐
2: 좀
1: 자세히 모르지만
2: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2: 저는 좋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고 싶은 건데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왜 한 블락 그리고 여기 몇 개의 블락 안에 이렇게 약국들이 많고 건강약국들도 있고 뭐 홈케어도 이렇게 많이 오피스가 보이고 뭐 데이케어도 많이 이렇게 있고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거죠.
1: 네.
2: 이제 뭐 반경 1, 2마일 안에 무슨 데이케어가 60몇 개 무슨 뭐 그중에서 뭐 한인 데이케어가 몇 개고 중국 데이케어 몇 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 분석을 통해서 잠깐 나눴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생활 터전이 여기라는 거잖아요.
1: 네, 많이 모여들.
2: 우리의 생활 터전. 네. 저희 회원들도 이렇게 지금 거주지 분포를 보면요.
1: 네.
2: 웨체스터 저 위, 와이플레인, 맨하튼,
1: 네.
2: 뭐 브루클린 브롱스.
1: 네. 저 멀리 사시는 데 일로 오시네요.
2: 롱아일랜드.
1: 예.
2: 롱아일랜드도 저 서퍼 카운티. 부터 해서 네소 카운티 롱아일랜드 수십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매일 와요.
1: 네.
2: 거의 그분들이 여길로.
1: 예. 예.
2: 근데 데이케어를 나오게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데이케어도 이유가 그 중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우리 한인 이민자 시니어들이 누려야 할 각종 그 의료 혜택들.
1: 네.
2: 뭐 당신들의 주치. 선생님들, 뭐, 예를 들어서 통증병원,
1: 네.
2: 뭐 한의원, 약국, 홈케어 회사. 그러니까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식당, 카페.
1: 네.
2: 그 동네에는 한국 식당 맛있는 게 없어요.
1: 없죠. 네.
2: 한국 홈케어 회사가 없어요. 데이케어가 없어요. 키케아 스테이튼 아일랜드. 물론 뉴저지에도 있죠. 근데
1: 네.
2: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뉴욕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일주일에도 각종 어포인먼트, 병원 어포인먼트이 최소 두 개, 세 개예요.
1: 네.
2: 그게 다 어딨냐? 다 이쪽에 밀집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 어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보 자료가 맞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 네.
2: 이 안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한국 식당이 많아? 그렇죠? 왜 이렇게 한국 약국이 많아? 한국 내과가 왜 이렇게 많아?
1: 생활하신 그 반경 안에 있으니까
2: 이렇게 네.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1: 그러네요. 예. 네.
2: 어?
1: 왜
2: 여기에 왜 K라디오가 왜 여기 있어?
1: 그러니까.
2: 네? FM이 네. 왜 여기 있고 AM이 네. 왜 여기 있고 한국 방송, 채널 방송이 왜 여기 있는 거야?
1: 곳곳에 흩어지면 될 텐데.
2: 여기가 우리의 생활 반경, 제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네.
2: 언어적으로도.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는 것이다. 라고 저는 반박
1: 하고 싶은 예.
2: 내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죠.
1: 네.
2: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프로드가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1: 네.
2: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간다.
1: 이 혜택을 봐야 되는 시니어분들.
2: 그렇죠.
1: 네.
2: 제가 그 얘기를 몇 년째 지금 떠들고 있어요. 몇 년째. 결국은 이제 요번에 이제 제일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면서 네. 그 퍼블릭하게 유튜브나 여기 미국 로컬 공중파 아주 유명한 채널들의 CNN과 Fox에
1: 네.
2: 뭐 여러 곳에서 다뤄졌어요. 예, 그러다 보면 아무리 우리 시니어들을 뭐 여러 정부 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려고 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또 제재가
1: 올 수밖에 없죠.
2: 예, 네. 있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베네핏을 여러분들이 막으려고 하고 계시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1: 네.
2: 그래서 많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1: 뭐죠? 간단하게?
2: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몸 안에 제가 어떤 뭐 종양이 있어요. 어떤 뭐 혈관이 클락이 됐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1: 제거하면
2: 네, 제거하고 네. 막힌 데 뚫어주고 그러면 돼요.
1: 네.
2: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고 자꾸 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1: 그 방송 나가고 나서 그 네. 여파랄까요?
2: 네.
1: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2: 많이 달라진 걸로 들리고는 있습니다.
1: 네.
2: 그래서 기존에 그런 현금 킥백을 주던 여러 곳들이 네. 뭐 안 주기로 했다.
1: 네.
2: 그런 얘기도 들었고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곳들은 뭘 들은 소문인데 어떤 곳들은 준이 그냥 우리한테로 또 뭐 한쪽으로 또 몰리는 또 현상이 조금씩 또 있고요.
1: 네.
2: 근데 결국은 이거를 단칼에 지금 수술 칼을 지금 대질 못하고 아직도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그 길게 본다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프로그램을 정직하게 잘 이용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겠고 기대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 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와중에서도 더 많은 어떤 정부의 혜택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목소리가 저분들한테 어떻게 들려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냉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1: 네.
2: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아직도 뭐 주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
2: 제가 진짜 요즘에요 쓰러질 것 같아요.
1: 예.
2: 그 이런 여파가 있고 나서 저희 센터에 이렇게 방문을 해오시는 분도 있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 네.
2: 아직도 그런 요구를 하세요.
1: 네.
2: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분들 보면 물론 한편으로 또 이해가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미국에 늦게 오셔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뭐 세금, 리타이머 펀드를 적립하신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이런 사태를 맞이하고
1: 네네.
2: 현실에 부딪혀 계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해결책에 있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찾아낸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 아직 리타이어 안 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그 길로 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거기에 이제 저도 포함이 되고.
1: 저.
2: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요. 세금에 의해서 이 네. 모든 공공 서비스가 해결이 되고 돌아가는 나라예요. 근데 세금을 우리가 물론 어쩔 수 없이 조금밖에 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1: 조금 벌면. 네. 네.
2: 또 적당히 내는 분도 있고 아주 많이 내는 분들도 있고.
1: 네.
2: 근데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억지로 그걸 내가 안 내려고 억지로 덜 내려고
1: 네.
2: 어떻게든 좀 가리고 숨기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스스로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엄한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1: 네. 네,
2: 이러다 보니 뭐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당 기관에 정말 내놓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없어지고
1: 네.
2: 용기도 없어지고 현실적으로 그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자꾸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1: 네.
2: 안타깝지만 네. 이 어려운 시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워진 분들이 많아요.
1: 네.
2: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냐면 여기 로컬 플러싱 로컬 지역에 새롭게 비즈니스를 조그맣게 오픈하신 분이 계세요.
1: 네.
2: 너무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지금.
1: 갑자기?
2: 예. 시니어 분들이 네. 그래도 많이 찾던 비즈니스인데.
1: 네. 안 오시는.
2: 예, 이 돈이 안 돌아서 그러는 건지. 갑자기 어려워졌대요.
1: 네.
2: 그래서 이런 여파도 있어요. 있지만 이 여파는 사실은, 올바른 여파는 아닌 거고.
1: 처음부터 그랬어야
2: 되는 거고. 네,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그분들하고도 좀 나눠봤지만, 이번 이 사태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계기로,
1: 네.
2: 뭔가 지금 트랜스폼이 안 되면, 앞으로의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노후 베네핏,
1: 네.
2: 시니어로서의 어려워질 거다, 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설령 조금 힘들고 어렵지겠지만 좀 우리가 잘
1: 네.
2: 이겨나가 보자.
1: 이번 사태를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고요. 잠시 후 자리 옮겨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생활백서.
1: 최근에 그 롱텀 케어 플랜 베네핏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또 공중파에 나가서까지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여파가 이제 우리 한인 시니어 데이케어들한테 여파가 미치고 있고 근데 이제 수혜자들 그러니까 시니어 분들이 가실 분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장수 데이케어처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가야 될 방향? 앞서 뭐 여러분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2: 네. 사실 좀 어렵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소셜 어덜트 데이케어가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엔드 프로바이더예요. 직접 생활하고 네. 우리 시니어분들과 그 매일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고충 다 해결해드리고 뭐 재미있게 즐겁게 해드리고 뭐 저희가 이런 곳인데 사실은 지금 그 존재의 가치가 좀 약간 퇴색이 된 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
1: 네.
2: 열심히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아침 일찍부터 퇴근할 때까지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도와드리고
1: 네.
2: 메디케이드 시민권 신청, 여권 잊어버리고 갱신해. 메디케이드 카드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를 거예요. 푸스탬프 맨날 잊어버리시지. OTC 카드 잊어버리시지. 맨날 재신청해다 그러시지. 에이. 편지 갖고 오죠. 메디케이드 리뉴얼 해드려야지. 푸스탬프 리뉴얼. 뭐 아파트 신청해드려야죠. 아파트 팔로우업 해야 되죠. 매년. 네. 근데 너무 이게 퇴색이 된 거라. 저도 거기에 그 도매금으로 묶여가지고 저희도 데이케어는 이런 곳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자체가 네. 굉장히 거북해요, 진짜. 진짜 저는 좀 딴 데, 어떤 다른 이름을 쓰고 싶어요, 어떨 네. 때는.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우리 기사님들이요, 집에서 막 5시에 나가요. 회원들 모시려고.
1: 네.
2: 그 새벽잠, 겨울, 추운데, 겨울에, 눈길에, 네. 비가 오는데, 끝나고 여름에 지금 얼마나 더워요.
1: 네.
2: 그렇게 애쓰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곳들도 있음에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 네.
2: 하나로 그냥 묶여가지고.
1: 다 그렇지 뭐. 이렇게.
2: 한인 네이케어가 네. 이런 곳이다. 무슨 마피아가 어떻고 뭐.
1: 네.
2: 사기 집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선생님들 정말 저희 선생님들 열심히 하세요. 저희는 오전 오후반 있거든요. 토요일도 네. 오픈을 하고. 그래서 오전 끝나자마자 점심도 잘 못 먹고 오후반도
1: 식사는 하셔야죠.
2: 그 시니어들도 준비해서 또 이제 다 오후반도 다 케어해야죠. 아마 집에 가시면 다들 그냥 떨어질 거예요.
1: 피곤해서.
2: 네, 피곤해서.
1: 네,
2: 네. 혹시 불면증 있으시죠?
1: 좀 어제 좀 못 잤어요. 네.
2: 데이케어에서 일을 하세요.
1: 아 그럼 맞아요. 피곤이 약이죠.
2: 피곤한 네. 것만큼 꿀잠을 자게 만드는 것은 없어요.
1: 기절. 네.
2: 제가 저희 회원분들께도 얘기를 해요. 데이케어 나왔다 가신 분 날들은 아마 잘 주무실 거예요.
1: 네.
2: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 날은 뭐 계속 주무셨다 일어났다 주무셨다 일어났다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안 나온 날 하루 지나고 나서 이제 나오시는 날 보면
1: 네.
2: 좀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밤에 잠을 잘 못 잤대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새벽부터 진짜 오후 늦게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도와드리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 네.
2: 그것을 그냥 단칼에 돈 주니까 뭘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요구하냐는 이런 식의 얘기를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1: 네.
2: 제가 옥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죄송합니다. 여기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막.
1: 네. 넣어주세요.
2: 하, 진짜.
1: 근데 이제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래 나도 데이케어에서 한번 가보자 가면 뭐 하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2: 바빠요. 바빠. 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1: 네.
2: 저희 지금 나오시는 어머님 중에는 오시자마자 이제 식사하시고요. 스크린 골프 연습하러 가세요.
1: 오.
2: 저희 네. 이제 당구장 스크린 골프가 저희 회원들 무료잖아요.
1: 네.
2: 아주 최신식 새로 다 해놓은 시스템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연습 가시고, 그럼 또 이제 거기서 멋있는 또 젊은 우리 선생님들이 다 또 티칭도 좀 도와드리고, 네. 잡아주고, 당구장도 얼마나 그냥 뭐, 그, 나오셨, 거기 갔다가, 또, 바로 와가지고 또 무슨 스마트폰 듣는다고 했다. 또 무슨 스포츠 댄스 한다고 했다. 네. 이제 밥 먹으래, 또 그랬더니, 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밥을 또 먹어야 된대. 그리고 또 뭐, 빙고하고, 막, 노래하고, 막 하고, 가야 된대요. 뭐 정신이 없어요.
1: 네.
2: 하루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야 되는 거.
1: 나가서 그냥 멀뚱히 있는 게 아니네요.
2: 아니에요. 아니, 네. 얼마나 바쁜데요. 네. 노래도 불렀다. 뭐 조용히 또 모두 뭐, 스페니쉬도 배우고 영어도 배워왔다. 많아요. 배울 네.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윷놀이들도 막 그룹으로 하시고, 막. 너무 바쁘고, 예. 이, 한가할 겨를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해드려야 될 일도 너무 많고.
1: 네.
2: 네,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목적을 갖고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1: 그쵸, 원래.
2: 예, 네, 네. 이렇게 해드려야, 뭐, 당신들의 일도 줄어들 거고, 당신들이 또 여러 가지 메디컬 이런 보조하는 곳에 돈을 줘야 될 것도 줄어들 거고.
1: 네.
2: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소셜 어덜트 케어, 특히 홈케어, 쪽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매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1: 네.
2: 지출이. 그럼에도 널싱홈이라든지 병원 입원하는 거에 비하면 아직도 그 비용은 적어요.
1: 네. 그쪽으로 더 지원하는 게 낫겠네요.
2: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사실 우리가 널싱홈에 가신다. 병원에 오래 계신다 그랬을 때는 사실 좀 좀
1: 진짜 무료할 것 네, 같아요. 그냥 뭐랄까 마지막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있고.
2: 그렇죠.
1: 네.
2: 저희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좀 어찌어찌해서 다쳐서 병원 갔다가 놀치고 이제 오래 계신 분들 보면 건강이 악화 속도가요.
1: 네.
2: 놀랄 정도로 빨라요. 거기에 계시면.
1: 네.
2: 그리고 여기 멀쩡하게 얘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인데.
1: 다쳐서
2: 한번 네. 병원 갔다 널싱홈으로 들어가시면 한 달, 두 달 된 것 같은데 말씀도 잘 못하죠. 기억도 잘 못하게 되죠.
1: 네.
2: 근데 이제 그런 건강이셨던 분들이 데이케어에 나오기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반전이 오는 거예요.
1: 젊어져. 네.
2: 젊어져요. 진짜로. 네. 젊어져요. 혹시 또 마음에 드는 우리 남자 아버님이 있다. 그러면 또 갑자기
1: 친구도
2: 갖고,
1: 하고.
2: 갖고 오시기 시작해요.
1: 네.
2: 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멀끔해져서 나오세요.
1: 네.
2: 왜 저러시지? 참 즐겁고
1: 네.
2: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고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린 대한민국 그 백의 민족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새마을운동의 기적을 일궈낸 전 세계에서 전무유무한 그런 빠른 경제 발전과
1: 네.
2: 문화, 각종 문화, 여러 가지 사회 얼마나 롤모델이잖아요.
1: 네.
2: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는
1: 네.
2: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에게 참 불명예를
1: 네.
2: 안겨드리는 아주 몹쓸 짓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하우징 문제. 왜냐면 지금 너무 렌트비가 비싸고 노인 아파트며 저소득층
1: 네.
2: 그런 아파트 거주지에 들어가는 기간이 너무 오래 지금 이제 지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가 정말로 진중한 스터디가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뭐 고령화 노령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라지고 있고 이제 80, 90, 100세 이 아주 이제 자연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볼 때.
1: 네.
2: 예전에는 80이면요.
1: 우아했죠.
2: 예, 이거는 진짜 경사예요. 그 대대의 손손 이게 경사가 난 거예요. 근데 요즘은 80은 그냥 뭐 팔순잔치 안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진 것 같고.
1: 그러니까
2: 뭐 팔순 갖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1: 네.
2: 하우징이 부족해요. 기존에 이제 그래서 계속 그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부와 우리 시니어를 이렇게 매일 돌보는 기관들, 사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1: 네.
2: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자꾸 이런 루머가 돌면 안 되잖아요.
1: 안 되죠.
2: 네.
1: 아, 이런 루머가 돌면 한인들은 뭐 그렇게 지원해주면 안 돼? 뭐 또 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2: 아니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무슨 어디 저기 매도 파크에 가서 매달 무슨 청소를 도와준다, 쓰레기 줍고 이런 소식은 없어요.
1: 네.
2: 어디 가서 우리 한인 시니어들이 뭐 뭘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왜 못할까 우리?
1: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네, 안
2: 우리가 좀 이런 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 혹시 안 알려진 거 아닐까요?
2: 하, 그런 거 하고 계시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1: 저희한테 제보 주시면 그냥,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 좀 좋은 일 하시면 좀 알리세요. 여기 미국은 자꾸 이렇게 목소리 크게 내야 돼요. 예, 가만히 얌전히 있으면 절대로 누가 그냥 입에다가 밥을 떠 넣어주진 않습니다.
1: 한국은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는데.
2: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1: 네.
2: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니어로서도 좋은 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1: 네.
2: 그런 것도 좀 구상을 해보고 뭐 협회가 새롭게 좀 정말로 굳은 결의 다짐을 갖고 뭐 다시 새롭게 협회도 좀 만들어 보시고
1: 네 응? 현재 데이케어 협회가 있습니다.
2: 공식적으로는 없죠. 공식적으로는 네. 없어요. 그 당시 한 몇 년 전에 비공식적으로 물론 이제 대부분의 한인 데이케어 업주들 분들하고는 컨택을 했던 걸로 알아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고사를 많이 하셨고 조인하는 것을 아마 그 당시 한 7개, 8개 데이케어의 대표 원장님들이 모여서 이제 가칭 협회를 만들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유명무실하죠.
1: 그런 것도 네. 하나 좀 제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네요.
2: 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transparent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네. 봐도 이 진짜 너무나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
1: 네.
2: 우리가 더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1: 네.
2: 협회만 만들어온 뭐예요.
1: 그렇죠. 어? 이름만 있으면 안 되죠.
2: 껍데기인데. 네. 그렇죠. 이름만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름은 작지만 그 내실은 정말 크고 활동을 정말로 튼튼하고
1: 네.
2: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1: 지금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데이케어를 어덜트 데이케어를 찾고 있었다면 장수 데이케어에 한번 가봐야겠다 마음을 먹으셨을 것 같은데 혹여나 주변에 이렇게 데이케어가 몇 개 있는데 어떤 점을 유심히 보면 좋을까요?
2: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1: 네.
2: 아마 최근 그런 일련의 사고 사건 보도가 있기 전에는 아마 데이케어를 이렇게 쇼핑하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거기는 얼마를 주나?
1: 아, 네.
2: 아 이런 걸로 아마 쇼핑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방송 3년 4년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데이케어로 쇼핑하실 때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있는지 차량 서비스라든지 그 데이케어에서 해주고 있는 우리 회원들께 해주고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1: 네.
2: 스태프들도 만나보고 그분들이 주는 인상은 어떤지
1: 네.
2: 뭐 원장이 됐던 대표가 됐던 뭐 이사가 됐던 누가 됐던 만나서 좀 얘기 좀 나눠보시고 전화로 하실 때랑 만났으면 또 달라요.
1: 그럼요. 네.
2: 우리 진행자님도 저를 만나고 나서
1: 반했잖아요.
2: 방송 그런 거는 방송에 말씀하시면 아유, 안 되고요.
1: 죄송해요. 네.
2: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 또 이게 달라요. 눈을 마주 이렇게
1: 네,
2: 보고
1: 맞습니다.
2: 뚫어지게
1: 네.
2: 제 눈을 피하지 마세요.
1: 네.
2: 그러면서 좀 느끼는 부분도 크실 거고 또 식사.
1: 그 중요하죠.
2: 저희는 항상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식사 시간 즈음에서 저희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 꼭 식사를 한번 하시라고 그래요.
1: 아, 네.
2: 하고 가시라고.
1: 네.
2: 뭐 비록 선생님들이 못 먹고 제가 못 먹던 한이 있더라도 한번 드셔보시고
1: 네.
2: 저희는 식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매일 다양하게 메뉴도 네. 바꾸고 아주 건강하게 저희가 늘 고민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아우팅이 뭐가 있는지 그냥 맨날 시설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 말고도
1: 네.
2: 혹시 그 외에 기타 다른 어떤 뭐 것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자제분들하고 좀 같이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그냥 동네 할머니들하고 아이고 여기 저렇게 그렇죠. 이렇게 말고 그렇게 직접 말고. 자녀분들하고 예. 같이. 예.
2: 그래서 저희는 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분들이 네. 알아보시고 여기로 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된 멤버들이 꽤 계세요.
1: 예.
2: 그리고 오실 때도 어떤 분들은 자제분들하고 같이 방문하신 분들도 있고요.
1: 네.
2: 뭐 이미 이제 저희는 어느 정도 장수데이케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입소문,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런 곳이니까 그리 가세요. 이렇게 네. 뭐 자제분들이 그냥 떠밀어서 보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다양하죠.
1: 그 누구보다 자제분들이 추천한다는 거는 내 부모님이잖아요.
2: 그렇죠.
1: 예. 그 얼마나 잘 알아보고 추천했을까 싶네요.
2: 그래서 네. 자제분들이 당신들의 그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낼 때, 프리케이를 보낼 때라든지 뭐 학교 얼마나 우리가 예. 고민 많이 하고 학군 따지고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많이.
1: 맞아요.
2: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지금 오늘은 장수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하고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장수데이케어가 그럼 어디에 있는데 궁금하셨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가면 식사를 한번 해보시래요. 직접 드셔보시면 아 이렇게 나와? 알 수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수업이나 활동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계절별로 여행도 가시고요. 그냥 뭐 시간을 거꾸로 거스르듯이 젊어지실 만큼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데이케어입니다. 장수 데이케어. 이뿐만 아니에요. 그냥 뭐 배우고 즐기고 이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해야 이게 일 처리가 되거든요. 경험 많은 스텝이 함께합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그리고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전화번호입니다. 718-799-0133 718-799-0133. 이제서야 제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우리 신민수 이사님 마이크로부터 멀어지시니까 좀 심심해 보이는데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참 편안해지거든요. 뭐랄까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기분? 네. 네. 시니어분들 어떤 트러블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조율을 잘 하실 것 같아요.
2: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아마
1: 고인의 톤입니다. 네.
2: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 어떤 인생 경험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떤 또 어드바이스도 드리고 중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센터에서는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1: 네.
2: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전부 다 내가 먼저 우선이어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1: 네.
2: 여기 내 자리인데.
1: 예.
2: 왜 나 먼저 안 해줘?
1: 나는 이렇게 했는데.
2: 왜
1: 너는...
2: 나. 예. 내가, 나, 전부. 예. 그거를 너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1: 네.
2: 그래, 너 먼저 야, 먹어.
1: 명언이다. 예.
2: 너 먼저 먹고. 당신 먼저 드시고, 당신 여기 앉으셔도 되고, 내가 잘못했었나? 저 사람은 더 잘했던 것 같구나. 좀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좀 배려를 해주고, 우리라는 생각으로. 여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옛날에는 한 가닥씩 했던 분들이거든요.
1: 내가 말이요? 네. 이렇게.
2: 그거 굳이 거기서 뭐, 지금은 다 똑같아요. 장수데이케어의 네. 동창들이에요.
1: 네.
2: 같은 학급 친구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항상 프라우드를 갖고 계시라고 그래요. 저는 사립학교다 여기는.
1: 네.
2: 장수에 계신 분들은 사립학교에 다니시는 거다라고 꼭 제가 이 어깨도 피시고
1: 네.
2: 자신 있게 예, 다니시라고 말씀도 하고 밖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죠.
1: 아 빨리 늙고 싶다. 탁탁 늙어가지고 그냥 빨리 장수데이케어 가고 싶다. 농담 아닌 농담이지만 진짜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덜트 데이케어를 가야 되면 저런 데이케어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오늘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풀 얘기 다 푸셨죠?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 조금 남았는데.
1: 또 자주 뵙겠습니다. 장수 데이케어의 신민수 이사님이고요. 네, 상담 전화 718-799-0133번입니다. 718-799-0133.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우리가. 네가. 네. 오늘도 우리가 네. 함께한 라디오 생활 백서.
2: 진행자님과 우리가 잘한 것 같죠?
1: 네. 괜찮은 것 같죠? 네. 네. 라디오 생활 백서였습니다. 신민수 이사님 감사합니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오늘도 우리 또 멋진 강의 시작해볼까요?
1: 네. 네. 사실 이 방송이 나가는 거는 2월 셋째 주입니다.
0: 그래서 2월 21일입니다.
1: 그렇죠. 오늘 2월 21일 날 이 방송이 나가는데, 오늘은 실제 며칠인가요?
0: 2월 7일입니다.
1: 2월
0: 7일.
1: 7일입니다. 네. 이거 원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저 뒤에서 아마 커트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가 이제 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 구정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0: 고향을 가죠.
1: 고향에 가시죠. 서울이 고향이신 네. 거는 우리 오늘 오신 집사님, 권사님들 서울이 고향인가요?
2: 네.
1: 서울이요?
2: 네. 네.
1: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얼굴은 저 지방인 것 같은데.
0: 서울이시네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1: 지방에 갔다 오신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나 지방이 고향이어서 네. 지방 갔다 네. 오셨다.
0: 오히려 아. 이분들이 서울분 같은데?
1: 놀랍네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사람들도 뭐 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고향에 어렸을 적에 놀던 곳에 가셨던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0: 아, 작다.
1: 되게 작아졌죠.
0: 네.
1: 그리고 그네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아. 학교 운동장 그네를 탔는데 엉댕이가 껴가지고
0: 안 들어가, 안 들어가.
1: 안 나와요. 네, 그네가. 어렸을 적에는 둘이 친구랑 탈 수 있었던 그렇죠.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안 나오죠. 저희 집은요, 다 아시겠지만 뭐 그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향이 제주도여서요. 이제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바로 뒤에 집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는 초등학교에는 항상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학교 후문이나 정문 앞에
0: 문방구 그렇죠.
1: 문방구 있고 거기에서 뭘 파나요?
0: 불량식품?
1: 그렇죠.
0: 불량식품.
1: 그렇죠. 사상이 불량하네요. 자, 그렇죠. 불량식품 많이 팔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어느 지역에선 떼기라고 하고도 하고, 어느 지역에선 뽑기라고도 하는 할아버지가 앉아서 설탕으로 하시는 것도 팔고, 그리고 새해나 아니면 추석 같은 때가 되면은 아무튼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게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의 생각이 지금도 젊은데 그래도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매우
0: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
1: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지금 축복은 못 해줄 망정.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바람대로 공부를 매우 못했습니다.
0: 바람대로.
1: 그래가지고 네. 공부를 잘 못하고 성격이 엄청 까부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요. 여학생들이 고무줄하고 놀면 어떻게 할까요? 칼로 자르는데 전 진짜 나쁜 애였던 것 같아요.
0: 네?
1: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여학생의 고무줄을 자른 건 아니고 이쁜 여학생 고무줄만 잘랐습니다.
0: 또 가려서 자르죠.
1: 그렇죠. 안 이쁜 애들은 자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더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원래는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가는데요. 왠지 이번 구정에는 꼭 버스를 타고 전에 내렸던 곳에서 한번 걸어서 이렇게 집까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언젠가 그런 날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빨리 가던 그런 길에서 이젠 그게 아니라 뭔가 한번 여유를 갖고 한번 걸어서 고향길을 걸어보거나 아니면 교회 주변도 이렇게 예배 끝났는데요. 바로 가는 성도가 있고요. 한번 이렇게 예배당을 돌아보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진 네, 휴지라도 하나 줍고 또 누가 헌금 떨어진 것도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그런 거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그런 근데 이제 올해는 꼭 한번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들 느끼시는 거지만 담벼락은 매우 낮아졌고 골목은 매우
0: 좁아졌고
1: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이 또 아주
0: 좁아졌고.
1: 이렇게 작아졌더라고요. 네네. 근데 유난히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문방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문방구. 예전에 그 문방구 집 아들이 저는 정말 되게 부럽더라고요.
0: 부럽죠.
1: 걔는 진짜 뭔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아요.
0: 맞아.
1: 문방구 집에는.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은 주로 이제 설이 되면 뭘 사나요? 화약총을 삽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뭘 사나요?
0: 인형?
1: 고무줄. 인형, 고무줄. 그리고 인형도 아주 아마 우리 권사님 때 그 어렸을 적에는 그냥 이렇게 좋은 인형 말고 종이 인형이 있었습니다.
0: 아.
1: 그래서 그 안에 알몸으로 그려진 인형이 하나 있고
0: 옆에
1: 드레스. 옷?
0: 어, 드레스.
1: 드레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0: 그렇죠.
1: 여기를 아주 잘 잘라야 됩니다. 여기를. 여기 잘못 자르면 드레스 다 망칩니다. 그래서 이제 몸 뒤에 붙이고 이렇게 저거요. 깍대기를 이렇게 해서 노는 겁니다. 그런 걸 막 사죠. 그게 막 다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지나는데 남자아이들은 또 오락실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앉아가지고 오락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0: 쭈그려 앉아서 하는.
1: 문방구 앞에서 50원 넣고. 그게 정말 세상의 전부였었습니다.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이제 젊은 성인이 되어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마치 그때 오락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던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면 세상에서 되게 현란하게 이것이 전부야 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우리 이렇게 방송국에 오실 때 옷을 챙겨 입고 오셨겠죠. 네. 그 십자가도 그렇죠. 좀 평상시에 다는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도 아무튼 하시고 그리고 빨간 치마도 이렇게 딱 꺼내서 입으시고 그렇죠. 뭔가 또 누구는 표범 누구는 얼룩말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옷장에 입을 만한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 세계 모든 여자의 옷장에는 옷이 없습니다. 입을 만한 변변한 게?
0: 없어요.
1: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백도 들 만한 거는?
2: 없어요.
1: 없어요. 나 이때까지 검은 봉지 들고 다니는 거 같아. 이마트 봉지 노란 거 그런 거. 두 장 안 찢어지게. 뭐 하나도 없어. 그 평생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막 전부인 것 같아요. 마치 문방구에 있는 지금 돌아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이 그 어릴 때는
0: 그게 제일
1: 전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엄마 몰래 돈도
0: 맞아요. 몰래 슬쩍
1: 돈도 쓰고 아빠 몰래 뭐 학용품 산다 그러고 또 몰래 돈 받아서
0: 그것도 사고
1: 인형도 사고 화약총도 사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애써서 전부인 것처럼 샀던 그 화약총은
0: 없네요.
1: 어디가 있고
0: 야, 어디가 있을까?
1: 그 인형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희 사람들이 평생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믿음이 마음이 성장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게 전부죠. 화약총이 전부이고 인형이 전부이고 딱지가 전부이고 오락기계가 전부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돈도 어디서 몰래 갖다 쓰고 막 그렇게 살다 봤는데 어느 날 사람이 성장을 하니 그게 아무것도
0: 아닌 거죠.
1: 아닌 거죠. 동창회 갈 때 옷 예쁘게 입고 가는 게 그게 자기의 뭡니까?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은 동창회에 있는데도 연말 이렇게 뭐 연초에 있는데 가나요 안 가나요? 안 가죠. 그리고 남편한테 왜 안 간다고 할까요? 옷이 없어.
0: 그 가방도 없어.
1: 인간아. 내가 구질구질해. 다 구질구질해. 자기 몸매가 구질구질한 거 생각은 안 하고 뭐만 구질구질한 거야?
0: 옷이고.
1: 아, 옷이 구질구질해. 나 진짜 우세스러워서 못 가겠어. 나 정말 그냥 그때 여고 때 그냥 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걔 지금 완전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야. 걔 캐시미어로 다 둘렀더라.
0: 100% 100%.
1: 100% 그 백화점에서 산 거. 내가 그 동대문에서 산 거 이거 나일론 이거나 진짜. 껍질껍질해서 나 못 입겠어. 나 정말 나 우세스러워서 나 정말 나 옛날 친구들 모임에
0: 못 나가겠어.
1: 나 못 나가겠어. 나 그리고 뭐 차라도 뭐 내가 좀 운전이라도 해서 다 그냥 내 친구들 다 차 타고 오는데 그냥 나 그냥 341번 타가지고 짜증나. 내 진짜 아 나 추워 죽겠어. 나 진짜 못 가겠어. 나 정말. 그리고 뭐 정말 걔네 집 애들 다 저기 그냥 고등학교 가고 그 민사고 가고 뭐 다 특목고 가고 그랬는데 그냥 정말 걔 이렇게 애들 이번에 저 거기 대학 들어갔잖아. 그냥 서울에 있는데 우리 애는 군대나 들어가고 이제. 내가 진짜 남편복 없는 년 자식복은 있어 내가 지금. 나 진짜 어디 우세스러워서 못 가겠어. 아, 정말. 나 옛날에 나 진짜 그냥 한 자존심 했던 여자인데 그냥. 아. 이제 그냥 얼굴이 진짜 하나. 아우, 나 진짜. 그러니까 옛날에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자존심이 너무 셌는데 나 이제 얼굴 들기가 창피하다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 이제 사람들하고 못 섞이겠다는 거야.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마치 사연 많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0: 안 나가요.
1: 안 나가요. 그리고는 누구들끼리만 모이는지 아세요? 구역 식구들끼리만 모여요. 그러면서 믿음이 최고야 정말. 다 필요 없어. 다 정말 나 믿음이야 정말. 아이고 정말. 아이고 뭐 다 저거 뭐 믿음이 최고지 뭐. 근데 전 이 표정이 믿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믿음스러워 보이세요? 그렇죠. 전 정말 진정한 믿음은 없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믿음이고 있는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또 믿음인 것 같아요.
0: 자유로워지는 거.
1: 그렇죠.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도 그 돈에서 자유롭구나. 그러니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아멘. 저 사람은 가난한데 어디서 저런 당당함이 나오고 어디서 저렇게 부자를 인정하는 힘이 나오는가. 아, 저 사람 예수를 믿는구나. 아, 그분 남편이 되게 좀 힘들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저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아, 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든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잘 되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은
0: 아니다.
1: 아닌 것 같아요. 가난해도 복음은 전해질 수 있죠. 몸매가 반드시 예수 믿고 날씬해지나요? 그럼 우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안 날씬해져. 반드시 뭐 날씬하고 예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는 돈이 없고 누구는 남편 때문에 근심이 많고 누구는 아이 때문에 근심이 매우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체력이 성장한 것처럼 마음의 힘이 믿음의 힘이 성장해지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겠죠. 여전히 담벼락은 세상에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런데 그 담벼락이 변한 게 아니죠. 저희가 커졌으니까 담벼락이 낮아 보이는 거고 여전히 세상에서 저희를 유혹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0: 그렇죠.
1: 오락실에서 그 어린아이를 유혹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런데 아이들은요 보면요 과자 옆에 인형이 달려있는데요. 아. 인형 살려고 과자를 삽니다.
0: 그렇죠. 과자 맛을 보고 사진 않아요.
1: 그렇죠?
0: 네네.
1: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뭐를 먹을까요?
0: 욕을 먹어요?
1: 욕을 먹습니다. 네. 저희 엄마 욕 엄청 많이 했습니다. 원생이 새끼라고 저게. 저 원생이 새끼가 돈을 어? 그러니까 엄마 어른이 보기엔 얼마나 웃겨요.
0: 그렇죠.
1: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국의 시골에 가면 다방이 많습니다.
0: 다방?
1: 다방.
0: 네.
1: 다방하고 교회가 많아요. 네. 시골에 가보면 다 다방이 많습니다. 전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0: 차 문화, 커피 문화가 이렇게.
1: 시골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그냥 아침에 포항에 가서 뭐 이렇게 점심 때쯤 돼서 과메기 집에 가서 과메기를 먹는데 그 다방 자매님이. 가방 자매님이 오봉에다가.
0: 쟁반에다가?
1: 네, 쟁반에다가. 죄송합니다.
0: 아, 괜찮습니다.
1: 거기다가 그거 뭐 가지고 보직기로 싸가지고.
0: 아, 보직기?
1: 네. 네. 스쿠터를 타시고 이걸 한쪽으로 해가지고 배달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커피를 좋아하나? 시골에 계신 아저씨들은 커피를 시킨 게 아닙니다.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였겠죠. 그 젊은 자매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0: 그 민양하고.
1: 그렇죠.
0: 네, 네, 네.
1: 네. 그 양하고
0: 그 대화를 하고 싶어요.
1: 주님의 양이 아니라 그 다른 양하고 뭘 하고 싶다고요?
0: 대화, 대화.
1: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커피를 시킨 거라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허한 거죠. 네. 남편들은 만날 여자가 없대요. 집에 계속 자매님 24시간 상시 대기하고 계신데 네?

0: 세상에 유혹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유혹은 계속 있고 넘어야 할 담은
1: 계속 있는 거죠.
0: 계속 있죠.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닫힌 열 개의 문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교만 마치면 주님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고졸로 마칠 거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대학도 보내야죠.
0: 그렇죠. 우리 아이 이 대학만 가면
1: 이제 끝입니다 했는데.
0: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 취직 안 시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 사업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새벽기도 꼭 갑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됐는데 이놈이 바람을 피기 시작하네요. 그 사업 잘 된 돈으로.
1: 야,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0: 전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놈이 지구석에 일찍 일찍 기어들어오더니 이제는 돈이 있으니까 또 자매님들한테 또 가서 또 구역예배를 보고 있고 이놈이
1: 대화를 하고 싶어서.
0: 네, 대화하려고. 집에 있는 자매님하고는 대화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문제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는 당연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성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성장해야 담보다 올라가게 되고 아, 네. 저희가 성장하면 이제는 그 문방구의 유혹거리가 더 이상 큰 유혹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실수를 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은 부모가 보기에 그냥 한두 대 때릴 일이지만 나이가 아들이 40이 가까이 됐는데 예. 설에 집에 내려가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아봤더니 문방구 앞에서 오락하고 있고 화약총 사가지고 아빠 얼굴에 쏘고
1: 나이 마흔에
0: 아. 그리고 얘는 시집을 갖고 애를 낳는데 에? 설에 시골에 내려와서 뭐 하나 봤더니 문방구에 가서
1: 인형
0: 하고
1: 이거
0: 그걸로 이렇게 막 찍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나라의 집 이런 것도 사가지고 또 뭐 거기서 뭐 이거 그리고 또 소꿉놀이 하고 있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죠. 부모의 마음이 매우 아플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행위를 보면 화약총 사고 그 현란한 거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해석할 수 없게 아프겠죠. 예. 그거는 그 문방구에서 쓴 돈을 애가 써서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여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장하면 이제 그 문제에서 문제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죠.
1: 그대로 있는 거죠.
0: 그렇죠. 웬만하면 남편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남편이 잘 바뀌던가요? 죽기 전에 바뀝니다.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맛보면
1: 바뀐다고.
0: 그때 바뀌지 사람은 잘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바뀌는데 언제 바뀌냐면 이쪽 사람이 바뀌면 이 바뀐 것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인 것 같아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쁘다 이쁘다 해준 딸은 정말 예쁩니다.
1: 그렇죠.
0: 이렇게 아빠가 딸을 보고 우리 그냥 우리 딸 그냥 엄마는 아빠는 우리 딸 보면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아. 아빠 나 어떻게 낳았어? 이렇게 설에 가서 물어보면 너 낳으려고 그렇게 엄마 아빠는 그냥 노력했었어. 이런 말 들은 딸하고 네 애비가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냥 내가 진짜 저 화상 저거
1: 야 그 존재감이 아주 사뭇 다른데요.
0: 그렇죠. 네. 네가 아들이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냥 이런 말 들은 아이하고 그 자체가 엄청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면 뭐 삶을 이겨내는 힘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유혹하는 것도 계속해서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계속 피해야 하지만 계속 안 하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예. 그리고는 세상과 교제가 잘
1: 안 되죠.
0: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만 놀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0: 안 믿는 사람 바라볼 때 얼굴 표정도 좀 달라요.
1: 아, 이런 분들은 네.
0: 전도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는 자를 보고 사람 잘 안 바뀌거든요. 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아주 대한민국 전역에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주 너무너무 가슴에 올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교육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하고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말을, 그 엄청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하고 뱉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변화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에 여러분을 교육시키러 온 것도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려고 왔다고요?
1: 살려고 왔다.
0: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변화되는 그 세상이.
1: 맞아요.
0: 남편이랑 애가 잘 안 변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해야 변하냐면 내가 그 변해서 그냥 애들하고 같이 살면 그럼 이제 애들도 변한 나에 대한 그 반응을 하는 거죠. 변화된 나에 대한 반응을 남편은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겉에서 변화됐다,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뿐인데 사실은 반응한다는 거죠. 엄마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리더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반응,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이 변한다. 저희의 몸이 커졌으니까 그네는
1: 작아진다.
0: 작아졌다. 그리고 저희가 커졌으니까 운동장은
1: 더 작아지고.
0: 작아지고 저희의 키가 컸으니까 담벼락은
1: 낮아지고.
0: 낮아지고 골목은
1: 좁아지고.
0: 좁아지고 문방구의 유혹은 더 이상
1: 유혹이 아니다.
0: 큰 유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쇼핑이든 자존심이든 그 무엇이든 이제 그게 별로 그냥 그건 여전히 있죠. 우리 집 가난한 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여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상태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람들은 당신 뒤에는 누가 있느냐고 반드시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요? 그때는 나침악한 목소리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뭐 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1: 월드비전 교회.
0: 월드비전 교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1: 월드비전 교회.
0: 월드비전 교회.
1: 월드비전 교회입니다.
0: 네. 시간 되시면 한번 같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난 그분을 나도 만나고 싶고 나도 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 모두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올해는 세상 최고의 전도지는 그리스도인의 얼굴과 삶이라는데 저희의 얼굴 표정과 저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 뒤에 누가 있냐고
1: 물어볼 수 있게끔
0: 물어보는 그런 날이 이미 왔겠지만 더 확실하게 오면 좋겠습니다.
2: 아멘. 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아, 우리 넓은들 교회, 우리 끝내주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김창호 선생님의 강의 재밌게 들어볼까요? 네.
1: 아, 오늘 끝내주는 교회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0: 여러 가지로.
1: 일단 첫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연령대가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0: 아, 끝내줍니다.
1: 지금 70대 아마 권사님부터 7살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아까 박수 칠 때 제가 표정을 안 보려고 하다가 살짝 봤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박수를 이렇게 치시는데 7살 친구들이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0: 저희가 아이돌 가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좀 아이돌이 나와야지 우리 친구들이 좀 뭔가 얼굴이 필 텐데 이게 그냥 강사돌이 나와가지고 지금
0: 강사돌
1: 아이들한테 크게 네. 어필 못하는 게 좀 미안할 마음입니다. 그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올해 5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전에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아이들을 봐도 아유 뭐 그냥 애들이 많네. 아니면 그냥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4년이 되어도 계속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했는데 뭐가 안 되더라고요. 네. 할 게 뭐 별로 없죠. 할 게 별로 없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아이가 자꾸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병원에 도움을 받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 한번 이제 큰 병원에 갔는데 네.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또 병원에 가자. 그리고 저는 이제
0: 그만하자.
1: 사실 좀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병원 그냥 자연스럽게 생길 때까지 그냥 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 가고 이런 게 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해보자. 삼세판 아니냐. 그래서 이제
0: 세 번째.
1: 아.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 대형 병원이 아니라. 네.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생겼어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집안에 좋은 일인데 아내가 이제 한 5개월이 됐습니다. 네. 5개월이 됐는데
0: 제가 힘드실 때죠.
1: 아, 근데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여섯을 낳습니다. 여섯.
0: 6남매.
1: 네. 그런데 어머니는 뭐 입덧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입덧도 안 하시나 봐요. 입덧도 좀 여유가 있어야
0: 그렇죠.
1: 입덧을 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아마 그렇죠. 권사님들 맞아. 그런 시절 사지 않으셨겠어요? 막 일해야 되고 막. 예? 막 그 또 시어머니
0: 맞아요.
1: 눈치 봐야 되고.
0: 그러니까 아플 시간도 없는 거죠.
1: 그렇죠. 저희 엄마 항상 그러시거든요. 너희 엄마는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다.
0: 죽을 시간이 없다.
1: 엄청 바쁘다.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뭐 엄마가 입덧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전 듣지도 못했고 또 누나들이 뭐 입덧했다 누나가 4명인데도 별로 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아이를 딱 근데 처음부터 입덧이 시작되는 건데요. 살이 10kg가 빠졌습니다. 10kg가 빠지고 먹으면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3번 입원을 했습니다.
0: 먹었다 하면 계속?
1: 먹었다 하면 다 토하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렇게 뭐 저는 이제 강의를 가려고 아침에 그렇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소리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0: 아내가 저기 구토입니다.
1: 그렇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합니다.
0: 응? 아니 얘가?
1: 이렇게 하지만 현실은 그리고 요즘 아파트의 화장실은 다 안방?
0: 그렇죠. 화장실이 다
1: 안방 안에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이게 막 새벽에도 처음에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해줄 건 없고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4개월을 계속하니까 나도 힘들다. 이제 나도 힘들다. 제가 애를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저도 힘들고 밤중에 응급실을 찾아서 또 입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계속 링겔을 맞고 이러다가 사람이 이게 죽겠구나 이 아이가 나오기 전에 사람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오신 권사님이나 집사님 중에 나는 입덧을 좀 심하게 해서 힘들었다라는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손 한번 살짝 들어주세요.
0: 네. 난 정말 네, 여기 앞에
1: 와 우리 아. 한 분만 입덧 심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네. 다
0: 그냥 뭐 아무 일 없으시고 그냥
1: 우리 그럼 우리 집사님 마이크 한 번만 네. 좀, 우리 집사님 아이가 몇 명이세요?
2: 그래서 두 자녀 주셨어요.
1: 아들 딸인가요?
2: 아니요 아들만 둘이요.
0: 아들만 둘. 네.
1: 첫째가 힘들었나요? 두 번째가?
2: 첫째요.
1: 첫째? 아. 한 몇 개월 입덧하셨습니까?
2: 글쎄요 한 3개월 했나요?
1: 3개월.
2: 네.
1: 그때 이렇게 구토도 많이 하셨어요?
2: 네, 무조건 다 토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네. 근데 갈비만 먹으면 또 안 토했는데. 아.
0: 오 갈비만 드시면. 네.
1: 갈비를 먹으면 안 토.
2: 네. 갈비만 먹으면 안 토하는데.
0: 네, 다른 걸 이제.
2: 다른 건 다 토했어요. 저도 이러다 이게.
0: 죽는 거 아닌가?
2: 누워있는데,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침대에 누워있는데 너무 못 먹으니까.
0: 그렇죠.
2: 예. 네. 아, 튀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1: 튀김이 왔다 갔다.
2: 예. 네. 꿈속에서 막. 너무 못 먹으니까.
1: 주님이 왔다 가신 게 아니라 튀김이 왔다 가셨어요.
2: 튀김이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네.
1: 너무 힘드시고.
2: 네, 이게 죽음인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1: 그렇게 힘드셨어요?
2: 예. 네.
0: 희한한 건 갈비를 드시면 또 괜찮고.
1: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엔 그런 것도 집사님처럼 없고 그냥 뭐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냄새만 맡으면 계속 토하는 겁니다. 김치 냄새를 맡아도 토하고.
0: 아이고.
1: 뭐 집안에 냉장고가 이렇게 딱 열었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음식 냄새가 당연히 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오빠, 아우, 냉장고 열었어? 그러면 제가, 그럼 나도 굶어 뒤지라는 얘기야?
0: 나도 먹고 살아야지.
1: 나도 집에 와서 뭘, 나도, 밖에서 나 앵벌이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0: 그러니까. 아,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1: 나 뭐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만 힘든 게 아니라,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0: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1: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게 힘든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아이를 갖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엄마는 6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병원에서 안 낳았어. 다 집에서 6을 낳아버렸어요. 엄마 혼자.
0: 엄마
1: 그래가지고
0: 혼자요?
1: 저희 엄마는 야생동물이가 엄마는 그냥 저 사파리에서 그냥 혼자 나시고 탯줄 혼자 끊으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0: 아, 정말로요?
1: 예. 네. 옛날에는 뭐 지푸레기 깔아놓고, 저희 엄마가 완전히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나봐요.
0: 이거 이제 어르신들이 공감하시네요.
1: 그러시죠. 왜냐면 이른 넘으신 권사님들은 뭐,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산후조리원.
0: 뭐 이런 건 없었죠.
1: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근데 또 이제 남편이 잘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아이고, 이 뜻은 언제까지 가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날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0개월을
0: 거의 1년을
1: 나는 10개월을 냉장고도 못 열고 이 소리에 일어나고 아내는 계속 힘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분은 10개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아이를 포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닙니다. 6개월째는 좋아집니다. 어떤 분은 아닙니다. 5개월째부터는 좋아집니다. 어쨌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잘해 주십시오. 이 시기에 만약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0: 평생.
1: 70년 기억합니다.
0: 앞으로 70년.
1: 앞으로 70년. 그러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뭔가 화날 때만 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0: 그때 그 잘못해준 거?
1: 그때 그 인간이 냉장고 문 자주 열던 게 생각이 나면서 분노가
0: 11월.
1: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밥도 밖에서 사먹고 들어가는데요. 야, 밖에서 밥을 사먹잖아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엄청 맛있더라고요. 저는. 엄청, 참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좀 불편해서 그렇지 맛있고 아무튼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요즘은 좀 좋아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내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0: 아이고 박수 한번 주셔요. 아이고.
1: 그러면서 제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이렇게 전문가들에게요. 사람은 임신을 하면 왜 토를 하는 겁니까?
0: 진짜
1: 왜 오바이트를 해내고 웬만한 음식을 잘 못 먹고 냄새 난다고 하고 그걸 다 토해내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분이 아주 편안하게 툭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초기에는 엄마가 아무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엄마의 몸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은 다
0: 뱉어낸다.
1: 다시 뱉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0: 아이를 위해서.
1: 아이를 위해서죠. 그건 어쩌면 엄마의 의식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의식은 사실 이 음식이 아이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도
0: 잘 모르죠.
1: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의식 이전 상태, 그게 무의식이든 본능이든 하나님이 사람 마음에 심어놓으신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저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아주 엄마의 몸을 깨끗하게 해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비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래, 참 하나님이 사람의 대를 이렇게 연속해서 나가시는 게 참 놀랍구나. 부모의 의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때로는 힘들지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을 연속시켜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는 게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내는 뭐 이런 걸 사오라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 뭐 전데요. 그 치즈 가루가 묻혀져 있는 과자를 사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0: 치즈 가루가
1: 묻혀져 있는 과자를 사와라.
0: 과자를.
1: 그리고 이제 뭐 정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세보니까 현재까지 17가지.
0: 우와.
1: 뭐 이것이 먹고 싶다, 저것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때는 먹고 싶은 게 엄청 많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다 줘라.
0: 와.
1: 지금 안 사다 주면 그거 몇 년 기억한다고요?
0: 70년!
1: 70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꼭 사다 주고 섭섭한 얘기는
0: 하지 말아라.
1: 하면 안 된다. 잘 도와줘야 된다, 남편이.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가끔은 정말 치즈가루가 정말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뭘 찾아야 되는 음식이 엄청 많거든요.
0: 그러니까.
1: 그 뭐 구체적인 그렇죠. 명시, 붕어빵은 안 되고 국화빵을 사와라. 뭐 이런 아주 독특한 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누가 먹고 싶어 한다고요?
0: 아기가.
1: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건?
0: 내가 아니라.
1: 아니다. 다 누구를 위해서다?
0: 우리 아기를 위해서.
1: 아이를 위해서다. 이제 아이의 태명이 그레이스거든요.
0: 그레이스.
1: 그레이스. 은혜.
0: 그레이스.
1: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레이스. 이 아이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레이스가 먹고 싶어 한다.
0: 그레이스.
1: 그레이스가 국화빵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사와라. 그러면서 이 과정을 아직 아이의 아빠가 되지도 않았는데 겪으면서 저는 한 5개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사람이 태교가 참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인간의 뇌가 이렇게 딱 형성될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평생 태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어떻게 하는 대로 산다고요?
0: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요.
1: 생각하는 대로 산대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이 넘쳐나면 말이 된대요. 네. 그러니까 나 실수로 그런 말 했어요. 이 말은 사실입니까? 구랍니까? 뻥입니까? 뻥이에요. 사실 실수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계속
0: 했던 말이 무의식적으로
1: 생각했던 말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그게 뭘로 나오나요? 말로 나와요. 근데 사람은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나 봤더니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생각한다고요?
0: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1: 거예요.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 좋은 거를 아들이 봤어요. 그러면 아이는 부부 사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0: 좋은 거.
1: 그 부부라는 네. 것은 좋은 거구나. 나도 얼른
0: 부부
1: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나도 그러니까 딸은 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엄마가 니 애비 같은 놈을 만나면은 머리 끈질러 버린다고요?
0: 나니 몽댕이.
1: 다리 몽댕이를
0: 끈질러 버려.
1: 꽉 끈질러 버릴 거야. 너 니 애비 같은 놈 너 엄마 평생 사는 거 안 보여? 그렇게 하면 이 딸은 와.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0: 아, 그러네요.
1: 아, 결혼이라는 건 별로?
0: 안 좋은 거구나.
1: 안 좋은 거구나.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결혼은 그리 좋은 게 아니야. 아니구나. 어떤 집은 이런 집이 있어요. 목회자 자녀의 가정에서 아빠, 저 엄마, 저 목회할래요. 저 신학교 갈래요. 그러면 이런 집이 있어요. 너 정말 그 힘든 길이지만 영광스러운 길이다. 이런 집이 있는가 반면에 엄마, 저 목회하겠어요. 너 엄마 죽이고 해. 너 지금 엄마 어떻게 사는지 너 몰라?
0: 그러니까.
1: 어? 네가 어디 신학교? 절대 안 돼. 이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왜 없겠어요?
1: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셨네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하셨네요. 네. 네? 사모님이 엄청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빠가 목회하는 걸 보고 엄마가 목회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정말 좋은 일이구나. 야 이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엄마가 먹어서 아이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은 놀랄게요. 아이의 뼈가 형성될 때가 됐는데 엄마가 그만한 양의 칼슘, 네. 뼈를 만드는 것들을 먹어주지 않으면 엄마 뼈에서 가져간대요.
0: 그걸 뺏어가죠.
1: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들이 애를 많이 낳고 허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0: 다 그냥.
1: 허리 굽어진. 그거 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0: 자식놈들, 자식놈들.
1: 자식들이 다 가져간 거죠. 큰아들이 갖고 가고 둘째 아들이 갖고 가고 셋째 아들이 갖고 가고. 뭐를 빼간 거예요? 엄마의?
0: 칼슘.
1: 전 골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칼슘이라고.
0: 엄마의 골을 빼갔다.
1: 엄청 교회가 유식하시네요, 저 지금. 교양 있으시네요. 엄마의 뭐를 빼갔다고요?
3: 골을
1: 빼갔다. 엄마의 골을. 예? 네? 엄마의 골,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골이 어디로 간 거예요?
0: 자기.
1: 자녀에게 간 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0: 먹어야 돼요.
1: 잘 먹어야 돼요.
0: 영양 보충도 잘 해줘요. 네.
1: 근데 옛날에 어른들은? 가난해가지고 그때 막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많이 낳고 먹는 거는
0: 못 먹,
1: 잘 못 먹고.
0: 그러니까 몸이 다.
1: 그러니까 몸이 이제 아. 비가 오면
0: 쑤시고
1: 아프고 예?
0: 관절염
1: 또 걸리고
0: 맞아요.
1: 엄청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사님들도 우리 지금 우리 저기 뒤에 아들이 왔잖아요. 예. 지금 아들 뼈가 엄청 통과가
0: 돼요. 아유, 튼튼하고 멋져요.
1: 저 뼈, 누구 뼈에서 가져갔을까요? 우리 아드님?
0: 엄마
1: 뼈. 엄마가 지금 체격만 이렇지 엄청 그러니까. 약해요, 엄마가. 엄마가.
0: 속으로 뼈는.
1: 뼈가 없어, 지금 엄마. 지금 엄마가 지금 체격만 이렇지. 엄마가 비가 오면 막 삭신이? 쑤셔요. 그거 누가 가져간 거라고요?
0: 아들이
1: 다 가져가고 목사님이 또 속색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잘 먹어야죠. 근데 이 잘 먹는다는 건 사람은 전 여기서 음식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이다.
0: 눈으로 보는 것도 먹는 것이다.
1: 귀로 듣는 것도
0: 먹는 것이다.
1: 먹는 것이죠. 영혼이 인간의 마음이 귀로 들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대단히 티 안 나는 일인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일이라는 거예요. 네.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찬송 한번 부르는 거 별거
0: 아닌
1: 것 같지만 들어서 먹고 보아서 먹고 경험으로 인간의 영혼이 그걸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두 부류가 우리가 다 인식을 못하는 게 첫 번째는 맨날 들으면 잘 모르고 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중요성을 잊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0: 중요성을 잊고 듣고
1: 잊어버리고 듣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네. 보아서 먹고
0: 들어서 먹고
1: 경험해서
0: 먹고
1: 다시 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태교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엄마 몸 밖에 나온다고 해서 태교는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아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의 뭐를 봅니까?
0: 그렇죠. 엄마의 모습이나 행동.
1: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엄마가 아빠한테
0: 어떻게 말하는지,
1: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됐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엄마는 아들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빠 편을 들어야 할까요?
0: 아빠 편.
1: 항상 아빠 편 들어야죠. 아들이 아들이 막 아빠, 엄마, 우리 아빠 나 완전 짜증나 진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이요?
0: 아빠 편.
1: 아빠가 다 이유가 있다.
0: 그러니까.
1: 아빠가 이중인격자야. 예를 들어, 목사님,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0: 우리 지금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1: 네. 심장을 확 쥐으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엄마는 누구 편 들어야 한다고요?
0: 아빠 편.
1: 아빠가 다 이유가 있다.
0: 응. 맞아.
1: 아빠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생각하죠. 그 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면 내 남편에게도
0: 저렇게 항상 존중해야 되겠구나.
1: 그리고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모습을 좀 더 보고 자라면 아,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라
0: 먹는 거예요.
1: 그 마음이 먹은 거죠. 이 아이들은 지금 다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지금 저를 엄청 먹고 있는 거죠.
0: 지금 말 한마디
1: 근데 한마디. 표정이 맛있게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정이 이러고 있거든요.
0: 아니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처음부터 네. 좋아졌습니다.
0: 아까보다 나아졌어요.
1: 그죠? 네.
3: 소화도 되나 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는 평생 자기의 삶으로 자녀에게 자기의 삶이 자녀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네. 어른의 삶은 후세대의 양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보고 경험한 거니까요. 듣는 거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더 중요한 거는 본 거랑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한 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엄마가 보여주신 삶은 절대 잊을 수 없죠. 엄마가 했던 명언은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명언 많이 하셨거든요.
0: 명언을? 어떤 명언을 했죠?
1: 근데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주로 기억나는 건 뭐 같이 죽자 이런.
0: 같이 죽자.
1: 같이 죽자. 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공부 못하니까
0: 그러니까 시험 못 보거나
1: 공부 못하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0: 같이 죽자고.
1: 같이 죽자.
0: 아이고.
1: 어? 이 오사랄로마. 그러니까. 이 오사랄로마. 어? 이 니에비 같은 놈아. 같이 죽자. 이런 것만 기억나고 엄마가 해주신 좀 말씀은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엄마가 흘리신 눈물이나 엄마가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마을 어귀에 나와서 손을 흔드시던 그 모습. 네. 엄마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무릎을 탁탁 이렇게 못 구르시니까요. 불편하게 걸으시는
0: 그렇죠. 그 걸음
1: 그 모습. 거리. 네. 그리고 자식들은 좋은 거 사주고 본인은 이렇게 변변한 거 안 하시고 안 좋은 걸 쓰시던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은 절대 잊혀질 수가 없던 거죠. 아버지의 힘든 손의 느낌. 네. 힘든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네. 그런 거는 보고 자식이 다 먹는다는 거죠. 후세대가 다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부모가 되었거나 사회의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아이를 가진 엄마처럼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 가질 때는 막 유난히 그러다가 아이 훅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 나 이 끝났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아우 진짜 나도 뭐 진짜 아우 나 진짜 엄청 힘들었어 아우 정말 알토니가 쏙 빠졌네 그냥
0: 이제 알아서 커
1: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놀아 야 놀자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하고 싶은 행동
0: 다 한 거죠
1: 마음대로 하고 근데 그걸 아이들이 뭘로 먹었다고요?
3: 눈으로 먹고
0: 귀로 먹고
1: 경험으로 또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교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마지막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게 우리가 아이를 낳아도 남자는 평생 아이를 갖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있나요? 예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고 자 마지막 하나 이제 하나님이라고 네.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있을까요?
0: 내 안에?
3: 마음?
1: 누구 마음이요?
0: 나의 마음.
1: 내 안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요만한 아이들이 아... 상처받은 아이도 있고 슬퍼서 우는 아이도
0: 우는
1: 있고,
0: 아이도 있고
1: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나는 이제 나이가 80 가까이 됐지만 내 안에 우리 엄마 돌아가시던 7살 시절에 내가
0: 그대로
1: 있어서 있고. 늘 울고 있고 근데 나는 등치만
0: 커지고.
1: 어른이 되고 역할만 사회적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0: 내 마음.
1: 내 안에 어린 내가 내 있고 마음. 상처받은 내가 있고 예, 위로받아야 할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좀 좋은 걸 주고 그러니까 좋은 걸 들어서 주고 좋은 걸 보아서 주고 좋은 걸 또 경험해서 그 아이를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4: 네.
1: 그러면 아주 건강한 아이가 저희 안에 또 새 생명으로 이렇게 생겨나겠죠.
4: 네.
1: 그래서 부모는 위대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기가 한 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결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목회를 해내가는 것보다 그 한 자녀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그리고 때로는 자기 와이프 때로는 남편을 그렇게 살아있는 태교를 하기라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용기를 내서 예, 또 저희 안에서 음식도 좀 삼가해주고
0: 그렇죠. 예,
1: 아무거나 엄마가 다 먹지 않잖아요. 아이를 태교하면 예, 막 술 먹고 엄마가 막 이러지 않거든요. 술을 먹던 엄마도 아이를 갖게 되면 술을 먹지 않죠. 음식도 삼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또 저희 안에 저희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후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0: 먹어보고
1: 그리고 좋은 공동체
0: 그렇죠.
1: 경험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미 아이는 다 낳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몇 분은 또 아이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갖고 있지만
0: 보이기에
1: 이 아이가 안 나옵니다.
0: 안 나오죠.
1: 엄청 안 나옵니다. 네. 사모님도 둘째 갖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구 있다고요?
0: 내 마음, 내 아이, 어린 아이.
1: 우리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네. 하나님의 좋은 사랑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뜨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뜨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뜨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을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2: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2: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2: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2: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티영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여러분 네.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 복제 이런 단어를 나올 법하잖아요.
2: 그렇죠.
1: 무단 복제,
2: 그러니까 piracy. piracy.
1: 네, 맞아요. 네.
2: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2: plagiarize.
1: 아하.
2: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2: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2: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2: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for example. That
2: only.
1: One thing, only.
2: That person.
1: Yes.
2: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2: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 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2: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2: 아무렇게나.
1: 막.
2: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2: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1: 그렇죠.
2: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2: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2: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1: 그렇죠.
2: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2: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2: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2: 그렇죠. 자,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2: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2: Publisher.
1: Yeah.
2: 네,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2: 저작권 침해죠.
1: Yes. 그러니까
2: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2: no,
1: 거잖아.
2: No. No, no.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2: 그렇죠.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2: Punishable 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1: 있는.
2: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1: Pattern practice.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트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란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2: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2: 오케이. 자, 그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t's a big no-no 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2: 그럴 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5: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4: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5: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4: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5: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0: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0: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0: Bye, everyone.
1: Bye-by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명륜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캐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러쉬하는 잡지사의 대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감미롭다.
1: 김씨 and 이씨.
0: 썬킴 썬김.
1: 선할아버지 선할아버지.
0: 썬킴의 썸문답. 오늘은 대출의 역사 나아가서 금융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학자금 대출, 신용 대출, 전세 자금 대출, 현대인이라면 대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일 텐데요. 공감하시죠?
1: 아, 공감할 수도 있고,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쓸 여력이 없으면 안 쓰면 되죠. 굳이 내가 뭐 미래에 내 인컴을 끌어다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0: 무소유.
1: 무소유. 아니 물론
0: 출연료 좀 삭감해도 될까요?
1: 집에 가겠습니다.
0: 자, 오늘 또 중요한 시간 썸문답입니다. 선생님, 대출과 이자에 대한 개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1: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치면은요. 네. 내가 정말 천사가 아닌 이상 정말 내가 먹고 써야 되는데 이 돈 어렵게 모은 돈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랬어! 1년 후에 갚아! 이러면 진짜 천사죠.
0: 4대 성인 들어가야죠.
1: 아, 그렇죠. 4대 성인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될 거니 나의 기회 비용을 내가 지금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빌려주겠다. 그 대신에 네가 갚을 때는 플러스 알파 얼마를 달라고 돈을. 이 개념은 지금도 하고 옛날도 했을 것 같아요.
0: 얼마나 옛날부터?
1: 일단 기록을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0: 예, 예. 그런 나왔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예, 예.
1: 거기에 보면은 설형 문자라고 해가지고 쇠기로 찍은 거 있잖아요. 공통판에. 예, 네. 거기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네. 그러면 증거가 없잖아요. 예. 이 서령 문자, 점토판이 그 약간 차용증이다. 아. 차용증이다. 그래가지고 돈을 네가 갚으면 예. 차용증인 이 점토판이죠. 예. 이거를 그때 네가 본 앞에서 깨버리겠다.
0: 저기 서령 문자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메가 보리 빌려주고 발행한 영수증인데 저게 거친 보리 나달 451리터. 내가 405리터를 빌려줬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 저기 이제 꼭꼭꼭 세 번 누르면 보리란 뜻이에요.
0: 아, 그래요?
1: 아닙니다. 네.
0: 아, 속을 뻔했잖아. 네. 예. 어쨌든 기원전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왕조들이 들어서거든요. 네. 그 가장 초기 왕조였던 이제 수메르 왕조에는 이자를 메쉬 또는 마스 M-A-S 또는 M-A-S-H로 표기를 했는데 예. 이게 송아지 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소가 가만히 있으면은 예. 아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암소수소가 예. 송아지가 태어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뭐가 불어난다. 돈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이자가 불어난다. 약간 송아지 같다.
0: 이자 개념이구나.
1: 이자 개념을 송아지로 이제 해석을 했다. 야, 해요. 이걸 나중에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합니다.
0: 왜요? 네.
1: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모든 철학자의 스승이고 스승의 스승이다. 이 말을 하잖아요. 예.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돈이란 거는 예. 물물 교환 대용으로 예. 표시로 왔다 갔다 주고받는 게 그 용도인데 그 용도만 써야지 왜 돈이 돈을 낳냐.
0: 돈이 돈을 낳는 건 현대에선 거의 진리 아닙니까? 아닌가요?
1: 지금 주식 투자하세요?
0: 아니요. 깊게 가지 마시고.
1: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해요.
0: 예.
1: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1 플러스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0: 근데
1: 돈을 100만 원이 있는데 네. 이걸 뭐 빌려줬다고 해서 왜 110만 원, 120만 원 되냐. 이건 송아지가 아니다.
0: 제가 볼 땐 돈 빌려줘 본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빌려주면 그런 말 못 합니다.
1: 아버지가 좀 잘 살았거든요. 돈 궁합이 없었네요. 네.
0: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대출과 이자 얘기가 나옵니까?
1: 함무라비 법전, 저거 저 돌 기둥 있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까지 생긴 거.
0: 예, 예.
1: 저것이 일단은 현재 기록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에요.
0: 예.
1: 아시다시피 성문법, 불문법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성문법은 딱 정해져 있는 법이죠.
0: 네.
1: 사람 죽이면 징역 20년 뭐 이런 식으로.
0: 예.
1: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불문법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거, 눈에는 눈, 뭐.
0: 이에는
1: 이. 이에는 이. 예. 이게 복수의 대명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1: 그게 나쁜 뜻으로 알고 계시는데,
0: 예, 예.
1: 자, 이 자리를 빌어서, 함무라비 대왕님 죄송합니다.
0: 예.
1: 후손으로서.
0: 이게 무슨 뜻인데?
1: 굉장히 공정한 뜻이에요, 이게요. 당시 이제 그 이, 함무라비 대왕이 있던 요 때만 하더라도, 네. 노비의 아들이 귀족의 아들을 때리죠? 네. 그럼 노비의 아들은 죽어요. 그렇게 귀족의 아들을 때리니까.
2: 그렇죠. 예.
1: 근데 귀족의 아들이 노비를 때리든지 죽여도.
2: 훈방이겠죠.
1: 훈방이에요.
2: 아이, 더럽다, 정말.
1: 이걸 딱 함무라비 대왕이 봤을 때, 이건, 예. 이건 불공정하다.
2: 아.
1: 그러니까 귀족이든 노비든 예. 신분을 떠나서. 오. 얘가 한 대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리라고.
2: 아, 이거 굉장히 바람직하네.
1: 눈을 찔렀으면 너도 눈만 찌르라고. 앙 한번 물었으면 너도 앙 한번 물라고. 이게 눈에 눈 이에는 이에요.
2: 아, 그렇구나.
1: 굉장히 훌륭한 대왕이었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대출 이자 얘기는 어떤
1: 거가 대출 이자 얘기해야죠. 예. 아, 대출 이자가 네. 딱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은을 빌려줬을 때 실버 이자는 최대 20%. 또 곡물을 빌려줄 때는 이자 최대 33%로 정합니다.
2: 뭐가 이렇게 세? 예. 네?
1: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예, 예. 은은 웬만해선 안 없어지잖아요.
2: 그렇죠. 예.
1: 은 빌려줬을 때 다시 은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곡식을 빌려줬을 경우에는 내년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2: 못 갚죠.
1: 못 갚죠.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2: 이자가 고이자.
1: 이자가 고 약간 이율이 올라간다.
2: 거의 뭐 제3금융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1: 제3금융. 예. 굉장히 합리적인 왕이었습니다.
2: 그런 말 되네. 로마 제국 얘기가 안 나올 리가 없겠죠. 선생님, 로마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줬나요?
1: 아르겐타리우스라고 하는 그 또 금융업자 개념이 등장을 하긴 하는데 네. 그 로마 주화들 많이 보셨죠?
2: 예, 많이 봤죠.
1: 저 지난 시간에 했던 시저, 카이사르도 네. 자기 얼굴 박아가지고
2: 신격화시켰죠.
1: 신격화시켰죠. 예. 그럼 당연히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기도 이제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상류층, 특히 원로원에 계신 이 할배들이, 나는 말이야, 이런 거 하찮은 건 난 안 해. 근데 난 돈이 벌고 싶거든. 네. 야, 너 일로 와봐. 너 어디서 노예야? 너 카드 타고 오신 노예야? 네가 대신, 내 대신 내 명의 빌려가지고 네가 돈 놀이해.
2: 아.
1: 해가지고 노예나 일반 평민들을 이용해서 대신 돈 놀이를 했다. 라고 합니다.
2: 그렇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활발하던 금융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로 접어들면서는 확 위축이 된다면서요?
1: 중세 들어서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기독교가 자리를 잡습니다. 기독교가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 편집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뭐 구약 성서에 나오는 네.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있지 않습니까?
2: 네, 있죠, 있죠. 네.
1: 그래가지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유대인 박해가 나오는데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2: 2000년 동안.
1: 2000년 동안. 왜 박해를 받았느냐? 예. 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 예.
1: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또 국교로 정했죠.
2: 예.
1: 그러니까 전 유럽이 이제 기독교화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예.
1: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에요.
2: 아.
1: 우리 아다시 뭐 본시오 빌라도 총독 나오고.
2: 예, 예, 예.
1: 그래서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 죽인 민족이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게 근본적인 이유구나.
1: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구약성서에 따라가지고 이자놀이 하지 말라니까 네. 그때부터는 약간 돈 가지고 돈을 벌어?
2: 금빚이.
1: 이 돈이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네. 이 생명체에서 뭔가 또 창조를 해?
2: 아.
1: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이자놀이가 일단 금지가 예. 됩니다.
2: 심지어 이자를 받는 기독교인은 성찬 참여나 장례를 거부당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1: 그럼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이 안 하는 걸 뭔가 해야 돼요.
2: 아, 네, 네.
1: 근데 기독교인들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상업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하니까.
2: 아, 그럼요. 사람 사는 건데.
1: 그렇죠. 뭐 돈 빌려야 되고 예. 빌렸을 경우에 뭐 이자도 뭐 인지상정으로 주고 예. 해야 되는데 예. 기독교 커뮤니티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요.
2: 약간 더러운 손, 내가 그 손이 되고 싶진 않다.
1: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손 내가 하겠다 해서 이제 이른바 이자 장사를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2: 아, 그래서 유대인이 유명하구나.
1: 처음에는 0.1%, 0.3% 하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이 5%, 15%, 60%.
2: 아, 힘이 세질수록.
1: 그래가지고, 아, 꼬리 대금 없지 한번 해볼까 해서 그 결정판이 베니스의 상인이 되는 거죠.
2: 그렇습니다. 고리대금업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금융을 주도할 정도로 성장한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죠?
1: 네. 로스차일드가 유대인 가문이 맞아요. 그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고 해서 18세기에 지금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살았던 한 유대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골동품 상을 했어요.
2: 아,
1: 골동품 상.
2: 그래요?
1: 그래서 여러 가지 골동품을 막 수집을 해요.
2: 네.
1: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 이때는 로스차일드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마이어 암셀이었어요. 아, 유대인이기 때문에.
2: 박해를 받아서. 예.
1: 마침 그때 이제 프랑크푸르트 공국에서 그 이 왕이라기보다 이제 공작이 누구였냐면 빌헬름 9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예. 이 양반도 골동품 취미가 수집이 취미였어요.
2: 네.
1: 그러니까 이 마이어 암셀 가게를 자주 들렸죠. 그래서 친해졌어요.
2: 그랬겠네.
1: 친해졌는데 나폴레옹이 이쪽 동네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2: 예.
1: 나폴레옹이 이제 전 유럽 정벌 때였거든요.
2: 예.
1: 빌헬름 9세가 예. 이 마이어 암셀 보고 야 지금 내 전 재산을 뭐 어음이라든지 현물을 네. 일단 다 들고 난 튀긴 힘드니까
2: 예.
1: 내가 너한테 맡길 테니까 이걸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잃어버려도 좋다 어쨌거나 내가 못 갖고
2: 그렇죠 그렇죠 예예.
1: 뭐 네가 뭐 속내샘 치고 네가 보관해라 하고 간 거예요.
2: 예예예. 예, 예. 급하니까.
1: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혹시나 해서 찾아갔거든요. 마이암셸 너 그때 내가 맡겼던 어음이라든지 자기압수표 갖고 있니?
2: 갖고 있어.
1: 일전 하나 안 쓰고 그대로 갖고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2: 감동받지.
1: 빌헬름 9세가.
2: 고맙지.
1: 너 앞으로 내 지금이라 치면 재무부 장관 되라.
2: 아 정말요?
1: 네.
2: 유대인을?
1: 그리고 이 가게에 너 성 하나 지으라고. 근데
2: 성. 아, 라스트네임이야.
1: 라스트네임.
2: 예, 예, 예.
1: 김씨 박씨. 예. 김씨엔 박씨요.
2: 예.
1: 뭘 할까 하다가 당시 그 당시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요 동네에 그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자기 성을 땄거든요.
2: 아, 네.
1: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네. 큰 돌이 하나 있다. 원스톤 아인슈타인.
2: 아, 맞다.
1: 이런 식으로.
2: 예. 뭐 스필버그 이런 거.
1: 스필버그요?
2: 그렇죠? 예.
1: 이 마이어 암셀 딱 보니까 자기 가게 앞에 약간 간판 같이 빨간 붉은 방패가 있었거든요.
2: 네.
1: 이 붉은 방패가 영어로 하면 레드 쉴드잖아요.
2: 레드 쉴드죠. 예.
1: 이걸 독일어로 한 거를 독일어를 그대로 발음하면 로스차일드예요.
2: 아, 붉은 방패였어.
1: 로스차일드가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아이로 알고 계시는데 그 뜻이 아니라 붉은 방패의 미국식 발음, 영어식 발음.
2: 미아를 만들어요.
1: 영어식 발음이 로스차일드입니다.
2: 아, 붉은 방패라는 뜻이구나.
1: 그런데 이 로스차일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가 네. 이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2: 네.
1: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용이다. 돈을 맡기면 끝까지 내가 지키자. 이거를 자기 아들들 다섯 명에게 다 세뇌시켜요. 죽어도 신용, 살아도 신용. 그래서 세계 각지로 보내요, 아들들을요.
2: 네네.
1: 그, 네이던 로스차일드라고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네. 얘는 영국 런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영국 런던의 재계를 네가 장악하라고.
2: 아하.
1: 네이던을 보내요.
2: 예.
1: 네이던이 이제 그 영국을 건너가가지고, 이제 그 금융업을 하는데, 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요.
2: 어떤 사건이죠?
1: 1815년, 바로, 워털루.
2: 워털루 전쟁?
1: 영국과 프랑스의 마지막 파이널 배틀.
2: 네.
1: 나폴레옹이 정말 여기서 지면은 끝장, 프랑스는 끝장나고, 이기면은 나폴레옹을 사하는 그런 최후의 전투였죠.
2: 예.
1: 영국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그 국채를 들고 조마조마하게 그 전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 아.
1: 야, 영국 국채 사야 되냐? 프랑스 국채 사야 되냐? 아, 몰라.
2: 야, 1815년에 이미 그런 시스템이 있었구나.
1: 그렇죠.
2: 예.
1: 그러니까 영국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영국 국채 사야 되고, 그렇죠.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이긴다고 하면 이제 프랑스 국채 사야
2: 그렇죠,
1: 돼요.
2: 그렇죠.
1: 알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2: 그렇죠,
1: 없으니까.
2: 그렇죠, 예.
1: 야, 지금 이기냐, 지냐? 몰라, 나.
2: 이거 되게 긴박감 넘친다.
1: 근데, 로스차일드가 하면은 이미 전 유럽에 다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정보가 굉장히 빨랐어요.
2: 아, 정보 보내고 이랬나?
1: 특히 전서구 시스템.
2: 예, 예.
1: 꾸르륵, 꾸르륵, 꾸르륵.
2: 아, 전서구.
1: 사람 전서구 씨 아니에요.
2: 예.
1: CBS는 강서구가 있고.
2: 예, 예. 예. 네. 양천구입니다, 저희.
1: 아, 양천구입니다.
2: 아, 전서 비둘기를 보냈다.
1: 전서구를 이용한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초고속 인터넷망이죠.
2: 그러네. 그게 제일 빠른 거니까. 그때는.
1: 제일 빠른 거니까. 그래서 런던 증권거래소에 예. 그 있던 사람들도 네. 네이던 로스차일드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사냐 그것만 보자. 그래서 딱 보고 있는데 그 비서 한 명이 달라와요.
2: 예.
1: 자,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에서 제가 효과음까지 냅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 결과 나왔습니다! 네. 모터리, 워터리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2: 어떻게 됐어?
1: 속다, 속다, 속다, 속다. 그래!
2: 진짜 고급 정보야, 이건.
1: 하더니, 네. 갑자기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국채를 막 파는 거예요.
2: 아.
1: 이걸 보고 거기에 있던 투자자들이 영국 망했다! 영국 졌다! 나폴레옹 이겼다!
2: 그렇지, 그렇지.
1: 라고 하면서 영국 국채를 막 팔고,
2: 네.
1: 하는 상황에서, 네. 이 로스차일드가 갑자기 사람들이 팔고 있던 그 헐값에 판 영국 국채를 갑자기 쭉쭉쭉쭉 사는 거예요. 야야, 저 로스차일드가 저거 왜 사냐? 그래. 됐고 됐고. 네. 일단 우린 팔아, 팔고 프랑스 국채 사.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2: 예.
1: 공식 보고가 들어옵니다. 영국이 승리했다.
2: 아,
1: 나폴레옹 졌다. 그러면 지금 프랑스 국채를 산 이 사람들은 전문용어로 알거지가 된 거예요.
2: 그렇죠. 휴지조가.
1: 휴지조가. 그리고 쭉쭉쭉쭉쭉 산 네이탄 로스차일드는 재벌이 됩니다.
2: 비둘기의 힘입니다.
1: 비둘기의 힘입니다. 비둘기.
2: 아,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1: 그래서 지금도 런던 그 이 증권거래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네이탄 로스차일드가 영국 증권거래소 기둥에 딱 기대 있는 그림자 실루엣이 상징 중에 하나예요.
2: 아 그래요?
1: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네이탄 로스차일드,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 금융계를 다 장악했다라고.
2: 세계를 뭐 장악.
1: 그렇죠, 그렇죠.
2: 아 로스차일드 가문의 스토리였습니다. 중세시대 유럽 얘기를 다시 해보면, 아까 위축됐잖아요. 기독교가 이제 퍼지면서.
1: 그렇죠.
2: 예. 그럼 언제 다시 금융이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1: 르네상스.
2: 아, 르네상스.
1: 메디치 가문이요.
2: 메디치 가문.
1: 메디치.
2: 그렇죠.
1: 마루치 아라치가 아니라 메디치요.
2: 마루치 아라치 이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1: 마루치 아라치를 몰라요? 달려라. 아라치, 나라라, 마루치를 모른다고요?
2: 메디치.
1: 메디치요.
2: 예.
1: 메디치 가문이 지금의 그 피렌체, 플로렌스에서 만들어진 금융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는 메디치고 메디치는 피렌체예요. 르네상스가 그 이탈리아에서 뭐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도시에서 만들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로가 끊겨버립니다.
2: 아, 네.
1: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뭐 소아시아 이쪽 지역이 이제 다 이슬람화가 돼버리잖아요.
2: 네.
1: 그래서 유럽과 뭐 인도 이쪽 무역 루트가 끊겨요. 딱 중간에 이슬람 세력이 끊어버렸으니까. 그런데
2: 네.
1: 당시 가장 큰 무역 그 물품 중에 하나가 후추였거든요. 후추!
2: 이거. 예, 예. 후추.
1: 후추 한번 맛본 분들 끊기면은
2: 아이.
1: 큰일 나요.
2: 그렇죠. 예.
1: 고기에 구웠는데 후추 뿌렸다 먹다가 후추 뺏어 봐봐요. 다 불어요, 여러분. 고문하시는 분들.
2: 아, 진짜 맛 확 없어지죠.
1: 그러니까요.
2: 예, 예.
1: 후추가 이제 원산지가 남인도였는데 원래 네. 남인도에서 육로로 이렇게 쭉 중동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딱 중간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슬람 세력이 무역로를 끊어버렸잖아요.
2: 네.
1: 유럽 국가들 더 이상 후추 없어? 후추? 후추!
2: 금단현상, 금단현상.
1: 그, 예. 후추, 후추, 후추, 후추. 이러니까.
2: 실감난다. 예.
1: 그래서 이제 이슬람에서도 이제 야야야야 불쌍하니까 너희들 유럽인들 하나 거점 도시 요 도시만 내가 후추 무역 내가 허락해 줄게.
2: 네.
1: 라고 한 도시를 오픈을 해줘요. 그 도시가 베네치아였어요.
2: 네.
1: 그러니까 베네치아와 옆에, 그게 파급 효과가 돼서 베네치아, 또 피렌체. 그러니까 이탈리아 도시들이 이제 중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2: 예.
1: 그러면서 등장한 가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치 가문인데,
2: 네.
1: 처음에는 조반니 메디치란 사람이 이제 그 시작을 해요.
2: 네.
1: 조반니가 원래는 그 양모, 매! 이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무역업, 그러니까 약간 금융업이든지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돼요.
2: 네.
1: 그래서 양모업을 그만두고 이제 이 금융업 쪽으로 들어옵니다.
2: 네.
1: 돈을 많이 벌어요.
2: 예, 예.
1: 그리고 또 이 가문이 정말로 정착하게 된 것이 로렌초 메디치라는 인물이거든요.
2: 이거 들어봤어. 예.
1: 코가 거의 제 얼굴만하죠.
2: 크긴 커, 예.
1: 거의 커요.
2: 예.
1: 로렌초 메디치 때
2: 네.
1: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의 대재벌이 되는데 이제 저 양반이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메디치 가문이 또 예술을 후원한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 그렇죠. 항상 뭐 중세 예술할 때 메디치 가문 후원이 안 닿는 데가 없더라고.
1: 그 이유가 뭐냐면
2: 네.
1: 당시에 일단 유대인은 아니에요 메디치 가문이요.
2: 네.
1: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들이 멸시하는 금융업을 했잖아요.
2: 네,
1: 돈놀이를.
2: 그쵸, 그쵸.
1: 그래서 안 좋게 봤어요. 하니까 이미지 쇄신을 어떻게 할까.
2: 아...
1: 내가 그러면 예술가들 후원을 하겠다.
2: 아...
1: 저 로렌초 메디치가 플로렌스, 피렌체를 다스릴 조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예술가들이 다 그때 탄생을 해요.
2: 다빈치?
1: 다빈치.
2: 미켈란젤로?
1: 미켈란젤로. 보니첼리? 라파엘로? 예. 다 로렌초가 후원을 해
2: 거기서 걸작이 나오면 이제 메디치 가문 이미지도 좀 세탁이
1: 올라가고.
2: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도 고리대금의 역사가 아주 깊다고 하던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선생님?
1: 일단은 중국이 송나라 때요. 송나라가 일단은 경제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자라고 하는 만도 아니에요. 교자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지폐를 만듭니다. 저게 이제 그 송나라 다음에 원나라잖아요. 네. 원나라 때 저게 또 싹 폭망을 해버려요.
2: 아, 그래요?
1: 아니, 송나라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하에서 그 돈을 찍어가지고 뿌렸어요. 지금 제가 지폐는 안 갖고 있지만 만 원이 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은행에 이 만 원어치의 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2: 그렇죠.
1: 여차하면 교환을 가능하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종이 쪼가리인 만 원, 오만 원을 서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2: 맞죠, 맞죠. 예.
1: 이거를 송나라 때까지는 우리가 태환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있었어요.
2: 아, 이게 돌아갔어.
1: 그래서 막 안 찍었습니다, 저는.
2: 아, 예, 예.
1: 그러니까 사람들도 송나라 정부를 믿고 지폐, 교자를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 금융 시스템 돌아갔거든요.
2: 그렇죠.
1: 근데 송나라가 망하고 이제 몽골족들이 이제 원나라를 세운 다음에 절대로 몽골 비하 아니에요.
2: 예, 예.
1: 딱 보니까 종이를 막 찍어서 거래하고 있잖아요.
2: 이해가 안 됐구나.
1: 이게 뭐냐? 종인데요? 이걸 주면은 말이랑 양을 살 수 있냐? 네. 막 찍어!
2: 아, 이게 금융화폐 시스템을 모르면 그럴 수 있어. 많으면 좋은 줄 아니까.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대량으로 찍어내가지고 초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2: 그러네요.
1: 이 종이 화폐 시스템이 폭망을 해버린.
2: 짐바브웨 달러처럼.
1: 짐바브웨 2조 달러 뭐 이렇게.
2: 아, 해버리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구나. 예.
1: 그리고 중국 역사, 금융 역사 할 때 이건 또 빠질 수가 없어요. 청나라 때 오시면요. 네. 그 표국 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2: 표국이요?
1: 은행이에요. 이 표국이 어떻게 보면 전 중국의 지점들을 다 설치를 합니다.
2: 아, 정말? 브랜치가 있었어요?
1: 그러니까 네, 봐봐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이, 지금 개념으로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 네. 내가 100만 원을 예금 맡겼어요.
2: 네.
1: 근데 저 쓰촨 지역에 있는 내가 표국에 가가지고 거기까지 내가 돈을 이렇게 은을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무거우니까.
2: 네.
1: 상하이에 있는 표국에서 증서를 써줍니다. 여기에 이 사람 100만 원 입금, 사인.
2: 네.
1: 그래서 종이 쪼가리만 하나 들고 가서 스촨성에 가서 이거 상하이에서 발급한 증서입니다. 믿고 거기서 100만 원 인출.
2: 아~
1: 진짜
2: 그게 됐네.
1: 요 표국이 또 뭘 했냐면요. 그 진짜 난 그 종이 필요 없고 난 진짜 현물을 정말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네. 얼마 지금 갖고 계십니까? 천만 원이요.
2: 네.
1: 천만 원 상하이에서 스촨까지 갖고 가십시오. 그럼 우리가 현찰 들어있는 트럭 있잖아요.
2: 네.
1: 그거 같은 거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가십시오.
2: 현물이 이송을 해줬다고?
1: 현물이 이송을 해줬습니다. 트럭이 있었던 건 아니라 네. 표사.
2: 그 뭐예요?
1: 라고 하는.
2: 수레인가?
1: 아니요. 사람들이에요.
2: 아, 사람들이. 약간.
1: 무술을 잘한 사람들.
2: 좀 센 사람들이 가야지.
1: 표사들이 호의를 해가지고 이 현물을 이동시켜주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무협지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2: 예.
1: 무협지 싹 다 표사 얘기예요.
2: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풍 날리고 네. 와호장룡 있잖아요. 네. 주인발 나왔던.
2: 네.
1: 그것도 다 표사 얘기예요.
2: 아, 그 사람들 직업이 있었어? 다? 직업이 표사였어?
1: 그 네. 장풍 날리고 뭐 와! 대나무 위에 날아가시는 분들 다 표사들이에요.
2: 그럼 도둑질할 생각 못하죠.
1: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표사들도 약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뭐 최홍만급?
2: 그렇죠.
1: 아니면 뭐 벤더벨트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길을 네. 높게 들고 다닙니다. 멀리서도 산적들이 보게.
2: 아, 최홍만 지나간다.
1: 야야야야야 저기 무하마드 알리 지나간다. 도망가자.
2: 꿈도 꾸지 마라.
1: 꿈도 꾸지 마라. 야, 홍수환 지나간다. 홍수환.
2: 온갖 종목 격투기 다 나와. 예. 알겠습니다. 표사가 있었던 청나라 네.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예.
2: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지금까지 영업 1팀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상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1: 오늘 초대 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삶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 한 분으로 자유함을 느끼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3: 네, 오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를 주실 것 같습니다. 김지은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 몸이 좀 불편하셔서 발을 못했는데요. 교수님 지금 그 상태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4: 네, 저는 지금 척수 손상을 갖고 있어서 경추 4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해서 네. 어깨 아래로부터 하반신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또 손목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네.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해서 이런 전기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타이핑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보조기계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용무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그래도 아무 좀 불편하셔서 그 20분마다 이렇게 좀 누우셔야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로는 제가 몸에 이런 감각들이 어떤 분들은 다 느끼실 수 없는 그런 척수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예. 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서 그 엉덩이 아랫부분에는 약간 어떻게 타는 듯한 그런 페인이 항상 고통이 항상 있고 예.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욕창이 자주 생겨서 예.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20분에 한 번씩 뒤로 젖혀서 이제 엉덩이와 이제 이 쿠션 사이에 있는 그런 압력을 예. 좀 완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네.
4: 그래서 네, 저희가 녹화할 때 제가 네. 아마 좀 의자를 뒤로 젖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얼마든지 편하게 누우시고 또 갈증 나시면 목사님 좀 물 좀 네, 네. 주시고 해서 말씀하시면. 편한 분위기로 네, 네.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3: 그럼 지금 한 모금 먹고 시작할까요? 괜찮,
4: 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3: 괜찮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하루도 수십 번을 이렇게 좀 뒤로 젖혔다가 움직이셔야 하니까 이제 뭐 일을 하실 때나 또 누군가랑 대화를 하실 때도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4: 네, 맞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네. 덴버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게 되었고
1: 예.
4: 그리고 이후에 박사 과정 그 부 디렉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과 그리고 또 원우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티칭도 하고 또 직접 세미나를 인도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1: 네.
4: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의자를 뒤로 젖히게 되죠. 그때 처음에는 그분들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도 있지만
1: 네.
4: 가끔씩 깜빡하고 해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분들도 왜 김 교수님이 저렇게 누워있지? 라고 이제 네네. 여쭤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해주셨던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1: 네.
4: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 예. 이렇게 누워있는 그 짧은 시간도 하나님의 다 은혜를 체험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돼서 뭐 대학원 그리고 또 박사 과정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1: 네.
4: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저는 5분, 10분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20분 공부하다가 또 5분을 누워있게 되면 공부하던 그런 집중하던 내용들을
1: 그렇죠.
4: 다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1: 네.
4: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이 5분만 눕지 않았으면 네. 그러면 내가 정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시간 낭비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눕는 시간을 그냥 눕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는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 예. 지금 덴버 신학교 조직 신학
4: 네.
1: 겸임 교수로 계신데 참 굉장히 먼 거리이고 신학 시간대도 안 맞는데
5: 네.
1: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 거죠?
4: 네, 맞습니다.
1: 예.
4: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신학교뿐 아니라
1: 네.
4: 많은 학교에서 온라인 과정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참 유익한 부분이 참 많이 있고요.
1: 예.
4: 그리고 또 온라인이지만 우리 원우님들과 학우님들 함께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1: 예.
4: 그분들도 이제 저의 상황을 좀 다 배려해 주시고
1: 예.
4: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잘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진짜 감사하네요. 목사님 이제 사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3: 사고가 어떻게 나셨는지가 또 너무 궁금해요.
4: 친구들과 함께 스노보드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1: 그게 몇 년 전쯤이시죠?
4: 그게 이제 20년 조금 더 됐죠.
1: 네.
4: 2004년도였습니다. 그때 참 날씨도 좋았고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놀기에는 뭐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친구들과 이제 스노보드를 타러 갔고 또 한 친구가 좋은 코스를 찾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 코스를 따라서 저희들이 스노보드를 타고 있었는데 조금 경사가 가파른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스노보드를 타다가 이제 제가 이제 크게 넘어지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넘어지게 되는 순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1: 예.
4: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좀 긴장이 되고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당연히 장난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심각성을 알고 또 밑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를 헬리콥터로 태워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척추 C4, C5, C6를 이렇게 교정하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정말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팠죠. 항생제를 먹고 또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너무 아파서 처음에는 저는 제가 그냥 단순히 어깨가 부러졌나라는 생각만 하게 되었고 그냥 단순히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재활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1: 재활하는 게 참 많이 힘들죠.
4: 네. 저도 이 척수 손상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완전히 없었고 그런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많은 환자들, 그렇게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환경도 너무 낯설게 느껴졌고 처음에 의사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께서 저희 상황을 아마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어인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아 내가 열심히 3개월 동안 재활을 받으면 걸어서 퇴원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4: 아, 두 달 정도 되었던 시간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니 3개월 안에 제가 퇴원을 해서 아니 걸어서 나가야 되면 이 정도쯤에는 제가 손가락이나 뭐 발가락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새로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대화를 했고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의 그 척수 신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있어야 재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평생 걸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저희 아버지도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저에게 아 의사 선생님이 99% 걸을 수 있다고 하신 거지? 라고 잘못 이해를 하신 거죠.
1: 아, 네.
4: 그래서 그때 저는 아버지께 진실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께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서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죠.
2: 그 병실에서 극단적인 충동도 자주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4: 네. 그때 그 선생님의 진단은 저에게는 뭐 사형 선고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왜 그 병원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걸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인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지금이야 제가 병원에 있어서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병인분들이 저를 도와주지만 내가 그럼 집으로 퇴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는 그때 영주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병원비도 저희가 직접 다 지불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약 제가 퇴원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평생 저를 돌봐주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에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평생 부모님께 부려하며 살았는데 더 이상 더 많은 그런 짐들을 짊어지게 해드릴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실패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의 꿈은 끝났다. 더 이상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들,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일, 세계 일주를 하면서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사는 바에는 그냥 또 죽음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당연히 처음에 부모님들에게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나중에는 뭐 그 마음도 치유받고 또 저를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그게 그냥 최선의 선택이라고 붙잡게 되는 거죠. 그죠?
4: 그 네, 순간은. 맞습니다. 그 순간에는 뭐 저희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떤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뭐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도 일하지 않는, 근무하지 않는 날이었고, 근데 제가 지내던 그런 그 층에는 계단 옆에 바로 층계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층계 사인을 바라보고 아 나와 이 윌체어가 한 300kg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을 맡기게 되면 그것으로 일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그 계단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고 또 나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해주셨던 하나님,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직도 저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의 약속은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살해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번엔 내가 주님을 붙들고 한번 살아가보자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1: 근데 교수님, 그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그래도 걸을 수 있다라고 해도 해서 여러 도전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4: 제가 기독교 프로그램을 즐겨 봤는데 그때 베니 힌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셨던 This is your day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메인 팀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께서 치유 집회를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가면 뭐 수천 명이 모이고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회복하고 뭐 걷고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아, 나도 거기에 참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2005년 아마 가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덴버 콜로라도로 집회를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그때 아,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 목사님이 덴버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3일 동안 집회를 하셨는데 첫날이 이제 가장 또 뜨거운 날이라고 해서 저와 아버지 또 저와 스노보드를 같이 갔었던 그 친구 3명에서 그 집회를 좀 일찍 3시간 정도 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켓에서 기다리면서 많은 이런 환자분들 또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과 만나면서 서로 격려했죠. This is your day.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날입니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런 익사이트먼트를 갖고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끝나고 저는 치유를 받지 못했죠. 두 번째 집회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치유를 받지 못했죠. 세 번째 집회 날은 PK들, 목사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그런 집회가 있어서 저도 그 집회에 참석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기도 시간이 되었고 저는 맨 앞에 강단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PK들은 앞으로 나와서 강단으로 오라고 이제 손짓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PK이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휠체어가 있으니까 못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올라가고 싶은데 목사님과 계속 아이 컨택트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올라오라는 사인을 주셨죠. 그래서 옆에 이제 스태프분들에게 지금 방금 목사님께서 사인을 주셨습니다. 저 좀 강단에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한두 분이 저를 외면을 하고 세 번째 분에게 다시 한번 붙들고 한 번 더 부탁을 했습니다. 사인을 주셨습니다.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씀은 저분은 그저 단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냥 강단에만 좀 올라가게
3: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해요.
1: 간절한 거죠.
4: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나 간절했는데 외면을 당한 상태로 기도를 받지 못했고
1: 기도 못 받았어요?
4: 네, 결국은 기도를 못 받았습니다.
3: 야, 근데 진짜로 저희도 지금 막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현장이 너무 막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1: 그 한편으로 계속 언젠가 내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내가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또 아직 바람은 그대로인가요?
4: 아,

0: 아니,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지? 설마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얼마큼 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런 리스트를 주셔서 기도는 10시간을 더 해야 되고 성경은 이만큼을 더 암송해야 되고 그런 걸 좀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자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혼자 커피도 마시고 싶고 혼자서 큐티도 하고 싶고요. 그냥 남들이 살고 있는 그런 일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제 몸이 좀 뜨거워지면서 꼭 누군가 저를 밧줄로 이렇게 메어서 저를 이렇게 꽉 이렇게 쪼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손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발이 되어주마. 그리고 제가 예전에 외웠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실 수 있을지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가장 좋은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가장 원하는 것, 저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의 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걷지 못할지라도 저는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평생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한 번도 제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깊은 평안을 느끼게 되었고 저를 억압해 왔었던 그런 느낌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그런 평안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치유를 받아도 it's okay. 치유를 받지 않아도 또 it's okay.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고 되었고 분명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걸을 수 있다 했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1: 네.
2: 이 아들의 변화된 삶에서 이렇게 적응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도 궁금해요. 목회자라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좀 재정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아서 더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0: 아마 성도님들도 저희 사고에 대해서 좀 어려워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몇 년 동안 계속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이제 수선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그때 경제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가끔씩 가서 또 어머니를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 비즈니스처럼 함께 이렇게 운영하면서 지냈습니다.
1: 아버지에게도 굉장히 좀 미안했겠네요. 나 때문에 목회 그만두셨을 게 아닌가 싶어서. 어머님은 뭐라고 하셔요?
0: 네, 어머니도 처음에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잘못 이해하셨죠.
2: 네.
0: 그리고 그때 아버지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어머니께도 의사 선생님께서 99%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린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게 황당하신 거죠.
1: 그쵸.
0: 아니 99% 걸을 수 있다라고 했던 아들이 갑자기 평생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0: 말을 듣게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참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아파주지 못해서 미안해.
1: 모든 그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시겠죠. 내가 내 아이에 대신 아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제발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좀 전해지네요. 아휴.
2: 지금도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왜 나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분들 여전히 계시잖아요. 오늘 교수님의 고백이 이미 또 위로가 됐을 텐데 그래도 꼭 그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고난을 당할 때 저희들이 항상 이런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네.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자기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증거하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단지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막이라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한 추수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명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다면 언젠가는 꼭 하나님께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 아멘입니다. 아멘. 예. 네.
0: 비록 그 추수가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때가 그 카이로스의 때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교수님의 모든 이 동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느껴져서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교수님 곁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 놀라운 능력들이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고 기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토록 걷고 싶었고 빨리 이 병이 완치되기를 원했으나 그리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기쁨과 감사를 주셨다는 것. 목회를 접으셨던 아버지도 그 목회를 접으시면서 많은 섭섭함이 있으셨겠으나 우리 아들을 돌보면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목회라는 지혜를 주시면서 그 안에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반전이 되게 해달라고 역전이 되게 해달라고 제발 이 상황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또 감사를 주셨고 그로 인한 또 다른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나의 생활과 나의 목표와 내가 바라는 방향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늘 새기기 위해서 하루하루 감사로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저희 작은 딸 지원이가 상당히 착하고 말 잘 듣는 애였습니다. 근데 뭐 애들이 가끔 잘못하는 일이 있고 하면 제가 이제 불러서 훈계를 하는데, 평소에는 지원아, 이렇게 지원아 부르다가 걔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제가 정지원, 이름 석자를 다 부릅니다. 우리 딸이 눈치가 빨라서 긴장하고 저한테 이렇게 오죠. 그럼 제가 이제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혼돈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지원이가 아빠를 꽤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아빠 아빠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는 저한테 정아빠 그러더라고요. 저를 호출했어요. 갔더니 지 생각에 아빠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며 저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대변합니다. 정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개 하면 그 이름을 딱 떠올리면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딱, 그분의 성격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두 이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름을 바꾸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생쯤 됐을 때 한국에서 영화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My Way. 그런데 믿는 분들 가운데 가끔 이 노래를 눈 감고 은혜 받으며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명곡 아닙니다. 이거 명곡 아니에요. My Way 명곡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God's Way가 필요한데, 근데 이 곡은 실상 지금부터 한 3,700년 정도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곡이고, 이 노래의 원래 오리지널 가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해오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게 야곱의 노래였고 야곱의 인생 My Way였습니다. 그러나 My Way를 고집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놔두실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 과정들을 보아오는데 오늘 상당히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25절 26절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야곱이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야곱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야복 나루를 건너 그 형 에서를 만나게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을 가르치시기 위해 당신의 사자를 보내, 지난주에 강조 말씀드렸죠. 싸움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늘어짐으로 야곱이 야곱의 모습으로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허벅지가 나갔습니다. 아, 내가 싸우는 대상이 하나님의 사자이시구나. 26절에 그러기에 야곱이 이르기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I will not let you go. 붙잡고 늘어지는 기도가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원했던 축복은 에서와의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에서를 만나 화해할 수 있는 은혜를 야곱은 복이라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복은 야곱의 야곱됨을 제거하며 야곱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습니다. 예, 27절에 와서 보시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우리가 알듯이 형의 팔뚝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야곱이 된 겁니다. 그 야곱의 의미 가운데는 사기치는 사람, 남의 등 쳐먹는 사람이란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렇게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빚으시긴 했지만 아직도 야곱의 야곱됨.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쳤을 때 그 직전에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야곱이 음식을 잘 준비해서 아버님 대접해드리고 눈이 침침한 이 이삭, 에서인 줄 알고, 근데 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던 모양이죠. 창세기 27장에 보시면, 창세기 앞에 보시면 이삭이 묻습니다. 야곱에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19절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생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제가 에서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여기서는 감사하게도 야곱이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엄청나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제 이름이 에서 아니고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20장 36절에 보시면 에서가 투덜거립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나이다. 지난 20년의 삶은 이렇게 에서를 등쳐먹은 결과 라반과의 싸움이 지속됐습니다. 자기 삼촌, 자기 장인이기도 한 자기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과의 싸움. 이제는 에서와의 씨름이 길을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너가면 에서를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합니다. 여기 야복나루, 야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전체를 묶어서 정리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기 꾀와 교활함과 욕심으로 점철됐던 그의 인생 정리해 주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름값을 해왔던 야곱, 그의 인생 정리하시며 새로운 이스라엘로서의 출발을 주시려고 합니다. 28절에 이름을 계명 바꾸어 주시죠. 그가 이르기를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는 동사가 형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는 이 장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장면입니다. 야곱의 본 이름을 제대로 밝히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순간 야곱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우리 인생도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까지 하시면서도 이름을 밝히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물론 야곱의 인격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주님께서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승리의 하나님이 곧 야곱의 승리이며 승리의 하나님이 곧 나의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시기 위해 열두 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구성하시기 위해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하기를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의 이름을 여호와의 보좌로 바꾸시며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더 이상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만 살지 못하게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두 개의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긋난 허벅지 관절에서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참된 기도가 때로는 어긋난 허벅지 관절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에 그렇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야곱에 대한 집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알고 난 후에는 야곱은 참된 기도를 집요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상황을 인식하고 난 후에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의 상황인 것을 믿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구나를 인식하며 믿을 때에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호세아 12장 3절 말씀하기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 야곱의 인생의 짤막한 요약입니다.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구하는 것이 곧 승리이며 그것이 곧 이스라엘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 허벅지 관절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우리 약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도록 만들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게 만드시고 My way를 포기하게 만드시고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야곱의 그 모습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허벅지 관절을 때로는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만드십니다. 소위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빛이라 부르면서도 그 빛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그리 갈망하지는 않는 우리 때로 우리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만드시고 소위 내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다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의 원천이라 부르면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유하시다 하면서도 주님 주시는 부보다는 세상에 붙어있는 내 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고백하며 우리도 영생을 누린다 하면서도 오늘의 삶에 급급해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즐기지 못하는 더 추한 것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꿔주시려고 때로는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도 하십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게 하십니다. 소위 내 힘, 내 능력 발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내 건강과 내 재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존하게 하시기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고치시려고 주께 서복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그러나 그 뒤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필사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십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되며 우리의 인간적인 교활함과 욕심이 무너져 내리며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내 승리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야 애서를 대면할 수 있었듯이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야 나의 인생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직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존 플레블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진다.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고 나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어긋난 허벅지를 어긋나게 하시며 우리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야곱인 것을 인정해야만 새 이름 이스라엘이 주어집니다. 복을 간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십니다. 복을 간구하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십니다. 어떻게요? 이름을 물어보시며, 이름을 물어보시며. 야곱은 20년 만에 과거에 했던 거짓말 자기 이름 에서라는 사실을 번복하며 교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사기꾼 야곱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 전체, 인격 전체를 대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부러운 거 아닙니다. 정답을 토설하게 만들려고. 복을 가로채기 위해 에서라고 했던 거짓말, 그렇게 그의 인생이 크게 꼬이기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그의 시작된 그의 마이웨이 인생을 주께서 되돌리시고 고치시기 위해 야곱의 자백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자백을 받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내 영적 이름이 무엇이냐고 계속 물어오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불만입니다라고 자백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이 욕심이라는 사실을 고백, 자백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고집입니다. 자백하기 전까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게으름입니다. 자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 앞으로 멋있게 달려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이름이 죄인입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었듯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시며 그에게 생수를 건네주시기 위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정말 하기 싫은 대화 내용 한 가지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남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웬걸 그냥 그 얘기를 질문을 그 얘기를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질문과 동일한 성격의 질문입니다.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 나만이 알고 있다고 하는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며 도려내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뒤흔드셔서 내 이름이 야곱인 것을, 욕심인 것을, 불만족인 것을, 게으름인 것을, 죄를 추구하는 마음인 것을 토설하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며 우리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이 경험을 다 했거니와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야곱을 제거해 나가며 이스라엘이 점점 차고 넘치는 그 행로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 이름이 야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인생을 사는지 확신할 수 있게 되며 여기서 왜 우리는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저 같은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희생이었으며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 결과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키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벽에다가 눈금 거놓고 한 두 달 지나고 또 재보고 또 조금 올라가면 기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원이가 얘가 좀 특별한 애예요. 상당히 통찰력이 뛰어난 애 같아요. 하루는 또 이 정아빠를 딱 불러대더니만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엄마 아빠는 더 이상 키가 안 크는 거야? 그 제가 지원아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키가 위로 크는 게 아니고 전후 좌우로 큰단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원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는 속으로 커가는 거야. 제가 꽤 명답을 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속으로 커갑니다. 인생 이만큼 살았으면 우리 속에 인격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예수 믿고 살아왔으면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있음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간증이요 나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주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5년, 10년 만에 이렇게 만나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죠.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이렇게 10년 만에 만나면 옛날에 리버트에서 공부하던 학생, 목사님들이 아 교수님 10년 지났는데 그대로시네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대로시네요. 믿어주십니까? 근데 거짓말인 거 아는데 그냥 괜찮아요. 기분이. 근데 한번 제가 인천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 짐을, 베이지 클레임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막 다가오더니 인사를 하는데 리버티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이에요. 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으네요. 근데 그러더니, 그런데 교수님 많이, 그러고는 이제 말도 못 하더라고요. 보더니 실수한 거지. 많이. 그러더니, 하기야 1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예의는 좀 없는데, 그래도 솔직한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같이 사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아이고 주님 흔적이 더 많아지신 것 같는데요. 아부할란 이렇게 아부를 해야죠. 예수님 흔적이 더 많아지셨네요. 우리 다 야곱입니다. 야곱보다 더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 많이 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기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 속에 내재케 하시며 우리 속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수님의 흔적을 더 많이 만들어 내시기 위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두 이름 이야기 우리에게도 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이스라엘의 모습 주 앞에 점검받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욕심과 게으름과 세상을 향한 열망, 고집, 불만, 시기, 이미 우리가 주 앞에 여러분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누가 바치라고 뒤에서 등 뛰밀었나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기에 알았기에 다 바치겠노라. 한 번 더 다짐하십시다. 무엇이든 내 목덜미를 붙잡고 주 앞에 다 바치기를 방해하는 그것, 그게 제 이름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거하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삶, 그런 의미에서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입니다. 노래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오시는 씨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허벅지 관절 어긋나게 하시면서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삶 속에 봉착하고 있는 그 문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며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의 환경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내 속에 있음을, 제가 야곱됨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필요하시면 제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라도 주 앞에 제대로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평생 주님께 다 바쳐 드리겠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니, 그 영광에 감사하게 하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판단력과 결단과 인격과 행동으로 저희 삶 주 앞에 바쳐드리는 영광 속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저희 죄를 대신 하나하나 다 짊어지시고 저희의 야곱된 모습들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 당하셨으나 영광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능력 가운데 부활하셔서 저희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득가득 지금도 채워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기 위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까지 하신, 아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어긋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공감케 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인생에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저희들, 저희 인생 주 앞에 바쳐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저희의 심령, 심령들 위해, 가정가정 위해, 은혜와 영광교회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직접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상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저는 지금 네. 대학원에서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종합시험을 봤는데 네네. 합격을 했습니다.
2: 종합시험을 합격을 했고 좀 어렵더라고요.
1: 아, 어려운데 역시 미움도 나한테 있고 예쁨도 나한테 있다라는 말 교수님한테 잘 보이니까 좀 더 후하네요.
0: 아, 아멘.
3: 공부한 게 아니고요?
1: 공부를 했잖아요. 인생 공부.
4: 저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예배당 예배가 드려져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도 네. 예배 못 드렸던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3: 너무 갈급했죠.
0: 네. 맞습니다.
1: 저도 목사님하고 네. 행복하네요.
0: 네. 에비에비.
5: 지난주에 교수님이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냈다 그 말씀 들을 때 아, 그게 감사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한 주 저도 정말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게 그게 또한 감사한 거,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노크토크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즘 주변에서 노크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5: 많이 보세요.
0: 네, 그 또한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책임감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노크토크 36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3: 신앙적인 의혹도 갖게 돼요.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왜 나는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6: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다들 많이 하겠죠. 사실 잘 몰라요. 왜 일어났는지.
3: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1: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5: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는 특별하니까. 넌 특별하니까 그렇게 없는 거야. 넌 특별하니까.
7: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학교에서 4년째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이고 이유이기도 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순수하고 예쁜 마음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아이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가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아이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해서 불평하는 맞아. 문제들 오히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하는 아이들 모습에 늘 반성하게 됩니다.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에게 왜 신체적인 장애를 주신 건지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장애 왜 주시는 걸까요? 신체적인 장애도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신체 장애. 왜 주시는 걸까요? 입니다. 저도 음성 사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혹시 주변에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5: 저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사실은 미라의 홍보대사예요. 장애우들, 장애인들.
0: 네네네.
5: 그 홍보대사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 분들도 있으시고
0: 네네네.
5: 그다음에 제 팬 중에는 한 약 15년 정도 이렇게 제 팬으로 잘 있어주시는 분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그 선입견들이 그쵸.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어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과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면
0: 네네네.
5: 이제는 그게 저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똑같이 그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0: 네,
5: 이제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0: 네, 네. 맞아요.
1: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해군의 연애사병으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보지 이름이 MC병이었어요. 그러니까 MC를 보고 다니는
0: 네.
1: 가수병, 마술병, 사물놀이병 이렇게 병들이 있었는데
0: 네.
1: 저희가 이제 한 시설에 가서 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좀 마음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서 막 춤을 추시고 막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0: 네.
1: 되게 가슴이 좀 뭉클하면서 따뜻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또 개그를 하시는 분이신데 스탠딩 코미디를 하세요.
0: 네,
1: 그분이
0: 네.
1: 본인이 신체를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웃음으로 승화를 시키면서 듣는 청중들은 그걸 가지고 너무 재밌게 빵빵 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대학원에 어떤 유명하신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시고 또 성악가로도 활동하신 분이신데 이분은 본인만의 스토리로 성악 노래 지금 이 순간을 딱 부르는데 이게 너무 와닿고 이게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힘을 얻고 더 새 힘을 받는 것 같아요.
3: 제가 그 우리나라 교육방송에서 그 별일 없이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들과 신화들을 이렇게 좀 풀어나가자라는 취지에서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가운데 느낀 건 뭐냐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는 뭐 차별 있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차별이 없고 차이도 없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보다 100번 낫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제가 하는 노력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 제가 덩치가 작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제가 작게 느껴진 저 어쩌면 유일한 곳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0: 네, 그렇다면 질문자처럼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6: 저도 사실 저희 교회에 그 사랑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어요. 장애인들을 위한 부서인데 그 합창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나와서 합창하고 하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쵸. 감동이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어려움 겪는 분들을 볼 때마다 질문하게 되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너무 어렵다라고 보는 눈도 사실은 이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3: 그런 상황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의욕도 갖게 돼요. 솔직히 왜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는가? 완벽하다고 하나님은 왜 나는 완벽하지 않게 만들었는가? 혹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공평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선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되게 분명치 않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실존이거든요. 이 실존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연이란 용어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장애는 필연적 사건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첫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뭐냐면 이 장애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이 장애를 예정하셨다는 말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예정했을까요? 저는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저는 화가 나더라는 거죠. 저희가 이 우리 뭐 교회 현장에 계신 분들 많이 아는 분 계실 겁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걸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감동적으로 듣죠. 그러나 그분이 말로 표현했던 또 다른 문장 하나를 좀 같이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섬은 아름답지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외롭다. 어쩌면 그분의 진짜 일상에서의 고백은 바로 그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0: 아니 진짜로 이제 앞으로 녹화할 때 공책이랑 펜이랑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레몬 씨 네, 적고 있어요?
1: 제 방송 보면 안 돼요. 아, 제 방이 있는데.
0: 아, 제 방이 있구나. 아, 난 지금 적고 있는 줄 알았어.
1: 아, 이거라도 해야지.
0: 아, 이거라도. 네, 아, 저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3: 이게 참 제가 그, 우리 이제 이 녹화를 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생각했던 게 제가 알고 있던 장애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의 저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노래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제 이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의 그 시인이 가지고 있던 생애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내 눈물은 뭔가 참 우습더라고요. 제 눈물이라는 또 게. 이렇게
8: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0: 그렇죠.
3: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고통을 너무 미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의 고통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했던 섬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에 대해서 그 한 문장이 저의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8: 사실은 제가 동생 삼은 동생이라고 삼은 그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인데 장애가 있는 아이예요. 후천적으로 장기가 없어요. 7대 장기가 없어서 음식도 못 먹고 36개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살아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의 대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10살 전으로서 사망해요. 근데 지금 고1까지 이 아이가 살아있어요. 기적이에요. 죽을 뻔한 고비들이 너무 많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이 아이 잘못된다 그랬을 때 바깥에서 기도하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근데 본인이 장애 있고 있는 거 알고 또 본인이 곧 하늘나라 갈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 장애를 가진 친구의 마음은 자신에게 있지 않을 때가 시선이 자신에게 있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 만나면서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같은 병동에 같은 병실에 소아암에 걸려서 아이들이 병실에 들어왔다가 소아암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하면 머리털, 손톱, 발톱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보기 싫은 거야. 그렇게 있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고 그게 너무 아프니까 이 아이는 항상 머리를 기르는 거야. 그 아픈 아이가. 머리를 길러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선물을 하는 거야. 소아 안 걸린 아이들이. 그거를 제가 보고 아내랑 저랑 너무 충격이었던 거야. 아, 우리도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야겠다. 애기들, 저희 애기들 뭐 이제 돌 된 아이, 그리고 세 살짜리 아이, 저희, 저 아내랑 저랑 이렇게 보고, 우리는 염색하고 파마하면 안 되니까 못 하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 저희 첫째 아이도 파마를 했었어서 안 되고, 둘째, 말도 못 하는 돌 아이한테,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얘는 뭘 아나요? 돌 된 아이가? 남자이지만, 그래도 우리 별이에게, 별이가 한번 희생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 해서 기도하고, 2년 반 동안 머리를 길렀어요. 어른들이 다 얘 정체성이 남자인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게 중요치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아이가 충분히 넌 남자이고 충분히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서 머리를 잘라서 2개월 전에 기부를 했는데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 듣다가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정신적으로 조금 지체가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다리가 누구는 팔이 지체가 있을 수 있는 건 키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김새가 다 다른 것처럼 신체도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시선을 조금 이렇게 다르게 그분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특별한 조금 우리 조금 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남에게 먼저 그렇게 시선을 바꾸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9: 나는 모르는 걸 깨달았네.

0: 사실 저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뵐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목사님, 신체 장애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1: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오늘날도 편견이 완전히 없지는 않잖아요. 많이 있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이 장애는 뭔가 영적인 어떤 죄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이제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왜 저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비록 그가 장애를 입었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귀하게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애가 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장애가 일어난 걸 가지고 왜 하나님 이 사람을 장애를 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도 질문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것도 편견인 거죠, 그렇죠?
2: 그렇죠.
1: 저 장애는 어쨌든 우리와 다르니까 하나님 저렇게 한 거 아닌가? 사실 이것도 신앙적인 질문 자체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사실 잘 몰라요, 왜 일어났는지.
2: 그렇죠.
1: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태도는 어쨌든 이 장애인들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2: 맞아요.
1: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0: 아멘.
2: 맞아요.
0: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순 없지만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랄 홍보대사로 열심히 활동 중이신 분이시죠.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2: 네,
0: 특사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2: 저도 교생 실습을 할 때 저희 학교에 그 특수한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반에도. 통합교육을 할 때 저희 반에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참 대단하세요.
0: 그쵸.
2: 저는 한 달 그렇게 생활했었지만 전 선생님들이 참
0: 그쵸.
2: 그 마음 자체가 예쁘세요. 귀한 것 같고 제가 한번 그 미랄 그

0: 울지 않으려고 했다가 제가 거기서 찬양 못하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냥 끝까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끝나고 났는데 다리 지체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 뒤에서 도우미들이 이렇게 밀어주고 저한테 와서 저렇게 안아주고 너무 감사하다고. 저 너무 정말 행복하다고. 오늘 이 시간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진짜 장애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 신체적인 장애가 있거나 지체적인 장애가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귀한 일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때문에 제 2의 헬렌 켈러가 나올 거예요. 네, 선생님 때문에 수많은 다행들이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분들, 그 아이들 다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2: 요새 우리나라에 왜 아주 좋은 챌린지가 있잖아요.
1: 네.
2: 덕분의 챌린지라고.
1: 아, 맞아요.
2: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일이 저는 사역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 덕분에 세상이 행복합니다.
1: 행복합니다.

0: 그런데 문제는 그걸 느낄 때면 공허한 마음이 들고 자꾸 우울해집니다.
1: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우셔서
2: 또 걱정되고 그렇죠. 연락 안 하고 들어오면 죽이고 싶고
1: 이 사연자의 마음이 그쵸?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힘들 것 같아요.
2: 저 같으면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에너지가 많은 사람.
0: 안녕하세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60대 집사입니다.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지만 최근 제게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남편과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요. 요즘 사람들처럼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큰 사랑이나 기대가 없는 상태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 둘 태어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행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정말 자녀만 보고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평소 말이 없는 남편과는 달리 아들, 딸은 말도 많고 애교도 많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자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집사님 이야기로는 자녀들이 사춘기가 오면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대화가 많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가정은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도 힘든 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있던 날이면 항상 대화를 통해 고민도 이야기하고 같이 남들 욕도 하면서 그렇게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야 합니다.
3: 가까워지지.
0: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 저번 달에 군대를 가면서 아이고. 동시에 작은 딸도 합격한 대학에 가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요즘 군대는 휴대폰 사용도 가능하고 작은 딸과도 매일매일 통화를 하지만 집에 들어가면 엄마 왔냐고 반겨주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한 집에 정막이 제 숨을 턱턱 막히게 합니다. 누가 들으면 자녀들이 질려할까 걱정된다. 너무 극성인 거 아니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 아이들이 없다는 걸 느낄 때면 제 삶에 엄청난 무언가가 훅 빠져나간 것 같이 공허한 마음이 들고 자꾸 우울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는 마음을 잊어보기 위해 교회 생활에 집중해보자는 생각으로 얼마 전부터 새벽 예배도 나가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혼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시간이 많아지니 예전에 아들, 딸과 함께 드리던 가정 예배가 자꾸 떠올라서 괜히 더 그립고 더 보고 싶어집니다. 자녀들이 크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우울한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기도와 말씀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0: 아이들 없이 지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슬프고 힘이 듭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오늘은 자녀들의 독립 후 공허함을 느끼신다는 집사님의 네, 사연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레온 씨는 부모님과 관계가 어떠셨나요?
0: 일단 저는 어머니하고 그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에서 되게 유명한 모녀 관계, 뭐지?
2: 모자 관계, 모자
3: 관계. 저희가
0: 몰랐네, 지금까지. 모자 관계.
2: 이제 알았네.
0: 이제 아셨죠? 모자 관계였습니다.
1: 네.
0: 어머니가 가장 예쁘고 비싼 옷만 입히셨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아이들에게 기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모시옷만 입히셨고.
1: 모시?
0: 네, 모시옷. 모시? 모시를 싹 가려가지고.
2: 시원하게. 그냥.
0: 시원하게 모시옷.
1: 그거 할머니, 그냥. 할아버지들이 많이
0: 입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입고 다녔고. 네, 모시옷.
2: 패셔니스타였네.
0: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좀 자랑을 하자면,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어머니가 두 번 받으셨어요. 잘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로 인해서 스타덤에 저도 같이 올라갔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또 한 번은 놀이터에서 어떤 형을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눈에 던지고 물어버렸어요, 제가. 근데 어머니는 형이 저를 때린 줄 알고 어머니가 형을 반대로 혼냈어요. 사실 제가 형을 먼저 때린 거거든요.
2: 네. 운 것만 하신 거.
0: 어머니 운 것만 아세요. 항상 우리 어머니는 나의 운 것만 아셨어요. 내가 잘못을 했어.
2: 이제 빌어서 사과하셔야겠네, 네. 형한테.
0: 어머니, 아니, 형.
1: 어머니가 아니지.
2: 형한테 미안하다.
0: 형 참 미안하고. 그 이후, 혀가 꼬이네요. 그 이후로부터 연락이 안 돼요.
1: 형한테.
0: 네,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합시다.
1: 네.
4: 저도 사실 이제 우리 레온 형제처럼 부모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아버지하고도 사실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또 어머니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저는 사실 이 사연 들으면서 반대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하숙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떨어졌는데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애착이 너무
1: 심해서
4: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 학교에 갈 때마다 그 당시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늘 아침에 전화 도장을 찍어 전화하고 아버지 잘 계시냐 그 다음에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또 저녁에
2: 효자,
4: 전화
1: 효자
4: 효자가 아니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2: 군대를 어떻게 하셨어요?
4: 군대는 안 갔다 왔습니다.
0: 이거 완전
2: 짧게 갔다 왔네.
3: 옛날에는 이렇게 독자들인 경우나 이렇게.
4: 짧게
3: 하셨어요?
1: 네.
4: 짧게 몇 번 갔다 왔습니다.
1: 네.
4: 아무튼, 네, 그 정도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 저는 이분 마음이 참 또 거꾸로 이해가 되네요.
3: 저는 뭐, 넷째, 그 네 형제 중에 저는 막내였고요. 막내였고, 그리고 뭐 부모님들 다 괜찮으신 분이었고요.
1: 네네네.
3: 그리고 뭐 사랑도 많으신 분이었고.
1: 네.
3: 다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길을 한 다섯 번 잃어버렸는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애가 없어진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2: 너무 신뢰하셨네.
3: 그래서 지금도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2: 아 재밌다.
1: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끝까지 한번
2: 들어봐야 돼요. 반전이 있으셔.
1: 맞아요.
0: 꺾어지는 반전.
1: 네.
2: 반전의 매력이
1: 있어. 지금 슬플 줄 알고 휴지를 또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휴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아주 유쾌했습니다. 네. 네, 근데 뭔가 저는 사연을 들으면서 전도사님 생각이 네, 계속 났는데요.
2: 네.
1: 이 되게 아들 바보 느낌이잖아요.
2: 네.
1: 맞죠?
2: 아, 좋아요. 아들 너무 좋아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관계가 어떤지
2: 저도 궁금해. 왜냐면 저는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아이들이 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예뻐하고 맨날 정말 잘 때마다 데리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신기하게 애들이 한 4살까지는 저랑 이렇게 자는 걸 좋아하다 5살 정도 되니까 엄마한테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엄마만 찾고 놀 때는 저랑 노는데 잘 때는 엄마랑 자야 된대요. 그러면서 말은 안 하는데 아빠 가져와 엄마 가져와 그러면 뭐 아빠 가져와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는 또 엄마가 좋다고 그러고 그리고 솔직하게 엄마가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분명히 저는 이제 좋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더 필요한 나이라서 그런 걸지 몰라도 애착관계가 엄마랑 더 형성돼 있나.
1: 그게 그렇죠? 엄마랑 같이 생활을 더 많이 하니까
2: 그렇죠.
1: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이쯤에서 우리 식구들의 첫 독립은 언제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 독립했을 때 그 부모님이 반응이 그러게요. 어땠을지 궁금해요.
2: 궁금하네요.
4: 저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네. 절반의 독립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이제 타지로 가면서 하숙 생활을 했는데 2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지로 옮기면서 네. 다시 합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2년 뒤에 고등학교를 다른 학교로 옮겨서 부모님과 같이 다니게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가 첫 번째였고 이제 대학생 때부터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뭐 부모님에 대한 좀 애착이 이렇게 굉장히 좀 강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주말에 집에 오면 네. 너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 집에 갔다가 또 주일 저녁에 이제 다시 원래 이제 하숙하던 대로 가야 되는데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집에 더 있다 가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월요일날 새벽에 가야지 그러면 새벽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1: 맞아요.
4: 그러면 늘 아버지가 태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거리가 한 1시간 반.
2: 오, 새벽에 그러니까, 길 안 막힐 때.
4: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물론 이제 도로도 좋아지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1시간 반, 2시간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1: 그렇죠. 멀죠.
2: 지금도 멀죠.
4: 지금도 거의 한 30년 전. 그러니까.
0: 아니, 저도 목사님하고 네. 똑같이 예고를 가면서 고향은 네. 남원이지만 전주로 네. 갔어요. 근데 남원에서 전주로 고등학교를 갔다는 건 우리 표현을 하면 유학을 가는 거예요.
5: 그러면
0: 그렇죠. 남원 시골에서 전주로가?
2: 도심으로.
0: 이야, 너 성공했다.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전주로 가시니까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눈물이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2: 1시간 거리인데
0: 1시간 어떻게 보면 45분이에요.
2: 빨리 빨리 걸려.
0: 근데 어머니가 걱정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는 어머니를 알아요. 제가 걱정을 하면 어머니가 걱정을 더 많이 하니까 걱정하는 게 또 걱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엄마한테는 거짓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은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고 무엇보다 하숙집 아줌마가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레온나 이러는데 엄청 무서우신 거예요. 이 톤도 무섭고 그래서 침대에 보물을 붙잡고 네. 하나님 내가 성공하겠다고 여기 왔는데 아줌마 너무 무섭고 너무 막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고 막 반찬도 맛도 없고 빨래 빨아주는데 막 하얀색 빨래를 검정색에 돌려버리고 야,
2: 전라도에서 웬만하면 반찬이 맛있어.
0: 아줌마 너무 부대찌개 진짜 부대에서 먹는 것 같고 막. 살벌해가지고 엄마한테는 담담하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흐느끼면서 우시는 거예요.
5: 아이고.
0: 그러니까. 너 힘들면 다시 와라. 근데 엄마가 이제 힘들면 다시 오라는 말이 다시 어떻게 가요. 엄마가 1등 해라 무조건. 아들아 넌 성공해야 된다. 넌 잘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나 봐요. 자다가 이제 하숙집 아주머니가 깨워주시잖아요. 레오나 와서 밥 먹으라 했더니 나도 모르게 엄마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이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라고 부르고 하숙집 아줌마 무서우니까 잠 확 깨고 그런 이제 추억이 있어요.
1: 그러네. 그러면 반대로 자녀들이 모두 커서 집을 떠나서 산다면 그때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2: 저는 유사연자를 좀 반대된 이야기인데 아내랑 지금도 얘기해요. 저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빨리 독립시켰으면 좋겠다.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 아내랑 사실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첫째가 생겼어요. 그리고 아내랑 저랑 연애한 기간도 10개월이었고 그러니까 만나기 시작하고 10개월 만에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반은 결혼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서 보낼 시간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늘상 지금도 아이들이 뭐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딱 보내면 점심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집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
1: 아 밖에 나가면
2: 네, 항상 아내 밥하는 건 집에서 하루에 한 번이면 아이들 저녁 때 차린 것도 그 아침은 사실은 이제 뭐 시리얼이나 뭐 이런 걸 먹이니까 그래서 점심은 항상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항상 둘이 그래요. 아 너무 좋다. 아이들 빨리 독립시켜서 우리 둘이 이런 시간 갖자. 약간 저희는 그런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또 아이들 진짜 독립하면 이렇게 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저희는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3: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큰애가 22살이고 작은애가 20살이에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이제 가능하면 내년쯤은 좀 독립을 시켜볼까. 복장이 터져가지고요. 그리고 둘째는 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걔는 지금 재수하고 있는데 벌써 독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2: 그래서 엄마 느낌이네. 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의 살냄새가 아직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3: 그 머리 성장할 때 머리 냄새. 아, 이게 참 희한해요. 지금도 와. 저희 큰애 머리 진짜 안 감거든요. 네. 한번 냄새나 그러는데.
2: 큰애 의문의 일피를 당했어. 네.
3: 근데 이상하게 그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은 호래미 냄새라고 하지만 요새는 그걸 상춘내라고 하잖아요. 원래 상추에서 나는 냄새.
1: 아, 상추.
3: 상춘내라고 하는데 상춘내. 그 상춘내가 아직도 나요. 뭔가 네. 제 마음에는 얘가 아직도 성장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3: 그래서 그 냄새가 좀 그리울 것 같긴 하고 또 저희 아이가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입대를 하기 때문에 입대를 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약간 마음은 조금 약간 스산할 것 같기는 한데요. 아. 지금은 내보내고 싶어요.
1: 떨어져 봐야 서로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
3: 그렇죠. 네.
4: 이 위 사연자가 네. 겪고 있는 마음을 심리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해요.
1: 아, 빈둥지,
4: 빈둥지 증후군. 사연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런 빈둥지 증후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착이 아이들한테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사연을 보낼 때 내용을 보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사실은 큰 어떤 사랑하는 마음 없이 결혼했고 결혼 생활 내내 이렇게 남편에 대한 큰 그게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희망, 삶의 즐거움, 목표. 삶의 만족을 다 그냥 자녀들한테 준 거예요.
1: 그렇죠.
4: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떠나고 나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요.
1: 맞아요.
4: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자녀가 없지만 저도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이렇게 부모님하고 애착관계가 끈끈했던 것처럼 저도 또 힘들 것 같아요. 이 사연자의 마음이
1: 그쵸.
4: 좀 상황은 다르지만
2: 그럼요,
4: 이렇게 키워가지고
1: 목사님 맨날 전화하는 거 아니야?
4: 그럴 수 있죠.
1: 엄마 갈게!
4: 저는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1: 네.
4: 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저 외부로 뭐 유학을 보내거나 공부를 하러 떠나보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대학생이 되고 결혼하기.
3: 이런 분들이 아들이 군대 가면 군대 옆에 방 잡는 분이에요.
1: 아, 맞아 맞아.
3: 이게 자식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애착이 나쁜 건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3: 집착은 어려워요.
2: 그렇죠. 네.
3: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빈둥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빈둥지 증후군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사랑이 큰 어머니들 또 자식만을 그 위에서 살아온 어머니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1: 네네.
3: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내 자식.
1: 내 자식.
3: 이런 마음의 노래는 그렇게 불러요. 그쵸.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지만 내 마음에 또 다른 주님이 있다면 그게 내 새끼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떨어지는 감정은 찢어지는 감정이 맞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해요.
1: 네.
3: 아마 그렇게 내 남편과의 과정에서 큰 기쁨이 없었다면 저 같으면 저희 아들이 또 저희 딸이 아마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1: 그쵸.
3: 저처럼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래도 기꺼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견디고 계신 거라서 그 통증의 순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자녀들과의 관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더 허전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렇게 평생 자녀만 보고 살아오신 우리 집사님에게 아들과 딸은 어떤 의미일까요?
3: 심장, 간장, 췌장, 뇌, 콩팥 다죠. 다죠. 뭐 숨구멍까지 다 그 내 새끼들의 호흡같이 느껴지고요.
1: 그쵸.
3: 우리가 사실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내왔고 그게 내 살과 내 정신과 내 영혼 이 모든 것들로 함께했다 생각했다면 영혼의 교집합이라고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여러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제일 무서운 습관이 공간의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 공간에서의 그 기억이라는 건 시각적 기억과 더불어서 청각적 기억 그리고 감각적 기억 이런 공감각이 함께 있는 기억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들숨날숨이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 그리고 우리의 삶, 너의 삶이 그냥 딱 맞물려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처럼 돼 있는 것. 때로는 이게 좋은 말로 사랑이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겠지만
1: 네.
3: 떨어지기 어렵다면 이건 사랑을 넘어선 또 다른 개념으로 정의를 해야 될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서 살면서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기도조차 아무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4: 누구나 힘들 때 이제 네. 기도로서 극복하고 싶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당장 힘든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공허한 마음이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기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 힘든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네.
4: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분은 사실 사람에게 너무 의존적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너무 좋아요.
4: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2: 중보기도를.
4: 힘드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또 자기의 그런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까지 하고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보면 이 상황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지만 또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번 맺어보는 그런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2: 생각해요.
3: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꼭 신앙이어야 하나.
1: 네네.
3: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자녀가 종교와 같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분명한 건 지금 이 어머니께서도 힘드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 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고 사랑이 굉장히 컸는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확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순차적인 분리가 있었다면 그래도 조금 나았었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적응하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적응할 기회도 없이 그냥 후루룩 애들이 다 날아가 버린 느낌을 가지니까 사이에 구멍이 퐁 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일본 여성들이 한때 그렇게 연사마에 열광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 여성들이 사실 남편들하고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있었지만 외로움의 그 고독감에 떠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나리따 이론 이혼이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대학 가거나 그러면 그렇게 그냥 부부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결혼 이런 맞아. 얘기가 막 나왔던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혼 이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떠난 빈자리, 텅 빈 빈자리를 뭔가로 메우기 위해서 중년의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돌이었어요. 따뜻한 아이돌.
1: 네네.
3: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만족인데 이 대리만족의 일환으로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뭘 했냐면 뭔가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새벽에도 자꾸 나가셨거든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1: 그쵸.
3: 그런데 혼자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파트너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혼자 막 감동하는 것도 좋은데 수다를 떨면서 우리의 영의 아이돌로 그렇게 함께 해나갈 파트너를 좀 찾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2: 공감해.
3: 새벽에도 둘이 나가야 재밌다.
1: 아 맞아요 맞아요.
2: 왜냐면 나가기 싫을 때 전화해서 같이 나가고 하면 운동도 맞아요. 마찬가지.
3: 그러면
1: 저도 새벽기도 30일 다녔었는데 자전기도 다녔었는데 정경민 씨가 같이 다니자고 서로 의지하면서 다니자고. 그래서 저희는 같이 계속 다녔거든요.
2: 재밌었겠다.
1: 네, 그게 재밌었죠.
2: 그죠.
1: 네, 끝나자마자 지금 준이라고 아이가 생겼어요.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3: 새벽에 이루리로다.
1: 아멘.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가지고, 네.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는 파트너를 빨리, 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지금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노크토크 그 식구들의 격려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그 사연 읽으셨을 때
1: 네네.
2: 한 군데 그 글귀가 팍 귀에 들어왔어요. 남편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니었었다는.
1: 그렇죠.
2: 그래서 지금이 좀 기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은. 근데 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랑 제 아내랑 지금 뭘 하냐면요. 아이들이 독립했을 때 우리 둘만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버킷리스트 작성을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그런 버킷리스트를 해갖고 그걸 하자. 그리고 취미생활 같은 걸 찾자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운동. 왜냐면 같이 뭐 축구를 할 수도 없고 둘이서 아내랑 저랑 뭐 그 우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찾아서 뭐 지금 한 2년 동안 골프를 같이 배우고 있어요.
1: 와,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2: 같이 배우고 같은 선생님 때 같이 배우고 서로 봐주고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이제는 상담자분은 이제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막 힘들고 어렵겠지만 남편과의 한번 그런 사랑을 다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지.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화할 상대, 새벽기도 같이 갈 상대가 혹시 남편이면 너무 좋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같이 뭐 운동도 한번 이기해 보시고 두 분이 한번 영화도 보시면서 좀 더 친해져 보시고 그리고 두 분이서 몰래 한번 여행도 한번 가보시고.
1: 오, 좋다.
2: 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1: 네.
2: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아멘.
4: 전사님 말씀 듣고
1: 네.
4: 그러니까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사람의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른데
1: 네.
4: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한 번도 여자답게 살아본 적이 아이고.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독립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어머니를 찾아뵙는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어머니도 홀로 남겨지셔서 어머니가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시고 또 교회를 찾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집에 갔더니 아파트 통장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집에 갔더니 동창회 총무가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집에 갔더니 어떤 복싱협회 뭐 관련된 뭐 자문위원
1: 네.
4: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 아들을 위해서다. 아들의 행사를 위해서, 아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협회에 들어가서 행사를 내가 가져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국은 아들을 위해서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들도 또 새로운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제가 그때 뭐 키워보시라고 했는데 맨 처음은 너무 싫어하셨다가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2: 그렇지.
4: 제2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보다도 더 좋아하시고 나의 감정과 나의 힘듦을 어떻게 보면은 그 외로움을 강아지한테 그 반려동물한테 더 사랑을 주니까 이 사랑이 뭔가 분산되는 듯한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뭐 여수 오동도 해가지고 갈치 회도 드시고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행복도 많아지시고 최근에는 이제 미스터트롯 열풍이 미스터트롯 부분에서 그 진성 선생님의 그 보릿고개를 듣고 집에 갔더니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 가사가 아이야 우지 마라 베레꼬질라 이 부분인데 갑자기 우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야. 아이야 우지 마라 베꼬질라 그러면서 에어컨 사달라고 저한테
1: 에어컨 사달라고 빨리 사야 돼요.
4: 계속 이렇게
2: 여기도 약간 반전이 있어요.
1: 네, 반전이
4: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2: 좋은 말이 드네요.
1: 맞아요.
3: 아, 저는 너무들 좋은 말씀이고 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3: 다만 이제 남편이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키우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또 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죠. 저는 둘 다 추천합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며 그렇다면 내 아들과 내 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전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비스꾸름이 한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서 아까 레온 씨 어머니께서 아들을 위해서 이걸 한번 해봤어 아들을 위해서 저걸 한번 해봤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기쁨은 사실은 어머니의 것이고 결국 아들은 그냥 에어컨만 사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1: 에어컨만 사드리면 돼.
3: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혹시 하실 수 있다면 활동성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이런 구멍이 또 다른 사랑으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면 그 마음도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의 구멍은 마음이 채울 수 있고 마음의 구멍은 역시 몸이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분배하는 일거리를 자꾸 좀 찾으실 필요가 있고요. 스스로에게 아이들의 빈자리를 우리는 지금 공허와 슬픔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는데
1: 네.
3: 이것 말고 내가 우리 아이들의 떠남의 자리를 어떤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아이들이 왜 떠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1: 네.
3: 아이들이 잘 컸던 거예요.
1: 그렇죠.
3: 충분히 사랑받은 아이들이 충분히 잘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아들이 군대를 갔잖아요.
1: 네.
3: 금방 제대한다?
4: 아, 짧아요, 그리고.
3: 아주. 와서는 밥은 또 억수로 처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잠깐의 공백이 어쩌면 영원한 이별의 전조가 아니라 훈련일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은 성장 이후에 성숙하게 될 거고, 그렇게 아이들이 성숙하는 과정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성장을 끝낸 성숙을 보면서 그때 부모로서 제2의 성장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4: 그치.
3: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애들 결혼하고, 뭐 애들 또 군대 갔다가 뭐 직장 잡고 이러면 떠날까 고민이시죠? 결혼하면 큰 방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들어와요.
1: 네.
3: 그러면 인생의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건 거의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는 바로 손주병 걱정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 시간, 아이들이 떠난 그 시간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간은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시간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제 얼마 안 남은 딱 놀이의 시간이에요. 이때 정말 이렇게 손을 막 흔들면서 노셔야 됩니다. 네. 미스터 트롯도 괜찮아요. 네. 그게 또 예수님 찬양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괜찮으니까 이때밖에 없어요.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 정말 정수와 같은 시간을 아낌없이 썼으면 좋겠고요. 네. 어떤 걸 놀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전화 주세요.
5: 그럼 우리 이어서 이호선 교수님의 기도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하나님 마음이 참 헛헛합니다. 애들이 떠나고 나니 사는 재미도 없고 가끔 눈물도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이들 잘 크고 멋지게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권사님 정말 잘하셨죠? 애들 키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청춘이 마르는 줄 모르고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참 잘했다 칭찬도 해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그 아이들마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들의 생명, 그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일상의 달콤함 속에 잊고 살았습니다. 아멘.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안에 아이들은 자라났고 그렇게 엄마로서 성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성장과 성숙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봄 사역에서 기쁨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잘 성장시키는 능력을 가진 권사님입니다. 그 돌봄의 달란트를 이제 세상을 키우고 세상을 돌보는 일에 투여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세상이 우리 권사님의 아이들이 되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아름다운 성장의 힘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그 팔을 펼 때가 되었으니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옵소서. 아멘.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심장이 요동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 돌봄의 아름다움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5: 오늘은 노크토크 36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다 어떠셨죠?
4: 제가 볼 때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그 여성들 중에서 중년의 여성들 이분들이 사실 한국교회 주역들이에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많은 중년의 여성분들이 이런 빈둥지 상태일 때 저는 교회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잘 이겨나가고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부흥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분도 이번 기회에 교회에 나가면 사실 저는 모든 게 다 있다고 봐요. 영혼의 수다 떨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선교도 갈 수 있고 거기 여행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또 빈 곳을 채우고 채우다 보면 아들은 군대 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저는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름다운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3: 아마 파는 사람이 행복할 겁니다.
6: 정답입니다.
5: 정답입니다.
6: 이 꽃을 주고 받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오늘 사연자분도 우리 노크토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행복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그래요? 그것도 행복 받으신 다음에 그걸 또 누군가한테 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에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또 노크토크 식구들이 또 가족같이 이렇게 잘 해드리니까 마음껏 안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오늘 소감입니다.
3: 너무 꽃대걸이네요.
5: 네, 오늘은 특별히 전도사님께서 음성 사연 보내주신 우리 특수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꼭 불러주고 싶은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인가요?
2: 저랑 아내랑 아프리카에 이렇게 선교를 다니다가 네네네. 아프리카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프리카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만을 위해서 엄마가 노래를 만들어준대요. 태어난 아이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그 노래를 가족들에게 불러줘서 가족들이 다 익혀서 같이 그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네네네.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방황을 할 때도 가족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기도 한대요. 그 아이들이
7: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숙해서 다시 또 돌아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한 노래가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모두에게 다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스바냐 3장 말씀처럼 네, 네.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노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특수학교 선생님과 그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군대와 또 이제 학교로 대학으로 보내신 우리 권사님에게 이 축복송을 부르면서 제가 축복해드리면 어떨까.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5: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신곡 너로 인해 행복하게 될 거야 함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4: 때로는 솔로몬처럼,
3: 때로는 다비다처럼,
6: 때로는 바나바처럼,
7: 때로는 다윗처럼
5: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8: 노크.

0: 사모였던 신우이는 결혼 후 계속 저를 괴롭혀 왔습니다. 남편은 방관자로서 상황을 모르는 척 했고, 친정에서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1: 남편은 대체 뭐 하실까?
2: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3: 인간이 아닙니다.
0: 30년이 지난 지금도.
1: 뭐.
2: 아이고.
3: 이거는 죄값을 물어야죠.
2: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3개월만 그랬으면 저는 이혼 당했어요.
3: 저희 남편이 그렇게 했죠. 이미 요단만 건넜어요.
1: 큰일 날 거예요.

0: 북한에서는 여성이 이제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1: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다 갈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농촌 마을에 사는 친구들은 아버지 엄마가 농촌 사람이면 얘네도 대학을 갔다 와도 농촌 쪽으로 배치가 맞아. 되는 아이고. 거예요.
2: 연평도 포사격이 분명 났는데 북한하고 한국이 맞받아 쏘았잖아요.
3: 그렇죠.
2: 쏘니까 우리 신랑이 그때 뭘 하냐면은 나는 전쟁 나면 징집해야 돼. 우리 부대는 원산 상륙하는 부대야. 너 원산에 어느 오빠 있다 그랬지. 우리 일곱 번째 오빠 원산에 있어요. 야 그럼 난 너 오빠 죽이라 가야 되는 거야.
3: 주님 만날 그날까지.
4: 보금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3: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 아 반갑습니다. 아 유부남으로 꽤 몇 년 살다 보니까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자 네. 문천식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여자 한유미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4: 네,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기대해 주세요.
3: 그렇습니다. 먼저 온 통일이죠. 탈북미녀 다섯 분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쁘다. 아우, 고와요, 고와.
4: 네, 네, 남한가족 세 분도 반갑습니다.
5: 예,
4: 네,
5: 권준호 목사이고요. 성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6: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자두입니다.
7: 네. 네, 안녕하세요. 세 딸의 아빠 오지영입니다.
3: 자, 권준호 목사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5: 예, 지난주에는 제가 좀 얼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6: 네, 목사님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3: 맞아요.
6: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녹화 끝나고 잠시 말씀 나눴는데 예. 사담이 너무 재밌어.
3: 진짜?
6: 말씀이 없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많은 분이셔.
3: 아, 그래요?
6: 오늘 좀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5: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네. 목사님 카메라 몇 대 끌까요? 유미 씨 오늘 저 어때요? 네. 괜찮죠?
1: 위에는 굉장히 간보스럽고요.
3: 예?
1: 수술에 바지가
3: 예. 바지가요?
1: 살짝 북한에서 뭐라면은 절약바지라고 많이
3: 절약바지요? 절약바지요?
1: 네네네.
3: 그게 뭐예요?
1: 선이 모자라서 선을 절약을 해서 네, 만든
3: 그러니까
1: 거고요.
3: 조금 야, 검소한 분들이 입는 바지?
1: 아니, 없는 사람들.
7: 검소하고 말고 없는 사람들.
1: 없는 사람들이 입는 거죠.
6: 좀 가엽죠, 저도? 네.
1: 그렇지, 그냥. 이거는 감자 두알.
6: 해줬어, 나 불쌍해.
3: 아, 역시 네. 정답 나왔습니다. 지금 유민 씨가 감자 두알. 감자 두알.
1: 네. 왕감자 알감자.
7: 몸은 딱히 가려줘야 이게 부해 네, 보이는 거예요. 네.
1: 그런데 네. 저는 변화가 있는데 알아보지를 네. 못하네요.
3: 선아 씨, 네. 아, 뭐시요?
7: 어떻게 라면 먹고 드셨나요?
1: 어지가 보스에?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이거 네. 녹화하기 전에 네. 오늘하고 지하철 탔다가. 네. 좀 황당하지만 기쁜 일을 당했어요.
3: 뭐죠?
1: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쫙 뛰어오더니 제가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네. 영어를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러어를 러시아어를 전공했어요.
3: 러시아.
1: 그러니까 지금도 영어를 잘 몰라. 이메일 보낼 때면 이렇게 거북이 타자를 쳐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든데 영어를 막 뭐라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I'm Korea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쏘리 쏘리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들었는데도 아 그냥 외국 사람으로 취하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잠깐 아리숭해서 근데 저 옆에 같이 이렇게 지하철 타시던 지인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저보고 좋으시겠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얼굴은 성경에도 안 나온다.
3: 아, 그렇지.
1: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 진짜요? 하니까 아 진짜 이렇게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런 이국적인 얼굴을 맞아요. 성형을 맞아요. 했는데 다 잘 안 나온다 이런 맞아요. 얼굴이.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신 이 퀄리티 있는 얼굴. 네, 오늘도 이 무대에서 빛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3: 아 이렇게나 개성 넘치고 유쾌한 네. 분들과 오후 자유여 함께 하겠습니다.
6: 저희 나라가
4: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만나볼 시간이죠?
3: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황당 규제입니다.
1: 네. 풍성한 이야기가 기대되는 주제네요.
0: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짜자잔!
2: 오이 상실?
0: 북한의 황당 규제.
3: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이건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 솔직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또 그거 말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규제가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0: 그렇죠.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네. 북한의 규제, 뭐가 있는지 우리 공식 수다쟁이 지영씨.
2: 그냥 이제 북한에서는 여성이 자전거를 타면 이제 통제하게 되어 있고요. 네. 또 예술 전문 예술인이 아니면서 머리를 길게 이제 그렇죠. 이제 늘어뜨리면 그것도 이제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잘라버리고 여행증 없이 기차를 타도 단속을 합니다. 이런 거는 일본적 일반적인 자유인데 이런 일반적인 자유도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0: 아니, 그러니까 차표가 있어도 그죠? 네. 네. 이게 여행증이 있어야 돼요?
2: 네. 그렇죠. 통행증이라고 하는 여행증이 없이 네. 예, 뭐 기차를 타다든지 이렇게 하면 단속반에 걸립니다.
4: 모든 것을 통제하는구나. 아니 네. 그러면은 예술인이 아니면은 머리가 길 경우에 그럼 묶어야 되는 건가요?
1: 아니요, 묶으면 안 되고 저같이 이런 단발머리.
4: 길면 안 되잖아.
2: 예. 아, 길렀을 때 일반 사람들은 어느 머리까지, 네네. 어깨까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길러요. 아니, 근데 일반인이 네. 여기까지 기르잖아요. 그러면 귀신 같다. 네, 내가 맞아요. 전문 예술인다는데 네. 왜 자본주의 날라리 식으로 네. 머리를 이렇게 기르냐, 이렇게.
5: 풀지 네. 못하게 하니까.
2: 잘라버려요.
3: 머리 길면, 아, 저 사람 예술인구나, 그거 알겠네요.
2: 네, 그런 사람들은 봐주거든요. 이 사람이 더 예술단에 있다.
3: 이회수 선생님처럼 남자인데 이렇게 머리 기시는
5: 거지.
2: 당장 잡혀가서
1: 그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0: 아, 북한은 머리 길은 남자가 없어요.
1: 네. 이게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안 맞는. 저도
0: 그럼 수염 길은 남자는요?
1: 아, 그것도 없어요.
3: 없어요. 없어요?
4: 아, 여성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 같은데 남성에 대한 규제도 예, 또 있네요. 세세하게. 네. 네.
0: 그러네요. 나영 씨 또 뭐가 있나요?
6: 저 불 붙는 집안에서 내 새끼보다도 장군님 조상을 먼저 끄집어 내와야 되는 규제. 네.
1: 맞아요.
6: 조난당한 배에서 가라앉게 생겼는데 빨리 헤엄쳐 나와야 되는데 선실에서 조상아 벗겨서 빌봉다리 여서 테프 붙여서 물이 안 들어가게 다 붙여놓고 내가 차고 떨어질 구멍대를 갖다가 조상아 안디다가 달아서 바다에다 띄워놓고 선장은 가라앉는 배와 같이 가라앉아 죽어야 그게 정상이 나라예요. 그러지 살아나오면은 그 사람은 그렇죠. 정치범 시용소로 가야죠.
0: 남숙씨 또 뭐가 있나요?
7: 그 김정일 전용 열차가 6대가 있는데 그 열차가 움직일 때는 이 6대가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부 일반 사람들은 네. 그 차가 지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서야 돼요.
1: 그렇죠.
7: 네. 네. 뭐 그 차 외 그 열차 외에는 다른 차들이 움직일 수 없으며 사람도 움직일 수 없으며 네.
2: 그러니까 막 김정은의 전용 열차가 바구니 10개 단계 하나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6대가 움직이잖아요. 네. 이게 오늘 예를 들면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 사이에 지나간다. 이러면 그 특별 열차 6대가 다 통과한 다음에도 6시간 이상 대피하다가 그다음에 풀렸다. 이러면 그때 이제 일반 열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죠.
0: 너무 심하네요. 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도 이동할 때 그 방탄 차량 똑같은 차량 3대 정도만 싹 지나가거든요. 어디 앉았는지 모르게. 근데 기차 열량자를 6대로 팍 쓰면서 아무도 못 보게 하고 난리도 아니네요. 그죠? 오바네 오바. 예. 영심 씨 또 뭐가 있어요?
1: 김 씨 일가의 이제 독재 정권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3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급 사회는 빼놓을 수가 없고 네. 저는 이제 좀 너무나도 이제 거기 북한에 있을 때 좀 억울하고 황당하고 그랬던 게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직업이 다 갈라지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유별나게 농촌과 노동자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절반 딱 나눠서.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노동자다 보니까 우리는 노동자 마을에서 살아서 그렇죠. 내 직업이 성장해서도 이제 노동자로 오는 거예요. 배치를 받게 되고. 근데 농촌 마을에 사는 친구들은 아버지 엄마가 농촌 사람이면 얘네도 대학을 갔다 와도 농촌 쪽으로 배치가 맞아요.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내가 뭐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좀 스트레스 한마디로 받는 거고 예.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죄를 만약에 지었다. 예. 여기서 보면 큰 죄도 아닌데 북한에서는 그걸 연좌제로 적용해가지고 3대로 대대로 이제 그걸 다 예, 누명을 씌워가지고 적용을 시켜갖고 막 뭐 수용소 보내고 처벌하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나도 황당스러운 거예요. 여기 와서 보면 개인만 그냥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본인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자식들한테 부모들한테 무슨 아니,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0: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어 문천식이 죄를 졌어요. 네.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저희 네. 아버지도 처벌받고 제 아들도
1: 당연하죠. 아버지는 왜 저 자식을 좀 다른데
0: 죄를 졌으면 위아래 다
1: 그렇으니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 이러면 3대인데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처벌이 간다는 게 뭐냐 부모는 자식을 교양을 잘못한 죄 그것 때문에 같은 또 이렇게 그 아들이 전과자라 해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뭐 적용이 되고
3: 김일성 초상화에다 막 수염 부리고 막 이런 거
1: 정치적이죠. 그건 너무 지금, 내놔야 되는 거예요.
0: 지금 씨, 나는 사실 수염 그림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4: 살 떨리는 일인데.
1: 네, 그거는 생각도 못하는 일인 거예요.
7: 반동이에요, 반동.
3: 초소 이렇게 그려야지.
2: 하는 말이 정치범을 넣고 하는 말이거든요.
1: 네, 문제
2: 정치범일 때는 상대가 영향을 미치고 경제범일 때는 본인만 들어가서 네, 그렇죠. 10년 뭐 15년.
0: 아니, 어찌됐든 정치범이면 우리나라 딱 그 사람만 그냥 죄를 짓거든요. 또 규제를 좀 들어볼게요. 황당한 규제. 주선아 씨가 알고 있는 게 있죠?
7: 북한에는 출근을 할 때나 지어 시장에 갈 때도 이게 왼쪽 가슴에 초송화를 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막 옷이라는 게 대한민국처럼 매일매일 갈아입을 정도로 많지를 않아요. 저희는 옷을 한번 입으면 한 주일 이상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딱 와서 남한 여성들이 옷을 매일 바꿔 입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한 여성은 칠면조다. 제가 네. 이랬어요.
4: 칠면조라는
7: 게 하루에도 색깔이 7번을 바꿔야 예. 예. 그래서 왜 그럴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옆에 분들이 그런 거예요. 같은 옷을 입으면 외박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옷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북한에 있을 때는 옷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옷마다 이제 갈아입으려면 초송화를 이렇게 바꿔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말 사람이 그냥 바쁨에 출근하다 나면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갔다 출근하면 벌써 큰 길에 노동자 기차할 때랑 딱 서가지고 초성화 없는 사람들을 한쪽에다 세워놓고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막 노동 현장에 데리고 나가 일을 시켜요.
0: 아이고야.
7: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시장에 나가잖아요. 아침에 시장에 그 까리배낭 있잖아요. 대단한 거 그거 메고 나가는데 그 까리배낭을 맸는데 그 앞가슴에다 초성화를 달아야 돼요. 시장 앞에 관리원이 떡 서서 있어요. 초성화가 있어야 들어를 가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하나 센터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 시간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오래 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신없이 막 때가 습관적으로 자꾸 가슴을 내리다 보는 거예요. 아~ 그게 아직도 인입해가지고 근데 그게 예 너무 근데, 정말
3: 그럼 사장님 사진 딱 찍어가지고 거기 사장님 사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7: 예,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이 너무 싫고
4: 참도 좋아하실 것이다.
0: 네. 네.
5: 목사님께서는 황당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던 규제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8: 지난 6월에 네. 그 북한에 강간 갔다가 윈비어라는 사람이 네, 죽었잖아요.
0: 네. 네.
8: 그 선전물 하나 건드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을 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 뭐 정치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좀 황당하지 않았나. 네.
0: 그죠. 네. 저도 어렸을 때 왜 저희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오후 5시였나가 되면 애국가가 나오면서 길을 가다가 뭘 하다가 서가지고 이렇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이걸 해야 돼요. 저 한 번은 초등학교 이제 끝나고 친구랑 싸움이 난 거예요. 야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막 싸우고 야 막 멱살 잡고 있는데 나오는 거에서 야 진짜 씨 나는 자랑스러운 이거 하고 다시 초등학교 때 했던 예 그런
3: 기억이 누가 보내야 돼요?
0: 지금은 없잖아요.
3: 없어요.
0: 저 어렸을 때만 있었어요.
4: 나 여기서 재밌다.
3: 개그맨들이 그래가지고 저 북한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난치고 싶어서. 처음에 예전에 그 개성공단 열릴 때 한 번 저는 들어갔었거든요.
4: 네.
3: 개성공단 그 들어가면 이제 버스에서 이제 얘기해요. 뭐 어떤 거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이 개그맨 장난치고 싶으니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게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한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4: 위험하죠.
3: 근데 이 개그맨들이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거 하면 이제 또 재미 또 쾌감 느끼잖아요. 뭔지 아시죠?
0: 청개구리 같은 그런 데.
3: 맞아, 있어.
0: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3: 맞아.
4: 고금 통일 대명 개그맨들 들어갑시다.
3: 들어가서 진짜 초상화에다 다 수염 부릴 거야.
0: 큰일 나네.
3: 이렇게 정말 황당한 규제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규제는 있나요?
7: 네, 이제 그 대부분 북한의 규제들은 이제 서로를 경계하게 하는 이제 그런 규제들이라서 그 대부분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0: 5호 감시제라고 표현을 네. 그런 게 진짜로 있어요?
1: 네, 있어요.
0: 서로 감시하게 하는.
7: 그렇죠. 예. 네. 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아 비판하고 허상 비판하는 거예요.
1: 맞아요.
7: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함으로 해서 서로 또 이제 그 정말 감시해야 되고 아 네가 나를 비판했어? 그래 좋아 다음엔 내가 또 너를 비판할 거야 이렇게 또 그 친구를 또 경계하면서 그 친구가 뭘 잘못하나 또 지켜서 보고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참 사람으로서 이게 서로 서로를 비판한다라는 게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0: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7: 바라보는 그렇죠
0: 예. 안 좋네
7: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1: 네.
3: 예. 비판 잘하는 사람도 있겠네, 진짜.
7: 그렇죠. 특히, 항상 다른 사람 뭘 잘
1: 잡아야 돼.
3: 김도환 씨랑 이런 분처럼.
5: 여기서 비판 잘할 것 같은 분은 송지영 씨랑 김나영 씨. 정말 잘할 것 같아.
0: 정말
5: 나는
0: 당했어.
5: 제가 그런 분들한테 세 명한테 당했거든요. 자신감이 바닥이어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던 적 있어요.
3: 지영 씨도 있잖아요.
0: 좋게 말하면 지영 씨나 나영 씨하면 똘똘하고 말도 그렇죠.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되는군요.
5: 네.
0: 지영 씨 진짜 이것만은 없어져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2: 그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간단한 건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0: 그렇죠.
2: 그게 북한 노래가 됐던 러시아 노래가 됐던 대한민국 노래가 됐던 내가 흥이 나면 그냥 노래 부르는 건데 네. 북한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이게 북한에서 나온 조선노동당에서 나온 출처있는 노래인가를 네. 살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콘넌 마을의 최진산 이 노래를 연변 노래인 줄 알고 그걸 이제 부르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누가 가서 쏜 거예요. 출처 없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저거 계속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처 그 노래 출처를 찾으라는 거. 그래서 찾다 이제 머리를 쓰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이 부르는데 내가 성음이 좋아서 빨리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출처를 못 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노래인 줄 아느냐. 이게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흘러들어온 노래인데 이런 출처 없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생활 양식을 망치게 하려는 뭐 장본인이 되고 싶냐. 너 노동 배워서 6개월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감방 가봐야 정신 차리겠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4: 노래 한 소절에.
2: 네. 그래서 이 노래 하나를 불러도 북한에서는 혁명적이고 애국적이고 조국을 사랑하는 수령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북한에서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 아니 규제들이 너무 창의적이야. 이렇게 아니 하나님 주신 이 창조의 근원 하나님이신 어떻게 창의적인 이런 규제들을
5: 네.
4: 듣도 보도 못한 규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3: 작곡가는 절대 안 나오겠네요. 작곡가 이렇게 작곡 잘하시는 분들과 지금 안 나올 것 같아요.
0: 그렇죠.
4: 어떻게 해 그거?
0: 심하네요. 자 명심 씨 이건 진짜 없어야 된다.
1: 사형을 하잖아요. 지금 뭐 어느 나라 가든 사실 이게 사형을 한다는 거는 없는 일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게 완전 공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0: 네.
1: 저는 이게 사람 목숨에서 함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짐승도 길거리 고양이도 마음대로 못 죽이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하물며 정말 하느님이 주신 그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다룬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

0: 담당자한테 뇌물을 보여야 빨리 나오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가 없어서 제발 좀 그런 증명서 규제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예.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힘든 거, 힘들 것 같아요.
0: 너무 힘들어요. 네. 예.
2: 사실 이동을 못한다는 건 넓은 감옥이잖아요. 그죠?
0: 아, 그렇죠. 네. 철창 없는 감옥이니까. 되니까.
2: 철창 없는 감옥이잖아요. 예.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이제 황당 규제에 대한 어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공개할게요. 네. 하나, 둘, 짜자잔. 이게 뭐야?
1: 남한에서 황당 규제.
3: 그렇지. 그렇죠.
2: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됐지만 북한에서 처음 오실 땐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황당한 규제 뭐가 있었을지. 지영 씨.
4: 이제 여기는 술 먹고 운전한 자들에게 이제 탁 들이대면서 부세 하잖아요. 음주단속.
2: 그렇죠.
4: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북한에도 뭐 이제 그 처벌상은 음주 술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있지만 예. 북한은 또 이제 지방 같은 데는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방 같은 데서 저는 술을 안 먹고 운전하는 운전사를 본 적이 없어요.
1: 아, 진짜?
4: 근데 또 쌩쌩 운전을 잘해요. 운전하는 분이 술을 드시고 운전하시다가 앞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하고 이제 막 부딪혔는데 예. 나중에 이 사람이 100%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전거 탄 사람이 구빈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랑 부딪혔다는 걸 이제 돼서 그분이 1년밖에 교화를 안 갔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뭐 말은 그래도 싫지 말아서 음주단속 같은 거는 북한이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네.
3: 그러게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1: 사람도 술 먹고 차도 술 먹고 알코올 먹고 둘 다 먹어요.
2: 안 되죠. 네. 네. 자, 명심 씨 또 뭐가 있을까요? 네.
5: 아, 저는 이제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자유자유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제 신랑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그 막 그거 하는데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이제 막 대통령을 이렇게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대통령이라고 세 글자 말을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앞에 이제 그 이름을 세 글자 하고 대통령님까지 하는 네, 거예요.
6: 맞아요.
5: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누구 하나 뭘 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하철 타고 가는데 학생 애들이 그 대통령들 이름을 약자를 영어만 따가지고
2: 그죠.
5: 예 부르는 거예요.
2: 예.
5: 북한 같으면은 예. 그랬다가는 그냥 그 즉시 예. 뭐 완전 예. 그냥 즉결사 아, 예 사살이거든요.
2: 즉결사살.
5: 예. 아,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2: 같은 국가 원수잖아요.
5: 예.
2: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5: 안 된단 말이에요.
2: 바로 그냥
5: 예.
1: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5: 심해요. 그거는 용서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이에요.
2: 아 진짜.
5: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그 황당스러웠는데 거기다 저는 또 조금 이제 놀랐던 게 여성들에 대한 이런 성추행이나 그다음 성폭행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다 법적으로 보호해 주니까 북한에서는 이게 뭐 성폭행 일어났다 이러면 그거는 남자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가 잘못한 거고.
2: 설마요.
5: 맞다니까요.
6: 맞아요.
5: 여자한테 다 책임을 돌리고 그거는 왜 그러냐? 어, 네가 처신을 잘못했고 결국에는 좋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디 가서 항소도 못하고 오히려 맞아요. 수치심을 가지고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고.
3: 이갈려. 이가 막 갈려.
5: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나가면서도 여자한테 막 훌깃해도 여자가 오히려 큰 소리 쳐도 남자들 찍소리 못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1: 어떻게 보면 좋았던 규제도 분명 있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남한 규제 중에서 좋았던 거 있나요?
2: 남석 씨는요?
7: 예, 예, 그렇죠. 이제 모든 법이 국민에게 있다고 우리 이제 헌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2: 예.
7: 그 모든 국민은 존엄 높은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2: 맞아요.
7: 이게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그 정말 존엄 높은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보장해주는 이곳. 그러니까 북한에 없는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은 네. 오직 그 수령, 당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살만한 데고 여기는 정말 그 한 개인의 그 삶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2: 네. 그래.
3: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남한에서 생활하시면서 현재 남한에 좀 이런 규제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네. 있으실 것 같아요.
6: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 나라도 비슷하지만 실력주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펙. 어느 대학을 나왔냐 이러는데 저희 탈북민들 경우에는 북한에서 대학을 다녀도 여기 와서 그게 쓸모가 거의 없어요.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실제로 예. 북한의 교육이
1: 맞아요.
6: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도 탈북민들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3: 그럼요.
6: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도 이게 스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질은 있는 거예요. 소질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남한 분들하고 똑같이 하려면 이게 층계가 모자라요.
2: 아,
6: 가방끈이
2: 맞아요.
6: 짧은 거예요.
2: 그렇구나.
6: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예요. 물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좀 내가 이 회사나 이 방송에 필요한 사람인가 이 가능성을 더 좀 많이 보고

0: 사람을 뽑고 추천하는 좀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아,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2: 그럼 이제 황당 규제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3: 그렇습니다. 오늘 토크 너무 재밌는데요. 네. 마지막 키워드가 남았거든요. 아,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잔.
1: 오, 회계 추워.
3: 회계랑 규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4: 하나님의 규.
3: 하나님의 규율. 아마 네. 그랬다가 회계한
1: 54.
3: 냉철한데요. 예리합니다. 네. 자, 회개한 경험 좀 나눠볼까요? 네, 나영씨.
5: 네, 제가 소프라노 찬양단이었거든요.
3: 예, 예.
5: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9시 나가야지. 예배 드리고 밥 먹고 3시 예배 드리고 50단에서 또 한 바퀴 또 북한 애들 금방 한 애들 있으니까 같이 춤 춰야지. 그러다 보니 6시 와요.
3: 네.
5: 9시간이 6시 오니까 이 남자가 북한 남자면 이해하는데 한국 남자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미쳤다는 거예요. 한국은 똑바로 주말에는 좀 놀라고 다니고 이래야 되지. 니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랑 또 말을 듣고 주의를 들쑥 날쑥 빼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금방 나와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쓰지도 못한 돈들이 가득 내가 그냥 통장에 쌓여있던 돈들이
3: 예?
5: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다 빼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픈 추억을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겪으면서 다시 거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예배도 안 드리고 빼먹고 이래서 하나님 내한테 줬던 밥통을 다 걷어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교회 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 때 이제 다시 남편을 끌고 제가 교회 나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4: 아, 주일성수에 대한 얘기가 꼭 나올 네. 것 같은데 저도 네. 사실 주일성수를 거의 안 빠지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안 빠지고 아니면 다른데 뭐 어떻게 사역관인데 참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바들이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떤 인생 공부를 하신 거예요?
5: 맛집도 다니고 놀 때는 좋은데 저녁만 되면은 찝찝해요.
3: 예. 아.
5: 우리 북한에서 연구실 뭐 그 학습 안 갔듯이 아주 이미 당생활 총알 빠져서 내 다음번이 와서 뭐 어떤 처벌 받을 막 내 스스로 그런
1: 죄책감에
5: 무게가 자꾸 늘리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주님이 억지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아는데, 내가 찝찝하고
5: 예, 내가 그렇게
1: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맞아요, 과정인 맞아요. 거죠. 그게.
3: 그렇군요. 예.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뭐 인기 좀 올라가고 방송 좀 많아지면서 주일날 스케줄 오는 거 아 절대 안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오집사도 자두씨도 경험 있겠지만 아 그래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4: 금요일처럼 하면 되지 뭐.
3: 그러다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자꾸 어떤 미닝을 주시고 메시지 주시고 그리고 양심적인 어떤 그 죄책감이 생길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잘 지켜내는 게 그죠? 무조건 옳다고 저는 봅니다.
4: 맞습니다.
3: 아 나영씨 너무너무 좀 훌륭한 고백 해주셨고요. 자 지영씨는 어떤 회개의 추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6: 네, 이제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3: 그렇죠.
6: 근데 교회 가서는 아, 그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이해되지만 그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떤 친구가 저를 엄청 이제 힘들게 하더라고요. 말로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제 뒷서리를 없는 서리를 이만큼 보태서 하는 아이고.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원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적은 적으로 무찔러야지 해가지고 저도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얘기를 쫙 문자를 써가지고 아야 독서를 써서 보냈어요.
3: 예.
6: 그러니까 아야 진짜 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원에 나와가지고.
3: 예.
6: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들이대라는데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래 맞다 그 신성하는 데고 지금 많이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친구한테 내가 회개했으니까 언젠가 이제 전화 통화 한번 하면 좋겠다.
3: 지금 영상 편지 하신 거예요?
1: 네,
3: 하나 띄울까요? 카메라 보시고 예. 아, 그때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하시죠.
6: 아 친구야 그때는 한원에서 금방 나와서 정말 내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나쁜 말을 하니까 나도 그때 너무 화가 났어. 너한테 이렇게 말로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다 이제 사라지고 내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가진 것 같으니까 우리 연락되면 연락 한번 했으면 좋겠다.
1: 아 좋다.
3: 아유, 좋아요.
1: 진짜 회개의 모습이다.
3: 아, 너무 진솔하네요. 그렇죠?
2: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규율을 뭐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7: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술하고 담배 문제인데
3: 아,
7: 저희가 제자 훈련 좀 깊이 있는 단계까지 전까지는 다 봐줘요. 근데 이제 단계가 깊어지면 이제 훈련을 좀 세게 얘기를 하죠.
2: 네.
7: 근데 배우고 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근데 처음에는 이거 끊기 어려워요. 술 담배도. 근데 이제 신앙이 아주 깊어지면 이게 저절로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성도들이 좀 지키기 어렵지 않나 봅니다.
4: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은 이제 거의 이제 술, 담배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되게 성분도 너무 좋으시고 다 하신데 이게 유독 약하신 분도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안 해요. 왜냐면 맛없어요. 저 맛없는 거 안 하거든요. 맛있는 거만 먹어요. 사실 저는 고기 끊기가 더 힘들지. 술, 담배를 끊는 건, 저는 뭐, 한 번도 펴본 적도 없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유독 약하신 분들을 보면서, 아, 그래. 약하기 때문에 나는 고기 못 끊는 거나 똑같겠구나. 생각을 해요.
1: 네. 아니, 또 이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만 참 감사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지 생각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또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미녀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규율 중에 참 아우 이거는 너무 지키기 어려웠어. 뭐 이런 얘기들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만물이 주께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니 주께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저희는 아담의 후손인지라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8: 네, 저는 네. 나의 생각과 네. 이제 행동 여하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 우선 이제 주일 성수를 잘 지키고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봉사들에 또 잘 참여하고 우리가 또 봉사 좀 잘 못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3: 아, 그렇습니다. 아, 홀리남숙. 예,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저도 성도 생활하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이 자유의지라는 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네. 이 좋은 도구잖아요. 근데 이걸 잘 썰고,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이 칼 가지고 장난치다가, 아야! 하고 비벼버리면, 아, 이게 자유의지 참, 아, 나쁜 거, 나에 따라서, 내 태도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2: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네. 뭐 꼭 생겼으면 하는 규제 그리고 사라졌으면 하는 규제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세요?
7: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한 3회째 현재 네. 어린이날 꿈축제를 하고 있는데
3: 꿈축제요?
7: 네,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교회가 어린이날에 선물도 주고 체험도 하고 이제 그런 축제를 좀 잘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많은 아이들이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3: 그렇죠.
7: 네. 그 방법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광고를 한번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많이 오지 않을까. 돈은 뭐 교회에서 다 나가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다 만났어요. 그것도 장학금을 들고요. 장학금을 많이 들으면서 광고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같이 교회 행사라는 거예요. 교육부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행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장학금을 괜히 줬다.
3: 아, 진짜.
7: 근데 모든 초등학교를 제가 다 만났어요. 근데 하나같이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종교 편향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린이날 축제는 종교 색채를 안 띄고 지역을 섬기겠다는 하나의 의도로 한 건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3: 아, 그렇군요. 네. 아,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역인데도 그것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죠?
1: 네.
3: 자, 지금 이 시간에는요, 황당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으신 우리 김나영 씨의 탈북 과정과 하나님 만나신 이야기를 짧게나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5: 네. 97년도 4월 달에 한장의 빛으로 대한민국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북한 다 뒤집어졌어요. 저 사람이 왜 갔니? 맞다, 이 나라 다 굶어 죽는다. 노동당 빛으로 가지 않니? 야, 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내 오빠들이 전방에 있고 조카들 나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리고 있다가 제가 정말 탈출할 수밖에 없은 게 우리 천국에서 이제 수송도 중에 있는 군수물자에 손을 댄 애를 갖다가 시범으로 가서 총살을 하는 거예요. 수송도 중에 있는 군수물자는 식량이든 무기든 다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사람이 옥수수를 내려다가 시범으로 잡혔는데 천국 안전부에서 사살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야, 이 나라 배급 안 줘 다 죽는데 저랬다고 또 생사람 또 죽이는구나. 나 죽이는 거 처음 봤으니까 다 죽고 다 죽이고 야 모르겠다 간다. 그래서 저도 그때 결심을 쉽게 한 게 처녀였잖아. 시집을 안 갔잖아요. 만약 시집 갔으면 못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비계마켓에다 편지가 딱 한 줄 써놓고 나온 거예요. 3일만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동사무소에 가서 죽었다고 빼라 호적에서. 그리고 내가 이제 압록강 넘었는데 압록강 넘어서 이제 3개월 동안 중국에서 버티려고 보니까 중국말을 한 거 가지고 한국 사장님이 일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신발 공장이었는데 그 사장님 지금 제가 사는 저희 남편이에요.
3: 아~
5: 예. 그래서 저는 남편 만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굳이 남조선까지는 안 가도 되겠구나. 그리고 10년을 중국에서 제가 살았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았잖아요. 그 애가 딱 7살이 되니까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 검열하는 대국민 허적조사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빠져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 안 될 때라 남편이 홍콩으로 4박월 출장 나간 날에 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도망가려고 내다보니까 벌써 공장 점으로 경찰차 다 들어온 거예요.
3: 아이고야.
5: 그냥 창문을 깨고 담장 넘어 정신없이 미친 것처럼 나왔는데 한참 제정신이 돌아온 다음 보니까 뒷주머니 중국 돈 80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디 갑니까 이제. 중국은 수배령 내리고 북한은 호족이 없고 네. 내가 안 간다던 한국은 내절로 찾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80전 가지고 공동 전화해가지고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 18일이 걸렸어요. 베트남 지나 캄보디아 국대사관까지 들어오는 게 18일이 걸렸는데 그 18일 동안은 이 7살짜리 딸내미 데리고 정말 낮에는 정글에서 자고 밤이 되면 걸었어요. 감탄길이 빠지고 철조망에 넘어서 애는 여기 왼쪽 볼도까지 찢어서 다 히트 뒤집어졌지. 아이고. 온갖 그냥 처참하게 다 돼서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어디까지 데리고 갔냐면은 한참 가다가 다 왔다 그래 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리면 잡히니까 뒤에 있는 언니들 보고 내리지 말라 그랬어. 내가 내려서 확인할 거다.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딱 섰는데 내 앞에 또 보니까 목조건물이 있는데 거기 이제 북한 깃발이 막 날리는 거예요. 그냥 죽었구나. 순간적으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야 여기 아이니 여기 어디니 말해라. 말이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말아. 내리면 적세차도 아니다. 나 아주 완전 언어까지 막 놀라니까.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브로커 보고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이게 빨리 차 돌가라고. 그러니까 안 옳다는 거예요. 내리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코리아라는 거는 이 명합장을 봤단 말이에요. 옳다니까. 아니다. 옳다. 그러니까 그게 염하니까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 새끼 우리 팔아먹으려고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칼을 뽑아들었어요. 죽자. 너 우리 팔아먹으면 나 이 새끼대로 여기까지 너무 힘들게 왔을까. 네 죽고 내 죽고 다 죽자. 이러니까 얘가 무서우니까 막 빵빵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경적을 울리니까 지나가던 자동차하고 사람이고 다 우리 자동차 뒷다봐.
3: 그렇죠.
5: 그리고 이게 보니까 북한 대사관 창문이 열리더니 이게 담배 읽고 남을 북한 대사관 사람이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일촉즉발과 같은 순간에 정말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나냐면은 나는 10년 동안 여기다 칼 끌고 다니면서도 나는 기억한 적도 없어요. 맨날 마누라가 여기다가 달고 다니니까 우리 신랑이 한번 한국 갔다가 갈거리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로 갖다 줬어요. 마누라 중국 갈거리는 물 묻으면 녹이 쓰니까 이걸로 바꿔. 이거는 천만 년 물이 묻어도 녹이 안 쓰니까. 그래서 한국 갈거리로 바꿔서 달았는데 나는 그거 이 칼을 들고 지금 이 죽이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갈거리에 이제 액세서리 하나 달랑달랑 하나 붙어있단 말이에요. 장식품이. 근데 장식품이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된 장식품이 달린데 그 안에 자그마한 태극기 유리알이 딱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나라 사랑 우리나라 글자로 그 순간에 왜 그 태극기가 보입니까? 내 눈에 이 칼을 들고 막 이러는데 이 태극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이놈아 여기로 가라는데 왜 여기로 가니? 여기로 가란 말이다. 여기로. 그러니까 얘가 이거 보더니 나를 막 요구하고 막
3: 캄보디아 운전사가요?
5: 예. 네. 막 요구하고 더니 차 끌고 가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샘 샜잖아요. 근데 이제 22개를 샜는데 차가 또 서요. 막 이러는데 내리라 그래요. 옳다고. 하기 나래나 보고. 네. 그래서 또 내가 내리는 거죠. 다 앉아서라. 내리자마자 제가 네. 내 눈앞을 봤는데 눈앞에 철대문 같은 게 보이고 거기 무궁화 꽃 모양 같은 게 보이고 거기에 대한민국 무슨 영사관이지 뭐 이런 금판 같은
3: 예.
5: 그걸 보는 순간에 돌아가서 내 딸만 그냥 이거 자부디 끌고 그냥 왔어요. 언니들 오거나 말거나. 그래 와서 문 앞에 가서 열어라. 빨리 열어라. 왜냐면 저기 북한 깃발 보이니까. 빨리 열어라. 열어라는데 이제 얘가 이제 다 이제 전화해서 열고 우리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문이 똥 닫히는 순간에 거기서 우리 8명이 다 쓰러졌어. 정말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기 때문에 왔지 내가 혼자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어디 와서 알았냐면은 캄보디아로 온 사람들 다 알아요. 신고식 하잖아요. 신고식 가면 거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난 다음에 복음 송가하는데 돌아온 탕자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난생 처음 그 노래를 처음 듣는 노래인데 어쩌면 저 가사가 18일 동안에 내가 얻은 걸 그대로 다 만들어 놓은 가사인 거예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네. 그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푹 하고 앉았는데 그냥 거기서 나 때문에 이 온 교회가 다 울음받았다. 저는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 인생에 최고로 힘들 때 만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절대로 배반할 수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모범적으로 나는 사는 그런 자녀가 되겠다고 늘 결심을 다지는 겁니다.
3: 아, 위로와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황당 규제에 대해서 북한의 규제도 남한의 규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함께하신 미녀분들 어떠셨는지 오늘 명심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9: 예, 네, 이제 저도 이제 매번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정말 남북한이 빨리 복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3: 맞아요.
9: 그리고 내 안에 숨어 있는 이 죄악들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겠는데 안 되는 게 조금 문제고요.
3: 네.
9: 예,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한테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널리 알려주고 우리 가정 또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매번 느끼는 건데 방송이 네.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서 오늘 또한 너무 감사했습니다.
3: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 우리 남한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10: 예, 네, 정말 진짜 포로됨에서 자유케 됨을 얻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정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함이라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먼저 오신 통일분들이 그 주의 은혜의 해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선포할 날이 빨리 올 거라 믿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멘트.
3: 재현 씨, 어땠어요?
4: 그 뭐 나영 씨나 다른 북한 주민만큼은 큰 뭐 간증거리는 아니지만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린 것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이걸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항상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초심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네.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 예, 한강 규제로 시작해서 많이 웃었거든요, 처음에. 예. 근데 마무리가 아주 은혜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3: 감동적이죠.
7: 너무 감사하고 탈북 선교 후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오지원 집사 말대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느끼게 됐습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적당한 규제에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남과 북이 주님의 규제 안에 매여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그날, 복음 통일의 그날, 그리고 진정한 통일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구TV의 귀한 캠페인도 소개해드릴게요.
3: 그렇습니다.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인데요. 네. 탈북민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가족의 마음도 전해주고요. 남한 정착도 지원하는 아주 소중한 캠페인입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네, 거주지역과 신청사연을 남겨주시면 귀한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오늘도 신청사연이 도착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천식 씨. 동대문구 이문동에 사는 은퇴한 전도사 부부입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3: 방송을 통해서 귀한 캠페인 알게 돼서 신청드립니다. 부부가 같이 남북 한가족 맺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어요. 예, 라고 사연을 주셨거든요.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11: 감사합니다.
2: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 오후 자유연은요 다음 주 더 은혜 충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2: 복음 통일 그날까지
3: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12: 자유!
3: 고맙습니다.
8: 북한 사람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북한이 세상에서 제일이다? 뭐 이렇게?
6: 북한이 아주 이제 사람 못 살 그런 인간 생지역이다. 북한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걸로 이제 좀 오해가 되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5: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민이 북한 인민들이구나. 우리 주변에는 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들만 있는데 왜 북한은 그 사이에 있으면서 혼자 저렇게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민을 저렇게 탄압하고 예수님도 못 믿게 만들고 정말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북한 인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거듭나서 정말 복받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붙잡으려 할 수도 있었지.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아, 너를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정기입니다. 목사님, 사람의 예.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예. 옛날 예. 어르신들은 그러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눈이 하는 일이 정말 많은 예. 거예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예.
0: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태오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예.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요.
1: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한
0: 그렇습니다.
1: 거네요.
0: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력을 잃고 네. 어둠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의 눈도 그리고 영의 눈까지 네. 밝혀주는데 앞장서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예. 오늘 매일 주와 함께 모셨어요.
1: 자,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평생을 암흑 속에 갇힌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인데요. 안과의사로 활동하다 의술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지 17년. 지구촌 38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김동혜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0: 예, 명동 성모안과의 원장님이시고요. 비전케어의 이사장님이신 김동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 자, 우리 원장님은 의사로서 일도 하시고 또 비전케어 일도 겸해서 하시고
1: 네.
2: 하고 있는 그 비전케어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1: 아, 비전케어는 뭐 말 그대로 비전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예, 단체입니다.
2: 예.
1: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예.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0: 예.
1: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안과의사, 간호사, 또 네. 안경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0: 예.
1: 이제 안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 그런 선교지를 가서 수술하고 또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예. 그런 일들을 하는 국제실명예방기구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종교에 있건 그냥 초교파적으로 하는 건가요?
1: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선교지를, 선교사님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의료선교를
0: 네.
1: 도울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0: 예.
1: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부 기구와
0: 네.
1: 또 다른 이제 그 관계한 안과 의사
0: 예.
1: 또 병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0: 예.
1: 그런 단체입니다.
0: 아.
1: 하지만 저희가 목적 자체는
0: 예.
1: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0: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 2002년도부터 저희가 이 단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 그럼 15년.
1: 네,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0: 예. 우와.
2: 그럼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이렇게?
1: 저희가 예. 이제 안과 수술하러 가는 그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를 아이캠프라고 하는데,
0: 예. 네.
1: 거기 이제 한 번 이상 오신 안과 의사들이 한 200여 명, 예.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예. 분들 합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0: 예.
1: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한 번 이상
0: 예.
1: 와서 이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들,
0: 네.
1: 물론 이제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아. 학생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0: 아.
1: 오셔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1: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 달에 두 주, 세 주 이렇게 가는데
0: 예.
1: 같은 사람이 가면 힘들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1년에 일주일씩 오는 사람들이
2: 예, 예.
1: 안과의사가 100명 모이면은 이걸
2: 예.
1: 다 나눠갈 수 있고
2: 그렇죠.
1: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것들 꾸준히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 그럼 15년 가까이 해오셨으면
1: 네.
2: 방문한 국가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몇 개 국가나?
1: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나라는 38개 나라입니다.
2: 38개.
1: 네.
2: 그런데 38개를 방문하시면서 그러면은
0: 대략?
2: 치료한 사람의 수는요?
1: 일반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한 사람은 한 지금 벌써 한 1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예, 우리가 수술한 사람, 주로 이제 백내장 수술과
0: 예, 예.
1: 소아 안과 수술 이런 걸 하는데 한 19,000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0: 와,
2: 엄청난 숫자인데.
0: 예.
1: 네.
2: 그러면 그 선교단체가
1: 예.
2: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난 많은.
1: 저희는 소규모죠, 사실은. 저희가
0: 그래요?
1: 이제, 뭐,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또 많은 선교지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2: 예.
0: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과는 되게 그 섬세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원봉사 할게요, 그러면, 가서 뭘 하나 궁금하거든요.
1: 안과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0: 예, 예.
1: 가보시면은 물론 이제 의사들이 많은 데도 있지만 의사가 한두 명이 있으면은
0: 예.
1: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 또 예. 접수 보는 사람들
0: 아~
1: 또 이제 검안하는 사람들
0: 예, 예, 예.
1: 또 소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0: 예.
1: 저희 비전케어는 사실 이것을 의료선교를 의사 혼자만 하면 너무 힘들고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0: 예.
1: 아무리 뭐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도
0: 예.
1: 선교지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른 자원봉사자들 팀들이
2: 예.
1: 가기 전에 훈련을 받죠. 어떻게 환자들을 수술을 준비시키고 기구를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0: 준비 모임
1: 네 그렇죠 준비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0: 아, 이제 의사 그러면 되게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에 늘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사소 고생을 하나 편하게 사실.
1: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의사가 된
0: 네.
1: 소명이고 사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0: 아.
1: 뭐. 한국의 병원에서 환자 보고 수술하고 뭐 네. 돈 벌고 사실 뭐 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0: 예.
1: 또 우리를 필요한 곳에 가서 예. 우리가 정말 수술했을 때 그 환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느끼는 그런 감동하고는 조금
0: 또 다르니까 언제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원장님께서는?
1: 제가 이제 언제 시작했냐면 2001년도에 네. 우리 9.11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0: 예, 예.
1: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국내에서 뭐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 뭐 무의촌으로 봉사 이런 걸 했었죠. 근데
0: 예.
1: 사실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것들이 좀 불만이기도 하고
0: 예, 예.
1: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11 사태 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은 사실은 뭐 무슬림, 이슬람, 뭐 이런 테러, 빈나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매스컴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슬람교가 뭔지 또 이슬람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벌써 한 16년 전이니까.
0: 예.
1: 근데 연일 그런 뉴스가 뭐 이렇게 그 뉴욕의 큰 빌딩에 비행기가 엄청난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슬람교는 뭐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때 휴교권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0: 네.
1: 다 이제 한국으로 철수
0: 그렇죠.
1: 좀 피난을 와 있는
0: 예, 예, 예.
1: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도 이슬람 선교 또 이슬람 선교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0: 네.
1: 그런 모임에 계속 꾸준히 가면서 이슬람교가 어떤 거고 이슬람 국가의 선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
2: 예.
1: 또 어떻게 하면 또 나도 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그러면 중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네. 만나게 됐고
0: 예.
1: 그분들 중에 이제 거기서 의료 선교 병원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딱 요맘때
2: 예.
1: 구정을 앞두고 결심을 하고 구정 때
0: 네.
1: 한번 처음 파키스탄에 가봤죠.
0: 파키스탄이
2: 처음 방문한 경우 파키스탄이었네요.
1: 네, 처음 갔는데 파키스탄이었습니다.
0: 예.
2: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시작을?
1: 근데 사실은 그 가면서 그냥 가면은 또 예전처럼 또 단기 선교를 또 제가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기 전에 저희 병원에 마침 간호사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기왕에 선교사로 갈 거면은 파키스탄으로 가서 한번 너도 경험해 보고 간 김에 우리 안과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 안과는 어떤지 또 안과 시설과 장비 또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약을 쓰고 또 수술비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좀 미리
0: 사전 답사하는
1: 사전 답사를 좀 달라. 제가 이제 가기는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0: 예.
1: 기왕에 이제 가는 김에 글로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구정 때 가기 전에 한 두 달 전에 그 간호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0: 네.
1: 다니면서 이제 리포트를 걔한테 보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가서
0: 네.
1: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 병원도 갔지만 그 나라의 이제 정부 병원,
0: 네.
1: 대학 병원, 또 안과 의사들, 보건국 관계자들
0: 예.
1: 이런 분들을 만나서
0: 예.
1: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수준인지 그게 뭐 적을 알아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0: 예.
1: 가서 사실 진짜 놀랬습니다.
0: 왜요?
1: 공항에 딱 내렸는데
0: 네.
1: 남자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고
0: 예.
1: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
0: 예.
1: 여자들은 전부 시커먼 옷을 입고
0: 예. 예.
1: 얼굴 다 가리고 있고
0: 예.
1: 물론 얘기는 다 듣고 뭐 그랬지만 진짜
0: 막상 가보니까
1: 그럴이라고는 사실 생각 안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 갔는데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큰 스피커에서 시간이 되면 이제 아잔이라고 해서 기도
0: 예,
1: 소리가
0: 예.
1: 나잖아요.
0: 예.
1: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기도하고 그런 거
0: 예.
1: 보면서 정말 여기 이슬람 국가고 파키스탄 이슬람 종교가
0: 예.
1: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0: 네.
1: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 성교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과 환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다 그랬을 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죠.
0: 네.
1: 오면서 그 여자들이 이거 안 열 줄 알았는데
0: 예.
1: 다 열고 자기 눈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과 진료를 한다 하면은 환자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과 수술 장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죠.
2: 그런데 이제 막 장비까지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은 안과 수술하는 것은 좀 다른 거하고 좀 달리 좀 장비가 조금 간소한가요?
1: 단순하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안과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사실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진료하는 의사와 개인 병원에서 하는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수술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수술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현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인 내과 외과 이게 다 이 그렇죠. 협진을 해야지 이 치료를 하는데 다행히 안과는 약간 치과가랑 비슷합니다. 안과 의사 혼자가 가서 장비나 조금의 인력이 있으면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할 수가 있고 그 수술의 그 수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이 개인 병원과 대학 병원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단기 선교에 어떻게 보면 안과가 굉장히
0: 유리한 거네요.
2: 근데
0: 네.
2: 처음에 안과 쪽을 선택하셨을 때 네.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선택한 건 아니시죠?
1: 혹시 뭐 안과 수술 받은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하면 바로 다음날 잘 보입니다. 한국 사람은 사실 성격이 좀 빨리빨리 인기가 있잖아요.
2: 결과를 보고
1: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치료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사실 뭐 다른 과 의사들
0: 시간이
1: 많이 걸리고
0: 확 티가 나니까
1: 이거는 확 티가 나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여도 이제 뭐 0.1이냐 0.5냐 이게 수치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데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안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2: 맞아요.
1: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안과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과 의사지만 예수님이 이걸 아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무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닌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0: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아 난 의사가 돼야지라고 꿈을 꾸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1: 아닙니다.
0: 그래요? 어릴 때 꿈은 다른 거였어요.
1: 저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의과대학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목사님이나 뭐 지금 50대 저희 뭐 보면은 대부분 그때 학력고사 세대인데 점수가 딱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때 뭐 300점 이상은 어디 뭐 이렇게 대부분 좀 표가 딱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그래프가 있었어요.
1: 그래서 또 그 학교에서도 뭐 어느 대학 몇 명 보내야지
2: 그렇죠,
1: 뭐 좋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시험을 제가 좀 잘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의과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2: 그럼 뭘 전공할 생각이었어요?
1: 저는 사실은 그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그런 걸 사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가고 싶었는데 이게 그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2: 그러면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1: 아니, 성적이 천문학과 물리학과로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주 잘 본 건 아니고 조금 못 봤는데 그 점수에 맞게 간 의과대학에 이제 맞춰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0: 요 정도면 의과를 가면 되라고 그냥 찍어주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1: 뭐 그러셨겠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근데 사실 고3 때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시잖아요.
1: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뭐 원망하고 원통하고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1: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성실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가고 뭐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하고 뭐 그 집이 지금 신촌인데 신촌 장로교회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근처에서 교회 다녔고 지금 교회는 4학년 때 거기 이사하면서부터 계속 다녀서 개근하다시피 계속 잘 다니고 그랬는데.
2: 그럼 몇 년째 다니고 계세요?
1: 뭐, 지금 한 44년 됐나요? 네.
0: 사춘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야, 교회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놀다가 교회 간 것처럼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1: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반항해보신 적이 없으시네.
0: 왜 그러셨어요?
1: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사실 근데 대학 가서는 제가 84학번인데, 네. 그 당시에 대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0: 아.
1: 그래서 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무슨 대모 했냐고 그랬지만은, 네. 그 당시에 뭐 다 대모 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1: 사실 87년도에 뭐 이렇게 직선제 개헌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네.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아니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굉장히 낙담하고 4년 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낙담하던 중에 그 친구가
0: 예.
1: 그러지 말고 금식 기도회를 가자. 그래갖고 그때 CCC 제가 열심히 활동 안 했는데 예, 예. CCC에서 원당 금식 기도회가 3박 4일 이런 게 있었어요.
0: 예.
1: 사실 처음인데 그때 너무 그 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던 중에 친구가
0: 가자
1: 그래서 한번 가게 된 거죠.
0: 그래서 그 하루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1: 3박 4일 딱 10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0: 예, 예.
1: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지나갔어요.
0: 그래요?
1: 예. 네.
0: 기도가 나오든가요? 전 기운이 없어가지고.
1: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단과대학 다녀서 다른 과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천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의과대 학생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의과대학 다니냐, 너 의사 될 거냐, 무슨 과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작 저는 그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의과대학을 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0: 부르셨구나.
1: 쓰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대학교 4학년 때

0: 그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개원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활동을 좀 하셨어요?
1: 그 졸업하면 이제 인턴을 1년 했어요. 네. 인턴 1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안과를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마침 그 교제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2: 네.
1: 그래갖고 인턴 끝날 때쯤에 끝나고 보통 우리 안 되면은 군대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 그럼 군대 가는데 결혼하자. 아.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나이가 그때 제가 27, 28이었는데 네. 여자들 27이 그때는 보통 많이 결혼하는데
2: 노초녀였어요. 조금만 지나면
1: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예. 아 이게 나는 좀 어리지만은 여자가 동갑이니까 어차피 예.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그때 인턴 끝날 때 결혼하고 군대로 가자.
2: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군대를 갔다 오셔서 네. 개원을 하신 거예요?
1: 아니에요. 근데 안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죠. 예, 예. 안과 레지던트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예.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군대에서 적정 인원을 뽑아가고
2: 예, 예.
1: 남은 사람은 이제 무이촌으로 보내는 공중보건이 예. 그 훈련을 마치면 그렇게 나눕니다.
2: 예, 군대하죠.
1: 저는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군대로 빠졌어요. 그 공중보건을 배치를 받은
2: 예,
1: 거여서
2: 예.
1: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돈도 없고 그래서 예. 그 군대 가면 관사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빠지게 된 거예요.
2: 그래서 예.
1: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고 그래서
2: 예, 예, 예.
1: 뭐 기왕에 그렇게 된 거 지방에 한번 살아보자. 근데 보니까 저 너무 먼 건 그렇고 해서 경기도 너무 가깝고 그래서
2: 예.
1: 충청도 정도 가면 좋겠다 해서
2: 예,
1: 충청도를
2: 예.
1: 지원을 했어요.
2: 예.
1: 그래서 충청 북도에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2: 예.
1: 그래서 거기 배치를 받아서 도청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갖고 성적 순서대로다가 이 병원을 선정한대요. 그래서 언제 전 결혼을 했으니까
2: 예.
1: 그래서 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2: 예. 예.
1: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2: 예.
1: 그때 2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2: 네.
1: 마침 그 기간 중에 가야 되는 곳들 중에 이제 뭐 보건소, 병원 막 이런 게 있는데. 꽃동네라는 곳이 거기 있어요, 충청북도에.
2: 네.
1: 근데, 저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만, 이렇게 불황인, 노인, 장애인 이런
2: 예,
1: 시설인데,
2: 예.
1: 다들 이렇게 별로, 거기 일이 많고, 뭐 힘들어서 안 간다고
2: 예.
1: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해서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의사로 살기로 했으면은, 교회가 뭐 11조 하잖아요.
2: 예.
1: 근데, 돈도 11조지만은, 인생의 11조. 한 10년 의사 생활하면 1년 정도는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1년 가 있을 생각하고 또 거기서
2: 예.
1: 1년 하면은 거기가 약간 오지기 때문에
2: 예.
1: 그 다음에 갈 때는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죠.
2: 네.
1: 그래서 거기서 가서
2: 1년
1: 일을
2: 하시고.
1: 하게 됐는데
2: 예.
1: 제가 거기가 좋아서
2: 예.
1: 3년 동안 거기 살게 됐어요.
0: 꽃동네에서?
1: 예. 네. 그래서 그 꽃동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됐죠.
2: 그 나이 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사시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1: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아프고 버려지고 또 죽고 그러거든요. 1년에
2: 네.
1: 200여 명 이상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꽃동네
2: 네.
1: 처음 생긴 초기라서 뭐 매주 그냥 버려진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고 막
2: 네.
1: 그런 상황에서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일이 많고 그럴 때에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2: 네.
1: 그리고 뭐 광야에서 은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2: 그렇죠.
1: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2: 네.
1: 수녀님, 수사님 말고 일반 자원봉사자들 같은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아픈 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같이 이제 제가 그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2: 네.
1: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거기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실 의사가 환자 바로 죽을 때 옆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2: 그렇죠.
1: 제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버려질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수녀님, 수사님들하고 친하게 그때 인연이 계속 있는데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안과

0: 성적도 안 좋고 그래서 안과를 떨어졌었는데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거기 1년에 몇 번씩 무의천 수술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들하고 네. 친하게 되고 제가 안과 떨어졌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또 안과를 또 더 잘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거기서 사실은 그 당시에 꽃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안구 기증을 많이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눈을 적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오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돌아가시면 제가 눈을 적출하는 걸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안구 적출을 제일 많이 한 의사가 됐죠.
2: 그럼 누구보다도 이렇게 안구 이식 수술은 또 탁월하게 잘 하시겠네?
0: 각막 이식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새는 잘 이제 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안과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안과 의사가 되기 전부터 네. 시키지 않으셨나.
1: 예.
0: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서 첫 스타트는 파키스탄으로?
0: 아니, 안과 레지던트를 4년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강남성모병원에 있었는데, 레지던트를 마치고 그냥 대학병원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게 잘 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다 취직이 될 때까지 저는 취직이 안 됐었어요.
1: 예.
0: 그래서 참 힘들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1: 네.
0: 마침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의사 신문에서 나온 광고를 보고 간 곳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1: 예, 예.
0: 곳이 있어요.
1: 예.
0: 그 당시 이제 지방 무의촌 이런 수술을 하러 다니는 그런 병원이었고 또 장로교 교단에서
1: 예.
0: 선교 100주년 기념 병원으로 만든 병원이고 그래서 예.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1: 예.
0: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예. 이동 진료하고 수술했던 것이 지금 비전 케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1: 그러네요.
0: 그 경험을 뭐 장비를 싸갖고 가고 뭐 짐을 싸고 또 이런 것들이 거기도 팀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벌써 뭐 오래됐지만 국내에는 이제 무의촌이 없고 그런 이동진료 버스 같은 것이 거의 이제 필요가 없죠.
1: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예요?
0: 제가 처음 시작 갔던 파키스탄이 제일 많이 남죠. 제가 환자하고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말로다가 눈을 뜨세요 감으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현미경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1: 예, 예.
0: 뭐 눈 떠라 감아라.
1: 예.
0: 그 앞에 보아라. 움직이지
1: 예.
0: 말아라.
1: 예, 예.
0: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환자가 안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수술하는 것도 불안한데다가
1: 예, 예.
0: 외국 사람한테 받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한번 해주면은 이게
1: 맞아요.
0: 환자가 갑자기 이제
1: 편안해지죠.
2: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0: 네.
2: 보람된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0: 모든 게 보람이죠.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까 파키스탄에서 사실 저희가 한 4, 5년 전에 동티모르 가서 아이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가 왔냐면은 파키스탄 사람이 진료를 하러 온 거예요.
1: 네.
0: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1: 네.
0: 근데 거기서 파키스탄 사람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진료를 하는데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파키스탄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네.
0: 파키스탄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있냐?
1: 네.
0: 그러니까 자기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파키스탄 선교사 처음 봤고 지금도 다른 선교사 못 봤어요. 근데
1: 예.
0: 그 양반이 선교사고 이 우리 사역하는 거 보러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반갑다. 나도
1: 예.
0: 파키스탄 잘 알고 나도 거기 많이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 양반이 얘기하는 게 자기 아버지가 파키스탄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어디 살아? 자기 집이 라오르라는 거야.
1: 근데
0: 우리 병원이 라오르에 있어요. 야 뭐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1: 그래서, 예, 예.
0: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선교의 꿈을 갖게 됐는데 저 때문에 선교사가 온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동티모르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우리를 사용하셨다.
1: 아프리카도 다녀오셨다면서요?
0: 네, 아프리카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예. 사실 파키스탄 이렇게 서남아시아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쪽까지 정도면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 또 안과의사 분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아프리카의 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선교팀의 안과의사가 뭐 주고 이런 요청을 계속 하셔갖고 네. 저희가 남아공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스와질랜드에 처음 네. 그 아이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아프리카에 집중해서 많이 가고 있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장기 사업으로다가 많이 요새하는 게 아프리카는 안과 의사가 인구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됩니다.
1: 그래요?
0: 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저도 다니면서 알게 됐지만 이 나라가 이 대륙이 그렇게 크고 나라가 많고 사람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지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 중국, 뭐 유럽을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인구가 13억이 넘고 나라가 50몇 개, 54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장기 사업을 한 게 2010년도에 이디오피아에 또 거기 선교사님 요청을 해서 처음 이제 갔었어요. 근데 처음 이디오피아 갔는데 사실 이디오피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갔는데 거기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아직 살아계신가? 이게 이제 6.25 끝난 지 지금 6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80세 뭐 90세 다 된 분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보통 그 정도면 다 백내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첫 캠프에서 저희가 20명 정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정말 그 분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 저희가 모든 환자를 다 봐서 마지막 날은 다 한꺼번에 한번 다시 보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더 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 날 이분들이 다 군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1: 옛날 생각하시면서.
2: 그렇죠, 그렇죠.
0: 예, 제가 그때 저도 놀랐고 많은 그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군복을 군복이 어떻게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군복을 입고 왔다는 게 근데 너무 그 가슴이 찡한 거였죠. 우리 60년 동안 그분들이 와갖고 한국전에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경례를 하면서 한국 사람 자기 만날 줄은 몰랐지만 만나서 반갑고 너무 고맙고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그분이 85세인가 그랬는데 전쟁 나면 자기는 또 참전하겠다.
2: 또 참.
0: 그러니까 우리는 갔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무관심했구나. 사실 거긴 선교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1: 근데 아,
0: 그런데 야 이건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디오피아를 꾸준히 더 가게 됐죠. 가면서 지금 장기 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교육하고 간호사들 훈련하고 또 꾸준히 그 안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디오피아, 우간다, 장기 사업. 아프리카에는 단기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계기가 이디오피아의 그 6.25 참전 용사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한 200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하지만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7년 되고 그랬으니까 매년 뭐 많이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에 저희가 눈을 뜨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 가시면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아, 그건 작년에 처음 저희가 한 거예요.
1: 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게 됐어요?
0: 사실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좀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저희는 비전기관 사실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후원 개발을 잘 안 하는데 뭐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운송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간의 분쟁도 많아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뭐 케냐만 해도 부족이 한 8, 90개 됩니다. 이디오피아도 8, 90개. 근데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있으니까 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이동수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1: 그래서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옛날에 실로만까지 지낼 때 버스 타고 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일단 안 좋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정말 100만 명에 한두 명밖에 없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고 가게 되면은 그 병원이 또
1: 어떻게 해요?
0: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 의사 선교사들이 탄자니아에도 한 명, 우간다에도 한 명. 이번에 또 우리 비전교회에서 의사가 이디오피아에 또 한 명 한국 의사 갑니다.
1: 예.
0: 근데 그분들 말고도 미국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안과 의사들이 영국 선교사 각각 나라에 조금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비전케어는 발런티어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엮어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동을 육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국내에서도 오토바이 좀 타거든요.
2: 좋아하셨구나.
0: 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1: 그렇죠.
0: 선교사님들도 다 거기 아프리카 길도 없고 위험하고 그랬는데
1: 내비도 없는데
0: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길도 좋았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어디 가나 아프리카 핸드폰 다 터져갖고 구글맵이 다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여튼 뭐 그리고 예상외로 안전하고 뭐 경치도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아프리카를 정말 깊숙이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됐고.
1: 얘기 들으면서 저희요 얼른 가봐야 되겠다는 얘기 들거든요. 저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뜨거운 뙤약볕, 8,000km가 넘는 거리, 제대로 길도 닦여지지 않은 비포장 도로. 지난 여름 김동해 이사장은 두 달간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 10개국을 종단했습니다. 안과 치료를 받기 힘든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 이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현지의 의료기술을 전하는 비전케어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1: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0: 한번 가시면 좋아요. 제가 좋은 데 많이 알아놨어요.
1: 예.
0: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1: 네.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병원 비워야 되지 않아요?
0: 거의 뭐 절반 이상 병원을 비우니까.
1: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2: 근데 운영이 되나요?
0: 네. 비전 케어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도, 저희들을 맞아주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긴 거죠.
2: 예, 예.
0: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사가 5명이 있는데 다 비전케어 때문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죠. 간호사들도
1: 한 또. 팀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국 담당, 어떤 사람은 소아안과 담당, 녹내장 담당, 망막 담당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게 가장 큰 성과죠. 사실 저 혼자 하는 일이면은 이거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없어도 뭐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 일이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2: 그럼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0: 뭐 많은 환자들이 눈을 떠서 좋아하는 환자들은 여태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환자들 보면서 했던 게 too late. 너무 늦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친 환자들을 매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두 달 동안에 저희가 뭐 450명 수술하고 환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희 팀 내에서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겠다. 정말 안과 의료진들 의사가 부족하면은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교육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는 아이들 선천성 백내장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하는 의사도 물론 없지만 그 선천성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풍진 루벨라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선천성 백내장이 많은가. 20살, 30살이 돼도 선천성 백내장은 치료 못 받아서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서 예방접종을 안 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2: 그러면 다니시면서 예방접종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0: 아니에요. 건가?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소아과나 다른 사업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 다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뭐 말라리아 많고 에이즈 뭐 이런 거 뭐 그 걱정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즈 치료나 말라리아 치료가 한국의 대학병원보다 더 잘하죠. 왜냐면은 경험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은
2: 넘쳐나니까.
0: 환자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약제도 국가 단위로 뭐 빌게이츠 멜린다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이 에이즈 퇴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런 큰 빅 프로젝트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과 환자 돕는 사람 없고 치과 환자, 뭐 피부과 환자 이거는 원조나 지원이 없는 거예요.
2: 그 병에 비하면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1: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빅 프로젝트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국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그 굉장히 이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효과적인 사역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거, 뭐 안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치과, 정형외과 의사 없어요. 뭐 이런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거기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2: 근데 막 사역하다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충당을 하시면서 하세요?
0: 돈을 저희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쓰거든요. 비정규회에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 정도 써요. 그래서 코이카 같은 데서 우리 장기 사업하고 또 코피 보건복지부 이런 데도 하고 또 기업 후원도 받고 교회에서도 후원 받고 뭐 하는데 이 예산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의사들이나 다 발런티어거든요. 그 언제 미국에 이런 일 한 사람 만났더니 어떻게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의사들이 돈 안 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거든요. 의사들한테 이런 내는 돈이 사실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의사들이 다 자비량을 와요. 비행기 값도 다 자기가 내고 저도 물론 제가 내고 비전케어는 다 이 자비량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항상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1: 그래도
0: 정말 제가 비전케어를 15년 하면서 가장 큰 간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핑계 같다는 생각을 비전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매년 매번 느끼는 건 항상 저희는 통장은 빵꾸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다
1: 들어가고
0: 결산하면 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면 앞으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0: 모든 선교 사역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두 협력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한국 교회도 같이 협력하여 선교하고 네. 선교의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언제까지 이 비전케어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서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들과 또 협력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 김동해 원장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0: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네. 제가 아까 재수를 하고 암과 레지던트 떨어지고 아프리카에서 길이 없는 곳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찬양을 길로 정하신 거예요?
0: 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파키스탄도 사실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1: 오늘 그러면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2: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사마리아인을 본 모습 같아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거든요. 그 핵심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뭐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요. 또 뭐가 떴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가서 한꺼번에 뭔가 폭발할 것처럼 물이 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향해서 가는 한 분을 오늘 만나면서 나는 정말 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10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신만희 장석훈의 천종산삼과 함께하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여러분께 오늘도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장석훈 이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3: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2: 네. 근데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요.
3: 네네.
2: 기운도 빠지고 땀도 많이 나고 입맛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3: 아, 진짜 근래 겪어보지 못한 더위인 것 같아요. 한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더위인 것 같아요.
2: 그러게요.
3: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2: 네. 그래도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더위를 몸살을 앓고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한국도
3: 맞습니다.
2: 뭐 40도가 네. 넘었다고 하는데 뭐 유럽은 물론이고요. 네, 다른 뭐 저개발 국가도 에어컨 당연히 없는 곳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무더위가 지속되면 확실히 취약층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렇게 무더위에 참, 앓고 계시던 질병도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기력이 떨어져서 뭐 낙상사나 여러 가지 그 몸져 누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평소에 천정산삼을 좀 드셔 놓으면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도 좀 강하게 좀 견딜 수 있는 좀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3: 예,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날은 그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힘이 쭉 빠져서 쭉 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하죠, 심하게.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삼계탕 같은 것도 만들어 드시고 영양식을 많이 드시면서 몸의 기력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셨죠. 그런 것처럼 산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아무래도 더위를 이제 버텨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참 예전 분들이 참 지혜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절기에 따라서 지금만큼의 의학적 상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에 따라서 그에 알맞은 음식들을 드셔서 몸에 어떤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 더위에 땀도 많이 흘리고 이게 기력도 약할 때 삼계탕 같은 음식들 드셔서 거기에 삼도 넣고 네, 충분한 단백질과 영양도 섭취하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3: 네.
2: 우리에게는 천정산삼이 있잖아요.
3: 네,
2: 천정산삼을
3: 그렇죠.
2: 좀 꾸준히 미리 드셔놓은 분들은 이런 더위에도 더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런데 요맘때쯤 드셔도 괜찮을까요? 이 뭐 더위와는 상관없이 천정산삼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3: 예, 옛날에 어르신들이 삼계탕 같은 거 드시면서 땀 흘리잖아요. 땀 흘려서 몸 안에 있던 묵은 것들은 빼내고 산과 닭과 그런 단백질과 이런 것들을 드시면서 영양을 보충하면 땀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 기운들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열치열이라고 좋은 그 기운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 음식들을 드셨던 것 같아요.
2: 네, 역시 그 예전에 삼계탕에 인삼을 넣죠. 요즘에는 인삼을 많이 넣으신데 혹시 이 너무 아깝긴 한데 천정산삼을 넣는 건 아무 같은 짓일까요?
3: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손님들 네. 중에서도 네. 그 요맘때 이제 삼복 더위 때가 되면
2: 네.
3: 삼계탕 해 드신다고 이렇게 삼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2: 네.
3: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중복 지나갔잖아요. 네. 그때도 저희 식구들은 열심히
2: 산삼 넣으셔서 네.
3: 산삼 넣고
2: 황제의 삼계탕 아닙니까? 아니 이거 한국에서는 삼계탕에 천정산삼 얹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이게 여기라서 가능한 이야기고 10만 장소쿨의 천정산삼에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3: 맞습니다.
2: 당연히 천정산삼이 훨씬 우리 몸에 좋지요. 근데 이건 경제적인 이유로 못 넣어서 드셨는데 네. 이 오늘 같은 이 프로모션 기간에 천정산삼을 구입하신다면 삼계탕에도 이번에 말복 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3: 네.
2: 네,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말복이었네요. 요맘때쯤 네. 삼계탕 한번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천정산삼까지 넣어서 드시는 황제 삼계탕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요.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와 이사님이 나오시니까 이 세일이 특별해지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번 주에 프로모션을 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프로모션 좀 소개해 주세요.
3: 네 이번 주에 프로모션 뭘 해드려야 되나 고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여름에 그 특별히 이제 여름 세일을 하는 거니까 그 300불짜리 건산삼 한 달분 지금 150불에 계속해서 세일해드리고요. 500불짜리는 400불에, 그다음에 1200불짜리는 900불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거 한 가지만 좀 해드릴게요. 저희들 그 30년 된 산삼을 한 10뿌리 정도의 양을 썰어서 그 꿀에다가 발효를 시켜놓은 꿀산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요거 저희들이 300불에 판매를 하는데요. 요거 오늘 특별히 150불에 세일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718-879-2340이고요. 예약 꼭 해주시고 매장은 160가 노던 브루버드에 있고요. 매장으로 오셔도 되고 전화로 미리 예약하셔도 되겠습니다.
2: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전화로 예약하시거나 또 저희 매장으로 직접 나오셔도 됩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꿀삼 300불에 판매하시는 것도 와 저렇게 싸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반가격 할인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 꿀도 그냥 일반 꿀이 아니라 특별한 꿀이잖아요.
3: 네, 저 꿀은 이제 저희들이 농가에서 직접 그 이제 걷어서 그 저희가 가지고 오는 꿀이고요. 100% 천연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좋아요. 저거 꿀만 사러 오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매장에.
2: 네. 아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저렇게 천연꿀을 그것도 꽤 적은 양이 아닌데 네네. 저렇게 싸게 판매하시는 건 아마 다량으로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요?
3: 그 시골길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가들마다 그 꿀을 채취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데에서 5갤런짜리로 돌아다니면서 막 가지고 오면 네. 꽤 많은 양을 저희들이 1년에 소비를 하는데요. 5갤런짜리 통으로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50통 정도 소모한다고 보시면 돼요.
2: 네. 네.
3: 그 정도 양을 저희가 웨스트 버지니아, 테네시 네. 등지에서 이렇게 네. 걷어가지고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아, 그러니까 한 곳에서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실 수 없으니까 각각 5갤런 이렇게 여러 곳에서 구입을 하시는군요.
3: 네, 어떤 농가에 가면 뭐 네. 이제 저희들이 부탁해서 모아놓는 거죠.
2: 네.
3: 그래서 뭐 5갤런 통 한 3개. 또 어떤 농가에 가면 뭐 딴 사람한테 팔기도 했으니까
2: 네.
3: 뭐 저희가 갔을 때 뭐 한 통. 또 어떤 농가 가서는 한 5통. 뭐 이런 식으로 구해서 네. 오는 겁니다.
2: 이렇게 다량으로 구매를 하시니까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네네네. 수 있고 또 직접 바로 판매를 하시니까 중간 유통 마진 쫙 거품 걷어내고 싼 네. 가격에 소비자한테 제공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요 꿀삼은 어디에 좋다고들 하시나요?
3: 꿀삼은 이제 산삼을 발효를 해놓은 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드시고 나서 속이 불편하던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네.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거기 누워 있으면 그
2: 위산이
3: 넘어온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될 정도로 이 위에 조금만 음식을 드셔도 위에 부담이 느껴지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 꿀삼을 차로 타서 하루에 한 잔 정도씩 드시면 그 여기 기관지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시고 그 산이 넘어오는 현상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네. 이번에 꿀삼 구입하셔서 좀 두고두고 드시면은 네, 위 좀 안 좋으시고 힘드신 분들은 아주 좋은 효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3: 네, 요렇게 이제 그 이제 9월 지나서 생산삼이 저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손님들께서 직접 생산삼을 가지고 가셔서 꿀에다가 그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드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양만큼 똑같은 양으로 1대1로 만드는 방법은 알려드리니까.
2: 그러면 이 꿀삼은 생삼으로 만드는 건데요.
3: 네. 이게 드라이가 된 삼은 수분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발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삼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만 싹 제거한 다음에 꿀에다가 버무려 놓으시면 그 한 3주 정도면 발효가 거의 끝납니다. 3주 정도 놔두셨다가 드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2: 이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물에 개어서 타 드시는 건가요?
3: 그냥 차로 드셔도 괜찮고요. 한 스푼 정도 컵에다가 덜어서 뜨거운 물에다가 차로 타서 드셔도 되고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숟갈 정도는 떠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직접.
2: 와, 이거 자연 그 천혜의 그 꿀에다가 정말 자연에서 그대로 키워낸 천정산삼을 넣어서 만드니까 와, 이게 얼마나 값어치가 높은 제품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단돈 지금 150불밖에 안 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오늘 반가격 할인해서 꿀삼 300불짜리를 150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718-879-2340 전화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718-879-2340으로 예약 주문하시거나 매장으로 직접 오실 수도 있습니다. 159-25 노던 블루버드의 뉴욕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뭐 참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또 평균 수명도 길어져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살고 계신데요.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 많은 이 시니어들이 당뇨, 고혈압, 약을 몇 봉지씩 가지고 다니시는 걸 보는데 물론 약으로 조정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이 치료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천정산삼의 도움을 얻으면 조금 관리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또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 네,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체력이 얼마나 좋으냐, 또 혈액의 그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그 병의 진행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삼으로 좀 건강 다스리시고, 혈관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러시면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병변 현상들이 그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2: 네. 와, 이게 천정산삼의 효능은 어디까지인가 진짜 파도 끝도 없이 우리 몸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주고 주는 게 천정산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60대 이상이 드신 분들은 뭔가 내 정신건강 혹은 뇌건강까지 걱정을 하게 돼요. 혹시 내가 치매 걸리지는 않을까, 뭐 파킨슨병이나 여러 가지 뇌 관련된 질환들도 걱정이 드는 나이인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 건강과 육체 건강은 서로 다른 것이다, 다른 분야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래에 와서 많은 연구들이 우리의 정신, 마음, 육체가 모두 서로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한쪽이 건강해도 다른 쪽이 건강하지 않으면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천중산삼으로 우리의 육체가 좀 노화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서로 입증된 바가 아주 많은데요. 우리의 뇌 건강 혹은 마음 건강, 심신의 그 심의 부분도 천정산삼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3: 과거에 그 동의보감이라는 유명한 의술서에 보면 산삼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간과 폐를 보호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좀 풀이를 저희가 의사는 아니지만 현대의학적인 과학적인 걸로 좀 풀어보자면 산삼의 생산삼의 성분을 조사를 하면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아는 그런 화학적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완전 천연 스테로이드거든요. 그 천연 스테로이드의 역할이 마음을 좀 릴렉스 시켜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삼을 먹고 나면 몸이 좀 노근해지고 그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안증이 있고 이러신 분들이 편안하게 조금 릴렉스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하세요. 그런 것처럼 산삼을 드심으로 인해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현상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이죠. 내가 이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질 거야 라는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을 좀 심어주시면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이 들면 몸도 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2020년도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20년도 3월 달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21년도 3월 달에 재발을 해서 이제 치료를 그러니까 키모테라피를 해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산삼을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냐 안 먹겠다 이렇게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자근조근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해드려가지고 그분이 그걸 드시면서 키모테라피를 하셨어요. 실은 재발했을 때 닥터는 이게 그 약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2년 정도 사실 수 있다고 시한부를 내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산삼 꾸준히 드시면서 잘 버티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산삼을 먹고 한 달 정도를 먹고 나면 몸에 힘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운이 생긴대요. 그리고 내가 이걸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 아, 이거 병을 고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키모테라피를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본인의 희망을 갖고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심리적인 것들이 병을 이기는 또 그런 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혹여 오해하실까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암 환자분이 뭐 천정산삼으로 치료에 뭐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네네. 지금 키모테라피나 다른 의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다 받고 계시면서 천정산삼을 드시니까 아무래도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기력도 약해지시고 식사도 잘 못해주시고 막 이게 큰 문제인데 뭔가 입맛도 좀 돌게 하고 기운도 나게 해주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라는
3: 맞습니다.
2: 말씀으로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암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뭐 크고 작은 수술을 하신 분들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어떤 큰 질병을 알아서 굉장히 체력이 쇠약해지신 분들도 천정산삼을 드시고 기운이 많이 났다. 많은 도움을 도움이 되었다, 도움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군요. 네, 네. 그런데 이 천정산삼이 우리의 소화에 또 도움이 되나요? 왜냐하면 이런 환자분들은 특히 소화력이 약하거든요.
3: 그렇죠. 소화력도 약하고, 소화력 뿐이 아니라 이제 모든 몸의 신체 기능이, 어떤 장기 하나가 망가지면 우리 이 신체는 모든 장기가 각각의 역할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2: 네.
3: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장기까지도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삼이든 어떤 특별한 보조 식품이든 이런 것들을 드심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 장기가 못다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다른 장기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보조해 주는 것들이 그런 건강 보조 식품이라는 거에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사포닌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가장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산삼, 인삼, 뭐 홍삼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 식품으로서 많이 애용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네, 이 좋은 천정산삼을 10만인 장서쿤의 천정산삼에서 또 할인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격인지 다시 한번 이번 주 프로모션 네. 소개해 주세요.
3: 네. 300불짜리 저희들 그 한 달 드시는 거 300불짜리 지금 오늘 150불에 해드리고 있고요. 500불짜리는 400불, 그 다음에 1200불짜리는 오늘 900불에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꿀산삼 300불짜리 오늘 150불에 해드렸고요. 다른 제품들도 뭐 여러가지 제품들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그 매장에 오시면 저희들이 항상 좋은 가격으로 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159-25 노던 블루보드에 있고요. 예약 전화는 718-879-2340번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또 선물도 하시고 좋은 산삼 만나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매장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718-879-2340, 718-879-2340번입니다. 아, 네, 이번 주말에 바빠서 못 가는데 하시는 분들은 예약 주문하시면 미리 전화하셔서 네, 주문을 하시면은 오늘의 큰 폭의 할인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직접 매장에 오셔서 따뜻한 네, 산삼차도 드시고 천천히 상담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제품들 구경하실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159-25 노던 블루버드 매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거 쇼핑도 해주시죠? 다른 타주나 다른 쪽으로요.
3: 네. 네, 그 저희 매장까지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뉴저지 쪽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화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다 발송을 해드립니다.
2: 네네. 오늘 건삼도 아주 싸게 판매를 하고 계시고 꿀삼도 반가격에 판매를 하고 계신데요. 아유,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산삼 끓일 시간이 없다. 아유, 젊은이들이 뭐 산삼까지 우려서 먹을 시간이 어디 있나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천정산삼이 들어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냥 캡슐로도 있고요. 뭐 액기스로도 있고요. 이런 제품도 쉽게 천정산삼을 그대로 담은 제품들도 구입을 원하시면 매장에 오십시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도 받으시고 제품들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품으로 드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정보 주신 장석헌 이사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여러분 참 무덥죠. 이럴 때 짜증도 나고 기운도 빠지고 입맛도 없고 온 스트레스를 다 내 몸으로 받는 듯한 무거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천정산삼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야, 참 좋구나. 이럴 때 우리 몸이 역시 근본적인 체력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보람이 있구나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꾸준히 천정산삼을 드셔왔던 분들은요. 네, 그리고 천정산삼이 한국처럼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 이렇게 쉽게 권해드리지 못할 겁니다. 한국의 천정산삼과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어떤 면에서의 사포닌은 더 많은 이 미국의 천정산삼을 이런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미국산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경기도 안 좋고 힘든 시절에 너무 값비싼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보다는 이렇게 부담 없이,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높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천정산삼을 구입해서 드셔보는 게 어떨까 강력하게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온 가족이 늘 건강하셔야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프로모션 잘 활용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만이 장석군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K-Radio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워시 연준 의장이 이번 주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대응과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워시 의장의 발언이 금융시장 향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와 함께 보수 진영에서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경제 디데이를 예고하며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란 외무차관의 방중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중동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이민비자 처리 중단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국적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한 건 연방 이민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거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한국의 방공무기 지원을 촉구한 겁니다. 레이 달리오가 미국 부채 위기가 3년 안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금과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분산 투자를 조언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서 산불이 번지며 주민 4만 2천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으로 불길이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6명이 다쳤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호수 수영 후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8세 소녀가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따뜻한 민물에서 물놀이를 할 때 오염된 물이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작업복과 헤드램프를 착용한 3명이 맨홀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이들이 맨홀에 들어간 경위와 목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영국 신문기고를 통해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다는 경제 디데이 작전을 설명하면서 이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는 글로벌 왕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3일 이란의 경제적 디데이가 오고 있다는 제목의 베선트 장관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서 베선트 장관은 경제 디데이가 적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동원된 최대의 단일금융 공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행위를 수용하면 지속 가능한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가들의 자기 기만이 이란 정권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다며 이런 국가들과 이란의 공모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경고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 구매 운송, 이란과의 금융 상업 거래, 이란 항공기 입항 허용, 이란산 유류 해상 환적 묵인, 이란 관련 불법 금융거래 묵인 등을 공모의 예로 꼽았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해 이 나라들은 이란 정권을 달래는 것이 더 안전한 쪽이라고 계산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일을 지속하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기고문에서 팔스칼의 내기로 알려진 신학적 논증을 거론하면서 이란 정권에 계속 자금을 대는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인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스칼의 내기란 논리적으로 손익을 따져보면 신을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라는 취지의 신학적 변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을 믿은 사람은 약간의 쾌락을 포기하는 유한한 손실만 부담하게 되고 신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약간의 자유를 누리는 유한한 이득을 얻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믿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무한대 이득을 얻지만 신을 믿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이득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논증은 가톨릭 신자이던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글을 정리한 유고집 팡세 실린 일부 내용을 후대인들이 정리한 것으로 파스칼의 실제 주장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기고문에서 베선트 장관은 파스칼의 내기를 거론하며 그는 불확실성이 개인이나 국가를 신의 심판에서 면제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실제로는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해야 하며 오류의 대가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스칼은 구원이 신을 믿기로 하는 선택의 결과라고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미국이 신의 심판에 해당하는 매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가는 모든 통로가 막힐 것이라며 테러의 피난처가 되는 건 미국의 눈에 글로벌 왕따가 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갈취 행위를 안전보장으로 포장함으로써 연명해왔으며 이란의 보복은 확실하고 미국의 제재 시행은 협상 가능하다는 계산법으로부터 힘을 얻어왔다.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테헤란에 맞서는 위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워싱턴을 시험하는 비용을 과소평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목표가 이란 정권의 경제적 생명선을 모조리 끊어놓는 것이며 이란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이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부조 수혜 가능성을 이유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처리를 중단한 정책이 법원에서 무효화됐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국무장관이 국적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민비자 처리 중단 정책을 이민비자 처리 중단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닛 바르가스 판사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처리를 중단한 정책을 법에서 어긋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르가스 판사는 해당 정책이 연방이민법에 어긋나며 루비오 국무장관이 법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국무장관이 아니라 영사관 담당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민법을 통해서 영사관 직원들이 법에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개별 신청자의 비자 발급 자격을 판단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심사하기보다는 국적을 기준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일괄적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바르가스 판사는 이 같은 방식이 의회가 정한 비자 심사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하고 시행한 것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러시아,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에 모두 75개국이 대상이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에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한 뒤 정부의 공적 부조에 의존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가 포함된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하는 이민 비자에 대해 처리를 중단토록 영사관에 지시했습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공적 부조를 신청할 가능성을 포함해서 재정 상태를 철저하게 심사토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국무부가 각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지침에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적 부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가 공적 부조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토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민 관련 비영리단체 두 곳과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람들, 가족 등 모두 11명이 제기했습니다. 원고 가운데는 카톨릭 법률 이민 네트워크와 할렘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아프리칸 커뮤니티스 투게더가 포함됐으며 이들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가족들의 재결합을 막고 국적을 기준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해 이민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렘 소재의 아프리칸 커뮤니티스 투게더의 다이애나 코나테 부대표는 이번 판결을 법치주의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 이 같은 비자 중단 조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이 정책이 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강경한 이민 정책에 연방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의 망명과 취업 허가,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에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별도 이민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정책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연방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를 넘어섰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결과로 향후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시속 200마일이 넘는 대형 레이싱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수 아래 내셔널몰 주변 도심을 질주한 이번 프리덤 250 그랑프리 소식을 성용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워싱턴 DC 한복판을 경주용 차들이 시속 200마일 가깝게 질주하는 진풍경이 23일 펼쳐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발 신호인 녹색 깃발을 흔들자 오픈 휠 구조의 경주용 차들은 굉음을 내며 쏜살처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덤 250 그랑프리가 공식 명칭인 이번 대회는 링컨 기념관 앞 리플렉팅 풀에서 출발해 국립미술관과 스미스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등을 따라 도는 인디카 시리즈 경기입니다. 7개의 코너가 포함된 1.7마일의 서킷은 도심의 내셔널몰 주위를 돌게 돼 있습니다. 이를 147바퀴 돌아 총 주행거리는 250마일이 됩니다.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설계됐습니다. 인디카를 운영하는 펜스케 측은 워싱턴 서킷이 인디카 역사상 가장 긴 스트릿 코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디카는 세계적인 오픈 휠 레이싱 시리즈로 인기와 명성에서 포뮬러1에 이어 두 번째로 꼽힙니다. 당초 구상했던 연방의회 의사당 서킷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지만 평소 제한 속도가 35마일에 불과한 도심을 레이싱카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30만 명 가까운 관중이 코스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경주용 차들의 고속 주행으로 맨홀 뚜껑이 빨려 올라가지 않도록 코스 위 200개의 뚜껑을 용접했고 코스 주변 국립미술관은 경주 차량의 진동으로부터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까지 마련했습니다. 인디카 소유주는 유명 카레이서 출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로저 펜스케입니다. 이번 대회에 들어간 2천만에서 3천만 달러의 비용도 모두 주최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 시작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차 더 비스트를 타고 서킷을 한 바퀴 도는 명예주행을 했습니다. 몇몇 참가 선수는 건국 250주년을 상징하듯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이나 에이브러햄 링컨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또한 대회 기념 행사에는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새 전용기 에어포스 1과 미군이 자랑하는 B-2 스텔스 폭격기 등이 워싱턴 상공을 축하 비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 축제와 백악관 잔디밭의 2종 격투기 대회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미국식 이벤트를 워싱턴에서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세계 곳곳의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셰프가 지구 반대편에서 한식으로 미슐랭별을 따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한식 파인다이닝을 운영하는 박파블로 셰프가 최근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중남미 지역 한식당으로는 최초입니다. 박 셰프는 심장이 터질 듯한 감격이었다라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개업 몇 달 만인 지난해 미슐랭 가이드 추천 식당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올해 정식으로 별을 받았습니다. 박 셰프는 1970년대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민 2세로 건축가를 꿈꾸다 결국 요리를 택해 한국과 중국, 캐나다, 미국을 돌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2019년부터 준비한 식당은 팬데믹과 경제난을 거치며 개점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14개 코스의 고가 다이닝, 그것도 현지에 낯선 한식이었습니다. 박 셰프는 한계가 있고 낯선 요리였지만 꼭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2월 문을 연 식당은 이번 미슐랭 원스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별을 보유한 5개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됐습니다. 박 셰프에게 별 하나는 그만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과정 전체를 인정받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김밥 도시락으로 놀림받던 교민 2세 소년은 이제 그 김밥을 가장 큰 자산 삼아 지구 반대편에 한식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매독 감염자가 9년 새 2.4배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감염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칠레 보건부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칠레의 매독 감염률은 2.4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만 11,155건이며 감염자의 65%는 남성이었습니다. 그중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자가 전체 신고 건수의 13.9%를 차지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이 더 이상 젊은 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감염률은 4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감염 건수가 2021년 14.4건에서 지난해 28.8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에이즈 예방단체 AHF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의 지부의 오라베 이사는 고령층을 겨냥한 예방교육과 조기검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독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만큼 전파도 쉽게 이뤄지는 만큼 나이가 들었다고 안전하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벨기에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26살 청년이 뒤늦게 왕족 혈통을 인정받아 왕자 신분을 얻었습니다. 클레망 반덴케르크 후배는 벨기에 로랑 왕자와 결혼 전 벨기에 가수 웬디 반덴케르크 후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신이 왕족이라는 사실을 16살이 돼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20살이 되던 해용기를 내 로랑 왕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몇 차례 통화 끝에 만남이 이뤄졌으며 이후 DNA 검사로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로랑 왕자는 현 필립 국왕의 친동생으로 그의 아들인 클레망은 법적 아들이자 후계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이 소식은 약 6개월 전 시청에서 조용히 열린 공식 행사에서 이미 확정됐지만 외부에는 최근에야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정으로 화려한 특혜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클레망은 왕위 계승 서열에는 포함되지 않고 왕실 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벨기에가 2013년법 개정으로 필립 국왕과 알베르 2세, 전국왕, 로랑 왕자, 아스트리드 공주 등 극소수에게만 공적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아버지 쪽인 작센 코브르크 대신 원래 쓰던 어머니성 반덴케르크 호베를 그대로 유지하고 왕실 공식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지 매체에 왕족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성을 포기한다면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배신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왕실이 친자 확인 문제로 주목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알베르 2세 전 국왕도 혼외 관계로 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왕실 스캔들로 번졌고 결국 2013년 왕위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KBL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0: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2: 빔덴탈.
0: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조정식 한국 국회의장이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 한미의회 외교와 한반도 평화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대화 재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 양국 의회 외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에게 미국 정계에서 많은 경륜과 역량을 발휘해 오셨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계심으로 한미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특히 냉각돼 있는 한반도의 대화의 물꼬를 들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다소 아쉬운 점은 의회에 한미의원연맹에 마땅한 카운터파트가 없다는 점이라며 미한의원연맹 같은 그룹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스틸 대사는 한국 국회의원들도 거의 매년 미국을 방문했고 미 의회에서도 의원단을 꾸려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양측의 교류를 통해 우리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활발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의원들,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외교정책과 국제관계를 형성하는데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온몸으로 이해한다며 73년이라는 유관

0: 역사를 가진 동맹으로서 손잡고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던 네바다주 리노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4만 2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성경화 기자입니다.
2: 23일 네바다주와 지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리노 북서부 호크메도 트레일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 13,000 에이커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호크 산불로 주민 3명과 현장 소방대원 3명 등 모두 6명이 다쳤고 주택과 건물 여러 채가 전소됐습니다. 당국은 주민 4만 2천 명에게 즉각 대피 명령인 Go Now 조치를 발령하고 4만 5천 명에게는 대피를 준비하라는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송전시설이 파손돼 한때 최대 6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스 공급도 차단됐습니다. 조 롬바르도 네바다 주지사도 리노가 위치한 워쇼 카운티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소속 소방 헬기 2대와 병력 60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와 치안 유지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돌풍을 타고 불길이 시시각각 방향을 바꿔 확산하면서 진화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23일 기준 공식 진화율은 0%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이 자연 발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확인했으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의 접경지에 있는 리노는 휴양지인 타오 호수와 인접한 인구 28만 명 규모의 도시입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부호와 기술업계 종사자, 스타트업 등이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과 주거비를 피해 대거 이주하면서 제2의 실리콘밸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m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7: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6: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7: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6: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7: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8: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구름이 많지 않아 햇볕이 충분하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따뜻한 날씨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이번 주 초반에는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기회를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문서 공개 등을 통해 미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 투표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과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질문을 받고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선거가 외국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도둑 맞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연설 후인 지난달 29일 영상 팟캐스트 워룸을 진행하는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안보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대사가 닥쳐오니 준비하라, 온다,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둬라, 온다고 말했습니다. 배너는 트럼프 1기 집권 초기인 2017년 1월에서 8월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인물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1일 공개된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 웨인 엘린 루트로부터 선거를 이유로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만 말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트럼프 선거관리 행정명령을 저지한 소송을 담당했던 엘리아스 로그룹의 파트너 변호사 아리아 브렌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관리권을 연방정부로 이전하기 위해 모종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Z세대가 주도하는 유권자 옹호단체 내일의 유권자들의 산티아고 마이어 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감각을 잃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사태에 오랫동안 대비하고 고민해왔다며 결국 우리의 초점은 그가 무슨 일을 벌이든 성공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유권자가 투표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은 선거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백악관이 가정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공보 담당자 로건 비스는 극단적 진보 성향 민주당원들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음으로써 미국인들이 선거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은 미국인, 그리고 미국인만이 우리의 선거를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이 상식적인 법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전적으로 옳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 해리 왕자와 팝스타 엘튼 존 등 유명인사 7명이 영국의 대중지 데일리메일 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습니다. 영국 법원은 이들에게 우선 954만 파운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영국 해리 왕자와 가수 엘튼 존 등 유명인사 7명이 대중지 데일리메일 발행사에 소송비용 954만 파운드, 약 180억 원을 지급하라고 영국 법원이 21일 명령했습니다. 954만 파운드는 오는 28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 선금으로 이후에 총 3,450만 파운드, 한화 652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런던 고등법원은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 ANL이 불법적 정보 수집을 통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리 왕자와 엘튼 존, 엘튼 존의 남편 데이비드 퍼니쉬, 배우인 제이디 프로스트, 리즈 헐리, 정치인 사이먼 휴즈, 반인종주의 활동가 도린 로런스 등 7명이 ANL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매슈 니클린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대단히 비합리적이었다면서 소송 과정에서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는 걸로 드러낸 심각한 주장을 자진 철회하지 않은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니클린 판사는 ANL 측 변호인단이 산정한 소송 비용이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원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상한선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간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 금액은 민사사건 법률 비용 산정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전망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왕실 공식 업무에서 물러나 미국에서 거주해온 해리 왕자 가족이 조만간 영국으로 돌아온다는 깜짝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만에 나온 겁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국 금융가의 중심인 뉴욕 월스트리트가 최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떠나 남부의 새로운 기회의 땅 텍사스로 향하는 대형 금융사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기업인 삼성의 미주지사 이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텍사스가 명실상부한 미국의 새로운 비즈니스와 금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3: 미국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최근 댈러스를 신규 거점으로 전격 확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오는 2031년까지 최대 4,800개의 일자리를 텍사스 댈러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둥지를 틀 곳은 바로 댈러스의 금융사 밀집 지역인 와일 스트리트입니다. 뉴욕의 월 스트리트의 남부식 사투리인 여울 결합해 만든 신조어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우선 다운타운의 파운틴 플레이스 건물에 입주한 뒤 추후 신축 고층 빌딩으로 완전히 자리를 옮길 예정이며 이미 링크트인을 통해 현지 채용 공고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뉴욕을 떠나 텍사스로 눈을 돌린 것은 최근 뉴욕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뉴욕에 거점을 두고 있던 모건 스탠리는 최근 진보 성향의 조란맘단이 뉴욕 시장이 당선되자 이외 지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당초 조지아주 엘퍼레타 등이 물망에 올랐지만 댈러스 시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여러 세제 혜택을 제시하면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댈러스 시의회는 올해 6월 특정 규모의 인력을 채용하면 1,850만 달러, 하나로 약 256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10년간 재산세의 90%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모건 스탠리만 댈러스로 눈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도 2028년까지 여울 스트리트의 80만 평방피트, 약 7만 4,322 제곱미터 규모의 캠퍼스를 짓고 현지 직원 5천 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뉴욕 맨해튼 본사를 제외하고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JP 모건 체이스도 텍사스에 가장 많은 직원을 두고 있으며 웰스 파르고는 댈러스 국제공항 인근의 캠퍼스를 개설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현재 댈러스에 별도 사무용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역시 미주지사를 텍사스로 이전하면서 이러한 거대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플롬 뉴욕시 파트너십 최고 경영자는 아폴로, 골드맨, 색스, JP 모건 체이스 등이 지난 몇 달 사이에 텍사스를 주요 거점으로 삼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그곳으로 옮기고 있다며 뉴욕시가 세금을 늘리는 사이에 텍사스는 일자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핫한 뉴스와 유용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앵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기사 Trump Administration has a different way to drain Harvard funding.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 지원금을 줄이는 색다른 방식을 쓰다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지난해 법원 판결로 하버드대에 대한 노골적인 예산 동결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NIH 국립보건원의 연구비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감축하는 우회적인 수법으로 하버드대의 자금을 조여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학교 측의 인원 감축과 연구 축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죠. The declines have persisted even after a federal judge forced the Trump administration to reverse drastic cuts to the university last year. 지난해 연방판사의 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 declines have persisted. Decline은 감소, 하락이라는 의미고요. Persist는 어려움이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다, 계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declines have persisted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만약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The rain persisted throughout the night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everse drastic cuts. Reverse는 뒤집다, 철회하다, 되돌리다는 의미고요. Drastic cuts, 대폭적인 삭감, 대규모 감축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everse drastic cuts to the university, 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을 철회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NIH is mainly delaying, reducing, or rejecting grant requests, often leaving researchers and university leaders in the dark about what is happening. 국립보건원 NIH는 연구비 신청을 지연하거나 지원금을 삭감 또는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문에 연구자들과 대학 관계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 mainly delaying, reducing, or rejecting. 여기서는 세 가지 동사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선 delaying, 지연시키다, reducing은 줄이다, 삭감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마지막 rejecting은 거부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NIH가 연구비 신청을 처리하면서 지연시키거나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거부한다는 것이죠. grant, 보조금, 지원금, 연구비라는 의미인데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는 research grant, 연구비가 필요하겠죠. in the dark, 직역하면 어둠 속에 있다 이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다, 정보에서 소외되다 라는 비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계획을 알려주지 않을 때 They kept me in the dark about the decision. 그 결정에 대해 나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과거처럼 대대적으로 지원금 동결을 선언하는 대신 조용히 절차를 지연시키는 은밀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아닌가 비판합니다. More than a year of federal cuts have shaken any sense of stability as to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is a reliable funder. 1년이 넘는 연방정부의 삭감 조치로 인해 연방정부가 신뢰할 만한 자금 지원 기관인지에 대한 안정감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Shake any sense of stability. Shake는 흔들다는 의미이고요. A sense of stability, 안정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hake any sense of stability는 안정감이나 신뢰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as to whether, 무엇 무엇인지 아닌지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As to whether the federal government is a reliable funder, 연방정부가 신뢰할 만한 자금 지원 기관인지에 대하여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reliable funder는 신뢰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출처를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사는 단순히 연구비 몇 푼이 줄어든 것을 넘어서 학계 전체가 정부 연구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은 불안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What is the knowledge lost and what are the myriad ripple effects for the economies of the cities and towns that depend on universities as major employers?
1: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 사라지게 될까요? 또 대학을 주요 고용주로 삼고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 경제에는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까요?
0: What is the knowledge lost?
1: 직역하면 잃어버리는 지식은 무엇인가 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the knowledge lost는 사라지는 지식, 즉 연구비 삭감이나 연구 중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산되거나 축적되지 못하는 지식을 말합니다.
0: Myriad, 수많은, 무수한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Myriad ripple effects는 수많은 파급 효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ipple effect. Ripple은 원래 물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잔물결을 말합니다. 그래서 ripple effect는 어떤 일이 발생한 뒤 그 영향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연쇄적인 효과, 즉 파급 효과를 말합니다. 기사는 연구 지원금 축소가 단순한 대학 내 문제를 넘어 미래 기술 지식의 손실과 지역 경제 침체라는 거대한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네요.
2: Scientists may be less likely to take the unconventional big swings in their research that can lead to scientific breakthroughs.
1: 과학자들은 과학적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는 비전통적이고 과감한 연구 시도를 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0: Be less likely to
1: 무엇 무엇 할 가능성이 낮다 라는 의미인데요.
0: Scientists may be less likely to take
1: 과학자들이 무엇 무엇 하려는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0: Big swings
1: 야구에서 큰 스윙을 날리다 라는 말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0: Take a big swing 이라고 하면 큰 도박을 하다, 과감하게 시도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1: 마지막으로 breakthrough는 획기적인 발견이나 대약진을 의미해서
0: The research could lead to a scientific breakthrough 라고 하면
1: 그 연구는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산 줄이기가 계속되면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연구에만 매달리게 되어 인류의 삶을 바꿀 혁신적인 과학적 도전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정부와 엘리트 대학 간의 법적,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그 피해는 결국 현장의 연구원들과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원칙을 지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지만 은밀하게 진행되는 예산 조이기 속에서 인원 감축과 연구 축소라는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문의 열정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유였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슬 레이버데이 파격 대세일. 오는 9월 12일까지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으로 매칭해드립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 46% 할인,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는 최저가 보장, 오래된 세탁기는 트레이드인 하시고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삼성 콤보 세탁기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세요. 또한 온열 기능까지 갖춘 솔라라 안마의자는 일시불 2,399불 또는 디파짓 없이 월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파나소닉 최신형 EP-MAN1과 세라젠 파우제 M10 안마의자도 40% 할인.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모션베이스를 구매하시면 모션베이스 50% 할인과 3년 워런티 혜택을 드리며 한국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독일 정밀 기술의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미동구 최초 독점 입점했습니다. 9월 12일까지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세일 놓치지 마세요. 유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점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가족성장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성장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회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워시 연준 의장이 이번 주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대응과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워시 의장의 발언이 금융시장 향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와 함께 보수 진영에서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경제 디데이를 예고하며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이란 외무차관의 방중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중동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이민비자 처리 중단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국적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한 건 연방이민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거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한국의 방공무기 지원을 촉구한 겁니다. 레이 달리오가 미국 부채 위기가 3년 안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금과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분산 투자를 조언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서 산불이 번지며 주민 4만 2천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으로 불길이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6명이 다쳤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호수 수영 후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8세 소녀가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따뜻한 민물에서 물놀이를 할 때 오염된 물이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작업복과 헤드램프를 착용한 3명이 맨홀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이들이 맨홀에 들어간 경위와 목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미 연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3년 안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달리오는 지난 21일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자신의 저서인 국가들은 어떻게 파산하는가 빅사이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배경이 있는 역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부채 상환 비용 상승이 결국 투자자들의 수요 부족과 맞물리게 되고 정부는 더 높은 금리를 받아들이거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등을 통해 부채를 매입하게 되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달리오는 올해 연방정부 수입은 5조 5천억 달러, 지출은 7조 5천억 달러로 2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올해 이자 비용이 약 1조 달러로 예상되고 여기에 만기 도래 원금 약 10조 달러를 합치면 올해 연방정부가 갚아야 할 원리금은 11조 달러, 즉 연방정부 수입의 2배에 해당한다며 이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과 시기를 스스로 묻고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약 7%에서 3%로 줄어든다면 위험은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커다란 외부 충격이 있다면 더 일찍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늦게 발생하거나 잘 관리된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현재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 추측은 3년 안에 발생할 것 같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영국과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경제가 비슷한 부채와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비정부 발행화폐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조언으로는 국내 정치적 갈등과 대외 지정학적 갈등이 심하지 않은 국가와 자산군에 충분한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한다며 채권과 같은 부채성 자산 비중은 낮추고 금과 소량의 비트코인 비중은 높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산의 10%에서 15%를 금에 투자하면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달리오는 오랫동안 미 연방정부 부채 증가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결국 맞불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꼽혔던 두 나라지만 관세 협상이 막판에 결렬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을 넘어 양국의 정치 외교 관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긴밀한 국방 안보 협력과 자유 무역을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꼽혀온 미국과 캐나다가 이제는 서로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의 상대가 됐습니다. 양국 정부는 막판까지 무역 협상을 이어가면서 타결에 근접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단순한 관세 충돌을 넘어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누적된 정치 경제 갈등이 양국 관계의 회복 하기 어려운 균열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2일 0시부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일부 유제품과 맥주, 와인 등 주류, 하키용품, 기계, 섬유, 시멘트, 가구 등입니다. 이에 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9월 8일부터 미국산 철강, 낙농품, 가전제품, 농기계, 펄프 등의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 방침을 밝혔습니다. 카니 총리는 공격을 받으면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는 공격을 받았다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또 미국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적게 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막판까지 양측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일부 업계와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 인사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당초 양국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 알루미늄 업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원자재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낮추더라도 가공제품에는 50%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트닉 장관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부문별 관세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차 관세도 걸림돌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미국산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 환급 혜택을 모든 북미산 부품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미국 측이 협상 막판 중대형 트럭을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려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측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관세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캐나다의 프랑스어 문화 보호 조치 약화, 타국과의 무역 협상 제한 등을 막판 조건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는 권력 다툼이며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상 결렬은 양국 간의 누적된 갈등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맞댄 이웃이자 북미 경제를 촘촘하게 이어온 동맹입니다. 양국 기업과 산업 공급망은 국경을 넘나들며 구축돼 있어서 사실상 관세 충돌은 철강,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그치지 않고 양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캐나다가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반미 정서가 번졌습니다. 미국 여행과 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미 대사의 퇴출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취임 당시부터 미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되는 데 따른 혜택을 원한다며 그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위대한 농민들에게 막대한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더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는 22일 캐나다의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캐나다와 예정된 새 협상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며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 미사일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3일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요격 미사일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겁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냉전 종식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키이우에 머물던 중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치르느라 패트리엇 미사일을 많이 소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공 무기가 부족해진 탓에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진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에게 분명히 밝힌 것 중 하나는 겨울이 다가오면 머지않아 푸틴이 학교나 병원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12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은 쇼핑몰 공격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혹독한 겨울 추위를 강요하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패트리엇 재고의 5%만 제공하면 그것만으로 겨울을 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간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한 것을 뜻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의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이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L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모닝 뉴스. 이 시간은 벤쿠버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 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가 지난 2024년 대선 전보다 급격히 불어났으며 의료 전문가들은 건강 위험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3: 워싱턴포스트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조지아주 구치소에 체포돼 수감될 당시 입소 기록에 키 6피트 3인치에 몸무게 215파운드였습니다. 지난 5월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로 발표됐습니다. 약 33개월 만에 몸무게가 10.5kg 정도 불어난 것입니다. 그의 체중은 백악관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때 224파운드보다 6kg 이상 늘어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두고 그의 키가 6피트 3인치인 점을 고려하면 2019년과 2020년처럼 비만으로 분류되기까지 약 1.6파운드 모자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인 션 바바벨라는 5월 보고서에서 지속적 체중 감량 및 식단 관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심장과 폐, 신경계 등 신체 기능 전반에서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로서 모든 직무를 수행하기에 완전히 적합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 역시 지난 2022년 회고록에서 나는 트럼프에게 식단을 좀 더 신경 쓰라고 했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줄이면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외에는 그의 나이에 비해 탁월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체중 문제를 언급해왔습니다. 그는 지난달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연설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뚱뚱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도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농담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중이 위험 요인이라면서 많은 미국인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 성인 중 40% 이상이 비만이며 30% 이상이 과체중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건강 캠페인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하고 수명 연장을 위해 미국인의 체중 감량을 돕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식품의약국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캐슬러는 미국인의 과도한 체지방이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면서 복부지방, 즉 내장지방 과다는 간과 췌장, 심장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지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버지니아주 농촌 지역에서 병원 분만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4: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카운티의 3분의 1 이상이 분만시설과 산과 의료진이 없는 이른바 산모 의료 사막으로 분류된 가운데 의료계는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산모와 신생아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5: 버지니아주 남서부 농촌 지역에서 병원분만 출산 진료가 잇따라 중단되면서 산모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버지니아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버지니아주 전체 카운티의 3분의 1 이상이 분만시설과 산과 의료진이 없는 이른바 산모 의료 사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매년 약 7천 건의 출산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모들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출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어노크 출산 주산기 센터의 공인조산사 데그라 노프싱어는 병원으로 향하던 산모들이 도중에 차를 세우고 도로변이나 교회 주차장에서 출산한 사례를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산모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방 지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어플로 헬스의 라이언 블록 최고 전력 책임자는 약 12만 8천 명의 가입 연령 여성이 산모 의료 시설이 부족한 버지니아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매년 약 7천 건의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격 의료가 일부 공백을 메울 수는 있지만 출산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며 직접 산모와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산과 전문 인력과 의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농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버지니아 농촌 활력 계획을 통해 약 1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은 농촌 지역의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연방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인력 교육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병원 분만실 폐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지역 의료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지니아의 산모 의료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부족을 넘어 거주 지역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는 의료 격차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농촌 지역의 분만과 응급의료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루이제나주에서 호수에서 수영을 한 뒤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8세 소녀가 숨졌습니다. 루이제나주 러스턴에 사는 릴리언 스마트는 생일을 맞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릴리언이 우리 품에서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갔다며 뇌 손상이 너무 심해 어린 몸이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제나주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주 내에서 한 주민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주민이 루이제나주 클레이본 페리시의 클레이본 호수에서 수영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따뜻한 민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단세포 아메바로 사람의 코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 뇌로 이동할 경우 원발성 아메바성 수막 뇌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로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은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컨트리클럽 물놀이 시설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된 어린이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마트 가족이 비극을 겪는 동안 러스틴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20여 개 업체가 매출 일부를 가족에게 기부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고 가족 측은 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따뜻한 여름철 민물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물이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온이 높은 민물에서의 물놀이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해외에 머물거나 여행 중인 미 시민권자는 온라인으로 여권을 갱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는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가 미국 내 또는 미국령에 실제로 체류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온라인 갱신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존 여권이 전자적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권에 남은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국제선 여행에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갱신은 기존 여권을 우편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해당 여권으로 여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 온라인 갱신은 일반 처리만 가능하며 긴급 또는 신속 처리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갱신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가까운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최근 뉴욕시 5개 보루를 다니며 야외 활동을 한 시민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에 있으며 보건국은 환자의 구체적인 거주 지역이나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6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 지금까지 1,000마리가 넘은 감염 모기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도 약 80%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열과 몸살,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 주변에 고인물이 있다면 곧바로 제거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올해 미국에서 확인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는 222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자동차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 캐피털 바이크 쉐어를 소개합니다. 캐피털 바이크 쉐어는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북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일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전거 공유 서비스입니다. 메트로역이나 주요 관광지 주변에 대여소가 있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캐피털 바이크 쉐어 앱을 설치한 후에 가까운 대여소를 찾아 일반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를 빌리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가까운 대여소로 반납하면 됩니다. 특히 내셔널몰이나 조지타운, 더워프, 듀폰 서클 등을 둘러볼 때 유용합니다. 메트로를 타고 DC에 들어온 뒤에 마지막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이용하기 전에는 요금과 이용 시간, 전기 자전거 추가 요금을 앱에서 확인하시고 교통량이 많은 DC에서는 가능하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통체증과 주차 걱정을 줄이고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 캐피털 바이크 쉐어를 이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

주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구름이 많지 않아 햇볕이 충분하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따뜻한 날씨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이번 주 초반에는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K-POP, K-드라마, K-푸드,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 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 보험과 메트로 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 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리뷰 등 미동구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 케빈 워시가 이번 주에 열리는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어떻게 밝힐지 주목됩니다. 미 국채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워시 의장의 발언을 통해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 의장은 오는 22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잭슨홀 회의는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이는 행사로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을 시장에 전달하는 주요 무대로 꼽힙니다. 워시 의장은 그동안 금융시장의 금리 경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시장 떠먹여주기식 소통에는 거리를 둬왔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9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과 관련한 직접적인 신호를 내놓기보다는 생산성이나 연구구조 등 보다 큰 경제 현안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미 국채시장의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채시장 규모가 약 30조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장기 국채금리는 한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선 점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투자자들은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증권사 AJ벨의 댄 코츠워스 시장 담당 책임자는 투자자들이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 시장을 안심시켜줄 안전망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G은행의 제임스 스미스 이코노미스트는 워시 의장이 향후 금리 방향에 대한 설명을 최소화할 경우 이미 불안정한 채권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인플레이션 약제 의지를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금리 경로를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 사이에서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준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9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금리 인상 가능성도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최소 한 차례, 많게는 두 차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케네디 센터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다시 새기는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이사회가 건물 외벽에 대통령의 이름을 다시 넣기로 한 가운데 이를 막아달라는 긴급 법원 요청이 20일 다시 제기됐습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이름을 건물에 추가한 게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논란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입니다.
6: 오하이오주 민주당 소속 조이스 비티 연방 하원 의원이 20일 케네디 센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 외벽에 다시 새기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긴급 요청을 제기했습니다. 비티 의원은 의회 직책에 따라 케네디 센터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다시 건물에 표시하려는 시도에 반대해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케네디 센터 이사회는 이달 초 건물 외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새기기로 의결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건물 명칭은 기존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에 트럼프 대통령을 추가해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복원 개조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트럼프 케네디 센터 기금이 1억 달러에 도달할 경우에는 건물의 해당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기부됐다는 내용의 추가 문구도 새길 계획입니다. 케네디 센터 앞 광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기리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케네디 센터 측은 법적 논의를 진행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9월 8일 이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실제로 새기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BT 의원 측 변호사인 노마이젠과 나다니엘 젤렌스키는 법원에 제출한 신청 서에서 이사회의 결정이 기존 법원 명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네디 센터 측은 BT 의원의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측 이사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케네디 센터의 재정과 운영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가 승인한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적인 수준의 자금 조달 능력과 개발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이 없었다면 케네디 센터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센터 명칭 문제를 둘러싼 법적 근거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이 BT 의원 측 주장입니다. 의회는 1964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이듬해 공연예술센터를 존 F. 케네디를 기리는 살아있는 기념관으로 공식 명명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이 시설을 다른 인물을 위한 기념관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추가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서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5월 케네디 센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건물에 추가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건물 외벽에 추가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라고 명령했고 케네디 센터 측은 지난 6월 실제로 이름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있던 자리는 현재까지 대형 방수포와 비계로 가려져 있습니다. 케네디 센터 측 변호인들은 이번 주에도 비계를 철거할지 여부에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계가 건물 처마 지붕의 누수 점검과 구조물 보수를 위한 수분 테스트와 구조 안전 직업에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물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의회가 공식적으로 역사적 기념관으로 지정한 국가 문화시설에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 추가를 불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9월 8일을 앞두고 법원이 다시 한번 케네디 센터 이사회의 명칭 변경 시도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7: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8: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거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7: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4: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3: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4: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3: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5: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한 경제 고립 작전을 공언한 상황 속에 중국 외교부가 이란 외무차관의 방중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아오 더위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가리바바디 차관은 중국의 걸프 지역의 최신 동향과 이란의 입장을 전하면서 걸프 정세의 변화를 맞아 이란은 자기 주권과 안보를 단단히 수호하고 있고 동시에 계속해서 외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다며 이란은 중국이 정의를 옹호하는 것에 감사하고 중국이 지역의 평화 안정 수호에 더 큰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수교 55년 동안 특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0년 동안 이란과 중국 양국은 중요한 국제 지역 문제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 부부장은 중국은 중동 걸프 정세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고 화해 대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쓰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중동 평화 안정의 수호 촉진에 관해 내놓은 4대 주장 정신을 견지하면서 중동 지역 평화와 안녕의 조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지난 4월 제시한 4대 주장은 평화 공존 견지, 국가 주권 견지, 국제적 법치의 견지, 발전 안보의 종합 원칙 견지를 가리킵니다. 마오 부부장은 올해는 중국 이란 수교 55주년으로 반세기가량 양국 관계는 평온 건강하게 발전해왔고 2016년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포하면서 영역별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전됐다.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가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가리바바디 차관 방중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란을 겨냥한 경제 고립 작전을 선언하면서 이란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한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일한 경제고립 작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꼽힙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일한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수입하면서 이란의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당 기간 중국과 통상 마찰을 빚어온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경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중국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주별 인공지능 규제에 반대해온 오픈 AI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AI 안전 규제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AI 모델의 통제 이탈과 기밀 정보 유출을 훈련 단계부터 감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주별 인공지능 규제에 반대하는 쪽에 서 있던 ChatGPT 개발사 OpenAI가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법안을 도리어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OpenAI 대외 협력팀은 23일 SNS 링크드인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 캘리포니아가 최첨단 AI 안전을 선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의회, 주지사와 협력해서 AI 규제법 SB 53법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53법은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 무기 제작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OpenAI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최첨단 AI 안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주요 주에서 형성되는 공동 프레임워크 발전을 도운 SB53법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안전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 개정 방향으로는 훈련 평가 중인 AI 모델이 보안 통제를 우회해 제3자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화를 지시했습니다. 또 모델 개발 전에 주기에 걸쳐 사이버 보안 보호 조치를 강화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OpenAI는 이와 같은 규제 강화의 목적을 개발자들이 문제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업계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을 공유하는 틀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픈AI는 주정부는 AI 안전을 위한 국가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차원의 AI 규제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SB53법을 반대하고 주별 AI 규제에도 회의적이었던 오픈AI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최고 대외 협력 책임자는 이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개빈 뉴섬 주지사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캘리포니아에서 스타트업을 몰아낼 수 있는 어떠한 AI 규제 법안도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그 브록먼 사장은 주별 AI 규제 난립을 막고 연방 차원으로 규제를 일원화하자는 슈퍼팩, 리딩 더 퓨처의 거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가 이와 같은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최근 자사 AI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외부 기관을 해킹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AI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OpenAI는 지난 6월에도 주별 AI 규제를 단순히 도외시하기보다는 이를 통합해 연방 차원의 표준안을 만들자는 이른바 역연방주의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연방규제법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핵심적인 AI 안전 표준을 먼저 도입하면 연방법 제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 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같은 위장질환으로 위장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음에도 위가 계속 불편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약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위장약은 위산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 의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염증 이후의 회복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으로 몇 달 동안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약을 먹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끊으면 다시 속쓰림과 이물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염증은 치료되었지만 전망과 소화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위염과 식도염은 단순히 염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점막이 손상되고 점막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위의 운동성과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식도 관략근 기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염증을 치료해도 회복이 끝나지 않으면 증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료는 되었지만 회복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 단계의 관리입니다. 위궤양과 염증 치료는 현대의학이 담당하고 그 이후 위장 전망과 소화기 기능이 회복까지 함께 관리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학 한약은 손상된 위장 점막의 회복을 돕고 위라는 장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위와 장기 운동성, 소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췌장, 간, 담즙, 흐름 등 소화기 전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회복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즉, 약은 염증을 치료하고 과학 한약은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양 한 방 두 가지 치료를 함께 해야 증상의 반복을 줄이고 덜 아프고 더 안정된 상태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 한 방 통합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위장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0월 24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으니까 업되는 기분입니다. 전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서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가지고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육아 환경이 좋아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다니고요. 육아용품도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발전했고 장난감들도 좋은 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많이 말을 해요. 왜 힘드냐면 해줘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을 뭐 놀아도 줘야 되고요.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인성이 바른 아이로 키워야 되고 경쟁력 있는 아주 효율적인 인적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어요. 놀이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랑 노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이랑 노는 거. 아까 방금 전에 강의하신 선생님은 아이 행복하다고 하셨지만 30분만 놀면 안 행복합니다. 너무 힘들죠. 놀아준다는 게 노는 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노는 거는 안 힘들어요. 근데 놀아주는 건 정말 힘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제가 뭐 이 포켓몬이나 아니면 루돌프 이야기 이런 걸 보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런 나라랜드 같은 이런 영화를 봐야지 제가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예전의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예전의 아이들은 한 5살짜리도 아침밥 먹으면 그냥 길거리로 나갔어요. 길거리로 나가면 거기에 동네 아줌마, 할머니, 이모, 삼촌, 형들, 누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같이 어울려서 놀 수가 있었거든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 속에서 아이들끼리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놀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들끼리 전화를 걸죠. 자기야, 우리 저 키즈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전화를 걸거나 나 지금 요 앞에 놀이터 나가는데 시간 되면 애 데리고 나와. 이렇게 서로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놀게 하는데도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만약에 부모님들이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에만 하루 종일 갇혀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너무 해줘야 할 일이 많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성 바른 아이로 키우고 거기다가 놀아주기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죠. 사실 예전에 이거는 누가 하던 일입니까? 이거는 공동체가 하던 일이었어요. 마을 공동체가 하던 일이었고 대가족 공동체가 하던 일인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즉 엄마, 아빠 둘에게, 가끔 엄마, 아빠 둘이 없는 경우에는 엄마나 아빠 혼자에게만 이 모든 역할을 맡기고 다른 공동체는 잘 돕지를 않고 있어요. OECD에서 더 나은 삶 지수라는 지수를 발표합니다. 행복 지수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놀라운 지수가 그 중에 하나가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지수예요. 이 공동체 생활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38개국 중에 37위, 맨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뒤에 있는 거는 멕시코 하나가 있어요. 이 공동체 생활 지수에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냐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한 사람이 OECD 38개국은 평균적으로 88%가 100명 중 88명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고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뉴질랜드였어요. 96%가. 우리나라는 76%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24%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한 명도 부족합니다. 그 사람도 같이 안 좋은 상황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나하고 아내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데 아내하고 나는 같이 힘들어져요. 그럼 우리를 도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이냐면 말하자면 이런 난간이 없는 다리와 같습니다. 난간이 없는 다리도 저게 한 폭이 한 1m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걸어갈 수는 있어요. 걸어서 건널 수 있겠죠. 하지만 바람이 세게 분다거나 비가 와가지고 저 난간이 젖어 있다거나 하면 어떨까요? 어쩌면 걸어가기가 힘들겠죠. 아니면 내가 다리가 불편하다거나 또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무서워서 자칫하다 넘어질까봐 아마 저기를 걷기가 어려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쪽 경치가 좋은데 멈춰가지고 이렇게 쳐다볼 수가 있을까요? 배포가 크신 분들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바짝 긴장해가지고 앞만 보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앞만 보고 걸어가지 옆을 둘러볼 수도 없고 잠깐 멈춰서 쉬는 게 될까요? 그것도 쉬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삶이라는 거는 이런 난간 없는 다리를 걷는 거와 비슷해요. 평소에는 그냥 살아갈 수는 있어요.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삶을 즐길 수도 없고 그 삶을 잠깐 멈춰서 쉴 수도 없고 그리고 매일매일 긴장하는 삶 속에 살아야 되고 조금만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무너지기 쉬운 삶이 의지할 곳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할 곳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깨져 있는 것이 육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나가서 놀면 되는데 그 노는 것까지 부모가 일일이 다 챙겨야 됩니다. 챙길 수 없는 아이들은 놀 수가 없어요. 놀 수 없으면서 부모한테 엄마 나가 놀자 그러면 엄마 지금 바쁘니까 못 나가 놀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사랑이 넘치거나 아니면 부모 중 한 명이 일을 안 할 수 있거나 그러면서 체력도 좋고 그러면서 아이를 또 사랑하고 신체적인 컨디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는 사람들은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컨디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바로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얼마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들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면 된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많은 부분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지 겨우 해결할 수 있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면 쉽게 해결되는데 개인이 그 노력으로 해결하려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민도 안 하던 아이들 노는 것도 지금은 개인이 하려니까 너무 힘든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개인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려니까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힐링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안 되면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내 자존감이 낮은가 봐. 자존감을 키워야지. 자존감을 키우고 힐링해서 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또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인은 불완전하고요.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리고 매 순간 흔들리고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너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겨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맞잡은 손이 없어지면 우리는 같이 살기가, 우리는 하나로서 살아남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친해 보이는데 경쟁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맛있는 밥을 대접받고 경쟁해서 진 사람은 굶어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은 음료수를 먹는데 일부는 까나리 액젓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이 추위에 따뜻한 방에서 자고 경쟁해서 지는 사람들은 차가운 바깥에 가지고 노숙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남들이 당하는 거 보면 좀 재밌습니다. 저도 웃으면서 봤는데 좀 찝찝하더라고요. 이게 예능이라면 좀 볼만한데 사실 이게 우리 현실도 그렇잖아. 지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무너져가는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나는 나만 아니면 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의 어떤 유행어가 그거 아닙니까? 나만 아니면 돼. 또 복불복. 응?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게 돼요. 어쨌든 일단 이겨야 돼. 이겨서 일단 따뜻한 방에서 자고 까나리 액젓은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팀원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면 큰일 나. 지면 우리 끝장이야. 네가 못해서 지면 우리가 무너지니까 너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같은 팀끼리 무조건 이기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누군가는 지잖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물어야 될 질문은 우리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왜 우리 이렇게 경쟁을 해서 우리 중에 절반은 까나리 액젓을 먹고서 차가운 바깥에서 자야 되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겨야 돼 하는 얘기만 합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누굴까요? 이 게임의 승자는 PD죠. PD는 그걸 통해서 웃음을 만들어서 시청자한테 웃음을 줄 수는 있어요.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이겨도 그 다음 번은 질 수밖에 없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경쟁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이기면 되고 누군가는 저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언젠가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너무 편합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지들끼리 알아서 경쟁을 할 거니까 나는 그중에 이기는 사람만 이렇게 챙겨주면 그만이에요. 다들 막 국가가 공교육을 다 망가뜨려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각자 알아서 노력을 해가지고 사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애들을 좋은 인력자원으로 만들 거거든요. 국가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한마디씩 던지면 돼요. 아이가 어떻게 크는지는 부모에게 달려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부모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말만 하면 국가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은 언제든 이기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언젠가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혼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상을 갖고 있어요. 나 혼자만으로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환상을 깨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야 우리는 잘할 수 있고 함께 있어야 쉽게 할 수 있고 같이 힘을 합쳐야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게 사람인 자를 보면요. 저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고개를 숙이고 앞에 손을 내미는 자세예요.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하려는 자세에서 사람인 자라는 글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고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동물들을 넘어서 가지고 이 사회를 이뤄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997년에 IMF가 왔을 때 부자 되세요라는 것이 유행어였어요. 부자가 잘 못 됐죠. 부자 되는 걸로는 안 돼서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웰빙이라는 것이 또 유행을 했습니다. 웰빙까지 하려니까 너무나 할 노력이 많아요. 이걸 개인적으로 하려니까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힐링을 하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힐링을 해야 돼요. 힐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막 런닝맨처럼 막 열심히 뛰고 나면 그 다음날 힐링 캠프 보고 힐링하고 뭐 이런 어떤 반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저는 힐링의 시대도 가고 개인적으로 힐링하는 것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서로 힘을 합쳐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는 저렇게 상어한테 고래에게 먹힐 수가 있어요. 힘을 합치면 저렇게 쉽게 먹히지는 않겠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참 인기가 있는데 이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어떠한 신념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육아도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좋은 육아를 하기 어렵습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신념을 지키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지켜가고 싶은 가치를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이 함께합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세바시 스피치 13기 인생 플레이오프 가이드 송항섭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MZ세대로 부르죠. 저는 무슨 세대일까요? 저는 AI 세대입니다. 지난 설 연휴에 두 딸과 손주 셋을 모아 AI 캠프를 열고 국제학교 교과 학습 방법을 토의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겠다는 딸의 고집을 꺾은 건 바로 제가 밤잠 설쳐 따낸 AI 자격증입니다. 딸 친구가 묻더랍니다. 팔순 노인이 어떻게 AI 공부를 하느냐고. 그 답변으로 제 인생 역경 속에 숨어있는 반전 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경은 12살 때 시작됩니다. 중학교 입학 6개월 만에 학비를 못 내서 쫓겨납니다. 화장실 담벼락에 숨어서 친구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그 시간,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슬픔도 잠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악재 고개에 뒷미리를 시작합니다. 무거운 수레를 언덕까지 밀고 나면 제 손에 딱 10원이 남습니다. 땀에 젖은 지폐를 움켜쥐고 내려오는 길목에서 다시 보는 학교 건물,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철벽입니다. 나는 영원히 저 벽을 넘을 수 없는 10원짜리 인생인가? 포기의 나락으로 떨어질 그 즈음, 국비로 미국 유학 다녀온 친척이 생각납니다. 그래, 미국 유학 가면 되지. 목표를 정하니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틈만 나면 영어책을 펴서 읽고 또 읽고, 뒷미리 하는 중에도 언덕을 내려오는 길에도 열심히 노력하여 교과서 한 권을 통째로 암기했습니다. 영어에 미친 학생으로 소문이 나니까 이제 중학생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3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요. 낮에는 공돌이, 저녁에는 가정교사, 밤에는 수업 준비하는 독학생으로 하루를 25시간으로 쪼개어 밤낮 없이 피땀으로 보낸 세월, 그것을 자산으로 검정고시에 패스하고 사관학교를 거쳐 12살 공돌이는 육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우선 두 번째 역경은 30살 전방 중대장 시절, 무전기 너머로 긴급 명령이 떨어집니다. 즉각 사살할 것. 술 취한 병사의 총기 인질극. 그러나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사살해야 할 타겟이 아니라 살려내야 할 제 자식 같은 병사입니다. 명령을 어기고 설득을 택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보직 해임에 중징계까지. 국가가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

음악함, 그리고 간절함, 그들의 힘은 놀라웠습니다. 와신 상담하며 얻은 형설의 공은 20여 년 간직해온 제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해외 법인의 40대 글로벌 CEO로 밀어 올렸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결단코 맛볼 수 없는 반전의 짜릿함입니다. 세 번째 역경입니다. IMF 사태로 50초에 조기 은퇴하고 60대는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사업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부채만 남았습니다. 그 빚을 갚겠다고 서두르다가 부동산 사기 거래에 휘말립니다. 평생 일군 재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 옥탑방으로 쫓겨난 저를 맞이한 건 폐암 진단, 철없는 구급차의 사이렌은 제 인생의 정리를 독촉하듯 줄기차게 울어댑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금식 기도에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인생의 연주는 여기에서 끝내야 하나요? 하나님은 석 달 후 저의 칠순 여행지에서 자녀들의 퍼포먼스를 빌려 알려주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고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70부터를 증거하려면 암투병만으로 하루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암과의 전쟁 틈새를 파고 들어가 컴퓨터를 시작하고 파이썬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영상학과에 진학, 이제 늦깎이 대학생이 되어 젊은 청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요, 노인대학 봉사, 영상 제작, 시민연극제 도전, 신앙송 공연까지 일정이 빼곡합니다. 이 새로운 일상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인생 플레이오프는 행복입니다.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꿈의 실현이나 한 분야의 성공이 곧바로 인생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인가? 소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일하는 대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내 스스로 선택해서 일을 결정할 때 그때를 인생 플레이오프라 부르겠습니다. 혹시 인생이 온통 실패와 좌절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저의 경우는 역경이 바로 인생 플레이오프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인생 플레이오프
끝까지

0: 시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선천적으로 기형인 심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무리해서 저렇게 배척을 당하던 경험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각각 너무 빛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꼭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게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참울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하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막 나는 내가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고 막 그래갖고 미쳐버리겠어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평생 그 나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를 모를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찾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공존하는 방법이고요. 그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무리해서 저렇게 배척을 당하던 경험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자랑 무대에 막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들으라는 듯이 제 옆에서 막 쟤는 노래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나대? 막 이러고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전교생이 저한테 야유를 해가지고 5분 동안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일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계속 동네 노래자랑 어디 아파트 축제 이런 데를 계속 나갔거든요. 불굴의 정신력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제 음악 색깔이 짙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께서 제가 되게 강한 성격 같은 거를 가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절대 아니고요. 저는 진짜 약간 이런 순두부? 이렇게 쥐면 터지는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목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랄지 사랑 같은 거, 따뜻한 거를 받게 되면서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채로 이제 정신건강에 병들기 시작했던 게 딱 그때가 아닐까 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제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략하게 압축해서 들으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되게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냐면 그 시기는 저한테 아직 되게 어둡고 이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암흑기, 인생의 암흑기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보신 사진처럼 자꾸 무리해서 배척을 당하고 넌 나오지 마, 너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발 앞에 자꾸 선이 그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내가 뭐를 잘못했나? 나는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를 사귈 때는 정말 매일매일 언제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눈빛, 뭐 조사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마찬가지로 상대방한테도 행동, 말, 눈짓, 단어, 무슨 의의를 썼는지 애를 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고 과도하게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유 오늘 역시 나오지 말았어야 됐어 라는 후회만 달고 맨날 귀가를 하게 돼서 이게 점점 밖으로 나가지가 못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경험이 쌓이면. 거기에다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쟤는 음악한다고 나대는 애, 재주도 없는데 나대는 애, 나대는 애, 나댄다, 쟤는 나대, 이 말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컨디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간단한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된장찌개 먹을래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집에 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하루에 어떤 테이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계속 되감아보면서 내가 뭘 실수를 했나? 그 사람이 왜 그랬지? 그 사람이 내가 역시 안 좋았던 거야 이러면서 그냥 테이프만 되감는 사람으로 성장을 그냥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서는 제 자신을 민폐덩어리 같은 걸로 이렇게 규정을 짓고, 살면서 이제 인간관계라거나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나는 민폐덩어리야 라고 살면서 하니까 저는 레슨 선생님 앞에서 건반도 못 쳤어요. 팔이 다 떨려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이게 너무 과분한 사랑 같은 게 갑자기 오니까 오히려 더 좀 구석진 곳으로 계속 파고들게 되는 느낌이 있었죠. 지금은 다행히 정신과 통원 치료를 통해서 본래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네. 여전히 정말 소극적이고
여전히 사람 대하는 거를 어려워하고 여전히 아래로 이렇게 푹푹 가라앉는 날도 있어요. 종종 많아요. 그렇지만 잘 씻고 잘 먹고 잘 잡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3요소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사회의 시선이 제일 따갑게 꽂히는 어쩌면 이제 제가 제 모습 중에 제일 싫어할 수도 있었던 요소가 오히려 저를 미워하지 않는데 제일 많이 도움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제 흉터와 지병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아토피 때문에 몸에 다 흉터 투성이었고요. 이 쇄골뼈부터 배꼽 밑까지 세로로 가로지르는 흉터가 하나 또 있고 이쪽 어깨 쪽지에 니은자로 흉터가 하나 또 있고 그리고 몸통 군데군데 이제 한 요만한 흉터가 열몇 개 정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심장 수술을 받은 흔적인데요. 저는 선천적으로 기형인 심장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좌심방, 좌심실, 뭐 우심방, 우심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심장이. 근데 저는 우심방, 우심실밖에 없어요. 즉, 심장이 반쪽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멋있죠? 지금보다 어릴 때는 당연히 이런 병이나 흉터 같은 게 되게 콤플렉스였거든요. 왜냐면 정상인들은 병 같은 것도 없고 수술 안 받고 그리고 흉터는 이제 이름부터 흉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시선을 받을 일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감춰야 되고 무조건 사람들이 동정을 하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반팔도 입고 민소매도 입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다 덮는 옷 무조건 한여름에도 그러고 다녔었는데 사람이 이제 자꾸 하지 말라 그러면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반항심 같은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평생을 아이고 너 흉터가 있어서 어떡하니 아이고 너는 심장병이 있어서 어떡하니 제가 뭘 하든 공부를 하든 게임을 하든 노래를 하든 피아노를 치든 그냥 아이고 너는 심장병이 있는데 너는 아이고 팔에 흉터가 이렇게 많아서 계속 이 얘기만 들으니까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니 흉터가 있는데 어떡하라고 심장병이 있는데 어떡하라고 이게 나고 내 팔에 흉터가 많고 나는 심장이 반쪽이어갖고 수술을 5번을 받았어. 근데 뭐 어떡하라고. 불만 있어? 불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거든요. 야 우리 모두는 그래서 각각 너무 빛나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처럼 꼭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인생, 뭐 특별한 인생, 아름다운 나 이런 미사여구를 다 떼고 그냥 나. 나는 태어나서 산다. 그냥 이렇게. 좀 무뚝뚝해 보일지라도 앞뒤로 뭘 안 붙여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은 그 인생이라는 것에 앞뒤로 그런 어떤 아름다운 인생이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이런 거를 살을 계속 붙이면 나는 이렇다 내세울 게 없는 굉장히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나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할 거예요. 일단 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심장병이 있는데 저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사랑받는 가수가 돼. 막 이렇게 흉터도 있는데 세상에 방송에 나오고 이게 아니고 아랫배가 나왔지만 난 너무 아름다워. 나는 턱살이 있지만 정말 내 턱살도 사랑해. 이거 못해요. 왜냐면 사회가 평생 만들어온 기준에서 저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저도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아랫배가 안 빠져요. 저도 술을 좋아해서. 그러나 얘가 사랑스럽진 않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내 아랫배는 나와 있다. 끝.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정말 너무 어렵고 저는 입에 담기도 저는 좀 간지럽고 그치만 나를 증오하다가 혐오하다가 조금 미워하다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감정의 톤이 바뀐다 그래야 되나요? 어두운 물감으로 계속 칠하긴 하는데 물감 짜는 양이 적어진달까요? 제가 심장 수술을 처음 받은 게 20년도 더 됐거든요. 한 25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의학 기술도 발달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태어나면서 성인으로 자랄 확률이 한 30% 정도일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수술 받고 살다가 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거든요. 19살 때 이제 제가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환우회를 주최를 해주셨어요. 이제 저와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와 환자의 부모님 이렇게 모임 주최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 병의 1세대가 제 삼촌뻘이고 제가 이제 한 2세대쯤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셨는데 그때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저를 보고 우리 애도 19이 될 수 있어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무슨 뭐 어디 막 진짜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가지고 막 무슨 막 서울대 예비 뭐 입학생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을 만한 학생은 아니었는데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하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생각하니까 내가 막 뭘 안 해도 사람만 있어도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예. 이게 제가 공교롭게도 지병이 있어서 되게 엄청나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의 후배가 아니면 어제 만난 친구가 혹은 정말 오래된 20년 지기 친구가 형제자매가 혹은 SNS에서 본 내가 쓴 한 줄의 그냥 글로 누군가 정말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네 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되게 거창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받아들여져요. 뭔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특별해야 돼, 막 잘 살아야 돼 이런 거를 버리고 이게 나야를 일단 받아들이는 연습을 저는 이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기에 못 나도 아, 나 아니야, 난 아름다워 이게 아니고 그래 나는 이거야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생이라는 진흙탕 같은 거를 구르면서 막 흙도 묻고 꼬질꼬질해져갖고 막 울기도 하고 콧물도 나오고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지기는 해요. 그리고 그 거울을 봤을 때 그 못난 일을 사랑하지는 못해도 미워하지는 않게 되실 거예요. 이 속도가 각자 다 다르더라도 방법도 각자 다 다르더라도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인생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네, K라디오, 워싱턴 라디오에서 기자로 섬기고 있는 김승교 기자입니다. 강연아 아나운서님께서 한국에 2주 동안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제가 강연아 아나운서님을 대신해서 자리에 잡았는데요. 앞으로 향후 2주 동안 조금 특별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총 1부, 2부, 이렇게 1부는 가곡으로 삶을 잇다 라는 코너로 준비를 했고요. 2부 초대석 같은 경우에는 Weaving Korea, All Together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관련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 친구들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친구들을 초대석으로 함께 하면서 또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코너를 마련한 이유는 조금 더 우리의 보통의 이야기들을 일상의 언어들로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문득 생각나는 장소가 있고 또 어느 순간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 그리고 사람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하나의 언어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가곡으로 삶을 잇다. 왜 하필이면 많은 음악 중에서도 가곡을 선택했냐는 그런 물음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강 아나운서님 코너에서 많은 한국 가곡들을 공유했었는데요. 한국 가곡이란 1920년대 일제강점기 속에 피어난 희망이었습니다. 시가 아름다운 음악이 된 한국 가곡. 얼마 전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해방되고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는 빛을 되찾았다는 의미의 광복절이 있었죠. 그렇게 일제강점기 속에 많은 시인들, 그 시인들을 다시 조명하는 노래가 된 한국 가곡들 속에는 우리의 삶과 기억을 다시 들여다보고 또 그 기억 속에 담긴 고향과 가족, 그리고 많은 그리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을 통해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을 자신의 뿌리로 기억하는 사람들, 혹은 한국을 공부하고 있는 미국인 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살아온 곳도 세대도 언어도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기억하고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나의 소속을 생각해 본다는 것. 그래서 가곡을 통해 일부에서는 가곡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한 2부에서는 Weaving Korea, 한국을 둘러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1세대, 1.5세대, 그리고 2세대까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을 한국의 이야기를 통해 연결하는 이야기, Korea Together, Bridging Lives Across Borders. 2주 동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코너인 가곡으로 삶을 잇다 중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가곡, 화양연화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저의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대학원을 얼마 전에 마쳤고 어떻게 보면 유학생으로 2년 반 전에 처음으로 미국 땅에 왔습니다. 매 순간이 새롭고 또 새로운 곳에서 저의 뿌리를 내리려는 이 많은 시도 끝에 어려움들도 겪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가장 아름다웠고 도전했기에 그렇게 또 찬란했다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1세대 부모님 세대들부터 다양한 학생들까지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또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만개할 순간들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젊은 시절의 한때일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아름다운 찬란한 순간들을 매 순간 맞이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 처음 정착했던 시간들 혹은 가족을 위해 정신없이 살아왔던 어느 시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재밌는 것은 그 순간을 살아갈 때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때 내가 참 빛나고 있었구나. 그렇게 뒤늦은 깨달음으로 후회를 또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가장 아름다운 순간과 그 순간이 지나간 뒤의 마음을, 여운을, 그 잔향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곡, 화양연화입니다. 먼저 화양연화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양연화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또는 가장 빛나는 시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꽃처럼 아름다운 한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화양연화는 김사인 시인님의 시에 작곡가 박건욱이 곡을 붙인 창작 한국가곡입니다. 그리고 제16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에서 작곡 부문 1위를 차지한 청년 작곡가님 박건욱 작곡가가 이 화양연화를 작곡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시를 쓴 김사인 시인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사인 시인은 오랫동안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그 안에 있는 외로움, 고단함, 따뜻함과 같은 감정을 섬세하게 바라본 시인입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과 삶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양연화라는 제목도 단순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는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오래 머물렀던 대목이 있습니다. 시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아무도 우리를 맞당겨주지 않지 어느 날부터 누구도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지.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꼭 나이가 들어야만 경험하는 외로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린 사람에게도 젊은 학생들에게도 또 부모님과 노년의 사람에게도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살아가느라 정작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의 외로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먼저 미국에 정착했던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말도 익숙하지 않고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화도 익숙하지 않던 시절 모든 것을 헌신했던 부모님 세대,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었던 시절 그럼에도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또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나의 터전을 일구어왔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긴 시간 동안 그분들의 삶을 과연 누가 바라봐 주었을까? 가족을 위해 강한 가장이 되어야 했었고 부모가 어느 순간 되었다 보니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야 했던 그런 희생적인 삶.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이 성장하고 가족의 삶이 안정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하나하나 줄어들었을 때,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누구였지? 나는 어떠한 꿈들이 있었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시 구절 중에서 누구도 빛나는 눈으로 더 이상 우리를 바라봐주지 않지 라는 노인의 시점에서 쓴 이 화자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한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나를 빛나는 눈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단 노인의 시점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1세대든 2세대든 그리고 유학생활을 하는 한국 유학생들이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외로움과 고독함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화양연화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 바리톤 김건이 부른 화양연화를 지금부터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의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양연화 바리톤 김건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전에 바리톤 김건의 목소리로 화양연화라는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했던 순간, 누군가를 위해 가장 열심히 살아갔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삶을 위해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었던 순간, 그 자체를 나의 화양연화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또한 여러분의 화양연화가 언제였는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양연화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지나간 시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때의 나를 내가 한번 바라봐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잘 견뎠구나. 그리고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나이가 들어도 참 빛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누군가가 떠오르셨을 수도 있고 어떤 장소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나 자신이 떠오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있는 감정도 함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리움이죠. 좋았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리워하게 되고 소중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나간 날들 그리고 오늘의 일상,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지금의 노년 시절까지 모든 일상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늘 아름다운 행복한 일상을 보내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두 번째 곡을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곡은 김소월 시인, 정말 유명한 시인이시죠. 일제강점기 때 김소월 시인께서 작곡하신 시, 못 잊어. 못 잊어가 현대 한국가곡 조혜영 작곡가님의 작곡을 통해 한국가곡이 된 못 잊어를 두 번째 곡으로 추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함께 페퍼톤스, 여러분들 페퍼톤스의 Thank you,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 페퍼톤스의 Thank you 청해 듣겠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페퍼톤스의 Thank you, 감사하다는 의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가곡 화양연화,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고자 또 그 소중함을 깨달아 감사함을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어 Thank you, 페퍼톤스의 Thank you를 선정해보았는데요. 두 번째 한국 가곡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두 번째 한국 가곡은 김소월 시인의 못 잊어를 바탕으로 조혜영 작곡가님께서 한국 가곡으로 탄생시키신 못 잊어입니다. 못 잊어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카카오톡, K-Radio

요 AM1310을 통해 사연과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가곡과 함께 나눠주시면 스크리닝을 통해서 함께 사연을 읽어드리고 또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고 연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반가운 소식들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소월의 못 잊어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소월은 한국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한국 가곡의 특징이 일제강점기 속에 피어난 꽃처럼 희망으로 다가왔던 음악 장르인 만큼 현대 한국 가곡 작곡가분들께서는 다양하게 일제강점기 때 시인들의 시를 한국 가곡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 대표적인 주자가 김소월 시인과 윤동주 시인이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시인분들이시죠. 그래서 많은 한국 가곡 작곡가님들께서 김소월 시인과 윤동주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곡으로 오늘날에도 현대 가곡으로 작곡하십니다. 김소월 시인은 그러한 한국 문학을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특히 우리에게는 진달래꽃, 초혼, 못 잊어와 같은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소월의 시에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떠나간 여인을 향한, 떠나간 사람을 향한 마음이 아주 담담하면서도 깊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음악들 중에서 한국 가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여운 있는 그리움, 누군가를 애틋하게 갈망하는 그런 그리움의 연애 정서가 깃들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한국 근대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이합 집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한인 디아스포라의 그런 이주의 이합 집산의 그런 역사를 담고 소속과 또 타국에서 살아가면서 본인의 뿌리와 한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했던, 그러면서 동시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시 추억하고 기억했어야 했던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님의 특징은 아주 어렵고 복잡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말로 어쩌면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시는 아주 오래전에 쓰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도 한국 가곡으로 다시 만나 여전히 낯설지 않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도 못 잊어는 제목 자체가 이미 하나의 마음을 말해줍니다. 못 잊어,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는 것, 시간이 흘러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그래서 저는 이 못 잊음을 꼭 누군가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나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 분들에게는 고향의 한 장면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살아계셨던 시절일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함께 뛰놀았던 그 장면을 추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나의 젊은 날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국 가곡 화양연화의 다음은 김소월 시인의 못 잊어, 조혜영 곡 못 잊어를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웠던 순간은 지나가지만 그 순간이 우리에게 남긴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장면을 기억하고 또 추억하면서 소프라노 이혜원 선생님의 목소리로 소프라노 이혜원 선생님의 못 잊어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조금 전 소프라노 이혜원 선생님의 목소리로 김소월 씨의 못 잊어 한국 가곡을 들어봤습니다. 못 잊어, 단 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 글자 안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도 있고, 누군가와 헤어졌던 기억도 있고,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장소도 생각이 나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거 속에서 계속 본인의 마음을 떠올리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나 장소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장소에 머물렀던 그때의 나 자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은 못 잊어는 이런 질문을 저희에게 던집니다. 우리는 왜 어떤 것은 잊고 어떤 것은 잊지 못할까?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잊습니다.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도 잊고 몇 년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어버리지만 한때 그렇게 중요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주 사소했던 어떤 장면, 그 인생의 한 순간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코어 메모리라고 하죠. 그럼 코어 메모리가 어느 순간 되어 본인에게 깊게 박힌 그런 기억의 파편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 그리고 친구와 아무 이유 없이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어느 계절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그저 하루였고 평범했고 평범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시간이 지나면 귀한 기억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특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미국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처음 미국에 오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공항에 처음 내렸던 순간, 처음 영어로 무언가를 물어봤던 순간, 또 처음 미국에서 일을 시작했던 순간들. 개인적으로 저는 2024년 1월 달에 유학생으로 처음 미국 땅을 밟았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아직 저는 생생한 것 같습니다. 차편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선배님들께서 교회를 통해 공항 라이드를 해주셨는데요. 그 공항 라이드가 정말 너무나도 귀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공항 라이드를 통해서 처음으로 페어팩스에 왔고 또 H마트와 월마트에 들러 많은 식재료와 또 용품, 가구 용품들을 샀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코어 메모리가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첫 마음과 첫 순간이 아직도 강렬하게 내리잡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 집을 구하고 자동차를 사고 DMV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게는 처음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던 순간들. 아마 그때는 그립다, 그리워질 것이다. 이 순간이 그리워질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일해야 했고 돈을 당장 벌고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 그 고뇌의 시간들은 부모님들에게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우선 고향이 그리워도 일단 하루를 살아야 했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전화 한 통하고 다시 일하러 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새 10년, 2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우연한 순간에 기억 하나가 돌아오게 되죠.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혹은 마트에서 익숙한 한국 음식 냄새가 납니다. 또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국어로 나의 고향의 사투리를 이야기할 때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이 갑자기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시간이라는 것이 잠시 잡혀 있었다가 다시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깨닫죠. 아, 내가 아직도 이것을 기억하고 소중하게 추억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한국 가곡이 가진 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가 있고 그 시에 음악이 담겨 있고 그 음악을 듣는 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를 들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장면을 떠올리죠. 어떤 분에게 못 잊어는 젊은 시절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에게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미 사라진 고향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청춘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게 못 잊어라는 말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살아온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고향의 모습도 많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던 집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동네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고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도 어느 순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기억하던 부모님의 모습도 더 이상 그곳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은 과연 어느 지점에 있는 걸까요? 저는 어쩌면 고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주소가 아닌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바라보던 하늘, 학교에 가던 길, 그 못 잊는 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하는 마음속에 고향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나라,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의 한 장면을 그곳에 남겨두고 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한번 건네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기억들을 못 잊는 것일까? 어릴 때 한국에서 보낸 여름방학들,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또 부모님이 집에서만 사용하시던 어떤 추억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에게도 한국은 때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부모님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 세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2세대 친구들에게는 조금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미국이지만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그런 한국에 대한 기억들을 함께 경험하고 또한 한국을 방문하면서 또 그렇게 기억들을 함께 이어가는 그런 순간들이 그런 이야기의 공간들이 꽃피울 수 있는 또 다른 창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가곡이 세대를 연결하는 아주 좋은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세대가 듣던 노래를 자녀 세대가 듣고 또 부모님 세대가 겪어보지 못했던 또 그 과거의 시대들 속에서 태어난 곡들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노래 한 곡이 서로의 이야기를 잇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잇고 또 세대와 또 문화를 잇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부모님과 함께 계시다면 자녀분들과 함께 이 못 잊어 이 한국 가곡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1세대로서 미국에 와서 희생했던 그 처음에 미국에 오셨던 기억들을 또 못 잊는 한국에 두고 온 그런 기억들과 추억들을 자녀분들에게 함께 나눠보시고 또 자녀분들은 유학생들 그리고 또 2세 친구들도 한국에 대한 기억들과 이러한 본인들의 고향에 대한 이미지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그런 못 잊는 순간들이 무엇일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눠보면 조금 더 다채로운 이야기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시절에 내가 무언가를 살아가며 또 사랑하며 잊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을 오늘 하루도 품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한인 이민자의 삶은 어쩌면 그 그리움과 못 잊어의 마음속의 지도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곳에서만 완전히 머물러 있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살고 또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한국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미국에서 자라는데 부모님은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집 안에서는 한국어가 들리고 집 밖에서는 영어가 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우리의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 삶은 때로 조금 외롭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못 있는 기억들 속에서.
1: 전화번호는요, 800-713-9336번입니다. 800-713-9336번. 24시간 365일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쵸? 네. 당연히 이제 비밀보장 전화상담 안심하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걸로 내가 전화해도 될까? 이분들 바쁘신데.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좀 네.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2: 네네. 네. 네. 우리, 상담.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볼 곡은 또 못 잊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 오늘까지는 조금 한국 가곡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조금 더 특별한 게스트들을 많이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게스트들을 모집할 때는 한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미국인 친구들 중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한국의 문화를 공부하는 그런 청년 친구들로 한국 가곡과 또 다양한 한국 문화들의 이야기들을 나눠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먼저 한 곡을 듣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곡은 가곡은 아닙니다. 최근에 트롯 가수로 유명했던 손태진의 곡 사랑아리를 들어볼 건데요. 이 곡은 작사가 김이나가 노랫말을 쓰고 또 배우 남훈이 선생님께서도 듀엣으로 참여해 큰 화제가 된 노래였습니다. 사랑아리라는 그 제목 그 자체처럼 세상의 작고 사소한 것들과 또 외로운 이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사 중에서 이름 없는 풀꽃, 고단한 땀방울, 또 외로운 이들의 긴 밤과 가로등불처럼 사소하고 소외된 모든 존재를 눈 감는 순간까지 기억하고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곡의 한국 가곡 화양연화와 모니저. 1세대 부모님 세대부터 청년 세대까지 다 같이 어쩌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더 많은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자 그런 일상의 언어들로서 오늘 하루들을 채워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곡을 들으면 마치 손태진의 목소리는 또 청년 세대를 또 대변하는 것 같고 또 배우 남훈이 선생님께서의 목소리는 또 우리 부모님의 1세대 부모님 세대를 또 대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곡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1: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0: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2: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0: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2: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3: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4: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5: K-Radio Washington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초론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
6: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이제 막바지 여름휴가도 거의 다 다녀오셨겠죠? 여행을 떠났다 돌아보면 새삼 돌아올 내 집이 있다는 게 참 고맙게 느껴지곤 하죠. 집에 딱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누우면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는 게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떠날 때의 설렘, 새로운 곳을 보고 맛있는 걸 먹고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그 모든 즐거움은 돌아올 내 집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든 우리가 뭘 보든 바로 여기가 우리가 있길 원하는 곳이야. 영화 히어에서 리처드가 아이에게 읽어주는 책의 한 구절인데요. 한숨 쉬어가는 휴일입니다. 멀리 떠나 있지 않아도 오늘은 한번 일상에 깃든 소소한 재미를 잘 찾아서 누려보시죠. 내 집처럼 편안한 방송, 최강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웨딩데이트 중에서 마이클 부블레의 홈입니다.

0: 우미노 시즈쿠 후콜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1: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0: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콜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1: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0: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1: 우미노 시즈쿠 후콜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2: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3: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4: You see, paid family leave?
5: That prevents child abuse.
3: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4: Prevents child abuse, too.
6: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5: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2: we prevent child abuse
4: from ever happening.
6: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7: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8: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액면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10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네가 좋아.
10: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안녕하세요. 최강희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두곡들으셨습니다늑대와춤을존베리의더버팔로헌트이장면혹시기억나시나요덤바중이와수족인디언들이버팔로사냥에막나서잖아요거대한버팔로들과맞서는장면은정말장관이었죠덤바가수족의일원으로받아들여지는아주아주중요한장면이기도했고요근데이게 CG 가 아니라실제로3,500마리의버팔로를몰아가면서8일동안촬영을했다고해요와와이게가능한가여기에몸사리지않는케빈코스트너의연기또존베리의멋진음악이어우러진최고의명장면이었습니다또앞서들은클리프행어테마도역시나뭐명장면명곡이죠최근재개봉도했어요까마득한절벽장면은정말보기만해도아찔합니다여러분사연좀만나볼게요어당당하게님지난주말에워터파크다녀오셨대요초등4학년딸계약앞두고늙은부부가생고생했습니다50대중반에애하고워터파크에서노는건의아쉽지않아요사흘은몸살난것처럼힘들더라고요오늘은느긋하게강디목소리들어봅니다해피데이하셨습니다네와그래도행복하셨을거예요늦둥이이신거죠네힘든만큼더행복하셨을것같기도한데요보람도있고아이고몸축나지않게잘챙겨가면서행복하셔요사연감사합니다김연숙님선풍기틀어놓고아이옷다리고있어요평일에는일하면서띄엄띄엄들었는데오늘은집중해서들을수있어서너무행복하네요두시간은다려야끝이날것같아요강디폭은음성들으며좀더힘내볼게요와사랑이다사랑곧구겨질아이옷을이여름에선풍기틀어놓고아뭔가이렇게따뜻하면서도깨끗한이마음이느껴지는것같아서참좋네요저희엄마도저희가딸둘아들하나언니랑저랑은나이차이가많이나는또제가엄청늦둥인데요엄마가첫애낳았을때언니를낳았을때는정말기저귀까지다다리셨대요각도다다잡고네그잘키우고싶은그마음과다짐들그사랑결심그런게다느껴지더라고요아우리엄마가얼마나잘하고싶으셨을까라는마음들문득그모습이겹쳐서느껴지네요사연감사합니다노래듣겠습니다로즈앤그레고리중에서바브라스트라이젠드브라이언아담스가함께한 I finally found someone 그리고추억의첫사랑중에서 And when she danced

최강희의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 들으셨어요. She's All That 중에서 Sixpence Under Richer의 Kiss Me, 앞서 들은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 들려드렸습니다. 하우스 오브 구찌, 화려한 명문 패션 가문 이면에 배신과 탐욕의 절정을 그렸죠. 특히 탐욕으로 망가져가는 레지아 역의 레이디 가가 연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부러 막 체중을 늘리고 이탈리아 억양이 섞인 영어를 구사하려고 6개월 동안 특훈을 받았다고 하죠. 이어서 킬러의 보디가드 2 중에서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더 사인, 그리고 청춘 스케치 중에서 빅 마운틴, 베이비 알러비어 웨이 들려드리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데몰리션 중에서 프리 미스터 빅 들으셨습니다. 데몰리션 그 대사 생각나네요. 그 주인공이 제이크 질레랄이 아내를 잃고 네, 갑자기 뭔가 모든 뭐 냉장고도 다 뜯어내고 뭐 TV 모든 전자기기 고장난 것을 다 뜯어서 막 원인을 살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자신을 회복해 가는 내용이었는데 엄청 재밌게 봤어요. 처음엔 무슨 내용인가 그냥 힙하다 생각했는데 볼수록 되게 아 느껴지는 게 많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꼭 강력 추천합니다. 데몰리션. 그리고 오늘 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년 동안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해 주셨던 최지영 작가님이 방송을 떠나시게 됐어요. 네, 많은 분들 아쉬우실 텐데 또 작가님의 새로운 날 그리고 또 저희 최강희의 영화음악의 새로운 날들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트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6: 라면 먹을래요?
7: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8: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9: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산체스의 아이들 중에서 콘스엘로의 러브테마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에서 만나요.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 우려와 함께 보수 진영에서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이 이란에 대한 경제 디데이를 예고하며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시 연준 의장이 이번 주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대응과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워시 의장의 발언이 금융시장 향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을 협박하고 자해 등을 강요한 미국 남성이 징역 7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청소년 30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75개국 이민비자 처리 중단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법원은 국적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한 건 연방이민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체중이 약 3년 새 10kg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만 기준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건강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미국 부채 위기가 3년 안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금과 비트코인 등을 포함한 분산 투자를 조언했습니다.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서 산불이 번지며 주민 4만 2천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으로 불길이 확산하면서 현재까지 6명이 다쳤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서 호수 수영 후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8세 소녀가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따뜻한 민물에서 물놀이를 할 때 오염된 물이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작업복과 헤드램프를 착용한 3명이 맨홀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이들이 맨홀에 들어간 경위와 목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사람들이 맨홀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또다시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인지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에 21일 게시된 영상에는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헤드램프를 착용한 사람 3명이 맨홀 뚜껑을 열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맨해튼 32번가와 7번 에비뉴 교차로 인근으로 펜역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영상을 게시한 사람은 해당 장면이 지난 18일 오전 4시가 지난 시각에 발생했다고 NBC 방송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사건 현장 주변 하수도를 점검한 결과 기반시설에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하수도에 들어가는 건 불법이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하수도 내부에는 유독성 또는 치명적인 가스, 불안정한 지면,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 좁고 밀폐된 공간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배관이나 배수구, 맨홀 등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뉴욕 곳곳에서 사람들이 맨홀을 통해 하수도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된 이후 다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작업복과 헤드램프로 보이는 장비를 착용한 사람들이 등장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당시 사례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브루클린에서는 오전 2시께 한 남성이 맨홀 뚜껑을 들어올린 뒤 7명이 하수도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들은 맥도날드 에비뉴와 베드퍼드 에비뉴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헤이워드 스트릿과 베드퍼드 에비뉴 인근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도 7명이 맨홀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최소 3명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 집행기관 관계자는 이들이 하수도 안에서 귀중품을 찾는 이른바 보물찾기나 물품 수집을 했을 가능성을 주요 가설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도 시민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하수도 시설의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 인물들의 정확한 신원과 맨홀에 들어간 이유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자해와 나체 사진 전송을 강요해온 극단주의 추종자에게 징역 77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청소년 가운데는 12살 아동도 있었고 두 명은 결국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자해를 강요해온 극단주의 추종자가 징역 7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테네시주 연방법원은 온라인에서 극단주의 활동을 해온 카일 윌리엄 스피츠에게 징역 7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스피츠는 함네이션과 764로 알려진 단체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이 단체들은 미 법무부가 사회 붕괴를 위해 혼란을 조장하는 운동 동인 허무주의적 폭력 극단주의로 규정한 온라인 네트워크들입니다. 당국은 이 단체들이 살인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자해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피츠도 청소년 30명을 협박해서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하거나 동물 학대, 자해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단체들의 피해자 중 한 명은 12살에 불과했으며 두 명은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연방수사국 FBI가 함네이션 회원들이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수사하면서 드러냈습니다. 수사 결과 스피츠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유인해 나체 사진 등을 보내도록 하고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피츠는 재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소지, 열람 혐의, 동물 학대 영상 유포 및 방조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스피츠가 어릴 때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아이젠버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스피츠에게 선고된 형량이 허무주의적 폭력 극단주의자에게 내려진 최장 기간의 형이라며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중국의 한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23일 지모신문과 펑파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당국은 현지 배추 수매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이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수매업자가 배추를 운송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적재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불법 행위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공안은 관련자와 차량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된 배추가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내 구체적인 유통 범위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무색의 화학물질로 수용액은 흔히 포르말린으로 불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식품안전법과 농산물품질안전법 등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를 식품가공보조제로 생산, 판매,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인터넷 블로거가 캉바오현의 배추 수매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여러 대의 배추 운송 차량을 확인한 결과 배추를 차량에 싣기 전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묻혀 신선도를 유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배추를 한 포기씩 들어 뿌리 부분을 포름알데히드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대야에 담갔다가 꺼낸 뒤 화물차에 적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배추를 2, 3일 더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화물차 옆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이라고 표기된 용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경호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경호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노란 자두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기회를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23일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문서 공개 등을 통해 미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 투표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자들과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질문을 받고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백악관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선거가 외국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자신이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도둑 맞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연설 후인 지난달 29일 영상 팟캐스트 워룸을 진행하는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안보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대사가 닥쳐오니 준비하라, 온다,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둬라, 온다고 말했습니다. 배너는 트럼프 1기 집권 초기인 2017년 1월에서 8월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지낸 인물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1일 공개된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 웨인 엘린 루트로부터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만 말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트럼프 선거관리 행정명령을 저지한 소송을 담당했던 엘리아스 로그룹의 파트너 변호사 아리아 브렌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관리권을 연방정부로 이전하기 위해 모종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Z세대가 주도하는 유권자 옹호단체 내일의 유권자들의 산티아고 마이어 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감각을 잃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가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사태에 오랫동안 대비하고 고민해왔다며 결국 우리의 초점은 그가 무슨 일을 벌이든 성공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유권자가 투표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디언은 선거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백악관이 가정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공보 담당자 로건 비스는 극단적 진보 성향 민주당원들은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음으로써 미국인들이 선거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국민은 미국인, 그리고 미국인만이 우리의 선거를 결정하도록 보장하는 이 상식적인 법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트럼프 대통령 말이 전적으로 옳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부조 수혜 가능성을 이유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처리를 중단한 정책이 법원에서 무효화됐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은 국무장관이 국적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을 일괄 제한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75개국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민비자 처리 중단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닛 바르가스 판사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공적 부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처리를 중단한 정책을 법에서 어긋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르가스 판사는 해당 정책이 연방이민법에 어긋나며 루비오 국무장관 장관이 법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서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국무장관이 아니라 영사관 담당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는 이민법을 통해서 영사관 직원들이 법에 정해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개별 신청자의 비자 발급 자격을 판단토록 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신청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심사하기보다는 국적을 기준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일괄적으로 막았다는 겁니다. 바르가스 판사는 이 같은 방식이 의회가 정한 비자 심사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하고 시행한 것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러시아,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동,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에 모두 75개국이 대상이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에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한 뒤 정부의 공적 부조에 의존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경제자문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해당 국가 출신 이민자가 포함된 가구의 3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공공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하는 이민 비자에 대해 처리를 중단토록 영사관에 지시했습니다.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공적 부조를 신청할 가능성을 포함해서 재정 상태를 철저하게 심사토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국무부가 각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지침에는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적 부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신청자가 공적 부조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요구토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민 관련 비영리 단체 두 곳과 비자 발급이 거부된 사람들, 가족 등 모두 11명이 제기했습니다. 원고 가운데는 카톨릭 법률 이민 네트워크와 할렘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 아프리칸 커뮤니티스 투게더가 포함됐으며 이들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가족들의 재결합을 막고 국적을 기준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제한해 이민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렘 소재 아프리칸 커뮤니티스 투게더의 다이애나 코나테 부대표는 이번 판결을 법치주의를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지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 이 같은 비자 중단 조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미 국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이 정책이 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강경한 이민 정책에 연방법원이 다시 한번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연방법원은 이민자들의 망명과 취업허가,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에 영향을 미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별도 이민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정책으로 수많은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연방법이 정한 권한과 절차를 넘어섰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의 결과로 향후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미 연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3년 안에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달리오는 지난 21일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자신의 저서인 국가들은 어떻게 파산하는가 빅사이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배경이 있는 역학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부채 상환비용 상승이 결국 투자자들의 수요 부족과 맞물리게 되고 정부는 더 높은 금리를 받아들이거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 등을 통해 부채를 매입하게 되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달리오는 올해 연방정부 수입은 5조 5천억 달러, 지출은 7조 5천억 달러로 2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올해 이자 비용이 약 1조 달러로 예상되고 여기에 만기 도래 원금 약 10조 달러를 합치면 올해 연방정부가 갚아야 할 원리금은 11조 달러, 즉 연방정부 수입의 두 배에 해당한다며 이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채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과 시기를 스스로 묻고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약 7%에서 3%로 줄어든다면 위험은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커다란 외부 충격이 있다면 더 일찍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늦게 발생하거나 잘 관리된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세계는 지금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셰프가 지구 반대편에서 한식으로 미슐랭별을 따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한식 파인다이닝을 운영하는 박파블로 셰프가 최근 미슐랭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중남미 지역 한식당으로는 최초입니다. 박 셰프는 심장이 터질 듯한 감격이었다라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개업 몇 달 만인 지난해 미슐랭 가이드 추천 식당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올해 정식으로 별을 받았습니다. 박 셰프는 1970년대 아르헨티나에 정착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민 2세로 건축가를 꿈꾸다 결국 요리를 택해 한국과 중국, 캐나다, 미국을 돌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2019년부터 준비한 식당은 팬데믹과 경제난을 거치며 개점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14개 코스의 고가 다이닝, 그것도 현지에 낯선 한식이었습니다. 박 셰프는 한계가 있고 낯선 요리였지만 꼭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2월 문을 연 식당은 이번 미슐랭 원스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별을 보유한 5개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됐습니다. 박 셰프에게 별 하나는 그만의 정체성을 구축해온 과정 전체를 인정받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김밥 도시락으로 놀림받던 교민 2세 소년은 이제 그 김밥을 가장 큰 자산 삼아 지구 반대편에 한식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칠레에서 매독 감염자가 9년 새 2.4배로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 감염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칠레 보건부의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칠레의 매독 감염률은 2.4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만 11,155건이며 감염자의 65%는 남성이었습니다. 그중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자가 전체 신고 건수의 13.9%를 차지했습니다. 성매개 감염병이 더 이상 젊은 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감염률은 4년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감염 건수가 2021년식 4.4건에서 지난해 28.8건으로 늘어난 겁니다. 에이즈 예방단체 AHF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의 지부의 오라베 이사는 고령층을 겨냥한 예방교육과 조기검진 전략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독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만큼 전파도 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나이가 들었다고 안전하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공식 인정됐습니다. 이 소식은 약 6개월 전 시청에서 조용히 열린 공식 행사에서 이미 확정됐지만 외부에는 최근에야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정으로 화려한 특혜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클레망은 왕위 계승 서열에는 포함되지 않고 왕실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벨기에가 2013년법 개정으로 필립 국왕과 알베르 2세, 전국왕, 로랑 왕자, 아스트리드 공주 등 극소수에게만 공적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아버지 쪽인 작센 코브르크 대신 원래 쓰던 어머니성 반덴케르크 호베를 그대로 유지하고 왕실 공식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지 매체에 왕족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재성을 포기한다면 어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배신하는 셈이 될 것이라며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벨기에 왕실이 친자 확인 문제로 주목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알베르 2세 전 국왕도 혼외 관계로 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왕실 스캔들로 번졌고 결국 2013년 왕위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이었습니다.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K-Radio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집니다.

뵙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구름이 많지 않아 햇볕이 충분하겠고 한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소 따뜻한 날씨가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과 마찬가지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64도, 섭씨 18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이번 주 초반에는 대체로 안정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루이제나주에서 호수에서 수영을 한 뒤 이른바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8세 소녀가 숨졌습니다. 루이제나주 러스턴에 사는 릴리언 스마트는 생일을 맞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고 가족들이 밝혔습니다. 가족들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릴리언이 우리 품에서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갔다며 뇌 손상이 너무 심해 어린 몸이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루이제나주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주 내에서 한 주민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주민이 루이제나주 클레이본 페리시의 클레이본 호수에서 수영하는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따뜻한 민물에서 주로 발견되는 단세포 아메바로 사람의 코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 뇌로 이동할 경우 원발성 아메바성 수막 뇌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매우 드물지만 치명률이 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37년 이후 미국에서 확인된 감염 사례는 약 180건에 불과했습니다.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주로 여름철 미국 남부의 따뜻한 호수와 강, 연못 등에서 발견됩니다. 최근에는 기온 상승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과거보다 북부와 서부 지역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네글레리아 파울러리가 포함된 물을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된 물이 코로 들어가는 것이 주요 감염 경로이며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관리되고 염소 소독이 이루어지는 수영장에서는 감염 위험이 매우 낮으며 바닷물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루이제나주에서는 2011년 이후 네글레리아 파울러리 감염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은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컨트리클럽 물놀이 시설에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된 어린이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스마트 가족이 비극을 겪는 동안 러스틴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20여 개 업체가 매출 일부를 가족에게 기부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고 가족 측은 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따뜻한 여름철 민물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물이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온이 높은 민물에서의 물놀이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 건국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시속 200마일이 넘는 대형 레이싱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수 아래 내셔널몰 주변 도심을 질주한 이번 프리덤 250 그랑프리 소식을 성용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워싱턴 DC 한복판을 경주용 차들이 시속 200마일 가깝게 질주하는 진풍경이 23일 펼쳐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발 신호인 녹색 깃발을 흔들자 오픈 휠 구조의 경주용 차들은 굉음을 내며 쏜살처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덤 250 그랑프리가 공식 명칭인 이번 대회는 링컨 기념관 앞 리플렉팅 풀에서 출발해 국립미술관과 스미스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 등을 따라 도는 인디카 시리즈 경기입니다. 7개의 코너가 포함된 1.7마일의 서킷은 도심의 내셔널몰 주위를 돌게 돼 있습니다. 이를 147바퀴 돌아 총 주행거리는 250마일이 됩니다.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설계됐습니다. 인디카를 운영하는 펜스케 측은 워싱턴 서킷이 인디카 역사상 가장 긴 스트릿 코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디카는 세계적인 오픈 휠 레이싱 시리즈로 인기와 명성에서 포뮬러 1에 이어 두 번째로 꼽힙니다. 당초 구상했던 연방의회 의사당 서킷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지만 평소 제한 속도가 35마일에 불과한 도심을 레이싱카들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30만 명 가까운 관중이 코스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경주용 차들의 고속 주행으로 맨홀 뚜껑이 빨려 올라가지 않도록 코스 위 200개의 뚜껑을 용접했고 코스 주변 국립미술관은 경주 차량의 진동으로부터 소장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까지 마련했습니다. 인디카 소유주는 유명 카레이서 출신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 로저 펜스케입니다. 이번 대회에 들어간 2천만에서 3천만 달러의 비용도 모두 주최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 시작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차 더 비스트를 타고 서킷을 한 바퀴 도는 명예주행을 했습니다. 몇몇 참가 선수는 건국 250주년을 상징하듯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이나 에이브러햄 링컨 차림으로 나섰습니다. 또한 대회 기념 행사에는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새 전용기 에어포스 1과 미군이 자랑하는 B-2 스텔스 폭격기 등이 워싱턴 상공을 축하 비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 축제와 백악관 잔디밭의 이종 격투기 대회 등 자신의 취향에 맞는 미국식 이벤트를 워싱턴에서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버지니아주 농촌 지역에서 병원 분만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카운티의 3분의 1 이상이 분만시설과 산과 의료진이 없는 이른바 산모 의료 사막으로 분류된 가운데 의료계는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산모와 신생아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버지니아주 남서부 농촌 지역에서 병원 분만 출산 진료가 잇따라 중단되면서 산모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버지니아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버지니아주 전체 카운티의 3분의 1 이상이 분만시설과 산과 의료진이 없는 이른바 산모 의료 사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 매년 약 7천 건의 출산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모들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출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너크 출산 주산기 센터의 공인조산사 데그라 노프싱어는 병원으로 향하던 산모들이 도중에 차를 세우고 도로변이나 교회 주차장에서 출산한 사례를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산모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방 지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어플로 헬스의 라이언 블록 최고 전력 책임자는 약 12만 8천 명의 가입 연령 여성이 산모 의료 시설이 부족한 버지니아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매년 약 7천 건의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원격 의료가 일부 공백을 메울 수는 있지만 출산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며 직접 산모와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산과 전문 인력과 의료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농촌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버지니아 농촌 활력 계획을 통해 약 1억 8,9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금은 농촌 지역의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건 관계자들은 연방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와 인력 교육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병원 분만실 폐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지역 의료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버지니아의 산모 의료 문제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부족을 넘어 거주 지역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는 의료 격차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농촌 지역의 분만과 응급의료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1기 행정부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 지원이 절실하다며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 요격미사일의 우회 배치론을 주장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23일 CNN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요격미사일이 지원되지 못하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겁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냉전 종식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키이우에 머물던 중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 전쟁을 치르느라 패트리엇 미사일을 많이 소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공 무기가 부족해진 탓에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진 않는다며 트럼프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에게 분명히 밝힌 것 중 하나는 겨울이 다가오면 머지않아 푸틴이 학교나 병원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12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은 쇼핑몰 공격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혹독한 겨울 추위를 강요하려 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재고의 5%만 제공하면 그것만으로 겨울을 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하지만 나는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국 간 몇 차례 교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한국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한 것을 뜻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며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이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혹은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요격 미사일을 제공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별 인공지능 규제에 반대해온 오픈 AI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AI 안전 규제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며 AI 모델의 통제 이탈과 기밀 정보 유출을 훈련 단계부터 감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주별 인공지능 규제에 반대하는 쪽에 서 있던 ChatGPT 개발사 OpenAI가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법안을 도리어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OpenAI 대외 협력팀은 23일 SNS, 링크드인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서 캘리포니아가 최첨단 AI 안전을 선도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의회, 주지사와 협력해서 AI 규제법 SB53법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53법은 지난해 10월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AI 모델이 사이버 공격이나 생물 무기 제작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OpenAI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최첨단 AI 안전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주요주에서 형성되는 공동 프레임워크 발전을 도운 SB53법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안전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 개정 방향으로는 훈련 평가 중인 AI 모델이 보안 통제를 우회해 제3자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화를 지시했습니다. 또 모델 개발 전에 주기에 걸쳐 사이버 보안 보호 조치를 강화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OpenAI는 이와 같은 규제 강화의 목적을 개발자들이 문제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업계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을 공유하는 틀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픈AI는 주정부는 AI 안전을 위한 국가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차원의 AI 규제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SB53법을 반대하고 주별 AI 규제에도 회의적이었던 오픈AI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최고 대외 협력 책임자는 이 법안 제정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개빈 뉴섬 주지사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캘리포니아에서 스타트업을 몰아낼 수 있는 어떠한 AI 규제 법안도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그 브록먼 사장은 주별 AI 규제 난립을 막고 연방 차원으로 규제를 일원화하자는 슈퍼팩, 리딩 더 퓨처의 거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오픈 AI가 이와 같은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최근 자사 AI 모델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멋대로 외부 기관을 해킹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AI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OpenAI는 지난 6월에도 주별 AI 규제를 단순히 도외시하기보다는 이를 통합해 연방 차원의 표준안을 만들자는 이른바 역연방주의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연방 규제법 논의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핵심적인 AI 안전 표준을 먼저 도입하면 연방법 제정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가 지난 2024년 대선 전보다 급격히 불어났으며 의료 전문가들은 건강 위험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워싱턴포스트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8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조지아주 구치소에 체포돼 수감될 당시 입소 기록에 키 6피트 3인치에 몸무게 215파운드였습니다. 지난 5월 백악관이 공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238파운드로 발표됐습니다. 약 33개월 만에 몸무게가 10.5kg 정도 불어난 것입니다. 그의 체중은 백악관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건강검진 결과 보고서 때 224파운드보다 6kg 이상 늘어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두고 그의 키가 6피트 3인치인 점을 고려하면 2019년과 2020년처럼 비만으로 분류되기까지 약 1.6파운드 모자란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인 션 바바벨라는 5월 보고서에서 지속적 체중 감량 및 식단 관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심장과 폐, 신경계 등 신체 기능 전반에서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로서 모든 직무를 수행하기에 완전히 적합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치의였던 로니 잭슨 역시 지난 2022년 회고록에서 나는 트럼프에게 식단을 좀 더 신경 쓰라고 했고 운동을 하고 체중을 줄이면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외에는 그의 나이에 비해 탁월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체중 문제를 언급해왔습니다. 그는 지난달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연설에서 나는 누구에게도 뚱뚱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도 내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농담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중이 위험 요인이라면서 많은 미국인이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미 성인 중 40% 이상이 비만이며 30% 이상이 과체중입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건강 캠페인인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하고 수명 연장을 위해 미국인의 체중 감량을 돕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식품의약국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캐슬러는 미국인의 과도한 체지방이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면서 복부지방, 즉 내장지방 과다는 간과 췌장, 심장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지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연방준비제도의 새 의장 케빈 워시가 이번 주에 열리는 잭슨홀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대응 의지를 어떻게 밝힐지 주목됩니다. 미 국채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워시 의장의 발언을 통해 향후 금리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 의장은 오는 22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연준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잭슨홀 회의는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이는 행사로 연준 의장이 통화정책 방향을 시장에 전달하는 주요 무대로 꼽힙니다. 워시 의장은 그동안 금융시장의 금리 경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른바 시장 떠먹여주기식 소통에는 거리를 둬왔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도 9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과 관련한 직접적인 신호를 내놓기보다는 생산성이나 연구구조 등 보다 큰 경제 현안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겹치면서 미 국채시장의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 국채시장 규모가 약 30조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장기 국채금리는 한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미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선 점도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투자자들은 워시 의장이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증권사 AJ벨의 댄 코츠워스 시장 담당 책임자는 투자자들이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 시장을 안심시켜줄 안전망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 루스 파운드당 49센트, 늘 푸른 농장 얼룩이 옥수수 10개 6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거푸드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케이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팩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0: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요 다이얼 셋 온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5번째 페이지. 코까지 내려쓴 안경이 유독 잘 어울리는 분이죠. 경상국립대학교 약학과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상국립대
2: 백승만입니다. 네.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안인기 아니라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또 뵙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백승만 교수님과 함께 전쟁과 약이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전쟁과 약, 이 둘은 인류사에서 어떻게 맞물리는 건가요?
3: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항상 아프고 항상 싸웠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네. 싸우니까. 집단이 되면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아프잖아요.
2: 그렇죠.
3: 항상 질병은 있으니까. 그 싸움의 대상이 이제 병균이랑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화성 질병도 있는 것이고, 항상 네. 싸우면서 항상 아팠단 말이에요. 그 이 둘이 당연히 연결이 된단 말이죠. 아프다가 못 싸우는 일도 있고, 혹은 그렇죠. 상대방을 아프게 해서 못 싸울 수도 있고,
2: 그렇죠.
3: 혹은 약을 만들어서 내가 좀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전쟁과 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항상 붙어 다니게 됩니다.
2: 네.
3: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약과 관련된 게 더 많아요. 독일이 프랑스 군대를 사실 거의 한 달 만에 파리까지 함락을 하거든요. 아하.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사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2: 예, 그렇죠.
3: 전쟁 준비를 더 못했을 거란 말이야, 사실. 그 훈련하기도 힘들었었고.
2: 네.
3: 그런데 정격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 네.
3: 그러면서 예상 밖으로 어떤 방어벽을 짜기도 전에 그 전선을 돌파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양쪽에서 공격하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2: 네네.
3: 그 배경에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각성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2: 우리 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건 각성제 때문이에요.
3: 그 현장에 있던 부대 지휘관들이 각성제를 나눠줘요. 그 당시에 쓰던 이제 각성제가 메스암페타민, 우리나라 치면 이제 보통 히로뽕이라 그러죠.
2: 아,
3: 필로폰의
2: 예.
3: 그 성분이 당시 독일에서도 독자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2: 네.
3: 독일에서는 필로폰이라고 하진 않고 펄비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페르비틴, 펄비틴이라고 합니다.
2: 아.
3: 그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2: 예, 예.
3: 1937년, 8년 그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전쟁 군인들한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2: 아.
3: 힘이 나요. 이길 것 같아. 왠지 총알이 피해 갈 것 같아.
2: 환각이죠.
3: 네, 환각이죠.
2: 예.
3: 그 많이 보면 환각 나거든요.
2: 예.
3: 그다음 각성 효과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잠도 안 자고 하던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탱크 운전병들은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2: 아.
3: 예, 그 당시 기록들 보면은 정말 그냥 달리기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로 진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프랑스 부대병들은 뭐야 벌써 왔어?
2: 말도 안 되는 타이밍인데. 네.
3: 쟤들 누구야 연락받은 적 없는데 그런 반응이 나온 거죠.
2: 그렇죠.
3: 참으로 밖에도 전에 이미 다 와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3: 다 돌파를 네. 있는 것이죠. 그게 독일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에서는 사실 필로폰을 만드는 원조 나라거든요.
2: 아 일본이요?
3: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네네. 성분명이 그런데 1893년에 일본의 화학자를 만들어요.
2: 아 그렇구나.
3: 그때는 사실 만들기만 했어요. 만들기만 하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 눈동자가 좀 커지는 것 같고 그런 미각적인 요소 그런 요소로만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1930년쯤 되니까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먹으니까 힘이 난단 말이에요. 독일과 동시다발적으로 이 물질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물질이 이제 필로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1940년대에 붙어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죠. 정말 많이 팔았어요.
2: 예.
3: 거기서 거의 바카스 느낌으로 피로회복제 개념으로 썼단 말이에요.
2: 예, 일상에서 막 썼구나.
3: 막 썼어요.
2: 예.
3: 권장했어요. 광고도 많고 그 당시 전문의약품 그런 제도도 없었고요.
2: 예.
3: 군인들한테도 많이 지급됐고 군수 공장에도 지급이 되고 사람들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길 것 같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고 약간 긍정적인 희망을 좀 주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네. 근데 만들어져서 몇 년 동안 그 약발의 효과를 제대로 받은 것이죠. 가미가제 자살 부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출격 비행하기 전에 일본 천황이 한 잔씩 딱 이제 차를 따라 주거든요. 네. 그 안에 이제 필로폰이 좀 들어 있어요.
4: 아, 그런 거예요. 네.
3: 그거 먹으면 이제 좀 힘도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천황의 위상은 정말 끝내주잖아요. 아, 예. 그 누구도 그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신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신이었잖아요, 예. 일본에서는. 예. 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딱 주는데 먹고 나면 힘이 좀 나요. 진짜 할 거.
4: 한번 바칠 수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3: 정말 거죠. 나는 이 몸을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천황을 위해서 이 몸을 바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고향감이 좀 드는 네, 그런 네. 물질이죠. 예, 그 정도로 이제 각성제가 전장에서 꽤 많은 영향을 줬던 것이죠. 전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4: 네.
3: 근데 그게 또, 그 추측국, 독일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연합군도 마찬가지예요.
4: 그런가요?
3: 연합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스암페타민의 원조가 되는 물질은 암페타민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4: 네.
3: 암페타민의 이제 변형이 메스암페타민이거든요. 좀 구조를 더 효과를 강하게 한 것이죠.
4: 네.
3: 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약도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많이 판매가 돼요. 1930년대 중반부터 판매가 되거든요.
4: 네.
3: 처음에 천신기약으로 개발했다가 나중에 쓰다 보니까 살도 빠지네. 그다음에 약간 좀 힘도 나네.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좋으니까 나중에 중독성이 있는 건 있어서 지금 다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4: 아, 예.
3: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권장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파일럿들이 그걸 많이 썼는데 뭐냐면은 파일럿은 정말 언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4: 그렇죠.
3: 장기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언제 전투를 할지 모르고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은 정말 추락이에요.
4: 항상 날이 서 있어야죠.
3: 항상 서 있어야 돼.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4: 예.
3: 그리고 추락을 하게 되면은 적지에서 만약 추락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포로가 되거나 바로 한자리에 죽는단 말이에요.
4: 그렇죠.
3: 정말 긴장감을 극도로 유지해야 되는 예. 그 상태다 보니까 출격 전에는 거의 항상 암페타민을 복용을 하는 거예요.
4: 연합국도 마찬가지.
3: 연합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암페타민 이게 전쟁을 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면은 각성제의 전쟁이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그런데 또 그렇게 각성제를 먹고 비행을 하잖아요.
4: 예.
3: 비행하고 와서 또 뭘 먹느냐면 또 진정제를 먹어요. 약간 나사를 조였다가 푸는 그런 느낌으로
4: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죠. 나사를 조였다가 푸는 거죠.
3: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전쟁 시기에는. 100번 양보해 전쟁 시기에는 어쩌면 뭐 그럴 수 있다.
4: 이기기 위해 뭐 그렇다 쳐도.
3: 네, 까딱 잡았다 예, 죽을 수 있으니까 예, 예.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아, 그래도 그렇지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4: 그런 게 전후에 민간으로 퍼진다는 거죠.
3: 퍼지죠.
4: 그게 문제인 거죠.
3: 다 퍼지죠. 네. 암페타민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각성제로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4: 네.
3: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이겼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돌아왔다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암페타민은 어떻게 썼냐면은 그때 암페타민은 전문의약품이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못 써요. 그 처방전이
4: 예.
3: 있어야 돼.
4: 예.
3: 근데 딱 하나 예외가 되는 게 뭐냐면 천식약이었거든요. 천식약 흡입제예요.
4: 네.
3: 흡입제는 이 알약이 한 100알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가 있고 계속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 기관지가 좀 넓어지는 거거든요.
4: 그건 일반 약품.
3: 그건 일반 의약품. 천식 그거 흡입제는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라고
4: 예.
3: 생각했죠.
4: 예.
3: 일반 의약품으로 그 규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4: 네.
3: 근데 이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통 안에 이 좋은 알약이 100알이 들어있어요. 값도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한 1달러? 야, 5달러 정도 됐겠다. 네. 그 정도면은 100알치를 살 수 있는.
4: 다 모으죠.
3: 깨 부수는 거죠. 깨 부수가지고 자기들 막 흡입하는 거예요.
4: 이끌 모아.
3: 예, 그래가지고 계속 중독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언제 끝나게 되냐면은 1970년대에 끝나게 돼요.
4: 네.
3: 1970년대에 미국은 굉장히 강력한 반전 운동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4: 네.
3: 그래서 반전 운동을 단속을 하면서 결국 마약을 타겟으로 했죠. 대마라든지 각종 환각제들도 단속을 하고 그 못지않게 각성제도 각성제도 그 전에 좀 말이 많았으니까
4: 네.
3: 알잖아요. 1930년대부터 쓰다가 1970년대까지 이어졌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약을 좀 더 많이 강화를 하죠. 단속을 하죠. 우리나라도 그 시절에 이제 습관성 의약품법이라고 해서 법이 만들어지거든요.
4: 습관성 의약품이라고. 네.
3: 그 당시에는 마약을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습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굉장히 좀 얕게 얕잡아 본 것이죠. 그 마치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혹은 핸드폰을 만지는 것처럼.
4: 하나의 기호처럼.
3: 네, 기호처럼 예. 습관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의 잘못이에요. 중독이라고 하면 약물이 강력한 건데 습관은 본인의 탓인 거거든요.
4: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3: 네, 그 당시에 예. 그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4: 네네네.
3: 그렇게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단어도 이제 그렇게 이제 법에 들어가게 됐는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중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구나.
4: 그러네.
3: 약물의 문제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강화를 하게 됩니다.
4: 그러네요. 말씀해 주신 뭐 각성제 얘기만 들어도 전쟁과 네. 약은 뗄 수 없고 그게 나중에 전후에도 어떤 사회 병폐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네.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전쟁의 역사에서 무기보다는 질병 또 질병을 막는 약 덕분에 뭐 승패를 좌우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쟁에서 가장 많은 병사를 쓰러뜨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말라리아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사례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3: 예, 말라리아가 참 황당해요.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잖아요.
4: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니까.
3: 아, 그렇죠. 모기가 옮기니까.
4: 모기는 피하식 폐혈이 없죠.
3: 그렇죠. 모기는 예, 그냥 예. 앞에 있으면 그냥 빤단 말이에요. 모기가 피부를 빨아, 피부에 들어가서 피를 딱 빨면 빨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물리적으로 뭔가 들어가면 뭔가 다 온단 말이에요.
4: 아, 모기가 빨아들일 때
3: 빨아들일 그만큼
4: 모기에 있던 게 들어가는 거죠.
3: 그렇죠. 압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모기 안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냥 빨아만 가면 그럼 그냥 넘어갈 수 있죠. 하지만 들어오는 물질 중에 독성 물질들이 있어 가렵기도 하고 가려운 정도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그렇죠. 일부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옵니다. 그 자라면 이제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기생충이 들어오는 거죠. 그 말라리아가 이게 특히나 모기가 많은 지역들 생각을 해보면은 열대 우림이라든지 그렇죠. 더운 지역 위주로 좀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4: 네.
3: 특히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쟁을 다양한 지역에서 했잖아요. 열대 우림에서도 했거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만주에서 전쟁을 벌였었고 그다음에 중국과 전쟁을 하다가 내려오잖아요. 태평양을 이제 다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저희 하와이도 공격을 하고 하와이는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잖아요.
4: 예.
3: 그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는 한번 거기서 쉬어가야 되니까 결국 그런 거점들을 공략하는 목표는 결국 태평양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다 보면 남쪽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4: 아.
3: 오스트레일리아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파푸아 뉴기니가 바로 그 위에 있거든요.
4: 아,
3: 거기를 먼저 점령하려고 해요.
4: 일본이?
3: 네, 일본 점령을 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서 제대로 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파푸아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 거의 붙어 있는데 네. 아래쪽에 가까운 데를 가면 전략적 요충지예요. 거기를 가면 되는데 거기는 이미 다른 연합군들이 진지를 장악하고 있어요.
4: 아,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와 가까운 파푸아 뉴기니 남쪽을 일본은 원하는데 네. 거기에는 이미 연합군이 들어갑니다.
3: 네, 포트 모르즈비라고 네. 하는 도시입니다.
4: 아, 예.
3: 거기가 진짜 군사적 요충지인데 네. 거기에 바로 들어가기는 못해요. 그러면 상륙 작전을 해야 돼요.
4: 예.
3: 그러면 어떤 엄폐물이 없잖아요.
4: 네.
3: 그렇게 되면 굉장한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파푸아 뉴기니 길게 누워 있는 나라인데 거의 반대편에 가요.
4: 북쪽.
3: 네, 북쪽에 내려가지고
4: 예.
3: 예, 파푸아 뉴기니를 가로지르려고 하는 것이죠.
4: 위에서
3: 한 나라를.
4: 어...
3: 그러면은 그게 네. 적도지방이잖아요.
4: 네.
3: 적도지방이고 딱 봐도 덥겠죠.
4: 그렇겠죠.
3: 그죠? 당연히 덥겠죠.
4: 파푸아 뉴기니 덥죠.
3: 예.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덥잖아요. 적도지방.
4: 네.
3: 거기에 이제 땅이 평지가 아니라 완전 산맥이거든요.
4: 아.
3: 산맥이면 좀 고지대도 있잖아요. 그럼 산맥
4: 예.
3: 고지대면 좀 추울 것 같잖아요.
4: 예.
3: 그럼 적도의 산맥은 추울까 더울까 해보면은 근데
4: 어떤가?
3: 더워요. 덥고 습해요.
4: 아무리 높아도 예. 덥고 습하고.
3: 근데 이게 일본은 그 당시에 일본 대본영에서 일본 본토에서 전부 다 지령을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4: 예. 그러니까
3: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4: 아, 예.
3: 가면 되겠네. 몇 킬로 안 되네. 약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4: 아.
3: 높으니까 시원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산맥을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4: 예.
3: 근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현지에 있는 일본 군인들은.
4: 산맥을 거기 그 동원돼서.
3: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산악 분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도 지방에서 하는 거예요.
4: 네. 네,
3: 고도도 높아요. 엄청 높은 그 지역을 전부 다 관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4: 예.
3: 그러니까 중화기들은 나중에 다 버리게 되죠.
4: 아, 그렇죠. 힘드니까.
3: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우리가 등산, 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저는 진지를 탈환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넘어는 갑니다. 넘어는 가는데,
4: 예.
3: 가보니까 이미 또 전략적인 다른 요소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4: 아.
3: 일본 본토에서는 다시 또 지령이 되면, 다시 돌아가라.
4: 아니, 진짜. 그 남쪽 포트 모르즈비까지 겨우 네. 갔는데.
3: 그 앞까지 가서 보여. 어떻게든 진짜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워야만 될 것 같아요. 현지 지휘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4: 다시 유턴해라.
3: 공부에서 유턴, 일본은 또 그 위에서 지령대로 바로 그냥 깍듯하잖아요.
4: 탈진했겠는데요.
3: 거의 다 죽어요.
4: 죽어요?
3: 거의 다 죽어요. 왜냐하면 아, 예, 예. 이게 탈진한 것도 있고 덥고 뭐 예. 지치기도 했지만 예. 거기서 이제 정말 문제가 됐던 게 말라리아.
4: 아.
3: 왜냐하면 그 열대 우림에 모기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모기들이 많이 공격을 했거든요.
4: 네.
3: 그 당시에 밀림에서 싸우던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은 네. 일단 얼굴에 모기장을 치고 있어요. 제대로 갖춰졌을 경우에는 그래요.
4: 네.
3: 아마 그 당시에 그 코코다트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일본군이 갔을 때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코코다 트랙이라고 하는군요. 그 이동 경로를.
3: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네, 그 경로를 파푸아 뉴기니 갖았을 때는 그 정도는 제대로 갖춰지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4: 많이 물렸겠네요.
3: 네, 정말로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 말이죠.
4: 말라리아한테 당한 거네.
3: 네,
4: 사실
3: 그렇습니다. 예. 모기한테 당했지만 결국 말라리아한테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4: 네, 모기로 인한 질병이 참 무섭고 또 질긴 악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고대 로마 시대에도 이게 참 골칫거리였다면서요?
3: 모기는 항상 있잖아요.
4: 그렇죠.
3: 그때도 있었겠죠.
4: 있었겠죠.
3: 로마는 덥잖아요. 그 지역에서
4: 로마도 덥죠.
3: 덥잖아요. 예. 정말 덥잖아요.
4: 아.
3: 그 지역에서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 말라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안 좋다는 뜻이잖아요. 말펑션 기능을 못하라는 뜻이니까. 그다음 아리아는 이제 에어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공기가 안 좋아서 생기는
4: 공기.
3: 질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이름이 이제 고대 로마 시절에서부터 넘어오게 됩니다.
4: 예.
3: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던 네. 유서 깊은 네. 질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4: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에도 이 말라리아가 영향을 줬다는 건 뭐예요?
3: 네, 그게 콘클라베를 하는 도시가 여기 바티칸 시티잖아요.
4: 그렇죠. 예.
3: 로마 안에 있잖아요.
4: 예.
3: 그렇죠. 그리고 교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황 후보로 오르는 추기경들이 다들 나이가 많잖아요. 고령이잖아요.
4: 예.
3: 몸이 좀 약해요.
4: 예.
3: 근데 그 사람들을 그 시스티나 성당에 이제 딱 들여 보내놓고
4: 그렇지.
3: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4: 완전 외부랑 차단되죠.
3: 완전 외부랑 차단되잖아요. 예. 그래서 음식물만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다지 않습니까?
4: 예.
3: 그러면서 한 명 딱 뽑힐 때까지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4: 물뚝에 연기 피우면서. 네.
3: 그런데 예. 거기 모기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4: 아, 외부랑 아무리 차단해도.
3: 네, 외부 아무리 차단해도
4: 모기는 굴뚝으로든 뭐 음식
3: 네.
4: 음식
3: 공기가 트레이든. 통하는데 모기는 가요. 그러니까
4: 예.
3: 그 모기 입장에서는 그 추기경들의 피를 계속 빨아 먹으면서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거죠. 근데 그 추기경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니까 한 명이 선출이 돼요. 그럼 선출이 됐는데 그분이 나와서 얼마 안 있어도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4: 말라리아 걸린 거예요?
3: 네, 그럼요. 이게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신과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결국 추기경이랑 교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정말 큰 일을 대사를 치르러 가가지고 누굴 뽑았는데 그분이 금세 돌아가셔요.
4: 약간 그 종교의 권위와도 좀 연결되는 문제.
3: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4: 심각한 문제.
3: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누군가는 야, 이 질병을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와서 말라리아로 죽는다는 건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오래된 질병이니까요.
4: 추기경 분들은 또 약간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3: 네.
4: 경박스럽게 잡지도 못했어요. 이런 걸 못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4: 네, 이 정도.
3: 뭔가 네.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좀 있습니다.
4: 그래서 치료법을 빨리 찾아야겠다
3: 네.
4: 생각을 했겠죠.
3: 결국 누구가 해결하냐면은 선교사들이 해결을 해요. 선교사들이.
4: 선교사?
3: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지 않습니까?
4: 아, 네.
3: 1500년대, 1600년대 그때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시절에 선교사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남아메리카를 가요.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분명히 이 원주민이 말라리아는 거기도 있었거든요. 말라리아로 죽었어야 될 것 같아.
4: 네.
3: 죽을 것 같아. 열이 펄펄 끓어. 근데 현지인들이 나무 껍질을 빻아가지고 즙을 내서 먹으니까
4: 나아요?
3: 낫는 거예요.
4: 오.
3: 열이 내려.
4: 찾았다.
3: 열이 내리니까 버틸 수가 있잖아요.
4: 예.
3: 결국 이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4: 예.
3: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아니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이 나무를 좀 연구를 하게 돼요.
4: 예.
3: 그리고 나무 껍질, 싱코나 나무라고 나중에 그 이름이 붙는데
4: 예.
3: 처음엔 선교사의 가루라는 이름으로 먼저 유럽에 전달이 돼요.
4: 유럽 입장에서는 선교사가 찾아낸 거니까.
3: 선교사가 찾았으니까.
4: 예.
3: 선교사가 찾아가지고 어디에 줬냐면은 결국 이제 교황청에 주는 거예요.
4: 예.
3: 그래가지고 써보니까 실제로 괜찮은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이거 신의 선물이다. 라고
4: 예.
3: 하면서 그 가루를 널리 홍보를 하게 됩니다.
4: 예.
3: 일단 로마 지역에서 먼저 퍼지게 되고
4: 네.
3: 유럽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게 선교사의 가루, 싱코나 껍질이라고 하는 나무의 이제 힘이 되겠습니다.
4: 그 싱코나 껍질에서 이제 퀴닌이라는 성분을 추출해낸다고 하는데 이 퀴닌이라는 성분이 제국주의 시대를 가능케 한 약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3: 일단 이 말라리아는 그 전까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됐단 말이에요.
4: 그렇죠.
3: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을 보면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대륙 보이잖아요. 저 스페인 지금 이렇게 가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쪽 아, 그렇죠. 모로코 그쪽 다 예. 보이는데 거기를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4: 엄두를 못 내는구나.
3: 가봐야 말라리아 때문에 다 죽으니까 그랬는데 1820년에 주성분이 나오게 된 거죠. 퀸인이라고 하는 예. 말라리아를 어느 정도는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네.
3: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더 이상은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종단 횡단하는 게 딱 그 시기예요.
4: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제 유럽인들의 발길이 더 깊숙이 닿는 거죠.
3: 깊숙이 닿는 예, 거죠. 예, 그러면서 예. 지도가 다 직선이 되던 아, 그 시기의 일이죠. 그때고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예요.
4: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 전쟁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된다고요.
3: 일단 DDT가 금지된 해가 1972년이고요. 예. 그 해에 그 베트남 전쟁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에서는 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 거기도 당연히 덥잖아요.
4: 아, 덥죠.
3: 그죠. 그 모기가 있겠죠.
4: 네.
3: 그죠. 그 모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4: 예.
3: 그래서 이거 제대로 싸우려면은, 이 모기부터 어떻게 좀 박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베트남 공산권이잖아요. 북베트남은 그 바로 위에 중국에 요청을 하게 되죠. 중국에, 아, 우리 좀, 니네들이 큰 나라니까 좀 좋은 물질 좀 만들어줘봐. 마침 중국에서는 그때 문화대혁명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4: 예.
3: 다른 그 지식들을 거의 다 배척을 하거든요. 오직 우리 고유의 것, 중국 고유의 것들만 찾으려 한단 말이에요. 보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에 문헌을 보니까 말라리아를 치료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4: 아, 신약 개발도 예전 문헌에서 찾아냈나요?
3: 당연하죠.
4: 예.
3: 왜냐하면 싱코나 나무에서 퀸인이 나온 것처럼 싱코나 나무도 남미 원주민들이 쓰던
4: 그렇죠.
3: 거잖아요. 중국에도 말라리아는 분명히 예전에 창궐을 했으니까 예. 말라리아는 전 세계적인 질병이었고 예, 중국에서는 그걸 학질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도 학질이라고 부르는데
4: 학을 때다.
3: 예, 학을 때다 그 학질이에요. 예. 그 학질을 치료한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3세기 때 책이에요. 300년? 300년.
4: 어떻게, 3세기 때 어떻게 했대요?
3: 거기서 보니까 예. 개똥쑥을 우러낸 거예요.
4: 개똥쑥?
3: 개똥쑥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예. 그 식물을 빻아가지고 예. 우러내니까 그 물을 마시니까, 한약이죠? 그렇게 마시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학자가 나오는데, 투유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4: 투유유.
3: 여성 예. 과학자고요.
4: 네.
3: 그 당시에 뭐 박사학위도 없었어요. 박사학위 없이 노벨상을 받은 분도 꽤 있거든요.
4: 예. 예,
3: 투유도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4: 노벨상 나중에 받나요?
3: 나중에 받게 됩니다.
4: 아, 그래요?
3: 2015년에 예. 받게 됩니다.
4: 예.
3: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고유의 문헌과 전통을 살려가지고 우리 고유의 학자가
4: 네.
3: 알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세계를 구한 그런 물질을 만들게 되니까.
4: 예.
3: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이 사람도 개똥쑥을 우러내요. 그냥 한약 우린 다음에 그냥 따뜻한 물로 짜가지고 막 비틀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맛있잖아요.
4: 네.
3: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바꿔가면서 191번을 실패를 해요. 분명히 이 주후 비급방이라고 하는 책이었거든요.
4: 3세기
3: 책이.
4: 예.
3: 주후 비급방에는 분명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지? 그 1700년 동안 그 유전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 그 개똥쑥의 지역별로 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3: 시기별로 다를 수도 있고.
4: 그렇죠.
3: 예, 생약은 항상 그게 이슈거든요.
4: 예.
3: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나오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4: 예.
3: 192번째 실험을 앞두고서 다시 또 그 문헌을 봐요. 예, 정말 대단한 거예요.
4: 그렇죠. 집념이죠.
3: 네, 예. 지치지 않고 다시 포기하죠. 그때 좀 늘어질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4: 예.
3: 그래가지고 보니까 찬물로 우러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4: 주로 비급 고문원에.
3: 네. 찬물로 우러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도 뭐 따뜻한 물 같은 거 다 썼을 건데.
4: 그렇죠.
3: 불로 지펴가지고. 그래가지고
4: 뭔가 좀 분리하려면 좀 뜨거운 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 그렇죠. 뜨거운 물을 해야 뭔가 녹아 나올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게 상식이거든요.
4: 예.
3: 뭐 한약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한약이 따뜻하지 차갑진 않다.
4: 그렇죠. 예.
3: 그랬는데. 아니 차가운 물로 했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주 성분이 아직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분이 열에 약한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이때 추출을 할 때 물 말고 좀 더 추출이 잘 된 유기용매를 쓴단 말이에요. 유기용매를 쓴 때 열 같은 거 하나도 가하지 않아요.
4: 예.
3: 굉장히 시원한 상태에서 상온에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니까
4: 예.
3: 그제서야 보니까 말라리아 원충을 죽이는 거예요. 이 추출물은.
4: 아, 고문원이 맞았네.
3: 옛말 틀린 거 없다니까요. 진짜 옛말 따라야 돼요. 나 이거 보다 보면은 이게 옛말이 진짜.
4: 동의보감 보자, 동의보감을. 동의보감으로 돌아가자.
3: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거기서 이제 주성분을 효과 있다는 걸 알게 되고,
4: 예.
3: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물질을 분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개똥쑥의 이제 생약명을 따가지고 아르테미시닌. 네. 알테미 신인이라는 이름을
4: 알테미 신인.
3: 붙이게 됩니다. 네. 이 물질은 그 전에 이제 퀴닌이라든지 혹은 퀴닌의 후속 약물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약물들의 내성을 가지는 모기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요.
4: 아...
3: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4: 완전 달라요.
3: 다르고 작용 기전도 좀 다르고
4: 예. 그러니까
3: 내성을 보이던 모기들도 이 약물을 처음 보는 것이죠.
4: 그렇죠.
3: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약물로 치료가 되는 것이죠.
4: 그럼 있죠? 지금 말라리아 치료제 그 근본도 아르테미신인가요?
3: 아르테미신이
4: 아,
3: 있습니다.
4: 그렇구나.
3: 네, 지금도 아르테미신이 꼭 들어가죠. 네,
4: 모기들이 여기에도 내성 생길 수도 있잖아요.
3: 네, 많이 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약물을 좀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식을 쓰고 있죠. 그 말고도 또 다른 약물도 좀 나와 있거든요.
4: 네.
3: 그게 1970년대잖아요.
4: 네.
3: 지금 그 뒤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러네요. 예. 재밌습니다. 전쟁과 질병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인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한 약의 역사도 참 흥미로운 얘기거리가 많았습니다. 백승만 교수님과 전쟁과 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대표적인 지사제죠. 정로환 역시 전쟁을 계기로 탄생한 약입니다. 20세기 초 만주벌판에서 러일 전쟁을 치르던 일본군은 낯선 환경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7불 99, 씨 없는 수박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99, 찰 옥수수 5개당 5불, 헤어룸 수라면옥 명태회 비빔 팬행면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10불 99, K타운 전 튀김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개당 3불 49, 헤어룸 손 군만두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17번째 페이지. 족발집에서 딸려보낸 물말랭이를 안주삼아 바쁜 하루를 반주로 마무리하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쇼와 함께합니다.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원샷이죠. 원샷.
0: 원샷. 네. 예. 오늘은 술에 취한 세계사 2탄입니다. 소주의 역사를 준비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절대 음주 권장하는 방송 아니고요. 우리 술에 얽힌 역사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과한 음주는 여러모 해롭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중화된 그 초록병에 담긴 소주와 우리의 전통주, 안동소주라든지 문배주, 이강주 이런 소주는 증류식이냐 희석식이냐 만드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자, 일단은 여러분들 술은요 양조주라고 하죠. 발효주. 그러니까 곡식이라든지 과일을 발효시켜가지고 일단 처음 술을 만들어냅니다.
0: 그렇죠.
1: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막걸리, 와인, 맥주 이런 것들이죠.
0: 네.
1: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 16도에서 17도까지 올라가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이 허락한 알코올 도수는 16도다. 그러니까 발효를 아무리 해도 16도까지 이상은 안 올라가니까.
0: 안 올라가기 때문에.
1: 와인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이거를 끓여요.
0: 네.
1: 끓여가지고 진짜 그 안쪽에 있던 에탄올을 모아가지고 진짜 순수 에탄올만 모은 거. 그러니까 발효주를 증류해서 만든 그렇지, 것을 그렇지. 증류주라고 하는데 예. 이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독주들이요.
0: 신이 허락한 수치를 너무 넘었죠. 예, 넘었죠. 예.
1: 아, 신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0: 예, 예, 예.
1: 그래가지고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60도, 70도 어떻게 증류를 하고 얼만큼 알코올 도수를 응집하냐에 따라서 도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위스키
0: 그렇지.
1: 아니면 중국의 백주, 바이주, 고량주,
0: 예.
1: 뭐 버번 이런 것들을 이제 증류주라고 하는데
0: 네.
1: 원래 안동 소주와
0: 전통주,
1: 개성 소주, 뭐 제주도 소주 이런 것들은 증류주였어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로 만든 청주를 증류해 가지고 만든 소주였거든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비싸요.
0: 비싸지. 과정도 오래 걸리고. 예.
1: 우리나라 농경 문화잖아요. 예. 먹고 살 쌀도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
0: 아, 그래, 쌀을 쓰니까 그죠? 예.
1: 우리나라는 자, 봐봐요. 예. 서양에선 간단하게 말해 가지고 포도를 쓰잖아요.
0: 그렇죠.
1: 포도는 딱히 이게 밥은 아니잖아요.
0: 그 사람은 빵 먹으니까.
1: 근데 이게 쌀로 만들어 버리면 쌀은 주식이다 보니까 먹고 살 쌀도 없는데
0: 그러네,
1: 이걸
0: 그러네.
1: 가지고 술을 만들어?
0: 아.
1: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가지고 쌀 10kg 가지고
0: 예.
1: 10kg 가지고 막걸리가 10병 나온다면 소주는 한 병 나와요.
0: 그 정도다.
1: 그러니까 예. 아무나 못 먹는 술이 소주였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0: 아하.
1: 이제 1931년도 32년도 이제 일본이 만주 사변과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0: 예.
1: 군량미가 필요하잖아요.
0: 그렇죠. 아.
1: 그래서 식민지 한반도에서 야! 쌀 먹지 말아 됐어.
0: 쌀 털어와. 예.
1: 이 쌀은 우리 군인들이 먹어야 된다 됐어.
0: 아.
1: 저기요, 그럼 우리는 뭘 먹습니까?
0: 아, 그렇죠.
1: 소주가 필요합니다, 소주.
0: 뭐 소주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겠죠. 예.
1: 아, 저, 그러면
0: 예.
1: 너희들 이렇게 하자.
0: 네.
1: 우리 일본 식민지가 타이완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는데
0: 어.
1: 여기서 타피오카.
0: 어?
1: 고구마.
0: 타피오카 고구마를
1: 갖고 와가지고 어차피 이거 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냐.
0: 아, 니들 술 마실 수 있지 않냐.
1: 그래서 어. 고구마와 타피오카를 가지고 주정을 만들어요.
0: 아,
1: 에칠알코올.
0: 주정, 주정. 어.
1: 이거를 95%를 바짝 응축한 다음에
0: 예, 예.
1: 여기에 미즈, 물을 타서
0: 예, 예.
1: 희석해서 먹어라 됐어.
0: 예. 미즈 빼고는 사실상 다 우리말이네요.
1: 아, 뭐, 다 일본말이었어요.
0: 예, 예, 예.
1: 어. 그래가지고 95%의.
0: 네, 네, 네. 아.
1: 우리가 주정이라고 부르는 그, 이 에틸 알코올에, 에탄올에 예, 예.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만든 술.
0: 감미료도 좀 섞고, 그죠?
1: 왜냐면 제가요. 우리가 뭐, 처음 땡땡, 참 땡땡.
0: 그렇죠.
1: 뭐, 여러가지 예. 소주가 많잖아요.
0: 예.
1: 뭐, 대전에 가면 선양 땡땡도 있고.
0: 그, 이재우린.
1: 어,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예, 예, 예.
1: 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든 소주의 주정이 있죠. 에탄올 95%
0: 네네.
1: 물 타는 거는 네. 한 회사에서 납품합니다.
0: 아, 약간 시간장 느낌이네요.
1: 시간장. 네. 야, 소주를 오. 시간장으로.
0: 아.
1: 대한주정이란 한 회사에서 납품을 해요.
0: 아, 진짜요?
1: 그러니까 오. 일단 기본적으로 맛은 다 똑같아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회사마다 약간 맛이 다른 게 뭐냐면 어떻게 물을 타. 그래서 저, 아. 생각해봐요. 전 세계 모든 술 광고에서
0: 네.
1: 전 세계에서요.
0: 네.
1: 우리는 어떻게 오크통에서 숙성했습니다.
0: 네.
1: 몇 년 숙성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0: 네.
1: 우리는 대나무 필터의 필터로.
0: 아, 그랬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1: 이렇게 선전하는 술 광고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0: 아, 그 알맹이는 똑같고 희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1: 아, 남인석 씨 참네.
0: 야, 아니. 근데 진짜 한 음절 한 음절에 힘이 실려 있네 진짜.
1: 아,
0: 야, 이런 텐션 본 적이 없어요.
1: 야, 진짜
0: 예.
1: 진짜 어, 오늘 모든 걸 다
0: 들어온다
1: 다 진짜. 진짜.
0: 예. 그렇군요. 예, 좋은 정보 알았고요.
1: 아, 그리고 소주 할 때 그 다 둘이 한자거든요.
0: 어, 그건 또 무슨 뜻이? 소가 뭐죠? 예, 소.
1: 어...
0: 우슬소.
1: 이...
0: 잘 받아주신다 진짜. 예,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시다.
1: 너무 좋아요.
0: 예예예. 예, 예.
1: 불사를 소자에 연소할 때.
0: 아, 맞다, 맞다. 그렇게 안
1: 왜냐면,
0: 아,
1: 어차피 불로 이 소주꼬리를
0: 그렇죠,
1: 아, 데워야 되니까.
0: 아, 속에서도 불 나죠, 그리고.
1: 속에서도 불이 나죠.
0: 예.
1: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뭐예요, 뭐예요?
1: 내 사주팔자에 아, 물 숫자가 많아가지고 내가 술을 잘 받아. 물은 불의 기운입니다. 아, 술은 물의, 불의 기운이에요.
0: 아, 예. CBS에서 소주 플러스 사주팔자를 동시에 얘기하시네요.
1: 네.
0: 예, 예.
1: 문제는 네. 소는 불사를 소인데, 주자가 무슨 주자냐.
0: 어, 술 주자죠.
1: 술 주자죠.
0: 네.
1: 원래는 술 주자예요.
0: 네, 네.
1: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희석식 소주 있잖아요.
0: 예, 예.
1: 처음 땡땡땡땡.
0: 예.
1: 이것이 이제 보편화가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930년대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거든요.
0: 예.
1: 일본이 이거를 다른 한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0: 어떤 한자요?
1: 지금 여러분 드시는 소주 병에 보면은 소주의 종류에 넣고 희석식 소주. 해놓고 괄호하고 한자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0: 뭐라고요? 예.
1: 소는 불사를 쏘가 맞아요.
0: 예.
1: 주자가 술 주자가 아니라 세 번 빚을 소자. 아, 수, 주자. 주자.
0: 세 번 빚을 주자가 있구나.
1: 있어요.
0: 예.
1: 술 주자가 아니에요.
0: 예, 예, 예, 예, 예.
1: 이거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0: 왜요?
1: 일제가 그 표현을 쓴 거예요.
0: 어, 왜 굳이 바꿨지?
1: 그러니까 이 소주는 희석식 소주 이렇게 막 싸구려가 아니라 그만큼 야, 귀하게 만든 술이다.
0: 세 번 빚어서.
1: 세 번 빚었다.
0: 예. 거르고 걸러서. 예.
1: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발견하시면은
0: 네.
1: 서경덕 교수 말고 썬킴한테 알려주십시오.
0: 예, 그럼 공론화 시켜주시는 거죠.
1: 아, 그럼요, 그럼요. 예.
0: 자, 그럼 역사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소주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선생님?
1: 예. 소주는 놀랍게도 아랍인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0: 아랍인? 어.
1: 소주가?
0: 그 무슨 얘기죠? 예.
1: 처음 땡땡이 아랍에서 만들었다고? 어. 네, 그렇습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9세기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를 한번 가볼까요? 낙타다! 낙타다!
0: 오, 낙타 보인다. 예.
1: 늑대가 낙타 났다!
0: 어, 예. 네.
1: 여기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 연금 술사요.
0: 아,
1: 금 만들자.
0: 예.
1: 해서 뭐든지 다 끓여봤어요.
0: 아,
1: 먹을. 예. 금 나와라 뚝딱이요. 그래서 뭐 이 나무까지도 끓여보고 오줌도 끓여보고 실제로요. 다 끓여봤는데 안 나와요.
0: 예.
1: 근데 마침 그때 포도주 와인이 또 왔어요.
0: 예.
1: 이것도 한번 끓여보자.
0: 어.
1: 금 나온 인장 보자.
0: 네.
1: 포도주를 끓이니까 네. 위에 똑똑똑 땀방울 같이 뭐가 맺히면서 어. 이게 흘러 내리는 거예요.
0: 이게 뭐지?
1: 그러니까 증류주죠, 그러니까.
0: 네, 그렇죠.
1: 그 술인지 모르고 마셔보니까 샤라라라라라.
0: 아, 그 맛을 알게 됐구나.
1: 이게 무엇인가?
0: 어.
1: 이걸 아랍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술 못 마시니까
0: 예.
1: 그럼 이거를 약으로 쓰자
0: 어.
1: 한 거예요. 그럼 예.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0: 네.
1: 하다가 똑똑똑 땀방울같이 땀이 모였다 해서 아랍어로 땀방울이 아라크거든요.
0: 아라크. 예.
1: 아라크.
0: 예.
1: 이거를 아라크라고 하자.
0: 어. 예.
1: 했어요.
0: 예.
1: 그때 저 멀리서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0: 누가요? 이거 누구야? 누구야 이거? 이거
1: 예?
0: 누구야? 누구야? 예.
1: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0: 방금이 징기스칸이었나요?
1: 아,
0: 병사 중 한 명이죠.
1: 병사 중 한 명이죠.
0: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식 입장 아닙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지금 당시 몽골 제국이
0: 네, 네.
1: 그러니까 전 세계를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던 때잖아요. 당연히 지금의 중동 지역까지 쳐들어왔어요. 근데 딱 오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몽골의 게르 체험 같은 거 가실 때는요.
0: 네.
1: 그 게르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뭘 주냐면 마유주를 줘요.
0: 어, 그렇더라고. 예.
1: 말 저주로 이제 발효를 시킨 마유주를 주는데
0: 예, 예.
1: 이게 도수가 1도, 2도예요. 마시면 화나요. 차라리 주질 말지.
0: 예, 예.
1: 그러니까 이게 몽골 같은 경우에도 춥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약간 몸도 데필 수 있고
0: 그렇죠.
1: 마유주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낮기 때문에 금세 썩어요 이게요.
0: 아.
1: 그래서 오래 보관할 무슨 술이 없을까 하다가
0: 네.
1: 중동을 치고 들어왔는데 이게 40도, 50도짜리 뭔가 있는 거예요.
0: 아, 아라크.
1: 아라크가.
0: 어, 예, 예.
1: 이거다!
0: 어.
1: 이거다!
0: 어, 징기스칸이다 이번에.
1: 이거 징기스칸이야.
0: 예, 예, 예, 예.
1: 앞으로 우리 몽골 제국분들이
0: 예, 예.
1: 점령하는 곳, 우리가 주둔하는 곳에 다 이 증류 공장을 만들어라!
0: 아. 이게 그 원나라로 들어가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1: 전 세계로 네, 퍼집니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그래가지고 이 증류 기술이 아랍에서 시작된 증류 기술이 유럽으로 가서 위스키가 돼버리고 증류 기술이요.
0: 오.
1: 그리고 이 증류 기술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바이저우 우리가 말하는 그 고량주가 되고
0: 예, 예.
1: 이게 놀랍게도 뭐 저희가 몇 시간 전에 얘기 말씀드렸던
0: 예.
1: 몽골 원나라죠. 원제국의 일본 정벌에 앞서가지고
0: 예, 예, 예.
1: 경참 기지들을 몽골 군들이 세워요 우리나라에
0: 예.
1: 개성, 안동, 제주도.
0: 어.
1: 제주도는 인도, 아, 그 일본 쳐들어가기 위한 말 키우는 목장을 만든 거예요.
0: 아, 그래서 말이 유명하지.
1: 그렇죠.
0: 예, 예, 예.
1: 거기에 다 이 증류 공장들을 만든 거예요.
0: 예.
1: 그래가지고 지금 안동 소주.
0: 안동 소주?
1: 네.
0: 오.
1: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0: 오.
1: 저 한 째 저거 저거.
0: 어,
1: 맨 마지막에 주자 저거.
0: 저 뭐야?
1: 저게 세 번 빚은
0: 아,
1: 주자예요. 저게.
0: 아, 그래요?
1: 네.
0: 예. 아 지금도 저렇게 이 얘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1: 저
0: 주자구나.
1: 네.
0: 예. 아 안동에 병참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1: 그리고 지금도 개성 소주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락 소주라고 해요.
0: 설마.
1: 진짜.
0: 거기가 아라크에서 왔다고?
1: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성 소주는 전통적으로 아락 소주라고 합니다.
0: 와. 굉장하군요.
1: 그리고 예. 소주가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한 것은 고려 때는 아니었어요.
0: 그럼 언제죠?
1: 고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불교를 숭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0: 그러네.
1: 일단 육식을 거의 안 했습니다.
0: 네.
1: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사신이 오면은 기록 보면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0: 네.
1: 우리 중국인들 사신들 네. 대접해 준다고 돼지고기를 요리했는데 이렇게 맛이 없냐?
0: 아, 할 줄 몰랐구나 그때는.
1: 야. 그래서 술보다는 차 문화였거든요. 아, 고려는.
0: 예.
1: 그런데 요 안동, 개성, 제주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이 되면서 야야야야야.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이거 전국화 시켜보자.
0: 네.
1: 해서 조선 시대 때 소주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0: 아. 근데 꽃을 피웠다고 해도 어쨌든 쌀로 만드는 거니까 그때도 쌀은 귀했잖아요. 그럼 아무나 그렇죠. 못 마셨을 것 같은데.
1: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영조가 이제 금주령을 내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0: 네.
1: 영조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요. 모든 왕들이 다 술 금지 하지 마라. 금지령을 많이 내렸어요.
0: 경제사정 안 좋을 때는 다 그랬나 보다.
1: 그렇죠. 네. 먹을 쌀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너 이렇게 술을 만들어 먹냐. 그런데.
0: 네.
1: 아시다시피 이게 소주를 한번 맛을 보시면요. 아, 또 생각이 나요.
0: 생각은 나겠죠.
1: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핑계를 만든 거예요.
0: 어떻게요?
1: 그 조선 사대부들이.
0: 아, 사대부들이.
1: 진짜로.
0: 예, 예, 예.
1: 야야야야. 이거 나라에서 이거 금지시켰는데 소주를 먹을 방법이 없냐 했다가 실제로 주자 가래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술을 바쳐라.
0: 아,
1: 이거다!
0: 유교 국가에서 쓰기 딱 좋은
1: 야! 제삼! 날 여러 번, 여러 날 잡아. 아, 그리고.
0: 아, 효심 폭발.
1: 어, 효심 폭발이에요.
0: 예, 예.
1: 그리고 뭐 했냐면, 이왕 제사 지내는 거, 일가 친자들 다 오라고 해!
0: 어, 다 같이.
1: 이거는 그냥 술 아니야. 이건 음복술이야.
0: 어.
1: 저라고 다 나눠 먹으시자.
0: 그렇지, 그렇지.
1: 이거예요.
0: 술이 빠지진 않지, 제사에서.
1: 또,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0: 예.
1: 여봐라!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술을 마시냐?
0: 어어어.
1: 제가 아파서요. 이건 약이에요.
0: 어, 이건 요즘도 아재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1: 약주예요, 약주.
0: 아니, 부장님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1: 어, 약이야.
0: 야, 이거 약이야, 약.
1: 약. 야, 이게 야, 소화. 야, 이거 마시면 돼. 약이야, 이거.
0: 전통 있는 이거 드립이었네.
1: 아, 역사와 전통 있는 핑계입니다.
0: 아, 약 핑계를 대서. 이거 물약이야? 이게 아저씨들이 아, 못 잡거든요.
1: 참, 이 네. 약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0: 예.
1: 이 약주를 마시면요. 뭐라고 할까. 자동 MRI를 찍는 것 같아요. 내 식도와 위장과 장기 위치가 다 파악이 돼요.
0: 아하.
1: 통과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0: 아하.
1: 네.
0: 아, 근데 실제로 조선 중기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서 소주는 오직 약으로만 쓸 뿐 함부로 먹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1: 그럼 왜 먹어? 약이에요, 약.
0: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아까 뭐, 이렇게 쌀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술을 못 마시게 했다고 했지만, 일제가 술에 세금도 부과했나 보네요. 예.
1: 어. 가양주라고 해가지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일본 여러분들 요즘 여행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0: 네.
1: 저는 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이거 봐. 이 일본 술 사케 해줘라고. 야 일본 술 종류가 이렇게 많잖냐.
0: 네, 네.
1: 근데 왜 우리나라 소주가 종류가 이렇게 없냐고. 아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일제강점기 이전만 하더라도 가양주라고 해서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제사를 다 지냈잖아요.
0: 예, 예.
1: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그 집에서 만들 빚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많은 가양주, 그 집안에서 내려오던 레시피로 만든 술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싹 사라져버렸어요.
0: 아, 아깝다. 예.
1: 그렇죠. 왜냐하면 주세령, 주세법을 통해서 이걸 다 없어지게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예. 말해가지고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술 만들지 말라는 금주령은 있었지만 술에 세금을 붙이는 주세는 없었거든요.
0: 아, 예.
1: 근데 일제강점기 때 술에 세금을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냐면, 자, 집에서 너희들이, 식구들이 마실 목적으로 만드는 술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 300%!
0: 300%요?
1: 예를 들어가지고.
0: 아, 예를 들어서.
1: 근데 판매 목적으로 공장에서 만든 술은 세금 10%!
0: 아, 예.
1: 그러면 누가 집에서 만들어요, 그걸?
0: 그렇지, 그렇지. 아, 가양주는
1: 차라리 그냥 야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레시피가 다 됐고 저 싼 공장술 만들어 우리 제사상에 올리자 해가지고 가양주 금진을 안 했는데
0: 네네.
1: 세금 가지고 점점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0: 아, 그럼 전통식 증류식 소주의 명맥이 좀 많이 끊겼겠네 거기서.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서 다시 명맥이 이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0: 아, 그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나요? 역사 풀어주시죠. 궁금한데.
1: 그렇죠.
0: 예.
1: 진로 편만 하더라도 3시간 갈 수 있는데.
0: 줄여주세요.
1: 예. 줄여드리겠습니다.
0: 예, 예. 지금 충전 중.
1: 자, 진로란 회사는요.
0: 예.
1: 그러니까 일단 브랜드 자체로 봤을 때는 101년 역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0: 아, 오래됐죠.
1: 1924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0: 예.
1: 1924년도에 이제 평안도에 이 진천 양조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0: 네.
1: 진천 양조라는 회사의 장학엽이라는 회장이 이걸 만들었거든요. 일단 기록에 따르면 장학엽 선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하시다가 약간 뭐라고 할까,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뭐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지만 민족의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런 걸 학생들에게 설파를 하다가
0: 네.
1: 쫓겨나게 돼요.
0: 아,
1: 일제에 의해서.
0: 아, 일제에 의해서? 어, 예.
1: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네. 그러면은, 뭐, 당시 그때 진로, 진천 양조뿐만 아니라 약간 양조장이 붐이 붙었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럼 내가 양조장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 라는 취지로 1924년도에 평안도에 진천 양조란 회사를 문을 열어요.
0: 아, 좋은 뜻, 큰 뜻을 펼치셨네.
1: 그렇죠.
0: 예, 예.
1: 그러면서 모토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0: 예.
1: 아이고, 봐! 장합역 여기 너 그 양조 공장 만든다면서 왜 술이란 잡으로
0: 어.
1: 사람의 위장뿐만 아니라
0: 어.
1: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줘야 돼.
0: 공감하십니까?
1: 당연하죠. 아.
0: 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우리 서름어린 우리 민족을.
1: 그렇죠.
0: 아.
1: 그래가지고 증류식 소주 공장을 만들어요.
0: 어.
1: 그래가지고. 네. 그, 이 소주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이 동네 이름이 진지리거든요.
0: 아, 예, 예.
1: 진지리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진천 양조 진짜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0: 아, 네.
1: 어쨌든 이 진짜와
0: 네.
1: 술은 원래는 이슬이다.
0: 아,
1: 이슬 로자. 합쳐가지고 진로라고 짓자.
0: 그렇군요. 아.
1: 그래서 진로가 탄생했어요.
0: 예.
1: 처음에는 35도의 독주였습니다.
0: 독주네, 독주.
1: 증류식 소주였기 때문에요.
0: 예, 예.
1: 요게 한국 전쟁 때 그 이 진로 소주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145대 때 부산으로 내려와요.
0: 네.
1: 부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낙동강 소주라고 이름을 바꿔요.
0: 아 낙동강 소주가 돼요? 예.
1: 낙동강 소주가 됐다가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1954년도에 지금 영등포 신길동으로 가가지고
0: 예.
1: 서광 주조라는 회사로 이름을 또 바꿉니다.
0: 어.
1: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0: 야.
1: 그때. 영등포 신길동에 있었던 그 서광주조 진로를 만들었던 거기가 얼마나 공장 가동률이 높았으면은 오죽했으면 영등포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서광주조다.
0: 아, 물을 많이 쓰는 곳. 오.
1: 할 정도로.
0: 예.
1: 근데 브랜드를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데 이북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진로 소주의 그 마스코트가 원숭이였거든요.
0: 지금 두꺼비인데.
1: 두꺼비죠.
0: 예. 원래 원숭이였어요? 아, 저기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원숭이에요? 어, 예.
1: 이북 지방에서 원숭이가 영리한 동물의 상징이에요.
0: 아, 예.
1: 당연히 영리하니까 이제 원숭이를 넣었거든요.
0: 어, 예.
1: 근데 남쪽에서는 원숭이가 약간 교활한 캐릭터잖아요.
0: 아, 전쟁 후에 내려왔더니 남쪽에서는 이미지가 안 좋다. 원숭이 이미지가 안 좋다.
2: 야, 난 원숭이야! 난 사오정이고, 난 손오공이야!
0: 좀 잔망스러운 느낌 좀 있죠. 예.
1: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0: 어.
1: 남쪽에서는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뭐, 이런.
0: 아~
1: 두꺼비가 이름이.
0: 남쪽은 두꺼비가 먹힌다.
1: 이미지 자체가 좋잖아. 야, 야! 원숭이 빼고 두꺼비 집어넣어. 아, 지금도 그러니까, 두꺼비가
0: 예, 예.
1: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소주의 대명사예요. 빨간 두꺼비 없냐고.
0: 아, 빨.
1: 이런 식으로요.
0: 빨뚜.
1: 네, 네.
0: 예, 알겠습니다. 20도.
1: 자, 근데 그 진로란 회사가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규제 때문에 성장한 회사예요.
0: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규제?
1: 규제 때문에.
0: 어, 예, 어떤 규제요?
1: 계속 이, 진로란 회사는 쌀을 가지고 소주를 만들었거든요.
0: 네네.
1: 전통 방법으로요.
0: 예.
1: 근데 1965년도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버려요. 그, 이제 당시 박정희 정부가요.
0: 네.
1: 취지는 이거였어요. 사람 먹을 쌀도 없는데
0: 네.
1: 이거 가지고 소주를 그러니까 술을 만드냐? 지금부터는 곡식 가지고 술 만드는 거 금지. 양곡관리법.
0: 65년에.
1: 그래서 그때부터 쌀로는 막걸리도 못 만들고 그래서 밀막걸리가 그때 나오거든요.
0: 아 밀막걸리를 만들었구나.
1: 밀막걸리 막 먹고 취하죠. 답이 없어요.
0: 아, 그걸 또 드셔보셨구나.
1: 아, 그리고 소주도 어이 이제부터는 쌀로 술 못 만들어.
0: 아, 그럼요.
1: 이때 이 진로 회사가 아주
0: 발상이 전환?
1: 발상이 전환. 빨리 전환해요.
0: 어떻게?
1: 공장 다 바꾸라고.
0: 어떻게?
1: 그러면 예. 원래 아까 일제 광쟁 때 있었던 예. 그 에탄올에다가 물탄 희석기 소주를 만들자.
0: 예.
1: 그래서 발빠르게 공장을 전환시켜.
0: 아 주정에다가.
1: 지금 그 진로 소주의 그 마크 있잖아요.
0: 네.
1: 그거 보면 그때 변화가 있어요. 6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두꺼비 옆에 쌀 벼 이삭이 있거든요.
0: 아,
1: 그걸 넣을 수가 없어. 쌀로 거... 안 만드니까.
0: 아, 그렇구나.
1: 이게 썬킴 아니면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65년도 이후부터 진로 소주의 마크에는요, 네. 쌀 이삭이 싹 빠져요.
0: 아~
1: 쌀로 못 만드니까. 아,
0: 그러네.
1: 저거 봐요, 저거!
0: 마크의 변천사를 보면 기업의 역사가 보입니다. 예. 그런 기회들이 찾아서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회사에 합병이 인수됐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 장학엽 창업자가 다음 이제 회장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그때 남동생이랑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0: 예.
1: 다음 회장 자리를 자기 남동생의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0: 조카네요.
1: 조카요. 왜냐하면 장학엽 회장의 아들들은 너무 어렸거든요.
0: 아.
1: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카한테 넘겨요.
0: 네.
1: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1984년도가 왔습니다. 장진호 2대 회장이요.
0: 그 조카?
1: 그 장진호 회장은 창업자의 둘째 아들이요.
0: 아, 둘째 아들. 예, 예.
1: 영화 소주전쟁이라고 있었거든요.
0: 아, 그걸 못 봤어.
1: 유해진 씨가 나온 거. 아, 유해진이에요. 내 소주 팔러 왔어요. 이 장진호 회장이, 네. 아니, 우리 사촌 형이 왜 우리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지? 우리 아빠가 만든 회사인데? 라고 하면서 84년도에 1차 왕자의 난을 시도해요. 이 사회에서 자기 사촌 형을 날려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잖아요, 장진호 회장이.
0: 그렇죠.
1: 형이 있었거든요.
0: 장남이 있구나. 예.
1: 이 형은 배다른 형이었어요.
0: 아, 예.
1: 근데 이 형과 일단 손을 잡습니다. 사촌들 날리자.
0: 사도 사촌.
1: 그렇죠.
0: 예, 예.
1: 이복형도 날리자.
0: 아.
1: 해서 2차 왕자의 난을 이룬 다음에 장진호 회장이란 사람이 이제 그 진로를 다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예. 나이가 36이었어요.
0: 젊네.
1: 야. 그렇죠. 예. 진로를 장악하자마자 이 장진호 회장이 제일 처음 한 게 뭔지 알아요?
0: 뭡니까?
1: 탈소주 정책이요.
0: 탈소주?
1: 소주 더 이상 안 만든다.
0: 그럼 뭐 만들어요?
1: 그러니까 네. 8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벌이 문어발 확장을 할 때거든요.
0: 예, 예.
1: 우리가 왜 술만 만들어야 되냐. 우리도 대기업 한번 해보자. 롯데도 말이야. 껌 가지고 재벌 되셨냐.
0: 다른 분야로?
1: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건설업도 만들고, 뭐 우리 반도체도 나가보고, 우리 방송도 진출하고. 문어발식 확장을 한 거예요.
0: 아, 위험한데.
1: 근데 여기서 진짜 무리수를 둔 것이 뭐냐면
0: 네.
1: 핵심 사업을 다 팔았어요. 장진호.
0: 아, 잘못 골랐구나.
1: 제일 실수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로율이라고 해가지고
0: 예.
1: 그 진로 소주병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자회사였어요.
0: 예.
1: 이거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 버는 회사거든요. 병이 있어야지.
0: 소주가. 그렇죠. 그렇죠.
1: 이걸 팔아버려요.
0: 예예예. 예, 예. 아, 패착이네.
1: 이러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90년대 때 IMF를 딱 맞아버려요.
0: 아, 그래서 이제 분리매각 과정을 거쳐서.
1: 그리고 예. 진로가 그때 약간 확장을 하면서 맥주 사업에도 들어갑니다.
0: 예, 재밌습니다. 아, 자, 우리의 전통식 소주, 증류식 소주 이야기부터 뭐 희석식 소주의 대중화 과정, 또한 기업의 역사까지 알아봤는데 저희 음주 권장 방송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1: 아, 역사예요.
0: 네. 아주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전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소주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소주가 해외에서도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소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뭐 과거에는 일본, 중국, 미국 정도에서 수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수출국이 95개 나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소주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뭐 맛있고 깔끔해서 이런 답도 있지만 K-컨텐츠에서 이제 배우들이 마시는 걸 보고 호감이 생겼다 이런 의견도 많다고 하니까 역시 소프트 파워의 위력은 대단하네요. 우리의 역사이자 전통의 일부인 소주 잘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박원석입니다. 오늘 신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주요 내용 짚어보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오늘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후 당원 투표로 다시 뽑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단 보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어떤 행보를 보일지 1부 처리와 영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평가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인기 코너 처리와 영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 코너 제목을 참 잘 졌다고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요.
2: 네.
1: 우선 처리 장성철 소장님 나오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유감입니다.
1: 왜요?
2: 월요일에 인기 코너라뇨.
1: 아, 그러면 한판 승부의 인기 코너.
2: 한판 승부의 인기 코너.
1: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판 승부의 인기 코너. 처리와 영의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1: 네. 그리고 영의 노영희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그럼 수요일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본인 수요일도 나오지 않아?
2: 월요일에는 월요일이 최고예요.
1: 네. 그리고 우신이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님까지 세 분 모두 어서 오시고요. 저는 원석입니다.
3: 네. 아, 처리 영의 석이.
1: 제가
3: 좋은데.
1: 그, 오늘부터 한 주간 박정원의 그 개인 사정으로 대신 진행을 맡게 됐는데 세 분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유, 뭐, 워낙 이제 우리 석이 형이 잘하시는 분이라서 뭐 따라가겠습니다.
3: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2: 그러니까.
1: 자, 오늘 그 신임 여당 대표 김민석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 첫 상견례를 가졌는데 먼저 화면으로 잠깐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4: 소수 야당이라서 공간도 변변치 않은데 오늘 뭐 마이크까지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5: 사실 제가 오면서 아니 이거 우리끼리 이렇게 정당 간에 방문할 때는 뭐 선물 들고 가는 거는 없는 거죠? 하고 제가 우리 비서실장한테 여쭤봤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우리 장 대표님과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뵙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1: 그 두 분 표정도 좋고 시작은 굉장히 화기애애했는데 우리 곽 기자님, 오늘 네. 두 대표가 어떤 얘기를 나눴나요?
6: 일단 오늘 첫 공식 회동이었기 때문에 두 대표 사이에 네. 공개 발언은 굉장히 좀 협치를 강조하는 부드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네. 김민석 대표,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라면서 정례와 상시화를 넘어 수시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장 대표도 이에 공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견제구도 한번 던졌습니다. 김 대표에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행정부를 견제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네. 경제 현안에서는 접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 대표가 초과 세수의 50%를 중산층, 서민,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자. 김 네.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했고요. 부동산 문제도 초당적으로 고민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자, 지금 여야 간에 대립이 굉장히 팽팽한 그런 이슈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잖아요.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6: 네,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먼저 노무현 정부 당시 대법관 제청 갈등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사법부 독립은 지켜줘야 한다라면서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이번에도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김 대표는 잘 감안하겠다라면서도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준이 정상화돼야 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가 오늘 첫 상견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1: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논란 관련해서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서도 계속 이제 입장이 다르고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6: 네, 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쟁점이 딱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 문제가 있는데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뭐라고 했냐. 대법원이 면담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반면 청와대는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문의에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고 답했을 뿐 면담을 거부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네.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도 노처장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다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구체적인 재청 방식에 대해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1: 네.
6: 마지막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재청 관련인데요. 대법원은 후보도 청와대와 협의를 한 거다라고 했지만 청와대는 서면 재청 당일에야 처음 이름을 들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1: 네.
6: 사실상 어디까지를 협의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는데요. 두 대표의 첫 만남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3: 전 그래도 일단 바람직하다. 왜냐면은 이제 왜 웃으세요? 그 여야 대표가 결론적으로는 서로 이제 뜻은 다르다 하더라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다 시작을 해야 이 정권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계속 협치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1: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두 분이 수시로 만나자고 했는데 수시로 만날까요?
3: 에이, 수시로도 안 만날 뿐더러 네. 이게 잘 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임 당대표가 이제 나 이렇게 왔으니 같이 잘해봅시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3: 이제 희망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1: 우리 장 소장님. 뭘 희망을 가져요, 뭐를.
3: 화내지 마세요.
7: 장명혁 대표에게 생명수를 준 것이 아닌가.
1: 아, 김민석 대표가 생명수를 줬다?
7: 한마디로 좀 정리하자면, 신난 장동혁, 심란한 김민석. 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1: 그 신난 장동혁은 이해가 되는데, 심란한 네. 김민석은 어떤 의미죠?
7: 말 실수했어요.
1: 어떤?
7: 나는 장동혁 대표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 예, 예.
7: 저 민주당 지지층에서 들으면은요 경악할 발언 같아요.
1: 근데 일종의 그냥
3: 아닌데 나도
1: 서비스잖아요.
3: 우리도 좋아하는데
7: 네?
3: 많이 좋아해요.
7: 뭐 장동현 대표를?
1: 그러니까 그게 전략 자산이니까 좋아하는 거잖아요.
3: 어쨌든 좋아한다.
7: 그렇죠? 그런데 장동현 대표 부정선거론자입니다. 윤호개인 세력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을 대단히 어렵고 뭐 그렇게 만들고 있고 저. 백드롭판 보셨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공격합니다. 연임은 없다. 재판은 없다. 이런 말하기가 어렵냐.
1: 네.
7: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존칭 붙이지 않고 이재명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정말 좋아한다라고 새로 뽑힌 당대표가 얘기를 해요. 이건 민주당 지지층이요.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언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평가를 들어보고 대단히 좀 마음이 심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 들어요. 그러면 장 소장님도 당대표 만남 수시화는 안 될 거다?
7: 불가능해요.
1: 그냥 하는 얘기다?
7: 물꼬만 텄어요. 물이 없어요. 계속 저런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요. 부정선거론자랑. 말이 안 돼요.
1: 자, 오늘 부동산 대책 얘기도 나왔고 뭐 몇몇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대표가 공감대를 보이는 듯도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슈에서는 뭐 서로 물러나지 않고 뭐 반박 재반박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어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여야 간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될까요?
3: 사실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되기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얘기는 이제 해왔었었고요. 그다음에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현수막 걸어라였잖아요. 그리고 실제 당대표로 뽑히고 난 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동도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법관 재청을 약간 도발적으로 사실 이제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방식으로 뭔가 좀 유학의 행동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면 다망하는 거죠. 실제 그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본인도 아마 이거는 끝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표현의 수위가 굉장히 셌잖아요.
7: 셌죠.
1: 조희대 씨라고 네. 표현하면서 당장 물러나라 얘기를 그렇죠. 했고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총구를 밖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7: 네.
1: 그래서 어떤 의도된 강경한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우리 장 소장님 보시기 어때요?
7: 총구를 밖으로 돌려가지고 맞은 거는요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지지율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주가 문제, 부동산 문제, 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유 이재명이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분들이
1: 네.
7: 마음을 돌린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사퇴해라, 탄핵하겠다. 이것에 대한 김민석 대표랑 민주당의 반응 때문이라고 저는.
1: 유이재명이 벌써 마음을 돌렸다고요? 여론조사 한번 보고?
7: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리얼미터 조사만 해도 대통령 부정평가가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1: 예.
7: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거 보셨어요?
1: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게 코어 지지층이 돌아서서 그렇다는 해석도 있는데 지금 이 정 소장님은 유의재명이 돌아서서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실체가 뭐예요?
7: 아니 기본적으로 40% 정도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코어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외 외연확장했던 그동안 대통령께서 중도 쪽으로 가고 외연확장하고 보수 인사 받아들이고 하면서 또 보수 쪽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야 대통령 이재명이 돼도 그렇게 나라가 위험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지했던 분들이 마음을 서서히 돌리는 마일리지가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와 탄핵으로 폭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잘못과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건 저는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 그 지지율 하락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뭐, 예. 차원에서
3: 잠깐만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그러면
2: 잠깐만요. 말이 아직 안 끝났다고 했어.
7: 그런 차원에서 헌법상 그리고 뭐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이런 것에 위배되지 않은 재청권을 갖고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한 것은 유이재명들에게는 상당히 좀 실망감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노 변호사님.
3: 유이재명의 선봉장으로 저는 생각해 왔는데 우리
1: 아니,
3: 장성철 소장을
1: 유이재명이었어요.
3: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을
2: 아니 노영희
3: 장성철 소, 저는 원래 올드예요. 그렇죠. 저는 코하고
1: 그러니까 질문은 싸우지 마시고요.
3: 네, 저의 질문은 유이재명의 선두주자인 것으로 제가 인식했던 우리 장성철 소장님은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빠졌어요? 바뀌었어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7: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길 바래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라고 하면 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실망감이 너무 커졌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온 거 보면 정책 관련해서도 너무 바꾸니까 안정성이 없어졌고 일관성도 없어졌어요. 제가 생각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능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일단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7: 네.
1: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이슈를 여당이나 혹은 청와대가 지금 다루는 방식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적 원인인지 아닌지 조금 더 지켜보고 다음 주까지 한번 살펴보면
7: 아니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네. 거칠어요 너무 언사가
1: 아,
7: 그리고
1: 예.
7: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1: 네.
7: 들어요
1: 네.
7: 그러니까 물러나라 조희대 씨 이런 발언들 그리고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탄핵하겠다라고 법사위원장도 얘기를 하고 많은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청와대 권력 핵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아요.
1: 거칠다.
7: 예. 네. 선을 넘었어요.
1: 자, 네. 그러면 우리 박 기자님께 조금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뿐만 아니라 탄핵 얘기도 나오고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강도 높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전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6: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굉장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1: 자충수다.
6: 네, 그러니까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대변인들 메시지까지 일관되게 탄핵소추 발의해라. 할 거면 해라. 그걸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의 일종의 자신감이다. 민주당이 강경하게 드라이브로 나가게 되면 역풍이 불 것이고 그 역풍이 보수 야권이 좀 득을 볼 것이다 라고 계산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쪽에서 프레임을 그렇게 세워놓고 전장의 판을 깔아놨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당연히 지지층의 요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탄핵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김민석 신임 지도부가 이거를 바로 결단하기엔 정치적인 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해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현수막 걸고 사태 압박하고 청문회 증인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한 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면 오늘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나와서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런 서면 제청이 기존의 관례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좀 이례적인 방법이었다는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번 재청을 어떻게 할 건지 청와대 입장이 아직은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6: 근데 이제 계속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재재청을 요구한다, 반려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와대가 카드로 고려하고 있기는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또 헌법과 법률에 뭔가 절차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이긴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또 법원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이 법적 절차가 맞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청와대에서 여러 카드를 놓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지금의 기류 그대로 강공으로 갈까는 약간 물음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1: 노 변호사님, 그 탄핵 갈까요?
3: 아니요. 저는 지금 탄핵까지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전에 김민석 대표가 거칠다고 하셨는데 그 거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뭐 특별히 많이 거친 편은 아니고 일단 이제 좀 약간 우리들의 뭐 태도는 이겁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정도의 정치적인 저는 언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탄핵까지 가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 좀 제기 뭐 이런 거 문제 제기 이런 쪽으로도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탄핵까지 가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는 게 사실 많은 쪽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뭔가 드러날 때까지는 조금 완급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1: 네, 탄핵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7: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1: 네, 박원석 아주 짧게 다음 이슈로 가야 됩니다. 박원석 시간이 없어요.
7: 아니, 박원석 앵커님하고도 이제 우리 윤석열 정권 시절에 방송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 때도. 그때 우리가 계속 비판했던 거는 정권은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그랬죠.
7: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의 대통령실이 재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임명을 안 할 수 있다.
1: 그랬었죠.
7: 이랬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윤석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했어요.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시에 윤석열을 옹호했던 그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다가 지금 조희재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어요. 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1: 내로남불이다?
7: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추후에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대표 오늘 국민의힘에 이어서 다른 야당들,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회 정당이. 다른 정당들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 당대표 직속 TF 대통합 추진단도 설치하기로 했는데 관련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6: 네, 일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당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으로 지었는데요. 단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게 되고요. 산하에는 진보연대분과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또 영입확장분과를 두기로 했습니다. 각각 진성준, 이해식 의원 등이 맡아 범여권연대와 외연확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1: 네.
6: 하지만 시작부터 다소 미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혁신당은 김민석 대표를 예방을 앞두고 자신들과의 연대 기구와 담당자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면서 유감을 밝혔는데요.
1: 네.
6: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만든 기구가 첫날부터 해당 정당의 반발을 사게 된 셈입니다.
1: 자,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특별감찰관을 지명했습니다.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을 했는데 이 뉴스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6: 네. 사실 앞서서 민주당이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이 강재식 변호사, 대한변협이 최용훈 변호사 추천을 했고요. 이번에 최길수 변호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통과하게 되면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이 되는데요. 최 변호사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었던 출신입니다. 특별감찰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기 이후 10년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 자, 민주당의 대통합 추진단 단장을 박범계 의원으로 하고 그 산하에 세 개의 분과까지 구성해서 오늘 분과장들까지 다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전대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내분도 있었고 또 범여권의 통합이라는 큰 과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3: 일단 이제 좀 통합이나 화합의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제 구조적 다수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조금 궁금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조국혁신당 관련 분과를 별도로 만들었다는 부분이에요.
1: 조국혁신당 연대분과라고 예, 만들었죠. 예, 이해식 의원을. 예,
3: 이해식 의원을 분과장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이해식 의원은 뭐 이제 워낙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일도 되게 잘한다고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뭐 기대는 합니다만 이걸 굳이 이렇게 딱 별도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첫 번째.
1: 네.
3: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국혁신당에서 곧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이다. 이러고 우리는 좀 싫다. 뭐 이런 표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조국혁신당에서 유감 표명을 한 내용은 정확히 어떤 대목을
3: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하고 뭐 이렇게 연대할 만한 사람을 이 사람으로 이제 먼저 내세웠느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1: 아, 제가 조국혁신당의 의견은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들어서 인선을 해야 된다.
3: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그거는 조금 약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이어서
1: 네.
3: 그런 얘기를 지금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좀 기분 나쁘다는 뜻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인지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이 좀 되고요.
1: 네.
3: 어쨌든 이런 TF가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굳이 현재 지금 조국혁신당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또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조금 또 시끄럽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사실 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1: 장 소장님, 대통합 잘 될까요?
7: 아니요.
8: 내부 통합 뭐든지 오늘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다 안 된다고 그러고.
3: 원래 그래요.
7: 아니 평론가가 비판해야지. 그럼 잘한다고 그러면 그 평론가로서 뭐 합니까? 아니 내부 통합도 잘 못하고 있는데 네. 외부 통합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대상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첫 단추부터 잘 먹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8: 네.
7: 유령 추진단이 될 것 같아요.
8: 유령 추진단이 된다.
7: 명목상으로 그냥 존재는 하지만 활동성이 전혀 없는 그냥 이렇게 면피성 그런 추진단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8: 근데 조국혁신당하고 합당 혹은 연대 뭐 합당 논의는 사실 이미 제안이 됐던 거고 중간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서 중단이 되고 취소를 했는데 어쨌든 양 당에서 다 의제로 이미 띄웠던 사안이기 때문에 합당할 건지 안 할 건지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7: 근데 이렇게 합당을 하려고 하고 추진하려고 하면 뭔가 이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를 합당하자. 그럼 당신들한테 우리 이거 줄게. 당신들 우리한테 뭘 줄래?
8: 네.
7: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공통분모가 뭐냐면은 네.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 총선 때 공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20석으로 뭐 원내 교섭단체를 뭐 10석으로 줄이네 안 줄이네 이건 큰 문제 아닌 것 같고 여기 진보 연대 진보에서 정치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공천 몇 개 줄 건데 우리 집은 얼마 줄 건데 이거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 추진단에서 약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유령회사 같은 걸 거다.
8: 그런데 오늘 김민석 대표가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를 만나서 했던 얘기 행간을 보면 합당을 할 건지 아니면 자강하고 연대를 할 건지 조국혁신당이 결정해라. 이렇게도 들렸어요? 곽 기자 어떠세요?
6: 좀 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언이 확실하게 우리 통합할 거야를 전제를 깔아준다기보다는 워낙 좀 당에서의 내분도 심했던 거다 보니까 옵션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놓으면서 저는 사실은 자강에 대한 방점이 오히려 좀 찍혀 있던 거가 아닐까 싶은 그 저는 약간 내피셜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맥락을 보았을 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먼저 조금 정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혁신당과의 합당 때문에 한참 불거졌던 갈등이 재현되지 않는 방향이 가지 않겠냐는 계산이 있을 것 같아요.
8: 네.
6: 다만 혁신당 입장에서도 그때 민주당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면서 유탄을 맞아가지고 상당히 내분이 시끄러웠는데
8: 네.
6: 그걸 다시 또 자발적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3: 김민석 대표가 원래 당대표 선거할 때 흡수합당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8: 그랬죠. 당명은 민주당이어야 된다. 당명이 민주당인 이상 어떤 형태의 합당도 흡수합당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3: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조국혁신당에서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었고 실제 신장식 대표도 오늘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도 별로 이렇게 썩 좋은 말은 안 나왔거든요.
8: 예.
3: 그러니까 아마 김인석 대표도 뭐 당대당 통합 이런 논의보다는 너네들 정확하게 조금 우리랑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라. 뭐 이걸 이제 결정하라는 얘기처럼 들려서 아마 이렇게 쉽게 뭔가 좀 잘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7: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8: 당분간 신경전이 좀 있겠네요. 양당 사이에.
7: 이것도 그냥 추진단 띄운 걸로 끝이에요. 그냥 임명장에 누구누구 그냥 분과위원장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권한이 없는데 뭘 가지고 협상을 하고.
8: 그래도 신임 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덕담 좀 하면서.
3: 네, 너무 사람이 지켜봐야지. 이렇게 비관적이에요. 네.
8: 자, 그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지명이 됐습니다. 우리 두 분 짧게 논평해 주신다면 우리 노 변호사님.
3: 일단 워낙 뭐 이재명 대통령 일가는 털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사실 새롭게 뭐 털릴 게 있을까 궁금할 지경인데요. 그래도 10년 만이죠? 네, 10년,
8: 10년 만에 만입니다.
3: 다시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좀 뭔가 정말 메인 눈으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8: 예, 우리 장소장님.
7: 꼭 그 부여된 역할 잘 하시길 바랍니다.
8: 청문회는 통과될 것 같아요?
7: 뭐 되겠죠, 뭐. 이거는 큰 쟁점이 없을 것 같아요.
8: 우리 곽 기자님, 청문회 전망 어떻게 하세요?
6: 오늘 국민의힘에서 바로 메시지가 나왔던 게 청문회를 좀 날 서서 검증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8: 예.
6: 근데 어쨌든 비록 자신들의 추천은 아니었으니까 여당 추천이 된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만에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크기 때문에
8: 네.
6: 아주 거세게 반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저는 어쨌든 그 권력이 자기감시장치를 두는 거잖아요. 특별감찰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반부패정책협의회 이런 거 열어가지고 대통령이 공직기강이나 반부패정책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성패의 관건은 결국 자기감시를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 모든 정권이 사실 그렇긴 한데 그런 면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건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정말 아주 짧게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대통령도 정당도. 근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언론의 이간보도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장성철 소장은 답하지 말고.
7: 저도 할게요. 아니, 적어놨어요.
8: 아니, 내부자 얘기 들어야
3: 아니, 먼저 말하세요.
8: 네. 짧아요. 시간이 없어요. 짧게.
7: 언론 탓하는 정치인 치고 잘된 정치인 보질 못했다.
8: 언론 탓 아니다?
7: 어떻게 언론 탓을 해요?
3: 저도 이렇게 언론 탓하는 거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8: 부적절했다. 우리 언론인 과부신 기자님 또 최민희
7: 아, 왜 이간질하고 그래요?
6: 뭐 최민희 의원 코멘트랑
8: 인연이 있었어요.
6: 아니 좀 다른 방송 말씀드렸는데요. 네. 제가 보수 야당 출입하면서 이 당이 예전에 굉장히 언론 탓 많이 했던 때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 멘트랑 거의 비슷한 멘트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정치권에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체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가지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보도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간질만 하면서 또 하고 있는 건지 네. 하나로 통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 오마이뉴스를 대표적으로 지칭한 건 아니겠죠?
6: 아닐 거라 믿는데 사과를 안 하시는 걸 보면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8: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0: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이틀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트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2: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1: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3: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1: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3: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4: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Mama.

0: 네, 권창용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이 오늘 6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 수사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처음 뵙겠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0: 일단 2차 종합특검 그 수사 결과 얘기하기 전에.
1: 네.
0: 이 제주도 지금 실종 사건.
1: 예, 그렇습니다.
0: 이런 그 사건 처리 보신 적 있으세요? 경찰에서?
1: 저도 뭐 이번에 깜짝 놀란 것 같고요.
0: 네.
1: 과거에 뭐 저 실종 사건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가 됐었는데.
0: 네네.
1: 그런 사건들이 뭐 강력범죄 피해자가 된 그런 사건들을 뭐 종종 접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지 못하게 사건을 처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는 이런 경우를 본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1: 예.
0: 제가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데
1: 네네.
0: 담당자가 이거 실종 아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정리하면 그 단계에서 그냥 임의 종결이 가능한 겁니까?
1: 그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실종 사건 신고가 사실은 아주 상당히 많이 됩니다.
0: 그런 걸로
1: 예,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는데 예.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귀가 처리가 돼가지고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게 정말 실종 사건으로 강력범죄의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인지 혹은 아니면 단순 가출 사건인지 뭐 이런지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런 그 판단을 일선 경찰관이 이런 식으로 자의로 내릴 수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제도적 보완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1: 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사실은 1차적 그런 그 이게 단순 실종 사건인지 아니면 아니 실종 사건으로 이게 그 강력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네.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될 것인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0: 네.
1: 그런 거를 아주 경험도 많지 않은 일선 경찰관의 그 성실함에 의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해왔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0: 그런데 그 사건을 이렇게 임의 종결해서 체포됐던 부경장이
1: 네네.
0: 체포의 긴급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에서 영장이 기각돼가지고 석방이 됐어요.
1: 예예.
0: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1: 뭐 저도 그 소식 때문에 뭐 놀라기도 했고 네.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엄중한 사건에 있어서 신병 처리는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0: 네네.
1: 지금 그리고 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이 수없이 많다고 지금 그리고 하나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면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0: 네네네.
1: 다만 법원의 판단은 일단 그 긴급체포라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사후영장이라는 걸 청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체포가 이 법에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0: 네.
1: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서 석방을 한 것이고요.
0: 네.
1: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는 그 국민적인 의구심을 빨리 해결하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즉시 저 사전영장 청구 절차 신청해가지고 검찰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안 그래도 경찰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1: 네.
0: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 예.
0: 관련해서 지금 그 보안수사권 폐지한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서
1: 이제
0: 경찰 수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1: 네, 그렇습니다.
0: 지난번에 그 장윤기 살인사건도 그렇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실종사건은 뭐 보안수사권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1: 네네.
0: 경찰 수사 전반을 이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우려가 커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이 개정 이후에 어떤 보완점 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뭐 경찰 수사가 부족하니 뭐 검찰이 수사력이 뛰어나니 이런 걸 떠나가지고
0: 네.
1: 1차적으로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어떤 기관이든 2차적으로 리뷰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0: 네네.
1: 사실 검찰 특별수사가 문제가 됐던 것도
0: 네.
1: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 자체 내에서 리뷰하지 못하고 바로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그런 점에 대한 우려.
0: 네.
1: 그것 때문에 그 점도 사실 검찰 특별수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는 점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보자면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1차적인 수사를 리뷰받지 못하고 바로 공소제기로 이어지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됐다면 이제 새로운 그 보안수사가 폐지된 이런 상황에서는
0: 예.
1: 모든 사람들이 경찰의 1차적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2차적인 리뷰 절차를 받지 못하는
0: 네.
1: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물론 그 보안수사 요구라는 제도가 생기긴
0: 그렇죠?
1: 했지만
0: 네.
1: 그것이 과연 과거에서처럼 이게 뭐 제대로 작동할지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 그 민사에 있어서는 네. 뭐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뭐 보살피지 않는다 보호하지 네. 않는다라는 네. 원칙이 적용하지만
0: 네.
1: 형사에 있어서만큼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그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을 바라는 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만 국가기관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0: 네.
1: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쳐보면은 물론 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런 능력이 되는 네. 사람들은 충분히 이런 제도 하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인 그 시민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0: 네.
1: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수사를 리뷰할 수 있는 검찰의 권한이 없어진 이상
0: 네네.
1: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불안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종의 사법 자력구제 시대가 온 거 아니냐.
1: 네.
0: 아까 말씀하셨듯이
1: 예, 예.
0: 본인이 법을 잘 알거나
1: 네네.
0: 아니면 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쨌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게 우리 형사소송법의 원리인데.
1: 네.
0: 근데 과연 수사하지 않은 그런 검찰이 이제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겠는가. 그 정도로 검경 간의 그런 사건에 대한 공조나 이런 게 물샐 틈 없이 되겠는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물론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뒀습니다만 그 보안장치들이 얼마나 잘 작동할지 시행착오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근데 이게 이제 저라 잘 아시겠지만은 법을 한번 바꾸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쟁점화됐던 거에서.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 점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1: 예, 저도 그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뭐 보완은 되겠지만
0: 네.
1: 그 보완이 될 때까지 그 고생하는 분들의 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0: 예. 관련해서 짧게 요거 한 가지만 더 관련 네네. 질문이기 때문에 그 검찰의 중대범죄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이 출범을 하는데 검사 1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 그래요.
1: 네네네.
0: 전체 한 5%라고 하는데 일단 많은 겁니까? 지원자가?
1: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
0: 네.
1: 100명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전체
0: 네.
1: 검사 수가 2,000명이 넘는데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중수청은 검찰 특수수사 기능 특별수사 기능을 떼어놓은 조직이라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0: 네네.
1: 그런다고 봤을 때는 100명이라는 인력 자체가 과거에 그 특수수사가 과잉 시대가 아니었던
0: 네.
1: 윤석열 그 뭐 적폐청산 그 이전의 시대를 생각하면
0: 네.
1: 100명이라는 수사 인력, 검사 인력은 결코 적은 인력은 아닙니다.
0: 근데 이제 중수청이라는 특수수사를 전담하게 될
1: 네.
0: 조직이 원활하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1: 네네.
0: 100명이라는 인력은 어떤가요?
1: 그 100명이라는 인력이 그 인력의 그 숫자가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0: 네네.
1: 그 넘어간 이 넘어간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그 경력을 가진 검사들이냐가 문제인데
0: 네.
1: 제가 듣기로는 부장검사급 이상 그리고 일선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그런 일선 그 평검사들 위주보다는 경력이 좀 되는
0: 네네.
1: 뭐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사이 네. 정도의 경력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런 검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일선의 수사에서는 좀 멀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 이 중수청의 수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저 앉아가지고 아랫사람들 뭐 집이나 하고 이런 식으로 중수청이 운영돼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0: 예.
1: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좀 더 젊은 검사들이 좀 많이 옮겨줬으면 하는 뭐 바람도 있었는데
0: 네.
1: 어쨌든 숫자로는 적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약간 앞으로 그 수사력이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차 종합특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는데요. 그 6개월 수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네.
0: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1: 저로서는 뭐 처음 출범할 때 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물어보시면 쉽지 않은 수사다.
0: 네.
1: 이게 남아있는 과제들이 그렇게 밝히기가 실체관계 측면에서라든가 사건 처리 방향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쉽지 않은 수사다라고는 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제가 특검에 개인적으로 바랬던 거는 미진한 점도 마무리를 해주고
0: 네네.
1: 어떻게 보면 내랑 사태와 관련된 이 논란을 좀 종식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렇게 사건 처리를 보면 노고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뭐 칭찬해 줄 점도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논란의 불씨를 새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0: 어떤
1: 점도
0: 면에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1: 예를 들면은 뭐 저 홍장원 뭐
0: 조성현 대령,
1: 네, 조성현 대령 사건 처리라든가 네. 혹은 어떻게 보면은 뭐 쉽게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뭐 지난번에 뭐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뭐 법원의 판사가 뭐 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네. 법원을 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0: 네.
1: 증거 판단이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 그 일반적인 그 법원에서 얘기하는 의심스러울 때는 한번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0: 네.
1: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좀 과감하게 기소를 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0: 그래서 그런지 예. 2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됐어요. 물론 구속을 많이 시키는 게 꼭 수사를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렇게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거는 과연 수사가 이게 내실이 있었느냐 그리고 충분한 판단의 근거에서 이제 영장 청구나 이런 게 이루어진 건가 수사의 밀도가 높았느냐 뭐 이런 문제제기가 거꾸로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보기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0: 예.
1: 사실 뭐 영장 청구 구속을 많이 했다고 해서 훌륭한 수사일 수는 없습니다.
0: 네네.
1: 다만 분명한 것은 영장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약간 좀 수사의 문제점이 있다는 분명한 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기소에서도 과감했지만 이 저 종합특검의 수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워낙 종합특검이 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질책이 있어서
0: 네.
1: 좀 어떻게 보면 좀 성급하거나 조급한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실망감도 있고.
0: 제가 좀 예. 수치를 말씀드리면 종합특검팀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였습니다.
1: 네.
0: 내란특검팀이 26.1%, 김건희 특검팀이 31%, 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이 21.1%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종합특검에서 좀 무리한 영장 청구가 많았던 거 아니냐?
1: 좀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 신병 확보를 위한 그 뭐 여러 가지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조금 조급함이 좀 앞섰던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0: 네, 예. 또 한 가지 조금 2차 특검에 대해서 뭐 아쉬움이면 아쉬움이고 조금 좀 그 의아함이면 의아함인데. 그 지난 3대 특검에서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대표적인 부분이 김건희 씨 양평고속도로 의혹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그 의혹도 충분히 이게 그 규명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1: 예.
0: 이 두 가지 수사는 거의 잘 2차 특검에서 안 된 게 아닌가.
1: 네.
0: 오히려 내란 수사에만 초점이 맞췄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1: 맞습니다. 근데 둘 다 수사의 난이도로 놓고 보면은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0: 아, 쉬운
1: 법리적인
0: 사건이
1: 측면에서나 실체관계의 규명 차원에서나 절대로 쉽지는 않고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간에 진술을 뭐 은닉하거나 맞추거나 이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네.
1: 쉬운 수사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 이창수 검사장까지는 기소를 했지만
0: 그렇죠.
1: 그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용산이라든가 혹은 용산에 근무한 뭐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뭐 용산에 근무한 뭐 요직에 있던 그런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루되지 않고는
0: 네.
1: 이게 도저히 그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될 수 없습니다.
0: 네.
1: 인사 발령이라든가 그리고 이 수사팀의 교체라든가 그 이후에 소환 방식이라든가 수사 방법 그 이후에 사건 처리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일관된 뭐 계획 하에서 이렇게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전체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청취자들도 아마 궁금하실 게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끝났는데 그러면 2차 종합특검에서 마무리를 못 지은 사건들, 예를 들어서
1: 네.
0: 양평고속도로
1: 네.
0: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 무마 의혹도 이창수 검사장은 기소를 했지만 다른 관련자들도 있을 거거든요.
1: 예, 예. 그러니까
0: 이렇게 2차 종합특검이 마무리를 못 지은 사건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1: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라도 뭐 지금 관련된 혐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쉽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0: 그러면 그 사건을 어디로 이첩을 하게 되나요?
1: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특검으로 끌고 나가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0: 일반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1: 뭐 중수청이라든가
0: 중수청이나 경찰로
1: 예, 그 사건의 그 뭐 이 관할에 따라 가지고 중수청이라든가 뭐 국수본이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절대로 그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너무 저 가혹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자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그 또 한 가지 좀 논란을 부른 대목이 내란 특검 수사 기소하고 결과가 뒤집힌 사건들입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홍정원 국정원 그 1차장 그리고 수방사의 조성현 대령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1차 내란 특검에서 근데 이걸 뒤집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 조성현, 홍장원 이 두 사람을 기소하지 않았는데 뭐 이 두 사람이 이 내란 대응 과정에서 전적으로 잘못이 없었다라고 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0: 예.
1: 이 사람이 내란 과정에서 이 두 분이 보여준 전반적인 행동이 이 사실 그 뭐 여기서 약간 얘기가 새 나갑니다만 검사라는 사람이 검사가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수사를 한 사건을 공소 제기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사람을 법정에 세울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0: 네.
1: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비록 죄가 한 시점에 있어서는 죄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공소 제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공소 제기를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런데 저는 내란 특검에서는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 두 사람이 전적으로 100%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워낙 전반적으로 보아서 이 뭐 내란의 진압이라든가 이런 데 세운 공이 크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0: 네.
1: 이 종합특검의 경우에는 그 시점 어느 한 시점에서 딱 단면을 잘랐을 때 그 행동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되는 행동을 좌시하는 경우에는 아마 다른 관련자들을 역시 그 법정에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0: 네.
1: 이 두 분들도 법정에 세웠단 말입니다.
0: 네.
1: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공소제기의 단계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0: 네.
1: 이젠 법원에서 과연 이 사람을 유죄라고 해가지고 단죄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 공을 넘긴 게 됐는데
0: 네.
1: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통상적으로 제가 업무 처리를 해왔던 과거의 그 네. 업무 관행에 비춰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0: 네. 예. 저희가 좀 성급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뭐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분 같은 경우.
1: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성현 대령의 경우에는 뭐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0: 네.
1: 홍장원 차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에서 구성한 공소 사실 자체의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본인은 네. 거기에 관여한 바 없고
0: 없다.
1: 지시한 적이 네. 없고 모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런
0: 네.
1: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고 이게 결국은 내란 특검 검찰권의 공소권의 행사든 아니면 뭐 어쨌든 공권력의 행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내란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논란을 계속 논란거리를 던져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좀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굉장히 강조한 것 같은데
1: 네.
0: 이게 이제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긴 수사 결과가 아닌가 싶고 한 가지 더 이게 내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 조성현 대령도 홍장훈 차장도 주요 증인들이고 또 이 사건을 지켜보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저분이 기소되는 걸 보면서 특히 조성현 대령 같은 게 기소되는 걸 보면서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내란 특검에서도 그 기소를 반대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1: 실제로 내란 특검 재판 과정에서
0: 네.
1: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군 관계자들이 본인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증언 거부권의 그 인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데 사실 그런 점도 있지만 제가 정말 그 좀 걱정스러운 점은 사실은 이 사회적인 논란, 이 내란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이젠 그 수사 단계로 해결하는 것은 시간은 좀 지난 것 같고요.
0: 예, 예.
1: 이젠 어떻게 보면은 수사 이외의 다른 방법. 사실 수사라던가 법은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수단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런데 이번에 그 내란 특검에서 종합 특검에서 이 사건 처리한 것을 보면 어떤 분들 보기에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사를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어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0: 네.
1: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0: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노웅래 전 의원 1심에 이어서 2심도 무죄가 났는데
1: 예, 예.
0: 결국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이제 증거를 기초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금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1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수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강력하게 내세운 것을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 판결을 썼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적법 절차를 위배했다라는 이유로 증거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0: 네.
1: 그게 이게 설령 증거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다라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시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검찰이 좀 아파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이 거물 정치인 뭐 4선, 5선 뭐 이런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이런 식으로까지 좀 신중하게 하지 못했나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0: 관련해서 조작 기소 논란이 나오는데
1: 예.
0: 그 조작 기소의 의미에 대해서 또 여러 이제 그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있어요.
1: 네.
0: 조작 기소로 볼 수 있습니까?
1: 조작 기소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률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0: 예.
1: 조작 기소인지를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네. 기록을 정확하게 보고 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0: 위법한
1: 판단이
0: 증거를 활용했다라는 건 이해되는데 조작 기소는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아니면 허위 자백을 받거나 뭐 전통적으로는 그런 건데
1: 그렇습니다.
0: 이 경우에 그런 게 있나요?
1: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조작 기소라면 그거는 이번에 새로 입법이 된 그 법 왜곡죄로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네. 유혁 전 법무부 장관 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부 감사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1: 예.
0: 고맙습니다.
1: 네네.
0: 네, 박지용의 한판 승부 오늘 수소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흔히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을 쉽게 떠올리는데 여름잠 자는 동물은 생소하죠? 달팽이가 대표적인데요. 수분 보존과 열 차단을 위해서 수개월 동안 여름잠을 잡니다. 아프리카 황소 개구리는 여름 건기면 땅속으로 들어가 비가 올 때까지 몇 달을 잔대요. 가을, 겨울이 제철인 바닷속의 해삼도 수온이 올라가면 여름잠을 잡니다. 이쯤 되면 인간에게도 여름잠이 필요하다 싶지 않으세요? 과열되기 전 잠시 꺼뒀다가 완충되면 다시 켜는 회피가 아닌 회복을 위한 여름잠. 근데 여름잠을 자기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네요. 변진섭입니다.

0: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오늘 첫 곡으로 변진섭의 너무 늦었잖아요 들려드렸습니다. 요새 잠 잘 주무세요? 예, 저는 뭐 워낙 꿈을 잘 꾸는 편이라 거의 매일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런가 간혹 눈밑이 좀 떨리더라고요. 잠을 푹 못 자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는 지인분도 눈밑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먹었더니 잠도 잘 자고 훨씬 좋아졌다고 저한테 이 마그네슘을 적극적으로 먹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스코 갔을 때 그 생각이 나서 마그네슘 큰 통을 사고 그날부터 믿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잠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랐는데 며칠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눈 떨림도 없어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까 해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더라고요. 예,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우아한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 뉴스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라랜드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어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그거 맥가넌스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6: 그럼 딱 한 모금?
5: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날씨 이야기.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가 기상관측 기록상 가장 강한 수준으로 커질 가능성이 지금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엘니뇨 때 바다에서 대기로 이동하는 열이 기후변화로 달궈진 지구에 더해지면 2027년이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요새 엘니뇨와 관련된 기후 뉴스가 너무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 영국 기상청은 올해 말 적도 태평양 핵심 해역에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1950년 이후 공식 관측 기록은 물론 19세기 보건 자료와 비교를 해도 가장 강한 엘니뇨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예보는 전례 없는 강도의 엘니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측 자료에서 이처럼 강한 신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엘니뇨는 적도 태평양을 가로질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약해지거나 반대 방향으로 불면서 서태평양의 따뜻한 물이 동쪽으로 퍼지는 자연적인 기후 현상입니다. 보통 2년에서 7년마다 발생을 해 9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가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닷물이 중부와 동부 태평양으로 이동을 하면 바다에 저장되어 있던 열이 대기로 방출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구 평년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고 또 바람의 흐름이 바뀌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과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발표한 엘니뇨 진단 자료에 따르면 엘니뇨 강도를 판단하는 중부 적도 태평양 니뇨 3.4 구역의 7월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1.4도 더 높았고 더 동쪽의 적도 해역에서는 2도 이상의 수온 편차가 나타났고 또 적도 태평양 수면 아래 일부 해역의 온도 편차는 최대 10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올 가을과 겨울에 엘니뇨는 매우 강한 수준에 이를 확률이 90%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록경신 가능성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수면 아래에 대규모로 쌓여있는 따뜻한 물인데요. 이 따뜻한 물이 엘니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앞으로도 수개월 더 발달할 수 있는 만큼 기록경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번 엘니뇨의 이례적인 강도를 곧바로 기후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세계기상기구의 입장입니다. 기후 변화가 엘니뇨의 발생 빈도나 강도를 높인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밝히면서 물론 1950년 이후 강한 엘니뇨가 과거 수세기보다 자주 발생했다고 평가하지만 수백, 수천 년에 걸쳐 강도가 크게 오르내린 만큼 최근 변화를 단순히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기후변화로 더 따뜻해진 대기와 바다는 엘니뇨가 불러오는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올해 남아시아의 몬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강한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에서 가뭄과 산불 위험이 커졌고 페루나 에콰도르 그리고 미국 남부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잦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는 이 같은 가뭄과 홍수가 농작물과 가축 생사를 흔들어 취약국 주민 수천만 명을 심각한 식량난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영국을 포함한 북서유럽은 올가을과 초겨울 비가 많이 내리고 폭풍이 잦아질 수 있으며 겨울 후반에는 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지만 엘니뇨와 영국의 겨울 추위 사이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영국 기상청 기후과학자는 엘니뇨가 겨울에 정점을 찍은 이듬해에는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를 수 있다며 따라서 2027년이 2024년을 제치고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작년 여름 여기 미국에서도 엄청히 정말 말도 못하게 그것도 아주 끝까지 쥐어짜듯 더위란 더위는 다 겪었던 거 기억하세요? 근데 그거와는 다르게 작년과 올여름 D&B 지역의 더위는 그래도
견딜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엘니뇨로 인해 내년에 2024년 여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긴장을 하게 만드네요. 내년 여름 불볕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올여름 지나갔다고 해서 휴 할 것이 아니라 에어컨 점검도 다시 하시고요. 지붕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그러는 김에 올겨울 추위를 위해 난방도 잘 되는지 미리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D&B 지역의 날씨 좋아도 이건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늦여름의 쾌적한 날씨가 오늘 월요일부터 주중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에 습도는 낮고 기온은 평년보다 몇 도 더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80도, 섭씨 27도,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5에서 10마일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0도에서 60도 초반까지 떨어지겠네요. 내일 화요일은 오늘보다 더 화창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잔잔하겠으며 습도도 낮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8로 아직까지도 높은 편입니다. 밤 최저 기온 61도, 섭씨 16도가 되겠네요. 수요일에는 남풍이 다시 불면서 습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부분적으로 약간 흐린 하늘 보이겠으며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입니다. 목요일 오후와 저녁에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지만 심각한 기상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역시 비 올 확률은 낮아지겠지만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고요. 덥고 습한 날씨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하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그러나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5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일기예보가 부릅니다. 인형의 꿈.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이 시간 건강 뉴스. 혹시 일어날 때 핑 하고 도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립 저혈압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기립 저혈압은 앉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움증과 시야 흐림, 식은땀, 무력감 등이 나타나는 상태인데요. 여름에는 더위로 혈관이 확장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워 증상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하면 실신이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이라도 이런 기립저혈압 증상을 경험하셨다면 일상생활하실 때 수칙을 준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셨나요? 갈증이 없어도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하고요. 또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시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앉거나 누운 상태라면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하고요. 하체 근육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수시로 까치발 들기, 그러면서 종아리에 힘주기 등 하체 근육을 움직이세요. 또 뜨거운 사우나나 과도한 음주, 과로, 수면 부족, 식사 거르기는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과 내 키에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시는 건데요. 제일 쉬운 건 역시 걷기입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면 기립 저혈압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소한 질병도 없앨 수 있으니 수시로 몸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고 체내에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주요 효능으로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눈떨림이나 손발 저림, 다리 쥐를 막아주고요. 신경을 진정시켜 불안과 초조함을 줄이고 깊은 잠도 자도록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긴장 완화를 해주면 깊은 잠을 유도해준다는 카모마일 티 아시죠? 사실 저도 이 티를 석 달 이상 먹어봤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추천을 해줬어요. 마그네슘을 한번 먹어보라고. 어우, 이틀 만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고요. 딱히 악성 불면증을 겪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정말 이 마그네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혈압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또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체내 에너지 생성에 관여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의학적으로도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며 두근거리는 심장박동을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하루 적정량이 있더라고요. 또 마그네슘은 포도당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의 위험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서 결핍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시켜 당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효과를 본 건 바로 이 눈떨림이었어요. 최근 눈주위가 떨린다든지 근육이 뭉치는 경우 자주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마그네슘 드셔보세요. 마그네슘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과 함께 신경 자극을 전달합니다. 근육의 수축과 및 또 이완작용을 조절하는데, 마그네슘과 칼슘은 근육에서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고 신경을 흥분시키는가 하면,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을 해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장 근육이 수축되고 잘 풀어지지 않아 부정맥이 되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식사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매 끼 전 곡류에 두류를 넣은 밥과 함께 녹색 채소를 나물, 샐러드, 쌈 등으로 이용해 한두 접시 드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데,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과연 몇이나 될까요? 누가 해주기 전엔 나 혼자 이렇게 해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연이나 식이섬유소, 칼슘과 같은 영양소의 경우 과다 섭취하면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좋다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아예 안 드시니만 못하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만 충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그네슘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콩팥 질환자나 섬액형 부정맥 환자, 중증 근무력증 환자, 그리고 평소 설사가 잦거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거나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으니까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셨을 경우,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셨을 경우 장내 수분을 끌어당기는 삼투작용으로 인해 설사나 복통, 메스꺼움 등이 흔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섭취를 멈추셔야 하겠습니다. 뇌와 신경 건강을 지키는 필수 미네랄 영양제, 마그네슘도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있네요. 모든 약이나 영양제가 그렇듯 먼저 의사와 상담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2: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1: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2: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2: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5: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6: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7: You see, paid family leave?
8: That prevents child abuse.
6: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7: Prevents child abuse, too.
9: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8: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5: we prevent child abuse
7: from ever happening.
9: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10: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8차례나 미뤄지며 76년간 감옥에서 생활했던 최장기 재소자가 101살로 자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최장기 재소자로 알려진 그는 25살 당시 감옥에 들어가 100세를 넘기기까지 죄수 꼬리표를 단 채로 일생을 마감한 것인데, 그는 1949년 경비원 살인 혐의로 붙잡혀 1950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뒤로 76년간 가석방과 재수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와 증언이 여러 차례 번복됐기 때문인데요. 그는 체포한 경찰관 중 한 명은 나중에 그가 무죄라고 본다고 진술했으며, 사면위원회에서는 그가 살인 현장에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사형 집행은 8차례나 미뤄졌으며, 그는 이른바 마지막 식사도 8번이나 받아야 했다고 하는데, 그는 한결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젊은 시절 잡범 이력이 있었으나 1975년 10개월간 가석방이 허가된 기간에 경미한 절도, 무기 조시 혐의로 다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수감 생활을 조용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진 그는 별명이 버드맨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교도소에서 새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기 옷 속에 빵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가곤 했다며, 교정당국은 그가 단지 새들에게 먹이를 주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감아 주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2020년 감독을 받는 가석방 형태로 요양시설로 옮겨져 남은 생애를 보내다 그곳에서 눈을 감았다고 하네요. 아니, 감방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으면 101살까지 살았대요. 요새 살기도 퍽퍽한데 아둥바둥 힘들게 돈 버느니, 아니 차라리 감방 들어가는 게 더 낫겠는데. 응? 아니 힘들게 취직해 돈 벌 필요 없쇼. 밥 3끼 밥 줘, 재워줘, TV 마음대로 봐, 책 읽어, 운동시켜줘. 아니 무엇이 문제요? 응? 되레, 사회가 감방 같어.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 감방 가는 거 어때요? 애플이 카메라와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새로운 에어팟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직 출시하지 않은 카메라 탑재 에어팟이 시연 영상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어팟은 현재 판매되는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형태이지만 이어폰 줄기 부분에 소형 카메라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인식한 이미지를 애플의 AI 기반 음성 비서 시리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해당 기능을 활용을 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직접 꺼내지 않고도 주변 사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물의 이름이나 정보를 기억하도록 요청하거나 도보 이용 중 길 안내를 받는 등의 기능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술 전문가들이 제품의 출시를 오는 9월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팟에 카메라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기기가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이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누리꾼들은 에어팟에 왜 카메라가 필요하느냐? 모든 것에 카메라를 추가하려는 이유가 뭐냐? 스토커가 되기 쉬운 시대라고 비판을 하면서, 현재 SNS에는 카메라 탑재 에어팟을 변태팟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젠 허다허다. AI 과정이 변태스러워지고 말이오. 앞으로 귓구녁에 에어팟 낀 사람 보면 피해할 판이네. 혹시 알아? 어떤 놈이 나를 촬영하고 있는지.
중국에서 부모가 자녀를 농촌으로 보내 힘든 농사일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이른바 고생 캠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여름방학을 맞는 자녀들에게 노동의 어려움과 가족의 수고를 알려주기 위해 고생 캠프에 보내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캠프는 주로 중국 남서부 쯔촨성, 구이쩌우성, 윈난성 등지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참가한 아이들은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감자도 캐고 판매를 하거나 나무 껍질을 벗기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등 농민들이 하는 일을 맡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가비를 내고 캠프에 참여하는데 10일 과정은 4천 위안, 약 700달러 이상이며 한 달 과정은 1,500달러 이상을 넘는다고 합니다. 캠프에는 엄격한 규칙도 있는데 맡은 일을 끝내지 못한 아이에게는 감자만 먹도록 하는 별칙을 주기도 하고 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일을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캠프 운영자들은 이런 방식이 아이들에게 노동의 어려움과 돈을 버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다만 부모들의 우려를 고려해 아이들에게 맡기는 일이 너무 힘들지는 않도록 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캠프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힘든 일을 하다 눈물을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도 담겼는데 한 아이는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를 하면서 농사일만 아니면 뭐든 할 수 있다. 숙제도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으며 일부 캠프에서는 부모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기도 했는데 캠프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보낸 영상과 편지를 본 부모들이 감동한 뒤 주변에 캠프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캠프 관련 영상이 SNS에서 퍼지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영상 댓글에는 어떻게 신청하느냐며 자녀를 보내는 방법에 관한 질문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또 한다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 아닌가 싶네요.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호주의 한 동물체험 농장을 방문한 어린이 두 명이 시가 독서 생성 대장균에 감염이 돼 중증 합병증을 겪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 가운데 3세 여아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고 신장 이식 가능성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멜버른에 사는 2세 남아와 3세 여아가 같은 동물체험 농장을 방문한 뒤 이 대장균에 감염이 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빅토리아주 보건당국은 두 차례의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2세 남아는 농장에서 생일 파티를 한 뒤 약 2주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이후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17일간 투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3세 여아의 상태는 더욱 심각했는데 여아는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며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신장 기능 역시 회복되지 않아 향후 신장 이식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대장균은 시가 독소를 생성하는 대장균으로 감염이 되면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나 양, 염소 등 동물의 분변에 오염이 된 환경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이나 주변 시설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입이나 음식을 만지는 과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어 동물체험 시설 이용 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니 동물 만진 다음에야 손을 씻어야지. 집안에 있는 강아지 만지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그나저나 중국 애들 체험 현장 가서 동물들이나 안 만지어 할 텐디. 36살의 이베츠 라미 레츠라는 여성은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몇 달간 이어진 기침을 계기로 검사받았다가 이미 32세에 뇌까지 전이된 사기 폐암을 진단받았다는 역시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계절에 따른 증상이라고 여겼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자 병원을 여러 차례 찾았지만 처음에는 기관지염이나 호흡기 감염 등을 의심받았다고 합니다.
계속 기침이 멎지 않아 호흡기 내과 전문의 진료를 거쳐 검사를 받았고 결국 종양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조직 검사 결과는 비소세포 폐암의 한 종류인 선암이었습니다. 당시 32세였던 이 여성의 기침 원인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선암 4기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암의 진행 정도는 더 심각했습니다. 진단 당시 이미 뇌 전이가 확인됐으며 왼쪽 전두엽에서도 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 여성은 자신이 폐암 진단을 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처럼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도 폐암은 생길 수 있다는 미 국립암연구소 연구진들은 비흡연자 폐암에서는 특성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는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유전자 변화와 관련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하네요. 술 한 잔 안 먹는 사람도 간암 생기군요. 담배 근처도 안 가는 사람도 폐암 걸리고요. 남자들도 유방암 걸려요. 암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술, 담배 아무리 먹어도 멀쩡한 사람은 아주 멀쩡이야. 그 옆에서 속 썩는 사람들만 그냥 죄다 암에 걸려 열통 터져 죽는 경이. 인도네시아 발리의 힌두교 명절인 침묵의 날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린 한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지방법원은 종교 모독 및 혐오 표현 유포 혐의로 기소가 된 스위스 관광객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사건은 발리 최대 명절인 침묵의 날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매년 3월 열리는 침묵의 날은 24시간 동안 외출, 노동, 유흥은 물론 전등 사용까지 엄격히 금지되는 가운데 공항 이용도 전면 중단되고 인터넷 공급까지 차단되는 발리의 가장 중요한 힌두교 전통 행사입니다. 종교나 국적에 관계없이 관광객을 포함한 섬내 모든 인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관광객은 숙소 직원들로부터 금지 지침을 미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고 그는 해변으로 걸어가며 동영상을 촬영을 해 SNS에 올린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힌두교 전통을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욕설을 섞어가며 비하하는 모습이 담겼는데 이런 영상이 퍼지자 발리 주민들은 종교적 신념을 짓밟는 행위라며 거세게 분노를 했고 당국에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했는데 경찰은 수색 끝에 해변 인근 한 빌라에서 결국 그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된 재판에서 이 남성은 통제로 인해 음식을 구하지 못해 배가 고프고 화가 난 상태여서 영상을 올렸다며 힌두교나 발리 주민들을 모독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관련 규정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또한 제 행동에 깊이 반성을 하며 발리 주민들에게 사죄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주민, 발리 주민들의 신앙에 상처를 입혔으며 사회적 분노를 야기했다며 자신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 과거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침묵의 날 규정을 위반하면 강제 출국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SNS를 통한 공공연한 모독 행위였다는 점에서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실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네요. 어딜 가든 하지 말래도 꼭 더하는 놈들이 쇼. 이 죽어도야 이 죽어도 징그럽게 말 안 들어 처먹는 종자들 말이오. 이놈이 꼭 그런 놈이구먼. 이 영창 살아도 싸. 근데 세상에 침묵의 날에 또 해피를 관광을 갈 건 또 뭐요. 이 지지리도 복도 없는 놈이네. 이 앞으로 발리 가실 때요 침묵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니까 그 날은 꼭 피해서 여행 가세요. 예. 말레이시아에서 댕기열 감염자가 5만 8천 건을 넘고 55명이 숨지면서 확산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올해 댕기열 감염자는 8월 15일까지 58,0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56.2%나 늘었습니다. 특히 셀랑고르주는 25,090건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을 했고 쿠알라룸푸르와 푸트라자야에서도 1,316건이 확인이 됐는데요.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댕기열 전파 위험이 여전히 크고 국가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는데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의료계에 따르면 댕기열 백신 2회 접종 비용은 420에서 500링깃, 약 100달러 수준인데 댕기열 예방단체의 관계자는 비용과 접근성을 백신에 대한 거부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접종률 저하를 단순한 백신 기피 현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모기 방제와 조기 환자 발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네요. 강화하면 뭐요? 이미 다 걸린 것 같은데. 역과장 안 왔으면 어는 바람이네요. 이 지발. 이래서 올가을에 다시 이 호빅이 유행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나 당체 불안이어서.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피자와 치킨을 특식으로 제공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수용자 처우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자 반판에 반반 치킨, 교도소 8월 식단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교정시설 수용자 식단표를 촬영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는데 게시물에 따르면 경북 북부 제1교도소는 광복절 특식으로 피자 반판을 제공했으며 청주 여자교도소는 이른바 반반 치킨을 냈다고 합니다. 특식 외에 평시 식단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서울 동부구치소의 8월 식단표에는 돼지고깃국과 닭볶음탕, 오징어국이 올라와 있었고 상주교도소 식단표에는 떡볶이와 김말이튀김, 군만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교정당국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필수 영양 기준에 맞춘 식단을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하루 급식 예산은 5,201원입니다. 3끼로 나누면 한 끼에 약 1,734원 꼴이며 교정시설 식단은 일주일 단위로 편성이 돼 한 달간 순환 운영이 된다고 하네요. 아니 피해자들 생각은 아니오. 이 반성들 하고 있는 거 맞죠? 이 여그가 다른 나라들이나 깜빵이 무신 피서지도 아니고 말이오. 이 나보다도 더 잘 먹네 이놈이들. 이 끼니마다 바뀌고 특식도 나오고 말이오. 참말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 볼 일 없으면 차라리 깜빵 가는 것이 낫겠소.

그래서 이런 드라마도 나왔는 겜이네. 슬기로운 깜빵 생활 슬기롭게 해봤자 깜빵이 깜빵이지 뭐니.

라라랜드 월요일 1부 순서 1부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라라라 퀴즈 정답자와 함께 새로운 퀴즈 발표해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초론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은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호,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오늘 처음으로 친구 맺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동준님. 노래 신청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목포의 눈물을 신청해 주셨는데 앞으로 좋은 글 있으면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구 맺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0: 순간 전주 나오는데
1: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가 나올 뻔했습니다.
0: 네, 우리 한동주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들려드렸습니다. 예, 흘러간 가요도 좋고요. 팝송도 좋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카톡 친구 맺어주셨으니까 상품 드려야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대구로 우선해드리겠습니다. 영문 이름과 주소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복별님께서 오늘도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길 감사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착한 일 하는 거 좋은데요. 가끔 내 딴엔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민폐가 될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착한 일과 상대방이 받는 착한 일은 거기서 오는 약간의 또 갭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오지랖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잘 눈치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저도 이 환오지랖 하는데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은혜의 날들을 맞을 수 있는 새날이 왔어요. 오늘도 구름 가듯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나눔은 세상 삶의 은혜인 것 같지만 그 행함을 실천하기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면 언제인가는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딕 패밀리의 흰구름 먹구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딕 패밀리도 7명이었네요 멤버가. 요거와 관련해서 또 한번 퀴즈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었는데 조만간 퀴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어울리는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함께 하고 싶네요.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새로운 한 주는 새로운 기회이다. 지난주에 머물지 말고 오늘의 작은 행복부터 시작하자. 또 하나는 조금 더 힘이 되는 글귀입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이지 한 주의 무게가 아니다. 가볍게 마음 먹고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 월요일에 어울리는 시 한 편도 보냅니다 하시면서 윤동주의 새로운 길 보내주셨는데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0: music. Action.
1: 우리 조석진님께서 오늘 생일을 맞으셨어요. 왜 카톡에 보면 생일 같은 거 이렇게 뜨잖아요. 저희 방송국이랑 이미 카톡 친구이기 때문에 아유 생일이 뜨셨더라고. 조석진님 너무너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날, 은혜로운 날 되고 계시죠? 아, 제가 전화번호를 알았으면 좀 전화해서 직접 연결도 해보고 싶었는데 워낙에 이 병원 쪽으로 통역을 하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싶은데 늘 바쁘신 와중에도 라라랜드 청취 잊지 않으시고 또 좋은 글 항상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축하합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6: 어,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1: 이번에는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성리의 Sad Rain 신청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우리 뽀들현드님께서 교통사고 제보를 주셨어요. 루트 50번 사우스 방향, 루트 50번 사우스 방향 스터링 펠로우 로드 근처 차선 두 개 막아갔고요. 지금 현재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고 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루트 50번 사우스 방향 스터링 펠로우 로드 근처 차선 두 개 막아서 현재 정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발견하시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는 라라라 퀴즈. 오늘이 바로 정답자 발표 날입니다. 자, 지난주 정답 발표해드리기 전에 지난주엔 어떤 라라라 퀴즈였었는지 한 곡 한 곡 들어볼까요?

0: 울면서 내 서른 내 서른
1: 장식해다
2: 세 번째 곡은 박재홍의 경상도 아가씨.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바로 김수희의 서울 여자. 자, 정답 놓치셨나요? 첫 번째 제주도 성천여, 두 번째 곡 충청도 아줌마, 세 번째 곡 경상도 아가씨, 네 번째 곡 전라도 아지매, 마지막 다섯 번째 서울 여자. 자, 이렇게 해서 노래와 가사에 우리나라 도가 들어가는 것이 공통된 퀴즈였습니다. 딱 한 분이 맞추셨어요. 딱 한 분이.

축하 축하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신청곡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처음으로 정답을 또 보내주셨네요. 딱 한 분이 정답이었고 또 다른 분도 보내주셨는데 정답이 아니었어요. 우리 연미님도 보내주셨는데 안타깝네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아울러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50불 이상 드시면 20% 아니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식사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또 새롭게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다섯 명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시고 역시 공통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가는 여름 아쉬워 준비한 라라라 퀴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홍삼 트리오죠.

네 번째 곡은 마음과 마음이 부르는 그대 먼 곳에. 저도 이 노래 대학교 때 가요제 나가서 금상 받았는데 진짜 저희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곡입니다.

이 곡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너무 쉽습니다. 그 대신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해요. 자, 이렇게 다섯 곡, 이상은의 담다디까지 다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가는 여름 아쉬워 준비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첫 번째 곡이었죠. 홍삼 트리오가 부리는 기도 들려드립니다.

이번에 카톡사연 보내주신 분은 우리 김윤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뉴저지의 김윤호입니다 하셨어요. 제목은 모나리자. 그 이름은 단 한 번의 미소로 전 인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주인공과 그 미소를 그린 화가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인간적이고 더 쓸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흔히 화가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의 삶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한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화가이자 음악가, 건축가, 기계공학자, 해부학자, 발명가, 물리학자, 그리고 화학자였습니다.

그의 노트 속에는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비행기의 날개, 설계도와 잠수함의 구조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신념으로 살았던 진정한 르네상스의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늘 고독했으며 다빈치는 합법적 결혼이 불가능했던 시절에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법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이탈리아의 예술학교에도 정식으로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언제나 문턱이었고 그는 그 문턱을 넘기 위해 밤마다 스스로를 갈아 넣었습니다. 그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24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 리자 델 조콘도. 부유한 비단 상인의 아내였던 그녀는 남편의 부탁으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빈치는 처음엔 흔한 의뢰라 생각했지만 캔버스 앞에 선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리자,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슬픔과 온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눈빛의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빈치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빛 속에서 리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의 미묘한 입가의 떨림, 고개를 살짝 기울일 때 흐르는 부드러운 곡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는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매일 달랐고 그녀의 빛과 바람, 그녀의 마음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그리려 하는가? 얼굴인가? 아니면 마음인가?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림은 거의 완성 단계였고 리자는 매일같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을 따라 외국으로 여행을 가야 해요. 그래요? 얼마나 걸릴까요? 석 달 정도랍니다. 하지만 전 가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남편이 원할 뿐이에요. 다빈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함께 가셔야죠. 돌아오시면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리자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무엇으로 하실 건가요? 모나리자라 부를까 합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설명했습니다. 모나는 마돈나, 즉 성모를 뜻합니다. 여인을 높이고 경의하는 말이죠. 그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세기를 넘어 전해진 그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행 중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그림은 미완의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다빈치는 그녀가 없는 빈 의자를 마주하며 수없이 붓을 들었지만 더 이상 그 미소를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그림 속 미완의 웃음은 어쩌면 그녀를 잃은 슬픔 속에서 남은 그리움의 흔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종종 묻습니다. 왜 모나리자는 완성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완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사랑도, 완전한 예술도, 완전한 인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딘가 미완의 한 조각이 남습니다. 그 조각이 바로 인간의 진실이며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다빈치가 남긴 미완의 웃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완이기에 아름답고 끝나지 않았기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 미완의 여백이 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당신도 아직도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0: 오늘 라라랜드 여기까지고요. 주영필의 모나리자 들으면서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에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3: Now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유조선 45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회담을 재개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대미 무역 협상 중단과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도합니다. 우정국 USPS가 우편 투표용지에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검증 규정을 내놨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BQE 고속도로가 노후화된 가운데 조란맘단인 뉴욕시장이 이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을 보수하는 데 4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스냅, 이른바 푸드 스탬프 수혜자가 1년 새 560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작업복 차림의 3명이 맨홀로 올라오는 영상이 또 한 차례 공개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브루클린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지 며칠 만에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연방대법원의 유사 사건 심리를 앞두고 중단됐습니다.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사는 48세 루이스 마누엘 아빌레스 로아가 지난 22일 토요일 오전 국경 순찰대에 체포됐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회담을 재개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봉쇄 해제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미국이 이란을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이란이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 회담을 재개합니다. 이란 외무부는 24일 바르드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25일 자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두 연안국으로서 영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치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알부사이디 장관의 방문은 이란과 오만의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양국 및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이 발발한 이후 석유 및 가스 운송의 핵심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의 자유항행 체제로 복귀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발발 전 세계 석유 및 LNG 수출량의 약 20%가 통과했던 이 핵심 해협을 미 정부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엔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SNS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란과 오만은 걸프 지역의 유일한 관문이자 양국 연안을 가로지르는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논의가 길어지면서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알부사이디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항로 개설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오만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협 개방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수로를 전면 개방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 해제 등 자신들의 광범위한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적인 개방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이란과 특정 물품을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우리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해서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자산, 기술, 금, 항공, 해운 관련해서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국가에 2차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제재는 특정 제재 대상과 거래한 제3국에 대해서도 관세 등 제재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3자 제재라고도 불립니다. 또 이란 정권이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면서 석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는 이란이 석유를 밀수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데 사용해온 모든 거점, 모든 중개자, 모든 네트워크를 파악했다면서 오늘부터 올가미를 더욱 조여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사악한 이란 정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모든 잠재적 수입원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출 제로 접근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더욱 철저히 옥죄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이란을 대신해서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어떤 기관이든 미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표는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됐던 대이란 군사작전에도 이란의 핵무기 금지 및 자유로운 호르무즈 해협 통항 등 목표를 이루지 못하자 경제적 제재로 이란에 대한 타격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조치에 이란의 최대 수출 수입국인 중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질의에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미국의 제재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위반한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 선박과 환적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도 조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4일 이란 매체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관리를 위해 신설된 페르시아만 해협청은 전날 소셜미디어 X에 45척의 제재 대상 선박들을 공개하고 이들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겨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위협에 파멸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맞선 가운데 나온 이란의 또 다른 압박 조치입니다. 제재 대상에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또 액화 천연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 중에는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도 5척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란 측은 이 선박들과 환적에 관여하는 모든 선박 역시 블랙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협 외부에서 대기 중인 초대형 유조선에 기름을 옮겨 싣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조용히 오가는 셔틀 작전에 동원된 선박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해협청은 이들 선박이 어긴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하진 않았지만 과거 이란 당국은 해협을 통과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안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도화합니다. 1년짜리 대통령 포고령에 근거를 뒀던 정책을 부처가 마련한 공식 제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강행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성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관보를 통해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3,265달러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규정안을 내놨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규정안 제시로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연말께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작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국토안보부에 공식적인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포고령은 1년간 유효해 다음 달 만료됩니다. 포고령을 통한 대통령 권한으로 일단 정책을 도입하고 정부 부처가 세부 검토를 거쳐 장기적 추진이 가능한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2천에서 5천 달러 수준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에 이미 학생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H-1B 비자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에 대한 고액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의 일환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단속의 기조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천명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는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며 수수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안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포고령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소송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신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H-1B가 승인된 근로자 출신국을 따져보면 인도가 71%, 중국이 11.7%로 1, 2위였고 한국은 1%로 5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액 수수료 제도가 한국 출신 고숙련 인력의 미국 취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도입한 이후 H-1B 비자 신청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85건 신청이 있었고 70명 정도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납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도 H-1B 비자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해 미국 기업이 신고한 H-1B 비자는 34만 4천 건 정도로 2024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줄었고 2023년에 79만 4천 건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모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3: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노란자도 파운드당 2불 99, 씨 없는 수박 개당 5불 99, 라고포도 박스당 19불 99, 배추 금토 1 한정 두 박스까지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4불 99, 냉동 차돌박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5불 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말고 협상을 중단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보수당 지지층에서도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막판에 결렬된 가운데 캐나다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여론조사기관 앵거스 리드 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가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나쁜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역 협상을 중단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그쳤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 6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가 이익에 반하는 조건을 거부하면서 지도자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 강경 대응에 대한 지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5년 연방 총선에서 야당인 보수당에 투표했던 유권자 가운데서도 53%가 현 자유당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계기로 캐나다 경제에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64%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캐나다 경제가 오히려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38%는 무역 전쟁이 자신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앞으로 양국 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지에 대해서는 48%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주총리는 미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24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을 언급하면서 레이건 전 대통령이 현재 상황을 안다면 무덤 속에서 몸을 뒤척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드 주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캐나다 국민들의 대미 감정이 매우 강해졌고 모두가 경제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캐나다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넘어 미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당분간 쉽게 풀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입니다.
0: 우정국 USPS가 우편 투표 용지에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연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검증 규정을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우편 투표 관련 제도 변경이 중단돼 있어서 법원이 가처분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새 규정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2: 미 우정국 USPS가 최근 우편 투표 용지에 대한 새로운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우편으로 배포되는 모든 투표용지에 고유 바코드를 부여하고 여기에 유권자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연결하는 겁니다. 각주 선거당국은 우편 투표용지가 우편망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보를 USPS의 연방투표용지 우편 포털에 입력해야 합니다. USPS는 새로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우편 투표용지를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규정은 당장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방법원이 우편투표 관련 제도 변경을 막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7월 이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가처분을 해제해야 새 규정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USPS는 이번 조치가 우편투표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생년월일이나 사회보장번호, 다른 유권자 등록 정보는 포털에 입력하지 않으며 USPS가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판단하거나 주정부의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고 투표용지를 집계하는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우편투표용지 정보를 한데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권 옹호단체인 캠페인 리걸센터는 연방정부가 누가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을 확대할 경우 유권자 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선거제도 개혁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규정이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들의 참여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USPS는 이번 규정에 대해 20만 건이 넘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국은 정보 확인을 강화하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파악하고 연방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오는 8월 26일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행 시점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선거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연방정부의 유권자 정보 관리가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과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미국의 우편 투표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인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로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 내일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이며 바람은 남서풍이 시속 8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 날씨입니다. 오늘 조금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84도, 섭씨 29도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데시벨 지수는 보통 상태이며 바람은 북서풍이 시속 3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이브닝 뉴스 이어집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뉴입니다. 오늘 다룰 소식은 뉴욕타임스 기사 Are CBD products good for your pet? 과연 반려동물용 CBD 제품 우리 댕댕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일까? 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미국에서는 통증이나 불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CBD, 캐나비노이드를 섭취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반려견에게도 CBD를 먹여도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댕댕이에게 CBD 오일이나 간식을 챙겨주는 모습이 흔하게 보이고 관절염이나 불안 해소에 특효라는 주장도 넘쳐나는데요. 과연 수의사들은 과연 어떤 조언을 하고 있을까요? 기사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The availability of CBD products for dogs has really gone so much faster than the scientific evidence around safety and clinical efficacy. 반려견용 CBD 제품의 보급 속도가 안전성과 임상적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The availability of CBD products for dogs. 여기서 availability는 단순히 이용 가능성이라고 번역하기보다 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 또는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The availability of CBD products for dogs는 반려견용 CBD 제품의 공급과 보급을 뜻합니다. 그리고 evidence around, 무엇 무엇에 관한 근거라는 의미죠. 따라서 scientific evidence around safety라고 하면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근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linical efficacy, 임상적 효능, 실제 치료 효과라는 의미인데요. safety와 clinical efficacy를 구별해서 기억하면 좋은 것이 보통 safety는 안전성으로 먹여도 안전한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고 clinical efficacy는 임상적 효능으로 실제로 치료나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미국 수의사협회 AVMA 회장인 제니퍼 콰멘 박사는 CBD에 관한 질문을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CBD는 대마초에서 추출되지만 환각을 일으키는 THC와는 달라서 햄프에서 얻어집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용 제품은 FDA, 미국 식품의약국의 안전성 및 효능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관련 연구도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We still have a lot to learn. It's not a huge game changer that significantly changes the way we manage these diseases.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질병을 관리하는 방식을 크게 바꿀 만큼 획기적인 변화인 것은 아닙니다. A huge game changer. Game changer는 판도를 바꾸는 것,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 획기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거기에 huge가 붙었으니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significantly changes the way we manage these diseases. Change the way가 나오는데요. 어떤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manage

0: a disease, 질병을 관리하는 그 방식을 바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텍사스 A&M 수의대의 마들린 드루그 약사에 따르면 CBD가 관절염 통증이나 발작, 피부염 완화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특히 많은 소셜미디어 유저들이 불안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소음 공포나 스트레스, 공격성 완화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Since CBD products for dogs are not FDA approved or regulated, there's no oversight to ensure that what's on the label matches what's actually in the bottle. 강아지용 CBD 제품은 FDA의 승인을 받거나 규제를 받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라벨에 표시된 내용물이 실제 병 안에 들어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관리 감독 체계가 없습니다. Approved or regulated 두 단어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Be approved, 승인을 받다, 그리고 be regulated, 규제를 받다 라는 의미입니다. Oversight, 감독, 관리나 감독, 감시 체계를 의미합니다. Ensure that A matches B. A가 B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판 중인 CBD 제품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중금속 오염이 발견되거나 라벨 표기량과 실제 성분 함량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한 CBD는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 수치를 높이거나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비틀거림, 구토, 식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Talk to your veterinarian before giving your dog CBD. Vets can offer advice based on a pet's individual health. Examine potential medication interactions and address any side effects. 반려견에게 CBD를 먹이기 전에 수의사와 상담하세요. 수의사는 반려견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언하고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살펴보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Potential, 잠재적인,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Medication Interactions은 약물 상호작용이란 의미로 Potential Medication Interactions라고 하면 약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Address any side effects. 여기서 address는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address a problem이면 문제에 대처하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치를 취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CBD를 시도해보고 싶다면 과대 광고를 믿기보다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제3자 기관의 성분 분석서 Certificate of Analysis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기존의 검증된 치료법 Tried and True Treatments이 많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댕댕이의 아픈 모습을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모든 반려인의 마음이겠지만 확실한 검증 없이 무작정 급여하기보다는 수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일 듯 싶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인 뉴였습니다.
1: 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들.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브루클린 퀸즈를 잇는 BQE 고속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는데요. 주란만단인 뉴욕시장이 이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을 보수하는데 4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석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주란만단인 뉴욕시장이 24일 월요일 이른 아침 공개한 영상을 통해 브루클린 퀸즈 고속도로 이른바 BQE의 노후 구간을 보수하는 새로운 블루프린트를 발표했습니다. BQE 센트럴로 불리는 이 계획은 뉴욕시 소유인 1.5마일 구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보수 작업은 BQE에서 가장 손질이 시급한 구간, 바로 노후된 콘크리트와 3중 캔틸레버 구조물이 대상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브루클린 하이츠 산책로 아래 그리고 퍼먼 스트리트 위에 2층짜리 임시 우회 고속도로를 짓고 애틀랜틱 에비뉴부터 컬럼비아 하이츠까지 이 구간을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 컬럼비아 하이츠에서 브루클린 브릿지 진입로를 지나 맨해튼 브릿지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고가 임시 우회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BQE 보수에 40억 달러가 투입되며 완공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We can't wait any longer. We're done kicking the can down the road.
1: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는 건 이제 끝냅니다. 임시 도로를 지어서 수만 대의 차량과 트럭이 지역 도로로 몰리는 걸 막고 공사 기간에도 고속도로가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BQE의 인프라는 설계 수명을 이미 20년이나 넘긴 상태고 하루 1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수가 시급하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공사로 고속도로 수명을 40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1억 6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올 가을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실제 착공은 2030년으로 예상됩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0: 미 연방 농무부 USDA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스냅 수혜자는 약 3,6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4,220만 명에서 1년 만에 560만 명, 약 13% 이상 감소를 보인 겁니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서 올해 4월 스냅 수혜자가 약 55% 줄었으며 40만 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조지아와 루이지애나, 네바다에서도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수혜자가 급격히 줄어든 배경으로는 지난해 7월에 시행된 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른 스냅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근로요건 적용 대상이 기존 18세에서 54세까지에서 18세에서 64세까지로 확대됐으며 14세에서 17세 사이에 자녀를 둔 일부 부모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한 달에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훈련, 교육 또는 자원봉사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수혜자 감소의 원인이 모두 취업이나 소득 증가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별 감소폭이 가장 큰 애리조나에서는 새로운 근로요건과 추가적인 소득, 가구 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가 급증했습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시행하면서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추가 서류 확인 절차가 생기면서 신청자들에게는 장벽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일부 수혜자들은 필요한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혜택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단체들은 이 때문에 실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까지 스냅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지원이 끊기면서 가정의 식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정책 전문가들은 수혜자 감소 가운데 상당 부분이 취업과 소득 증가에 따른 것이라면서 근로를 장려한다는 정책 취지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의회 예산국 CBO는 앞으로도 스냅 수혜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실제 감소 감소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 수혜자 수는 CBO가 앞서 2030년 수준으로 예상했던 규모에 이미 근접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SNAP 수혜자 감소가 경제적 자립 증가의 결과인지 강화된 자격 요건과 행정 절차로 인한 탈락인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연방대법원의 유사 사건 심리를 앞두고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총기 판매업자들은 일부 규제 대상 총기를 다시 판매대에 올리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당분간 중단됐습니다. 버지니아주

0: 포인트 블랭 건숍의 매니저 TJ 스미스는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총기를 다시 판매대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열 계열 총기와 고용량 권총 등이 다시 매장에 진열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이 계속 바뀌거나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직원들이 관련 법률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직접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다며 매일 새로운 법과 규정에 대한 문의 전화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음기와 권총, 고용량 탄창과 관련한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묻는 고객들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총기 소유자들이 즉각적인 단속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피시워크 전 연방검사는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금지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법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시워크 전 검사는 이 법이 수정헌법 제2조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올 가을 공격용 총기 규제와 관련한 사건의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시윅 전 검사는 연방 대법원이 주요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통상 임기 말인 6월 무렵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시윅 전 검사는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법이 결국 위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버지니아주 공격용 총기 규제의 법적 효력이 계속해서 법원 절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기 판매업자들은 그동안 규제 변화에 맞춰 판매 품목과 관련 정보를 계속 수정해야 했던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다시 상당한 혼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버지니아주의 공격용 총기 규제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미국 전역에 유사한 총기 규제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뉴욕 맨해튼에서 작업복 차림의 3명이 맨홀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이 또 한 차례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과 맨홀에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뉴욕 맨해튼에서 사람들이 맨홀을 통해 지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또다시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인지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틱톡에 21일 게시된 영상에는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헤드램프를 착용한 사람 3명이 맨홀 뚜껑을 열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맨해튼 32번가와 7번 에비뉴 교차로 인근으로 펜역과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영상을 게시한 사람은 해당 장면이 지난 18일 오전 4시가 지난 시각에 발생했다고 NBC 방송에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사건 현장 주변 하수도를 점검한 결과 기반시설에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하수도에 들어가는 건 불법이며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하수도 내부에는 유독성 또는 치명적인 가스, 불안정한 지면, 갑작스러운 침수 위험, 좁고 밀폐된 공간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배관이나 배수구, 맨홀 등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뉴욕 곳곳에서 사람들이 맨홀을 통해 하수도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된 이후 다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작업복과 헤드램프로 보이는 장비를 착용한 사람들이 등장해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당시 사례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브루클린에서는 오전 2시께 한 남성이 맨홀 뚜껑을 들어올린 뒤 7명이 하수도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이들은 맥도날드 에비뉴와 베드퍼드 에비뉴 인근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헤이워드 스트릿과 베드퍼드 에비뉴 인근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도 7명이 맨홀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최소 3명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법 집행기관 관계자는 이들이 하수도 안에서 귀중품을 찾는 이른바 보물찾기나 물품 수집을 했을 가능성을 주요 가설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조사에서도 시민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하수도 시설의 피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속 인물들의 정확한 신원과 맨홀에 들어간 이유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 대세일. 오는 9월 12일까지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으로 매칭해드립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 46% 할인.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는 최저가 보장. 오래된 세탁기는 트레이드인 하시고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삼성 콤보 세탁기로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세요. 또한 온열 기능까지 갖춘 솔라라 안마의자는 일시불 2399불 또는 디파짓 없이 월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파나소닉 최신형 EP-MAN1과 세라젠 파우제 M10 안마의자도 40% 할인.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모션베이스를 구매하시면 모션베이스 50% 할인과 3년 워런티 혜택을 드리며 한국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독일 정밀 기술의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미동구 최초 독점 입점했습니다. 9월 12일까지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세일 놓치지 마세요. 유저지 201-941-0024 배델전자 한남체인점 201-956-0033 뉴욕 배델전자 718-445-2005 가족 성장 상담센터에서는 가족의 치유와 회복, 성장과 행복을 위한 가족 성장 상담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7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9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8시에서 10시에는 우울증과 분노 치유 클래스를, 9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8시부터 10시에는 친밀한 가족관계 원리에 대한 클래스를 줌 강의로 진행합니다. 강의는 부부 상담학 박사이며 하베스트대학교 가족성장대학원의 오광복, 이은경 교수가 인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족성장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문의는 전화 410-440-6061, 410-440-6061이며 카톡 아이디는 ISAAC0120입니다.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8월 24일 이대장의 K-Play DMB 월요일 시작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청하의 알고리즘이라는 곡인데요. 근데 제목은 알고리즘으로 했는데 이제 곡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예. 여러분의 알고리즘엔 어떤 게 있나요? 아마 요즘 스마트폰 열어보면 최신 챌린지 영상이나 맛집 또는 내 관심사에 맞춘 피드들이 가득할 텐데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스마트폰 속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반복하는 행동이나 취향도 일종의 나만의 일상 알고리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에는 나도 모르게 매운 음식을 찾는다든지 기분이 우울할 땐 특정 분위기에 옛날 노래를 찾아 듣는 거나 아니면 혹은 퇴근길에 여기는 편의점이 없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편의점에 들르면서 홀린 듯이 똑같은 음료수를 집어든다든지 이런 행동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마음과 몸이 기억을 하고 또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일상의 작은 패턴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만큼은 잠시 그 익숙한 내 안의 공식에서 살짝 벗어나보면 어떨까요? 평소라면 절대 안 먹을 메뉴를 시도해본다든지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돌아가보는 것 혹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생소한 노래 가만히 귀 기울여보는 것처럼요. 작은 변화가 의외로 오늘 하루 전체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K-Play DMB가 여러분의 정해진 일상에서 작고 유쾌한 균열을 만들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K-Play 청취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저는 K-Play DMB 제이든님을 대신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저녁을 맡게 된 이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참여는 카카오톡에서 K-Radio로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 스레드 K-Play DMB, K-Radio DMB 둘 다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방법은 저희 오픈 채팅방 공지의 링크를 사용하시거나 인터넷으로는 K-Radio US로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의 온에어 버튼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과 여러분의 참여를 통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대장과 함께하는 K-Play DMB입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이 대장과 함께하는 K-Play DMB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진짜 요즘 현대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주제죠. 바로 스마트폰 알고리즘에 관한 청취자 사연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게스트분도 알고리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러면서 소름 돋았던 적이 있으시죠?
3: 네.
2: 저희 게스트분 이제 목소리만 나오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의 사연 읽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100%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떤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첫 사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쇼핑 알고리즘에 소름 돋는 맞춤 추천. 최근에 친구랑 카톡으로 요즘 피곤하다, 영양제나 알아볼까 하고 말 몇 마디 나눴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제 모든 SNS와 유튜브 광고에 30대 직장인 맞춤 홍삼, 밀크씨 이런 특가가 이제 도배가 되는 겁니다. 제 스마트폰에 제 입모양이나 영혼을 읽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예. 급기야 어제는 탈모 예방 샴푸 광고까지 뜨길래 속으로 이거는 좀 선 넘었지. 아니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혼자 스마트폰한테 화가 났네요. 알고리즘이 혹시 제 정수리까지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십시오.
3: 네. 두 번째 사연. 한 번에 검색이 불러온 알고리즘의 폭주. 얼마 전 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제 유튜브 계정으로 캐치티니핑 율동 영상을 몇 번 봤습니다. 그 후로 제 알고리즘은 완벽하게 멸망했습니다. 퇴근하고 혼자 혼술하면서 분위기 있는 클래식이나 팝송 좀 들으려고 유튜브를 켜면 제일 메인에 핑크빛 상큼한 알록달록 썸네일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이제는 운동할 때도 추천 영상으로 반짝반짝 티니핑 송이 나와서 얼떨결에 그거 들으면서 스쿼트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아, 내 30대 싱글 남성이, 난 30대 싱글 남성이야. 제발 돌려줘.
2: 이게 알고리즘이 이게 메스업 되면 정리하기 사실 되게 힘든데 네, 큰일 나신 것 같습니다.
3: 네.
2: 자, 비밀 연애를 들켜버린 SNS 알고리즘. 회사 동기랑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티 안 내려고 회사에서도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SNS 팔로우도 일부러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으로 알 수도 있는 사람 추천 목록 맨 위에 제 남자친구가 떡하니 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둘이 주말에 데이트하러 갔던 카페 게시물 추천까지 똑같이 뜨더라고요. 이거 걸릴 수 있습니다.
3: 네.
2: 직장 동료가 제 스마트폰 화면을 슬쩍 보더니 너 누구누구랑 같이 요즘 자주 만나냐? 추천에 다 뜨는 것 같은데 하길래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렸다고 합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사내 연애 3주 만에 종료될 뻔했습니다. 근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무섭네요.
2: 무섭습니다.
3: 네 번째, 엄마의 검색 기록과 엉뚱한 알고리즘. 저희 엄마가 요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시더니 유튜브 검색에 재미를 붙이셨는데요. 어느 날 제 스마트폰 알고리즘에 온통 세계 10대 미스터리, 우주 외계인 음모론, 지구 평화 챌린지 같은 영상만 가득한 겁니다. 알고 보니 계정이 공유되어 있어 엄마의 검색 기록이 다 반영된 거였어요. 엄마한테 엄마 왜 이런 것만 봐 했더니 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부하는 거다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외계인 침공 대비 지식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2: 어머니 알고리즘이 나한테 넘어온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음모론 같은 거 보시다가 거기에 점점 더 몰입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좀 얘기해도 좀 사실 쉽지 않죠. 오늘 여튼 게스트분이 한번 오셨는데 게스트분 잠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희 그레이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버지니아에서 산지 4년 정도 됐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2: 아, 네. 아, 40대. 네. 아, 40대. 네, 저도 네. 40대입니다.
3: 네.
2: 네. 어, 근데 그 그레이스님은 네. 좀 알고리즘 때문에 그 어떤 혹시 겪었던 일들이 있으세요?
3: 어, 이제 가끔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친구들이랑 네. 카페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다음날 갑자기 저희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인스타 피드에
2: 진짜?
3: 뭐 이거 네. 사세요 뭐 그 제가 말한 관련된 거에 네. 대한 구매 이런 것들이 자꾸 뜰 때마다 어 이거 내 거 듣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어, 들면서 좀
2: 진짜
3: 무서워지긴 했어요.
2: 스마트폰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경험 저도 굉장히 많이 겪고 정말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3: 오, 맞아요. 네. 무서워요.
2: 왠지 도청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3: 네.
2: 그리고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자꾸 이제 다른 곳에서 뭔가 내 생각을 주입시켜주게 되는 거잖아요.
3: 네.
2: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요즘에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살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 맞습니다. 네. 네. 약간 네. 저의 그 개인적인 그거를 어디까지 공개가 되는지가 참 걱정되는 것 같아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알고리즘이 맺어준 뜻밖의 덕질. 평소에 야구 영상만 보던 스포츠 덕후입니다. 덕후입니다. 어느 날 알고리즘의 실수인지 오류인지 알 수 없는 귀여운 고양이 릴스 하나가 제 피드에 떴습니다. 뭐야 이 털뭉치는 하면서 무심코 끝까지 봤는데 그 뒤로는 제 피드의 90% 정도가 고양이 그리고 10% 야구의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야구팀 경기에서 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고양이 영상을 보면서 심신 안정시킵니다. 어,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3: 어, 좋은데요?
2: 네, 네. 내 스트레스 관리까지 계산해서 귀여운 고양이를 던져준 알고리즘의 빅픽처가 아니었나 싶네요. 저도 요즘에 그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저한테 좀 요즘에 자주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강아지들 유기견이나 아니면은 그 한국에 있는 시골에 좀 되게 방치되어 있는 강아지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네. 영상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두 개 보고 되게 안쓰러워서 한두 개 보고 이제 그랬는데
3: 계속 나오죠.
2: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좀 지배받고 있어요.
3: 맞아요. 그렇게 집에 슬슬 집에 남는 느낌.
2: 아 진짜. 예.
3: 네. 예, 여섯 번째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미리 알아채버린 내 몸 상태. 최근 일주일 동안 몸이 조금 피곤하고 뻐근해서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거든요. 근데 어제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피드에 목 디스크 스트레칭, 거북목 교정 자세, 체형 교정 병원 영상이 엄청나게 뜨는 겁니다.
2: 아, 이것도 제 알고리즘에 있어요.
3: 아, 저도 자주 뜹니다. 40대는? 네. 네. 제가 검색창에 쳐본 적도 없는데 제 자세나 거북목 각도를 스마트폰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 나도 모르게 똑바로 앉게 되더라고요.
2: 네.
3: 알고리즘이 제 명의로 된 실비 보험 하나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아, 진짜. 아마 우리가 더 나이가 들면 예, 좀 더 큰 뭔가 보험, 이제 뭐 메디컬 관련된 그런 예, 그런 것들이 뜨게 될 것 같아요.
3: 네.
2: 그 중고 거래 앱의 지독한 미련 알고리즘. 예. 집 정리를 하면서 몇 달 전에 쓰던 에어프라이기를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앱 알고리즘이 아직도 저를 에어프라이어 광신도로 생각하나 봅니다. 하루 멀다 하고 누구누구님 지금 거래 가능한 에어프라이어가 몇 개 있어요. 상태 좋은 에어프라이어 특가 뭐 이러면서 알림을 보내요. 예. 이미 팔았다고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듣고 계속 차라고 부추기니 이쯤 되면 알고리즘이 저한테 에어프라이어 직참나움으로 프레임을 씌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알고리즘 때문에 진짜 나도 모르게 그 물건 사는 경우 되게 많아요.
3: 맞아요. 예. 약간 멍 때리다가 구매하고
2: 네.
3: 조금 그런 것 같아요.
2: 이게 자꾸 이게 뜨니까 이 자꾸 이 생각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3: 맞아요.
2: 예.
3: 맞아요.
2: 그래서 이게 내 구매하는 것도 이게 내 의지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3: 네. 네, 여덟 번째. 야식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야속한 알고리즘.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밤 10시만 되면 눈 감고 누워서 억지로 잠을 청해보는데요. 신기하게도 정확히 밤 10시만 되면 릴스나 쇼츠에 줄 서서 먹는 야시장 족발, 지글지글 ASMR 튀김 족발, 그 다음에 영상이 기가 막히게 쏟아집니다. 낮에는 그렇게 안 나오더니 제 의지력이 제일 약해지는 야식 피크 타임만 귀신같이 알고 침샘을 폭격하더라고요. 결국 어제도 알고리즘의 유혹에 넘어가서 닭발을 주문하고 말았습니다. 알고리즘이 제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입니다. 아, 진짜 슬프네요.
2: 아이고, 근데 진짜 이게 밤에만 떠. 밤에만.
3: 맞아요.
2: 밤에만 이게 너무 이제 먹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이제 그렇게 되죠.
3: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될 것 같고.
3: 맞아요. 그 네. 타이밍을 너무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신생아들이 그렇구나. 밤에 자, 두 시간씩만 자고 일어나잖아요. 네. 새벽 타임에 이렇게 약간 내 나이대가 30대, 40대다 그러면 이제 보잖아요. 그럼 네. 그렇게 신생아 아이템들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이 엄청 떠요. 네.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네. 그 알고리즘이 뜨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뭘 사라고 이렇게 계속.
2: 아, 그렇게 되네요.
3: 네.
2: 자, 일단 오늘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사연들 좀 읽어봤는데 음악 듣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게스트분 한번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1: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2: You see, paid family leave,
3: that prevents child abuse.
1: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2: prevents child abuse, too.
4: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3: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0: we prevent child abuse
2: from ever happening.
4: Go to kidssay.org to learn more.
5: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6: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7: Let's go. 오늘 퇴근길 지친 마음을 싹 씻어줄 반가운 K-POP 이슈부터 우리 동네 소식까지 알차게 모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라디오 소식 지금 시작합니다. NCT 드림 멤버 전원 재계약이 되고 그리고 또 10주년 팬미팅이 성황했습니다. 요즘에 NCT 드림이라는 그룹이 엄청 진짜 핫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리고 그 글로벌 K-POP의 대표 주자죠. 네, 그래서 이 소속사의 멤버 전원이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끈끈한 멤버십을 또 팀 멤버를 입증했고 그리고 마침 10주년을 맞이해서 열린 대규모 팬미팅에서도 전속 매진을 기록하면서 팬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끊임없이 성장해온 NCT 드림이 앞으로 펼쳐갈 새로운 10년의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8: 빅뱅 데뷔 20주년 기념신곡 발표 및 월드투어 첫 무대 성류. 다음은 우리의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빅뱅이 신곡 발표와 함께 20주년 월드투어의 첫 주말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고향 종합운동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대창과 멤버들의 뜨거운 무대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었는데요. 긴 세월 변화 없이 무대를 지켜온 장수그룹의 압도적인 저력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0: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노던버지니아 지역 주민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유익한 로컬 뉴스 세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는요, 페어팩스 카운티 관내 학교가 오늘 첫 개학을 했습니다. 오늘 백두스쿨이었는데 저 오늘 진짜 멘붕이었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부터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노던 버지니아 지역 관내 초중고등학교들이 일제히 이제 새 학기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래서 오늘 교통체증도 장난 아니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 스쿨버스 내리고 하는데도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이들 학교 등교시키느라 또 너무 다 바쁘셨을 거고, 내일부터는 아침 출근길마다 노란색 스쿨버스와 통학로 학생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그래서 주택가에는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서행해 주시고, 스쿨버스가 멈췄을 때는 멈춤 표지판을 확인해 주시고, 꼭 정지하는 안전운전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1: 페어팩스 시티 여름 레스토랑 위크 개막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우리 동네 미식가분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줄 소식입니다. 페어팩스 시티의 대표 먹거리 주제인 여름 레스토랑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30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기존 코스 메뉴틀에서 벗어나 각 식당의 시그니처 대표 요리를 다채롭게 선보이는 방식으로 새로워졌습니다. 한식부터 이탈리안, 라틴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을 특별하게 즐길 수 있으니 이번 주 가족 외식이나 외출 계획에 참고해보세요.
0: 라우든 카운티의 무분별한 데이터 센터 확장 방지 조치 추진.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 중 하나죠. 요즘에 라우든 카운티가 데이터 센터 확장을 엄청나게 하는데 새로운 규제 조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전 승인받은 프로젝트들이 주민 공청회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약 1000만 평방피트 규모에 달하는 20여 개의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이 반드시 주민 공청회와 이사회의 표결을 통해서 거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지역 세수 확보와 함께 주민들의 주거 환경 및 환경 보호를 균형 있게 챙기려는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훈훈한 가요계의 소식부터 알아두면 유익한 노던버지니아 지역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월요일 퇴근길을 더 즐겁게 만들어드릴 다음 이야기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0: 내 마음에 쏙 드는 영상만 쏙쏙 골라주는 똑똑한 알고리즘. 과연 여러분은 이 알고리즘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정답을 맞춰보는 퀴즈 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알고리즘 상식 지수는 과연 몇 점일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맞춰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를 풀면서 알고리즘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비하인드까지 한번 알아보죠. 예. 알고리즘의 어원. 우리가 매일 쓰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는 사실 9세기 페르시아의 한 수학자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수학자의 이름에서 딴 영어 알고리즘. 과연 이 수학자가 최초로 정리한 발표한 수학 분야는 무엇일까요? 1번은 확률과 통계, 2번 방정식을 푸는 알지브라, 3번 미분과 적분, 4번 삼각함수. 그레이스님 정답이 어떤 거일 것 같아요?
1: 아, 저는 직관적으로 네. 알지브라 대수.
0: 왠지 이게 이름이 비슷하죠? 네. 네, 느낌이? 네. 네, 정답입니다. 네. 네. 네. 잘하시네요.
1: 아,
0: 네.
1: 아, 네. 두 번째 퀴즈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OTT 알고리즘의 비결 퀴즈. 세계적인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시청하는 콘텐츠의 약 몇 퍼센트는 검색이 아니라 알고리즘 추천을 통해 소비된다고 합니다. 과연 네. 알고리즘 추천 시청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1번 약 40%, 2번 약 60%, 3번 약 80%, 4번 약 95%.
0: 몇 번일까요? 40, 60, 80, 95.
1: 몇 번이실 것 같아요?
0: 정답은?
1: 정답은 3번 약
0: 80%.
1: 80%입니다.
0: 와, 정말 네. 크네요. 그럼 네. 나머지 20%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골라서 한다는 게 20%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저희가 진짜, 찾아보는 건 20%.
0: 장난 아닌데요. 네. 네. 자, 알고리즘 용어 맞추기입니다. 알고리즘이 내 취향에 맞는 정보만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의견만 접하게 되고 결국 자신의 생각에만 갇히는 현상을 비유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에코 챔버. 2번 아이스크림 효과. 3번 미러링 신드롬. 4번 핑퐁 효과.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
1: 잘 모르겠는데요. 네. 다른 분들은 뭐라고?
0: 근데 이것도 약간 직관적인 느낌인데 네. 예, 정답은 1번 에코 챔버입니다. 에코니까 이제 메아리잖아요. 메아리 네. 느낌이잖아요. 메아리 안에 이제 챔버 이제 방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갇혀 있다는 느낌이죠.
1: 그렇군요. 네. 신기하군요. 네. 네 번째 질문. 릴스 쇼츠 알고리즘 체감 퀴즈입니다. 쇼폼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행동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1번 좋아요 버튼 누르기, 2번 영상에 댓글 달기, 3번 영상을 중간에 끄지 않고 오랫동안 시청하기, 시청 지속 시간, 그 다음에 4번 친구에게 공유하기.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저 사실 옛날에 유튜브를 했었는데, 예. 저희 이제 여기에 답변은 3번. 영상을 중간에 끄지 않고 오랫동안 시청하기. 아무래도 그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1: 저는 예. 그건 줄 알았어요. 좋아요, 댓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그것도 영향이 있긴 있어요.
1: 끝에 예. 맨날 좋아요, 댓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렇군요. 영상을 끄지 않고 오랫동안. 네.
0: 자, 다음 퀴즈. 다음 중 유튜브 알고리즘을 순식간에 파괴하고 피드를 정복해버리는 최강의 파괴자는 누구일까요? 자, 1번, 3분 동안 홈쇼핑을 본 아빠. 파괴자. 자, 2번, 조카에게 10분 동안 스마트폰을 쥐어진 삼촌. 아까 우리 사연에서 좀 나온 거랑 좀 비슷하네요. 네. 3번, 아이돌 덕질을 시작한 여동생. 4번, 고양이 릴스 딱 한 번 끝까지 본 나 자신.
1: 위에 거랑 연관되면 네. 4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0: 4번.
1: 네. 아닌가?
0: 여기서는 답이 2번하고 4번이랍니다.
1: 오.
0: 네. 근데 일단
1: 오래 봐야 되는 거네요. 네.
0: 아이들이 보면은 영상을 거의 끝까지 보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좀 이제 그 관련된 것처럼 위에서 얘기한 것랑 이제 관련된 것처럼 끝까지 영상을 본 거, 오랫동안 본 거.
1: 끝까지 보면.
0: 그게 이제 영향이 제일 큰가 봐요. 아, 근데 이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예. 맞추신 분들 계시면 정말 대단하시고, 이 시간 퀴즈를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더욱 많이 이해하시게 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음악 한 곡 또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0: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예, 이 대장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게스트는 진돗개 소금이라는 진돗개의 임보자님으로 지금 계신 그레이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일단 제가 그레이스님 알고리즘인데 진돗개랑 지금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레이스님이 이 소금이를 어찌 보면 알고리즘으로 만난 거거든요. 저 사실 그 소금이 소식을 제가 맨 처음에 몇 달 전에 들었을 때 네. 심지어 한국에 있는 형님이 네. 저한테 이거 그 소금이 피드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지금 이 진돗개 있는데 네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한번 좀 사람들한테 알려봐라 이랬는데 이미 버지니아의 사람들이 이미 맞아요. 많이 알고 계셨었어요.
1: 네.
0: 그러면서 좀 퍼져 있었고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저희 이제 또 한인의 이제 임원으로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저희 회장님이 그 진돗개 이미 두 마리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혹시 진돗개 한 마리 더? 막 이랬는데 안 하신다고 하시고 근데 저희 집도 그 아이가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에이. 데리고 있을 수 없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 얘 진짜 어떡하나 왜 이게 사람들이 되게 그 관심을 많이 가졌었냐면 이게 또 며칠 안에 얘를 또 누군가가 임시로 보호를 해야 네. 안락사를 안 시키는 상황이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그랬어서
1: 네.
0: 그런데 이 그레이스님도 이 인스타그램 피드 보고 만나셨나요?
1: 네네. 네.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피드.
0: 알고리즘이 뜬 거잖아요, 이게.
1: 네네, 맞아요. 네. 인스타보단 스레드를 스레드.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지역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0: DMB 스친들 많죠.
1: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친구를 한번 사귀어볼까. DMB 아, 네. 관련된 거를
0: 저도
1: 많이
0: 만나신
1: 팔로우
0: 분들
1: 하고.
0: 많습니다.
1: 네, 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0: 네.
1: 또 제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강아지 관련된 네. 일들도 많이 했었고.
0: 어쩐지 이게 제가 이렇게 같이 저희 이제 같이 부동산 같은 회사거든요 사실
1: 네. 네.
0: 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클라이언트 분들 만나면서 강아지 있는 집 가보면 되게 그 강아지를 대하시는 모습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대하는 게 달라.
1: 네.
0: 그리고 강아지들이 또 이게 리액션 하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1: 네. 제가 강아지를 처음 이제 첫 저의 반려견이
0: 네.
1: 폴리라고
0: 네.
1: 중학교 때 이제 키우게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가면 강아지를 키우게 해줄 테니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제
0: 네.
1: 같이 집에 업어온 친구가 폴리라는 마르티스였는데
0: 네.
1: 요즘 또 이제 강아지 이런 인스타나 보면은 피드에 정품 말티스 하면서 엄청 많이
0: 네.
1: 강강 짓는 친구들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1: 저희 폴리는 약간 정품은 아니었고 약간 짝.
0: 아, 짭이었나요?
1: 네, 약간 너무 얌전 별로
0: 짭?
1: 안 짓고 예, 그런 친구였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14년 정도 함께하고
0: 네.
1: 이제 그 친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예드
0: 네.
1: 어떻게 우연찮게 그 친구가 한국에서 제가 지낼 때 이렇게 저 아는 지인분의 그 식당에 이제 버리고 갔다 그래서
0: 진짜요?
1: 예, 거기서 한 7개월 정도 그 친구가 살다가
0: 그 식당에서요?
1: 너무, 예, 그래서 오. 얘가 너무 사람 좋아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조금 작은 말티스가 커졌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가봐라고 언니가 얘기를 해서
0: 얼마나 컸어요 그때?
1: 3호에 그 35kg 그러니까 거의
0: 아니
1: 한...
0: 말티스랑은 좀 차원이
1: 네.
0: 다르지 않나요?
1: 그렇죠. 풍성함도 네. 틀리죠.
0: 그렇죠.
1: 네, 근데 약간 뭣도 모르고 또 예쁘고 해서 데리고 어떻게 오빠 이랑 잘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친구도 저와 함께 이제 한 5살 추정 나이에서부터 뭐 또 한 8년 거의 한 14살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0: 근데 이 상어애들을 청취자분들 중에 또 이제 개를 개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느낌이 제가 만나 모르겠는데 네. 1박 2일에서 옛날에 나왔던 상근이 그런
1: 그
0: 느낌인가요?
1: 친구는 그레이트 피레니즈라고
0: 네, 좀 다른
1: 네, 저도 스위스 목양견 예, 네. 다른 친구고 사모예드는 네. 러시아 시베리아 쪽에서 썰매견인데 허스키처럼 비슷하게
0: 네, 썰매견이에요.
1: 예, 사모예드족과 함께
0: 엄청 크잖아요.
1: 네. 아니에요. 크진 않아요.
0: 네.
1: 중대형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제 웃는 강아지 스마일리덕이라고 네. 이렇게 알고
0: 있어요. 제가 사진 봤는데 이제 인상이 되게 좋은 강아지.
1: 아 맞아요. 네, 되게 사람도 좋아하고 네. 그렇게 어렵 털 관리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다 한국에서는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키우고 계시고요.
0: 아, 그래요?
1: 사모헤드는 제일 유명한 게 웹툰에서 뭐 소미 이야기라고 해서 네. 사모헤드 키우는 집사분이 또 웹툰 그려가지고 엄청
0: 아 본인의 스토리를 그것도 재밌겠네요.
1: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친구가 사모헤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아지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어찌저찌 해서 이제 원래 영어 유치원 강사로 있다가 이 일 말고 다른 걸 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우연찮게 그 스파크 펫이라는 설채연님이 지금 놀로 이렇게 네. 놀로 하시는 곳에 같이 일하게 돼서 그쪽에서 조금 스타트업 펫 스타트업 사업 쪽에서 좀 일하다가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어요. 그래서 강아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예, 예. 공부도 많이 했고 또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또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일을 하게 되다 보니 제가 항상 검색에 강아지 반려견 네.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거 강아지한테 운동 뭐 강아지들이 네. 해야 되는 운동 그러니까 놀로를 이제 새로 시작할 때 거기 이제 그 강아지 수영장이 메인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성시켜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런 강아지 반려견서 코로나 때 또 반려견을 많이 키우시게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0: 더 늘어났죠.
1: 그 사업이 되게 많이 늘어나서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라든지 막 그런 거를 한번 스터디 리서치도 하고 스터디도 하다 보니까
0: 네.
1: 저의 모든
0: 이제
1: 예. 알고리즘이 이게, 유튜브 네. 뭐 예, 인스타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가서
0: 본인의 피드에는 내 네. 몸의 건강보다 강아지의
1: 강아지가 예, 항상 강아지가 먼저
0: 강아지 봐요. 운동 네. 강아지 건강 뭘 네. 먹이면 되나
1: 맞아요.
0: 이런 거
1: 예.
0: 아 장난 아니네요.
1: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강아지와 관련된 이제 피드가 저의 도배를 하고 있죠. 저의 네. 인스타에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이게 어느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구매를 떠나서 강아지 구조에 약간 눈을 뜨게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소금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
0: 그러면 그 여튼 스레드 통해서 그러면 그 만나게 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직접 만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1: 아,
0: 제가 그 스토리까지는 몰라서.
1: 아, 예. 네. 그래서 스레드를 이제 보면서 그 강아지 구조, 그러니까 소금이가 이제 인보처를 급하게 구하고 있고 며칠 후에 안락사가 될 위기에 있으니 많은 분들
0: 그때 당시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소금이가?
1: 그 소금이가 버지니아에 있는 스파츠바라는 지역 여기서 한
0: 스파츠바 스태폴드 지나서
1: 네. 좀 두세 시간 아래 거기에 예 살았어요.
0: 두세 시간까지는 아니고 한 시간 반 한 시간 정도
1: 맞아요. 네. 거기서 예. 그래서 거기에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픽업도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0: 네.
1: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고민을 많이 했어요.
0: 그럼 약간, 소금이의 그 주인분 집에 있었던 거죠?
1: 네, 아니요. 소금이가 어쨌든 파양된 이유가 이제
0: 아 그렇지 파양이 되셨죠.
1: 파양이 되셨죠. 파양된 이유가 그 리소스 가딩이라고 음식을 좀 지켜요, 소금이가. 근데 네네. 그 음식을 지키는데 그거를 좀 미리 훈련을 하고 좀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0: 네.
1: 그다음에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파양자님 전인 주인님께서 약간 아이들도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그 지난 6년간의 세월에 많은 변화가 있으셨나 봐요, 삶에. 그러면서 약간 소금이가 1순위가 아니라 약간 뒤로 밀어졌었죠. 것 같아요. 그
0: 원래 주인분이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1: 네,
0: 키웠었던 거고
1: 예, 온 것 같아요. 소금이는 모란시장에서 태어난 아이고요.
0: 아, 진짜요?
1: 네, 거기서 첫 구조를 이제 해서
0: 그 첫 번째 주인분이
1: 네, 그래서 그 단체 LCD Last Chance for Korean Dog이라는 네. 그 단체에서 소금이를 처음에 6년 전에 이제 구조를 해서
0: 네.
1: 주인을 찾아서 미국으로 입양을 시켜서 그 주인분이 6년간 여기 버지니아에서 소금이를 키우시다가 이제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오면서 소금이가 밥을 지키는 그런 행동이 발달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아이가 뒤에서 다가와서 밥을 먹는데 뒤에서 다가와가지고 만졌나 봐요.
0: 밥 그래서, 먹을 때 건드리면 예, 안 되죠.
1: 그래서 네. 이렇게 앙 하고 물어가지고 네.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제
0: 엄청 놀라긴 했어요.
1: 네, 놀라셨겠죠. 아이니까는 네. 또 어린 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놀라서 쉘터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 어떻게든 입양처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물림 사고가 있던 강아지이다 보니 네. 거기서 이제 찾지 못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주인분께서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내 손으로 보내준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약간 주인분이. 그렇게 예, 안락사를 신청하셨던 것 같아요.
0: 아, 안타깝네요. 이게
1: 네, 그렇죠. 그 저는 근데 이해는 좀 가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만약에 상황에 제가 닥치게 되면은 내 손으로 보내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좋은 주인을 계속 찾아주는 게 맞을까 뭐 이런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의 상황은 그렇게 흘러갔고 네. 이제 근데 다행히 소금이의 죽음을 바라시진 않으셔서 예전 구조단체를 어찌어찌 어떻게 찾아가지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 구조단체가 상담을 다시 하고 빨리 이 소금이를 구조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이제 SNS나 이런 곳에 이렇게 다 올리게 되면서 버지니아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되게 너무 좋으신 분들이
0: 그렇더라.
1: 많아서
0: 아니, 이게 엄청 퍼졌었어요. 뭐 다른 사람들 제 주변에 다른 사람들 그 스토리 피드에도 맞아요. 엄청 많이 떴었거든요.
1: 네 맞아요. 저 되게 많이 뜨고
0: 저도 막 올리고
1: 네 많이 이렇게 서로 공유해주시고 해가지고 네. 다행히 소금이가 그 쉘터에서 안락사를 안 당하고 잘 나와서 하게 됐는데 이제 남편이랑 이제 저 여행하다가 안 그래도 구조를 해야겠지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네. 선뜻 그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집안에 가족 한 명을 더 드리는 건데.
1: 맞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제가 좀 구조 입양 인보를 좀 망설였던 이유는 저는 약간 데리고 있다 보면 제가 데리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네, 입양을 보내지 못하고 계속 제가 데리고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약간 많이 망설였었어요.
0: 지금 몇 달 됐나요? 지금
1: 소금이가 5월 5일 어린이날 저한테 왔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지금 5, 6, 7 거의 이제 세 달이
0: 예,
1: 제가 예, 그래서 많이 계속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언제 이때 하지 그래 그만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남편과 상의를 해서 데리고 와도 되는지 남편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지 네. 많이 얘기를 하고 오케이 해서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소금이가 원래 저한테 먼저 오진 않았고요.
0: 네.
1: 그 전 다른 분이 먼저 신청을 해서
0: 예, 예.
1: 그쪽 인보 그 집에 갔다가
0: 예.
1: 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돼서 저한테 왔거든요.
0: 여기서 얘기하는 인보는 임시보호.
1: 임시보호입니다.
0: 예, 줄여서
1: 네.
0: 얘기하는.
1: 네, 아, 임시보호.
0: 혹시 뭐 미국 분들 줄여서 하는 거 모르실 수도
1: 있어요.
0: Fostering.
1: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소금이를 만나게 돼서 저와 함께 지금
0: 저는 그냥 바로 만난 줄 알았었는데 중간에 또 누가 잠깐 네, 데리고 네. 있었나 보네요.
1: 그 먼저 제가 그 저보다 먼저 컨택하신 분도 있고 그분이 이제 인보를 한 임시보호를 한 세네 마리를 먼저 해보신 경험도 있고 해서 그쪽 단체분들이 그쪽에 먼저 성향 파악이라든지
0: 네.
1: 다른 강아지들과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도 할 겸 먼저 보내봤었는데
0: 네.
1: 어떻게 거기 있는 강아지가 또 장강아 세 마리가 있었나 봐요. 잘 안 맞아서 저한테 어느 날 5월 5일 날 전화가 와서 가서 바로 픽업해 줄 수 있냐고.
0: 아, 이제 두 번째
1: 네, 사람을. 저는 어쨌든 장기 보호가 된다고 올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상황이어 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 보호로 12월까지 가능하다고 올해 말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어 가지고
0: 네.
1: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게 됐어요. 바로 저녁에 픽업하러 갔어요, 소금이.
0: 네.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1: 아, 네, 네. 약간 네. 떨림 반, 설렘 반, 막 어떡하지? 하고 진도견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또 큰 개를 사모예들만 키워봤지.
0: 네.
1: 진도견들은 안 그래도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민하다 아니면은 뭐 충성심이 강하다. 그 진도견들이 예, 예.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강함, 약간 약간
0: 날렵하고
1: 날렵하고 약간
0: 뭐 이렇게 같이 사냥 나가도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그런 이미지. 그래서 아 이게 괜찮을까 막 떨림 반 이런 마음으로 만나러 갔는데
0: 네.
1: 소금이가 처음에 보자마자 막 얼굴에 뽀뽀해주고
0: 진짜요?
1: 네, 너무 막 반가워서 뽀뽀해주고 막 되게 애교가 많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좀 잘 만났던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났던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그렇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게 프렌들리하고
1: 네.
0: 이제 그랬는데
1: 네.
0: 여튼 이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친구한테는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
1: 맞아요.
0: 이제 그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인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그, 성향이라는 게 또 있는 건데
1: 네. 네. 강아지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지만 강아지들 왜 그 저희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0: 네.
1: 뭐 강영욱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설치한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되게 많은데 그 강아지들의 행동학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들은 결국 주인이 제대로 훈련이라든지 그런 바운더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 게 강화되고
0: 네.
1: 또 만약에 주인이 되게 잘했는데도 강아지 스스로가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강아지한테 그 정신적으로 약간 그런
0: 네.
1: 신체적으로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서
0: 네.
1: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쨌든 강아지가 나쁘다, 못됐다, 이거는 뭐 안 되는 강아지다 이런 이미지는 아니고
0: 네. 네.
1: 그래서 저도 소금이를 처음 만났을 때 물었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저한테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얘를 만질 때도 울면 어떡하지? 라는 약간 좀 걱정도 있었고 근데 되게 뭐 살갑고 좋은 친구지만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돼요.
0: 근데 그런 말
1: 네.
0: 있잖아요.
1: 네. 네.
0: 밥 먹을 땐 개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그래서 사람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밥 먹을 때.
1: 네.
0: 예. 근데 이제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인데 진짜 뭐 누구든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이가 또 이제 그런 거니까.
1: 네, 맞아요.
0: 아이는 그런 걸 또 모르고
1: 네,
0: 그랬을
1: 네.
0: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게 사고였던 거죠.
1: 사고죠. 예. 네. 그 네. 원래부터 분리를 잘 하기도 하셨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주의도 강아지도 주의를 많이 하고 아이도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지만 왜
0: 네.
1: 뭐 TV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이 있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려면은 그 원래 어른이 집안의
0: 네.
1: 어른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0: 네.
1: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했죠. 예. 근데 뭐 사고긴 해도 그래도 강아지를 무는 거는 어려운 거니까 안 되는
0: 예.
1: 거니까 강아지가 사람을 문다는 거는
0: 그렇죠.
1: 어쨌든 안 되는 거니까
0: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1: 네네.
0: 그런 그거는, 일이 있으면
1: 네,
0: 좀
1: 안 되는 거 있어서 훈련이 그에 적절한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네.
0: 자 일단 예 우리 할 얘기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또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금이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소금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1: 아, 소금이는, 잘. 저희 집에서 아주 원래 있었던 아이처럼 잘. 네, 이제 저도 약간 손며 들어가지고 네. 잘 지내고 있는데.
0: 아, 손며.
1: 네. 아,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친구예요. 약간 네. 댕청미도 엄청 많고요.
0: 네. 댕청미. 아,
1: 네.
0: 그렇네.
1: 네, 약간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쟤 왜 저럴까 하는 네. 그런 모먼트들이 굉장히 네. 같이 살다 보면.
0: 약간 허당 느낌.
1: 네. 그리고 소금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까꿍놀이라고.
0: 네. 네.
1: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착착 하면서 까꿍 하면은 엄청 막 좋아해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0: 아, 네,
1: 되게 즐거워하고. 그래서 소금이가 난 다음에 제 삶이 굉장히 풍족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친구 별로 없고 해가지고 약간 집에만 있고 약간 네. 이렇게 있었는데 소금이가 오고 제 활동 반경이라든지 제 활동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원래 좀 산책을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이렇게 잘 동네 산책이라든지 잘 걸어다니긴 했는데 그래서 네.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귀찮고 막 날씨 핑계 대고 안 나가고 막 그러다 오늘은 좀 이러면서
0: 근데 개 키우면 핑계 될 수가 없어.
1: 나갈 그럴 수가 없죠. 항상
0: 얘네는 무조건 산책해야 되니까.
1: 예, 맞아요. 그 눈빛 나를 바라본 난 너밖에 없어라는 그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또 진도견이 절대로 네. 실내 배변을 안 해요. 무조건 실외예요. 그래서 예, 소금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은 아직 경험 못 해봤지만 비가 오나 항상 나가서
0: 바람이 이제, 많이 부나
1: 예, 바람이 많이 부나 더우나 더울 때는 좀 시간대를 잘 맞춰가지고 새벽에 네. 나가든지 아예 밤늦게 좀 시원해지면 나가고 하는데
0: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1: 맞아요.
0: 진짜.
1: 네.
0: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그 키우셨던 소금이 키우셨던 분들이 결혼을 하면서
1: 네.
0: 결혼하고 뭐 아이 생기고 하면서 그런 산책이나 이런 거를 잘 못 지켜주셨다고 얘기
1: 맞아요.
0: 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 소금이가 이제 그 전 주인분, 타향자님께서 같이 지내면서 결혼을 하게 됐고, 그 결혼하면서 이제 남편분이 셰퍼드를 키우셨나 봐요.
0: 또 다른 개를?
1: 네네. 그래서 합사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0: 네.
1: 그게 약간 좀 잘못된 합사가 돼서, 좀 안 됐나 봐요, 잘. 그래서 지금도 소금이가 셰퍼드 보면 굉장히 흥분하고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소금이를 키우고 셰퍼드는 이제 부모님 집으로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첫째, 둘째가 생기면서 소금이가 이제 그 약간 위치가 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면서 약간 소금이가 파양되기 전까지 6개월 정도는 산책 못 나가셨고.
0: 진짜요?
1: 예, 그냥 뒷마당에만 살짝 이렇게 내보내시고.
0: 대소변.
1: 예, 하는 요, 예,
0: 뒷마당을,
1: 예, 나갔다가 들어오고 해서 6개월간 제대로 된 산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0: 그럼 걔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지 않아요? 그러면?
1: 보는 세상이 좁아지기 때문에 네. 강아지 반려견은 내가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보는 세상과 시야가 좁아지고 계속 뒷마당에 앉아 있으면서 다람쥐라든지 뭐 새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본능적인 습성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0: 네.
1: 근데 그걸 또 못 잡잖아요. 걔네들은
0: 그렇죠.
1: 날렵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런 욕구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잡아야 되는데
0: 못 잡았으니까
1: 못 잡고,
0: 지금
1: 네.
0: 짜증이 난
1: 계속 흥분 상태
0: 해소를 못 하고
1: 해소 못 하고
0: 그냥 집에 들어오고
1: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흥분 상태 가라앉지 않고 계속 어딘가에다가 막 웅웅 하면서 막 약간 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강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냄새 맡고 이 친구 뭐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쉬어하는 그 부분들은 막 내가 좋아요 누르는 것 같이 내가 여기 좋아요 막 모든 냄새 모든
0: 예,
1: 인포를 받잖아요. 오늘은 네. 여기 이 공간에 어떤 강아지가 왔다 갔구나 어떤 그런 인포를 받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두뇌 활동하고 막 시뮬레이션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한 곳에만 이렇게 갇혀서 맨날 똑같은 패턴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강아지 공격적인 성향이라든지 불안이 형성되면서 강아지한테 약간 그 안 좋은 행동들이 더 강화되게 되는 거죠.
0: 그게 작은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좀
1: 네.
0: 산책을 좀 폭넓게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1: 네네네. 그래서 오. 작은 강아지라고 해서 얘는 별로 산책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걔네들이 나가서 냄새를 맡고 아, 이 동네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 강아지들이 집에서 굉장히 앙앙앙앙하고 막 짖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집에만 있어서 자기가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네. 이건 뭐야? 왜? 뭔데? 이러면서 이렇게 흥분하고 급하게 아. 막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그런 거를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걸 둔감화 훈련이라고 하는데 자꾸 나가서 오토바이 네. 소리 들려주고 사람 많이 만나게 해서 만지게 하는 그런 촉감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해지게 하게 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둔감시키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집에서만 맨날 보는 가족 네. 맨날 하는 똑같은 행동 그런 것만 하다 보면은 그 불안의 세상이 좁으니까 불안한 거죠. 아.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점들이 계속 증폭돼서 계속 조그만 일에 짖고 변화에도 불안해하고 덜덜 떨고 이렇게 되는 거죠.
0: 그 제가 아까 그 알고리즘 이야기하면서 제 피드에 그 방치된 강아지들 네. 그 피드가 좀 많이 떠가지고 네네.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네. 이렇게 좀 구조하시는 분들이 항상 가가지고 이렇게 그 주인분들을 설득하고 이제 그 강아지의 그 환경을 개선을 해주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그 강아지들 보면은 네. 바깥에 있는데 항상 묶여 있어요.
1: 네.
0: 묶여 있고 항상 꼭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1: 맞아요.
0: 예. 네. 그래서 그 목줄도 막 갈아주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그 친구들은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겠네요.
1: 엄청나죠. 네. 그것도 꼭 묶어놓지는 장소가 집 지키라고 도로변에 묶어놓으시잖아요.
0: 네, 막 햇빛 엄청 쨍쨍하고.
1: 그러니까 뭐. 모르는 차들이 맨날 왔다 갔다 거리고, 그늘도 없고, 나는 네. 묶여있는데 누가 다가가면 도망칠 곳도 없고.
0: 아, 그것도 엄청 크겠네요.
1: 예, 그러니까 네. 강아지들이, 묶여있는 강아지들이 짖고 으르렁거리는 거에, 모든 이유가 나는 도망칠 곳이 없는데 너가 자꾸 다가오는데 내가 어떡하란 말이야. 그럼 나 물어버릴 거야 라고 해서 계속 경고를 주는 거예요. 으르렁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불안의 증폭인 거죠. 그래서 그 강아지들도 막상 계속 간식을 맨 처음에 엄청 그래서 구조 영상 많이 보시면 처음에는 엄청 경계하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간식 주고 계속해서 챙겨주다가 보면은 갑자기 꼬리치고 막 보면은 달려오잖아요. 네. 한 달, 두 달, 이렇게 변화가 생겨.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익숙한 거죠. 아, 저 사람은 와서 나한테 해를 가하지 않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네. 인식하게 되면서 네. 그분들을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고, 사람, 이꼴, 나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죠.
0: 특히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네? 뭔가 맛있는 거 주네? 네. 이거를
1: 인식을 하게 되는
0: 시간이 필요한
1: 네.
0: 거고.
1: 네,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묶여있는 강아지들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런 점이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0: 네.
1: 항상 으르렁거리고 짖고 그런 건데 저희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고 집 잘 지키네 역시 명견이야 이렇게 이제
0: 아 으르렁거리고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으르렁거리고 하니까 집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1: 네,
0: 거구나.
1: 네 그렇죠. 예. 예.
0: 아
1: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강아지들에 관련해서. 배우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0: 저 오늘 모르는 거 진짜 많이 배우고요.
1: 네.
0: 또 아직 또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또 음악 한 곡 또 한번 들어보고
1: 네, 네. 네,
0: 한번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네.

0: 싶어요.
1: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임시보호라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2: 네.
1: 저는 강아지를 키우거나 뭔가 이렇게 키워보겠다는 생각을 아직은 못하고 있어가지고
2: 네네네.
1: 이야기는 좀 들었었어요.
2: 아, 네. 예. 저도 임시보호가 사실 소금이가 처음이고 또 소금이 구조단체 분들이 메인으로 활동하시는 지역이 네. 미국보다는 한국이기 때문에 아. 저 미국의 임시보호 체계라는 좀 다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네. 미국의 임시보호를 약간 살짝 들었을 때 이제 미국 쉘터에서 이제 책임지고 이제 이렇게 보내면서 거기서는 약간 뭐 병원비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거를 지원도 해주고 또 이렇게 케어 같은 면에서도 뭔가 이렇게 인슈런스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주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1: 말씀하신 쉘터는 그
2: 미국의
1: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쉘터 말씀하신 거죠?
2: 그래서 저는 그 카운티에서 하는 쉘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개인 사단법인 자체에서 하는 미국 그런 구조 단체도 그런 기본적인 병원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지원하는 체계가 조금 있고
1: 네.
2: 제가 지금 경험한 것으로 베이스로 알려드리면은 일단 임시보호의 목적과 핵심의 역할은 안락사 방지 및 보호소 과밀 해소를 함으로써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약간 이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1: 그 보호소가 이제 포화 상태가 되기 전에
2: 맞아요. 네.
1: 그러면 강아지들이나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2: 맞아요. 고양이도 거죠? 마찬가지죠. 네. 네.
1: 그럼 얘네들을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 이유가 보호소에 더 데리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2: 버려지는 강아지들은 네. 굉장히 많고,
1: 네.
2: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지 사람 인력에는 네.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이
1: 그렇다고 얘네들을 여기 있다가 그냥 길거리에 그냥
2: 그러면 안
1: 이렇게 뭐 내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닌 거고
2: 네 그럼 이제 들깨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네.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1: 네.
2: 몰려다니면서 약간 좀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농작물을 파헤친다든지 네. 배고프니까 뭐 이렇게 네. 되니까는 그렇게 때문에 이제 일정 기간 공고를 하고 어쩔 수 없이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1: 네.
2: 없으면 이제 안락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네.
1: 이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좀 우리가 편하자고 그렇게 안락사라는 걸 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2: 맞아요. 사람에 네. 의해서 만들어져서 태어났는데. 네.
1: 그러니까
2: 사람이 싫다고 해서 이제 필요 없어라고 해서 또. 죽어야 하는 그런 슬픈 네. 운명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안타깝긴 했고 또 두 번째 그 임시보호가 하는 역할은 가정화 교육 및 사회화를 통해 낯선 환경, 그다음에 배변 훈련, 사람 및 다른 동물과의 교감 등을 통해 가정 반려견으로서 적응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또 하고요. 또 이제 소금이는 원래 가정에 있었던 아이라서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길거리 출신 스트리트 출신 스트레이트 그 유기견 네, 친구들은 네. 이렇게 다치거나 아니면 병이 든다든지 뭐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면 수술이라든지 적정한 치료를 해가지고 건강 회복 및 치료를 진행하고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하거나 이제 어린 강아지들 늘 안정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또 하고요. 이제 또.
1: 여튼 이 임시보호 하면서
2: 네.
1: 그 강아지들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네요.
2: 맞아요. 그래서 네. 성향 파악이라고 하는데 보호소에서 많은 개들이랑 있었을 때의 성격이랑
1: 네.
2: 가정에 와서 한 가정에서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공개적인 그런 퍼블릭 스페이스에 갔을 때 약간 좀 움츠러들어가지고 내 원래 성향을 안 보여주는데
1: 저는 안 그렇습니다.
2: 아 그렇죠.
1: 아시잖아요.
2: 아 그렇죠. 네네. 굉장히 이 네. 파워 이의적인 성향을 네. 갖고 계신 분이라서 그런데 저는 약간 집안에서의 저와 밖에 나갔을 때 네. 사회적인 제가 또 다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사람들이 잘 오해를 해요. 너 이지 아니면 뭐 너 되게 외향적이다. O형이지 막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하는데 전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집에서 약간 내향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1: 네.
2: 강아지들도 약간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런 보호소에 있었을 때 움츠러들었던 모습이랑 네. 약간 이제 가정 내에 와서 사랑을 받고 변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본래 갖고 있던 성향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성향 파악을 임시보호하면서 가정으로 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보호단체 분들도 계속 물어봐요. 저한테 소금이는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소금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소금이가 다른 강아지 좀 괜찮아 하나요? 뭐 산책할 때 어떻게 하고 있나요? 뭐 이렇게 예, 예.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보시고 업데이트
1: 예, 그 주시고. 제가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어카운트를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건 아닌데 가끔씩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뜨거든요.
2: 네네네.
1: 소금이에 대한 업데이트가
2: 네.
1: 한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2: 아, 그렇죠.
1: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어디 있습니다. 뭐 임시보호자 임보님께서 뭐 어떻게 뭐 잘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네네. 가끔씩 떠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2: 네.
1: 그런 걸 하는구나라는 걸 좀 이제 보긴 했죠.
2: 맞아요. 단체 분들이 다 무료 봉사자세요.
1: 와, 그래서, 진짜요?
2: 예, 각자의 일을 하시면서도. 이 강아지들을 이제 자기 본인도 강아지를 키우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네. 그 봉사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신 분들이라서
1: 아, 대단하시네요.
2: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존경합니다, 그분들.
1: 아, 그런 이제 네. 멋진 분들이 너무 많으셔.
2: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2: 맞아요. 네. 그래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서구미는 참 저도 좋은 곳으로 입양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1: 네.
2: 잘 이렇게 지켜보고 성향 파악을 하려고 많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하는데
1: 네.
2: 나쁘진 않아요. 정말 정말 착한 강아지고 정말 그 본래 갖고 있는 성격이 굉장히 좋은 친구여가지고 크게 문제견이다라는 인식은 지금 없거든요. 다만 진짜 밥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1: 근데 그건 어떤 게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 아, 예. 예. 근데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1: 예.
2: 그거를 억제하게 만드는 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소금이는 지금 이거 내 거야라는 그 성향이 너무 강해서
1: 예.
2: 그런 점은 지금 저도 많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2: 근데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딱히 예전에는 밥을 주면은 지켰어요. 안 먹고.
1: 아,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딱 밥을 사료를 내려놔서 주면은 안 먹고 계속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거를 누가 뺏어가나 어떡할까 계속 지키고 있었거든요.
1: 바로 안 먹고요?
2: 바로, 절대 바로 안 먹었었어요.
1: 오.
2: 그래가지고 이제 아, 어떡하지 고민을 했는데 살짝 사냥류나 우유 이런 거를 조금 섞어주기 시작하니까 우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락토프리, 강아지용 우유예요. 제 사람 우유가 아니라 네, 네. 그런 거
1: 예, 몰랐어요, 저
2: 절대
1: 지금.
2: 예,
1: 그렇구나.
2: 강아지용 포카리 스웨트도 있고요.
1: 정말로요?
2: 네. 굉장히
1: 와,
2: 네, 많아요. 네, 멍소주도 있고요. 멍와인도 있고요.
1: 정말로요?
2: 네네. 약간 그 그러니까 알코올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병만 그렇게 마케팅으로 해서 파는 건데
1: 네.
2: 굉장히 한국에서는 되게 잘 팔리고 있고 예, 뭐 좋아하는 강아지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이한테 이제 강아지용 우유라든지 사냥류 강아지용 이거 사서 조금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사료 자체를 조금 멀리하는 거지 약간 특식 같은 거 개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금이는. 그래서 지금은 바로
1: 입맛이 고급이다.
2: 고급이에요. 아 진짜 너무 고급이에요. 약간 소금이를 데려가시는 분은 지갑으로 열심히 키우셔야 되는 그런.
1: 그렇구나.
2: 네.
1: 근데 이런 부담을 주시면 안 되는데.
2: 아 그래도 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1: 아 그렇죠. 아 참고로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강아지 입양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예, 채팅방을 통해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2: 네 언제든지 네. 소금이를 보러 오셔도.
1: 예 한번 그 구경 예 네. 구경이라기보다는
2: 구경
1: 한번
2: 만나보러.
1: 네네네.
2: 네, 네, 네. 네.
1: 어떤 강아지인지 한번 만나보시고.
2: 네.
1: 최근에 또 다른 분이 관심 있으셔가지고 소금이 만났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2: 아 맞아요. 네. 그 소금이가 이제 이런 안락사 위기에 처해 있다는 글을 이제 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데 본인 원래 이제 키우시는 이제 시바 견종의 그 강아지가 있어요.
1: 네.
2: 근데 그 실바견종이 굉장히 예민한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 훈련사님이라든지 다른 강아지 관련 업종이 계신 분들도 저 실바 키웁니다 하면은 아 어려운데요라고 할 정도로 좀 그래요? 굉장히 예민하고 키우기 조금 어려운 친구들인데
1: 실바견도 짤들이 되게 많던데
2: 맞아요. 예, 근데 되게 그 실바가 예. 귀엽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그냥 키워볼까 하는데 정말 그냥 키워볼까라고는 절대 그 마음으로는 키울 수 없는 견종이 예, 실바견종이에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있어서 한번 보러 오셨어요. 소금 제가 약간 약간 건강에 좀 그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그런 예. 이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예. 소금이 산책을 좀 못 가게 돼서 소금이 산책 봉사를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1: 그분이 예, 그분이 이미 선뜻, 알고 계셨고 예, 예. 그분에 대해서
2: 그 선뜻 그분이 오셔가지고 소금이 산책 같이 도와주시면서 몇 번 만나뵀는데 소금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어쨌든 첫째 강아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그렇죠. 원래 데리고 예. 있던 강아지가 어쨌든 첫 번째여야 되고 해서 약간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성향이

0: 예, 이대장과 함께하는 K플레이 DMB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아, 소금 이야기 사실 좀 되게 길어지긴 했는데.
1: 네. 예.
0: 근데 어찌 보면 근데 알고리즘 통해서 만난 친구여가지고 그 저도 또 궁금한 게 되게 많았고
1: 맞아요.
0: 그래서 근데 그 강아지들 그 소금이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1: 네네.
0: 심지어 모란시장.
1: 네네.
0: 그 유명한 모란시장.
1: 모란시장. 네.
0: 근데 그 보통 한국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 같은 게 어떻게 돼요?
1: 일단 한국 단체에서 구조를 하고요.
0: 네.
1: 한국 단체에서 공고를 내서 국내에서 입양이 안 되면
0: 네.
1: 이제 특히 큰 대형견 같은 경우 소금이처럼 진도견이라든지
0: 네.
1: 뭐 조금 사이즈가 있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입양이 안 돼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 미국을 제일 많이 찾게 되고요. 그럼 이제 임시보호를 가정 내에서 좀 하다가 이제 외국으로 임시보호처를 찾던지 아니면은 입양을 보낼 수 있는 가정을 이제 이렇게 인스타라든지 뭐 스레드라든지 여러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공고를 내고 이렇게 입양해 주세요라고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관심 있으면은
0: 네.
1: 연락을 해서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입양 절차를 인터뷰를 보고 그다음에 뭐 그런 되게 심사숙고해서
0: 그러니까,
1: 가정을 예, 정하게 되는
0: 아무한테나 그 넘겨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입양 신청서를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입양 신청서에서 입양 인터뷰를 하는 하고요.
0: 이 사람이 또 어떠냐, 이 사람의 그
1: 가정 환경이
0: 네, 어떠냐 네. 이런 것도 다 리뷰를 하시고.
1: 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0: 네.
1: 뭐 이 가정이 이 친구에게 어떤 거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굉장히.

0: 인터뷰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지면은 이 친구가 외국으로 갈 수 있게끔 정해야 되는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친구만 달랑 보낼 수 없잖아요. 강아지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동 봉사자들을 찾아요. 외국으로 가실 때 이 강아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냥 별건 없고 서류는 저희가 다 준비하니
1: 네.
0: 그냥 공항에 한 시간만 더 일찍 오셔서 강아지 만나보고 그 서류 다 받고 공항에 내려가지고도 그 강아지 임계 받아가지고 강아지 가족들한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항상 이동봉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강아지 입양처를 찾았는데 캐나다나 미국으로
1: 네.
0: 강아지가 못 가서 한 달, 두 달을 한국에 있는 경우도 되게
1: 정말요?
0: 많아요. 예. 입양처는 찾았는데 외국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그 얘가 한두 달 동안 계속 거기 보호소라든지 임시 보호 가정에 네. 지내면서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네. 적극적으로 저는 할 자신이 있거든요.
0: 네.
1: 저는 근데 어디서 어떻게 그걸 아는지 몰라요, 저는.
0: 그러니까 요즘에
1: 전혀 몰라. 전혀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0: 네. 그러시구나. 네. 요즘에는 뭐 되게 많은 단체분들이 이동봉사 구합니다 하면서 스레드나 네. 뭐 SNS에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컨택을 해서
1: 네.
0: 제가 몇월 며칠 몇시 비행기로 어디 와 가고 한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정해서 매칭해가지고 몇 마리까지 가능하세요? 근데 두 마리가 맥시멈이에요. 한 사람당 두 마리 정도 되거든요.
1: 그게 또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나요?
0: 아니요. 어쨌든 대부분의 대형견들이 보내지기 때문에 소형견은 아니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 강아지를 맡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두 마리가 비행기 그 규정상 두 마리가 맥시멈이어가지고 그렇게 받아서 오시게 되는데 하면은 약간 좀 꺼려하시는 분이 그 단체에다가 제 개인 정보를 좀 드려야 돼요 여권이라든지
1: 그래요?
0: 예, 근데 그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믿고 보내주셔야 되는지 근데 사람이 믿고 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1: 단체 쪽에서는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트래킹을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0: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내가 얘를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 인포가 필요한 거예요.
1: 당연한
0: 예,
1: 거죠.
0: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괜찮으시다면 꺼려지지 않으신다면은 이동봉사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 일단 저는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한국에 가야 되는데.
0: 아, 네. ACDK 네. 지금 외국 사시는 우리 이렇게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고 있으시니까 네. 한번 한국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1: 그렇죠. 우리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0: 네, 좋은 일 한번 이제 하신다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 심지어 얘를 뭐 내가 비행기에 데리고 타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0: 네.
1: 이렇게 그냥
0: 거기서 다 준비
1: 등록하고 이제 이런 것만 하고 걔는 또 걔 강아지끼리 있는
0: 네.
1: 그런 곳으로 비행기에 탈 거 아니에요?
0: 네, 비행기장에서 단체분들이 다 데리고 와요.
1: 네.
0: 그럼 서류를 전달 들고 다 얘기 말씀해 주시고 저는 그냥 조금만 일찍 가서 그 강아지 인사하고
1: 네.
0: 내려서 그 강아지를 제가 받아야 되는
1: 찾는 거.
0: 거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빼면은 사실 어려운 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단체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때문에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제가 보기엔 그 비용을 입양자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1: 네.
0: 단체에서 부담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이동봉사자님이 하시는 그런 부담하는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1: 그리고 네. 또 도착하면 그 입양
0: 시간만.
1: 받으시는 분이나
0: 네.
1: 이제 이런 네. 뭐 이쪽에서 받으시는 누군가가
0: 네. 제 아는 친구가 요번에 그 봉사를 해서 왔거든요.
1: 네.
0: 너무 뿌듯했대요. 그 강아지를 만났을 때 그 가족들의 그 환한 미소 그 드디어 만났다는 이 아이를 한 가정에 보냈다는 그 마음이 너무
1: 네.
0: 너무 좋았다고 친구가 전해주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임시보호가 아니더라도
1: 네.
0: 그런 방법 강아지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1: 그럼 역으로 뭐 예를 들어서 자, 나 한국에 언제 갔다가 나 여기 이날 뭐 버지니아로 돌아올 건데 그 도움 필요한 사람 나한테 얘기해라고 스레드에 올리면
0: 네네.
1: 그 알고리즘 통해서 이렇게
0: 맞아. 그
1: 또,
0: 알고리즘이 네. 엮어서
1: 네.
0: 짜란 동물
1: 인연을 또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0: 네 동물 를 구해주시오라고 이제. 네.
1: 자, 나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아, 맞아요. 이렇게 하면 네. 다음번에 저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0: 네, 이제 클랑님의 네. 아, 이재장님의 그것도 강아지 구조로 지금 채워지기를.
1: 지금 핸드폰이 아.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1: 야, 알고리즘의 위대함. 위대하다고 해야 되나? 아, 대단함.
0: 좀 무섭죠. 약간 네. 가끔 좀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이 알고리즘에 의지하는 저를 찾을 때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라는. 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만 제가 사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든지, 보든지, 느끼든지. 아, 그렇죠.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또 편리함 때문에 그 편리함이, 네.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딱딱 보여주니까, 그 편리함이 참, 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1: 그, 일단, 우리 알고리즘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살짝 해보고,
0: 네네네.
1: 근데 지금 그레이스님한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0: 아, 네.
1: 그죠?
0: 네.
1: 근데 지금 원래 키우던 한국에서 키우던
0: 네 듀크 사무,
1: 예,
0: 네.
1: 이름이 듀크죠.
0: 네.
1: 그 친구를 사실 데려와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예. 소금이랑 또 같이 하는 게 아직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그게 걱정이라고 들었습니다.
0: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 소금이랑 같이 있으면서 아, 이 친구가 6살이고 이미 노견이고 이제 뭐 약간 나이가 있으니까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강아지도 8살이에요, 듀크가. 네. 그래서 대형견이 이제 길게 살면 14살에서 15, 너무 많이 살면 18살인데 네. 한 5에서 7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듀크의 네. 삶도. 네.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제가 듀크랑. 그래서 아,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듀크도 빨리 데리고 와서 제 옆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1: 아, 4년이나.
0: 네. 그래서 오빠 저희 이제 가족이 아직 한국에 있기 때문에 저희 네. 친오빠가 듀크를 잘 돌봐주고 있긴 하지만
1: 엄청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네, 그렇죠. 말씀하셨었어요.
0: 약간 듀크가 미국에 오면 오히려 약간 좀 약간 삶이 좀 궁핍해진다. 아,
1: 오히려 오빠가 되게 잘 보시나 보다.
0: 한국에서 오빠 약간 아직 싱글이어가지고 네. 약간 모든 걸 강아지한테 약간 럭셔리하게 잘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어가지고
1: 막 고기도 막 최고급 막 이런
0: 네,
1: 거.
0: 네, 최근에 그 강아지 때문에 전기차로 바꾸셨어요. 잘 한국 여름이 너무 살인적이잖아요.
1: 네.
0: 차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저희 듀크는 가출을 잘해요.
1: 아, 그래요?
0: 네, 손을 잘 써가지고 가출을 너무 잘해요. 3번 가출했어요.
1: 문 벌써. 이렇게 열고?
0: 문 열어요. 아, 네, 문을 열어요. 그리고 한국이 전부 자동 도어잖아요. 그래서 손꼬리를 눌러서 되게 잘 탈출해요.
1: 근데 차에서요?
0: 네. 근데 탈출했었을 때 나쁜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다 좋은 일만 있었어요. 나가자마자 예. 네.
1: 막 되게 친절한 사람을
0: 네,
1: 만나고
0: 네. 나가자마자 아파트 그 위층 아주머니 만나서 너 여기 왜 있니? 하고 이제 데리고 가서 간식 주시고 챙겨주시고 나가서 또 경비 아저씨들 만나서 경비 아저씨가 너 왜 이렇게 이쁘니? 하면서 챙겨주시고
1: 아, 그렇구나.
0: 너무 그런 경험이 좋은 경험이 있어서 약간 나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얘는. 아. 그래서 가출을 해서 좀 문제인데,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듀크를 지금 데리고 와야 되는데, 소금이도 수컷이고, 저희 네. 강아지도 이제 땅콩은 없지만 수컷이기 때문에. 근데 서로 강해요,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너무 강해서 네. 서로가 너무 으르렁 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 서로 잘 맞으면 좋겠지만. 제가 봐도 안 맞을 것 같은 게 너무 100% 보여가지고 그래서 소금이의 좋은 주인을 찾아야지라는 게 저희 이제 첫 번째 목표가 아직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아무튼 네.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0: 네. 네.
1: 어떤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소금이 관심 있으신 분들,
0: 아.
1: 제가 그 채팅방에 사실 네. 소금이 그 링크, 그 인스타 링크를 올려놨었거든요.
0: 오, 네네네.
1: 예, 그래서 보시고,
0: 좋아요.
1: 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0: 네.
1: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다시 하나 또 음악 듣고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심리 테스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그 저희가 처음에 주제를 알고리즘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난 소금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반려견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리 테스트 코너는 반려견에 대한 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네네. 예. 아, 잠시만요. 아, 우리 집 강아지가 바라보는 나 보호자. 예.
0: 존재감 테스트.
1: 네. 예. 잠시만요. 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강아지가 나를 맞이하는 첫 행동은 A. 현관문 앞까지 달려와 꼬리를 헬리콥터처럼 흔들며 난리가 난다. B. 예. 슬며시 나와서 냄새 한번 킁킁 맡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C. 소파나 침대에 누운 채 눈알만 굴리며 왔냐? 하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D. 내 손에 들린 장보기 비닐봉지나 배달음식 가방부터 샅샅이 수색한다.
0: 소금이 어때요?
1: 소금이 A예요.
0: A예요?
1: 듀크드 A.
0: 네. A는 네. 당신은 나의 우주이자 전부. 보호자가 그게 전부인. 그 맞나요? 맞아요?
1: 약간 소금이가 약간 스톡. 커 기질.
0: 아, 그래요?
1: 네. 항상 주시에 쳐다봐고 있어요. 네. 네.
0: 비는 이제 와서 냄새 맡는 건데 이제 그냥 너 왔어? 뭐 수고했어? 뭐 이제 약간 룸메이트 느낌으로 생각을 한대요. 예. 그리고 C는 밥대가 늦었네. 자, 집사야 나한테 와서 이제 좀 뭐 차려줘야지 이런 약간 상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예. 그 D는 사람보다는 뭔가 물건. 여기 뭐 들었나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대부분 좀 음식에 관심 있어 할 것 같아요.
1: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0: 이제 사람보다는 좀 그런 음식이나 물건에 더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네. 성향이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심리 테스트. 예.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장난감과 방금 봉지에서 꺼낸 맛있는 간식을 양손에 들었을 때 이 아이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나요? A. 0.1초의 고민도 없이 무조건 간식 쪽만 뚫어져라 쳐다본다. B. 장난감과 간식을 번갈아 보며 눈동자가 지진 날 듯 갈팡질팡한다. C. 간식은 뒷전이고 일단 장난감을 밀고 와서 일단 던져달라고 애원한다. 예, 장난감이 이런 거 가지고 저 너무 좋아요. 네. D. 둘 다 안 보고 이제 보호자만 지그시 바라본다. 어때요? 걔네는?
1: 주크는 네. 무조건 간식.
0: 약간 그래, 먹는 거예요.
1: 네, 밥의 노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B나 C일 것 같아요. 장난감을 좋아하기는 해요. 네. 네, 항상 제가 오면은 어디 가서 장난감을 물고 오고 그렇긴 하거든요.
0: 굉장히 활동적인가 보네.
1: 네네네. 활동적인 것 같아요. 네. 결과.
0: 네. 자, A는 의리와 감정보다는 당신의 이제 눈앞에, 자기 눈앞에, 당장 먹을 거에, 당장 먹을 거를 더 신경 쓰는 그런 현실적인 스타일이라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 B는 욕심은 많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세상 모든 유혹에 취약한 천진낭만한 이제 발랄한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해요. C는 먹는 것보다는 놀이와 활동 이제 그런 그 활동을 통한 쾌감이 더 중요한 이제 열정파라고 합니다. D는 어차피 둘 다 내 거잖아 하고 이제 똑똑하다. 보호자의 심리를 그냥 알고 그냥 안심하고 있는 굉장히 똑똑한 거네요.
1: 굉장히 예. 똑똑한. 네. 똑똑한 네. 강아지와 함께 해본 적이 없어요.
0: 그래요?
1: 소금이가 저희 듀크보다 훨씬 더 똑똑해서 항상 놀래고 있어요. 역시 진도견 하면서.
0: 똑똑하다고 합니다.
1: 네. 네. 세 번째. 돌발 상황. 우리 강아지의 사회성과 내면 성향. 산책 도중, 길 한가운데서 낯선 대형 인형 또는 거대한 로봇 청소기를 마주쳤을 때 아이의 반응은? A. 털을 바짝 세우고 우렁차게 짖으며 용맹하게 가로막는다. B. 내 뒤로 쏙 숨어서 고개만 살짝 내밀고 동태를 살핀다. C. 새로운 나의 친구인가? 하며 꼬리를 치고 천천히 다가가 냄새를 맡는다. D. 저게 있든 말든 내 갈 길. 풀냄새만 맡고 묵묵히 간다. 소금이는 소금이와 듀크는 둘 다 약간 A형이에요. 소금이가 약간 쫄보예요. 약간 소심하고
0: 아,
1: 겁도
0: 그래요?
1: 많아서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지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듀크도 자존감이 높기는 한데 일단은 쫄보예요. 그래서 그런 큰 물건이라든지
0: 그게
1: 뭐
0: 겁이 있으면. 많아서 화를 내는.
1: 예,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막 움찔해가지고 그런 그런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 예, 그래서 결과 그러니까 A는 과잉 보호 골목 대장 성격이라고 하네요.
0: 네.
1: 겁도 많지만 보호자나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지나치게 강한 보디가드 유형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B를 선택하시면 안전제일주의 쫄보. 세상의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살리는 겁쟁이지만 보호자에 대한 신뢰는 높습니다.
0: 네.
1: C를 선택하면 인싸력 만렙 핵인싸. 네. 호기심이 왕성하고 경계심이 적어 세상 모든 존재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긍정왕입니다. D를 선택하신 친구는 마이웨이 요기.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의 마이페이스를 유지하는 쿨한 철학자 유형입니다. 아, 저 D 너무 무섭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네.
0: 예. 아, 여튼, 이 심리 테스트 통해서 뭔가 저도 강아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된, 예, 지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심리 테스트 통해서 이렇게 좀 배웠는데, 우리 다시 알고리즘 얘기로 좀 돌아와서,
1: 네.
0: 알고리즘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시스템에 플랫폼에도 있는데 이 세상에도 이 알고리즘이 있어서 지금 사실 소금이를 만났잖아요.
1: 네네네.
0: 그리고 옛날에 그 듀크를 만났잖아요.
1: 맞아요.
0: 그 알고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요.
1: 맞아요. 예. 듀크도 예. 인스타로 만났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사모예드 새끼 분양한다고 인스타에 떠가지고 예. 제 모든 피드는 강아지잖아요. 그래서 보러 가서 듀크 예. 만나서 듀크 데리고 왔어요.
0: 예. 아, 그랬구나.
1: 네.
0: 예.
1: 네.
0: 그래서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뭔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네. 환경을 바꿔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내가 뭔가 이제 다른 곳에 가거나 아니면 내가 생활 패턴을 바꾸면, 내 삶의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1: 네.
0: 이게 모든 것들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그런 인연들이 많이 생긴다고
1: 맞아요.
0: 생각을 해요.
1: 저도
0: 사실 원래는 제가 이제 드럼 연주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사실 우리 알게 된 게
1: 네.
0: 강아지 이렇게 뭐 애완견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비즈니스를 하셨잖아요.
1: 네네, 반려견 유치원.
0: 네. 그렇게 하시던 분이 미국 가가지고 부동산 일을 하고 있고
1: 네.
0: 저도 부동산 일을 하고 있고 제 환경을 바꾸니까
1: 맞아요.
0: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고
1: 네네네.
0: 이런 것들 보면서 이 알고리즘이 그냥 단순하게 이 시스템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SNS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속에서
1: 네.
0: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한테는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 그 알고리즘이 내 생각을 좀 끌어주게 되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남자친구 만나고 뭐 여자친구 만나고 하게 되면
1: 네.
0: 결혼할 생각이면 그 사람의 유튜브를 유튜브 어카운트를 한번 봐라.
1: 요즘 직장에서
0: SNS를 한번 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좀 해요.
1: 맞아요.
0: 진짜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
1: 근데
0: 그 알고리즘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고
1: 네.
0: 또 재밌게도 여튼 이 그레이스님이 이렇게 알고리즘 통해서 뭔가 인연이 좀 됐고
1: 네.
0: 예, 강아지들하고 그래서 예, 그리고 이런 강아지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근데
0: 지금 좀 문득 살짝 이제 오싹한 느낌이 들었던 게
1: 네.
0: 청취자분들이나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옆에 사실 스카이님이 같이 계세요. 지금 이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 나눠가지고 우리 알고리즘이 반려견을 키우게 만드는
1: 네.
0: 알고리즘을 만들어버리면 어떡하나.
1: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0: 네.
1: 뭔가 하나는 뜰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0: 네. 아, 좀 걱정이 살짝 되긴 합니다.
1: 네.
0: 네. 네.
1: 네.
0: 자, 그럼 이제 음악 한 곡도 듣고 저희 예, 마무리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K플레이 DMB가 준비한 소식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정해진 길로만 가도록 익숙한 것들만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하는 동안 정해진 알고리즘을 잠시 꺼두고 뜻밖의 음악과 또 이제 소소한 저희가 나눴던 반려견의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셨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알고리즘이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또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피로는 다 털어버리시고 오늘 밤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채워주는 나만의 특별한 알고리즘 속에서 포근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 이 대장은 오늘 이 시간에 더 즐거운 이야기로 내일 이 시간에 더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플레이 DM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의